선 것이라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충북 옥천군 6여사 생가를 찾아 헌화한 뒤 예술적 상상력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 앞에선 멈춰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좌파 진영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폄훼하려는 건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마저 부정하는 것이고 암살자들은 딱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영화라면서 이를 방치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위협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28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지정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성 사이버 테러 수사대를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국수본은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시점을 정해놓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건 위험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현지 시간 5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팟캐스트에 출연해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계획은 연합방어와 억지력 두 가지를 모두 강화하기 위해 수립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기반한 계획은 근본적으로 위협을 증가시킨다며 임의로 시기를 정했는데 몇 가지 핵심 군사적 역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력을 약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2020년에 전작권 전환 조건을 92% 충족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니며 당시 그 수치는 92%에 훨씬 못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또 향후 전작권 전환 및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이로 인한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2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18% 오른 51,267.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포스 500 지수는 0.66% 상승한 7,773.9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1.05% 오른 27,477.31에 마감했습니다. 미 국채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장중 10년물과 30년물 금리가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AI 관련주와 스페이스X가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가총액 6조 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1% 오른 238.9달러에 마감했고, 장중에는 240.1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지난 2일 5월 이후 처음으로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기록 행진인데, 시가총액은 5조 7,600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중동 지역의 원유 수출 증가와 주요 7개국 G7의 비축유 방출 결정으로 국제 유가가 2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ICE 선물 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1.89% 내린 배럴당 100.3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84% 내린 89.4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제유가는 9월 말을 기준으로 중동 지역의 하루 평균 원유 수출량이 1,830만 배럴까지 늘었다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앞서 G7 국가들이 비축유 1억 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기업 아람코는 세계 석유 공급 시스템이 한계에 이르고 있고 바닥이 난 재고를 비축하는데 2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민 나세르 아람코 CEO는 현지 시간 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에너지 정보 포럼에 참석해
세계가 눈을 돌린 다른 곳은 거의 없는.

0: 근데 충격을 완화할 장치는 무서울 정도로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호르무즈가 완전히 재개방되고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석유 압박이 심해질 것이라며 그때가 되더라도 수요를 맞추면서 재고를 보충하는 데는 길게는 2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 태백과 평창 산지에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춘천 21도, 대구 23도 등으로 전국이 20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한동안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4.4도, 습도는 56%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연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현재 시각 9시 9분입니다. YTN 뉴스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영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강세였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올랐고요. 특히 나스닥은 1% 넘게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국채금리가 연일 빠르게 치솟는 와중에도 인공지능 기대감이 여전히 강한 분위기입니다. 다만 금리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여전히 방심하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우리 시장 장초반 분위기는 썩 좋지가 않습니다. 코스피가 약보합 정도로 출발했고요. 대신에 코스닥이 오늘도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국내로 와보죠. 잠시 잠잠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SNS가 다시 바빠졌습니다. 이번 연휴 때는 부동산 관련 메시지가 무려 5건이나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집값 불안은 전 정권의 공급 부족 탓이다. 그래서 지금은 공급을 총동원하고 수요 억제 정책도 이어가겠다는 건데요. 기존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셈입니다. 문제는 시장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점이죠. 서울의 오름폭이 줄고 강남은 하락하니까 정책이 효과를 내는 듯하지만 성북이나 동대문, 중랑 같은 중하위 지역은 여전히 가파른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극심한 전월세 난도 이어지고 있어 불안 요인도 달라진 게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시장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조태인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월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 첫 코너 파숑과 함께 부동산의 세계 시작하겠습니다. 파숑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 그리고 한 분 더 소장님 모셨습니다. 김재경 투미 부동산 컨설팅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제목을 이렇게 정해놓으니까는 파숑 선생님이 주인공이고 김재경 소장님이 무슨 보너스 브록 같은 그런 느낌이 되어버렸는데
2: 요즘 가장 예. 핫한 분이세요.
0: 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의 이렇게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 바로 가보도록 하죠. 개천절 연휴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를 굉장히 열심히 올리시더라고요. SNS를 많이 올리시던데 초과 세수를 활용해서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장기임대주택도 조기에 대량으로 공급하겠다. 초과 세수를 주택공급에 투입하겠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장님?
2: 저도 이제 다섯 개를 다 봤는데요. 예. 그것도 시간을 한 20분 간격으로 연속해서 올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꼭 그 링크를 하나 고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정책에 찬성되는 부분들도 거시고 반대되는 부분도 거셔가지고 그 반대되는 의견 내신 분들은 갑자기 또 가슴이 또 철렁 내려앉으시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기본적으로 좀 불안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메시지가 어떻든지 간에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일단 공급에 대한 불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예, 공급이 그래서 이제 공급을 빨리 하겠다라는 의지를 자꾸 이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데 문제는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데드라인이 없는 것들이 저도 보면서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기대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임대차에 대한 얘기거든요.
0: 네.
2: 한 줄 멘트가 없으세요. 그래서 임대차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이렇게 회피하고 싶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네. 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안감을 대통령님 대통령 X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보니까 국민들은 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사야 되겠다는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 전에 뭔가 매수하려는 심리 뭐 이런 것들이 느껴져 갖고 좀 복합적인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0: 저 개인적으로 이 정치인들의 SNS 특히 정책 담당자의 SNS는 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역기능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보신 분들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쨌건 반도체 소과세수를 주택공급에 투입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임대주택에 대해서 거듭 강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1: 빠숑님께서 말씀하셨었던 사항들이 네. 이제 중요한 내용 중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해주셨었냐면 임대차 시장에 대한 말씀이 없다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사실 지금 이게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네. 있는 것인데 현 정부에서는 이제 공급에 대한 사항들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공급을 강조는 하고 있지만 사실 공급이라는 게 이제 시차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단순히 빠르게 뭐 하라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착공을 할 수 있을지조차도 지금 미지수인 곳들이 되게 많거든요.
0: 근데 실제로 지금 주택 인허가랑 착공은 늘었다고 하잖아요.
1: 늘고 있죠. 그냥 예. 그 전부터. 왜냐하면 사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예. 2018년도에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도 5년 안에 착공하겠다 했었지만 사실 지금 5년이 뭔가요? 18년도 발표였었으면 지금 8년 지났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네. 거예요.
0: 거의 10년 다 됐어요.
1: 네, 그렇죠. 이제 사실상 이제 곧 10년인데 그렇다 보니 그 전에 발표했었던 공급들이 이제 와서 하는 거지 지금 현 정부에서 발표한 공급 대책이 지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초과 세수가 있으니 이걸 공급해서 더 투입하겠다라는 내용은 뭐 그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여기서 또 이야기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뭐 청년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지금 현재 임대차 시장이 괴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8.3 세제 개편안으로 네. 인하여서 이제 민간 임대주택 시장들 다 위축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월세가 다 올라간다라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임대차 시장 불안해지면 어떻게 되지라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되니까 아니야 기다리다 보면 청년들에 대한 임대주택도 지어줄 거고 기다리다 보면 괜찮을 거야라는 식으로 갔다가 말하는.
0: 네.
1: 근데 그 임대주택 언제 지어지는지는. 알 수가 없는
0: 그래서 그런 상황이 없다고 표현하셨던 그 말씀. 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 세수로 주택을 공급한다. 요거는 뭐 세수에 따라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건 요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치고요. 그런데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임대주택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까?
2: 저는 그 임대주택을 정말 뭐 싱가포르처럼 획기적으로 많이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이 효과적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임대주택, 그러니까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전월세 대책에 대한 다른 의미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월세 대책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서 민간 다주택자들이라든지 임대 사업자들이 임의적으로 공급하는 일 밖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전체 임대상의 90%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민간 임대업자들이 공급하지 않아도 공공에서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자꾸 의지적으로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들인데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돈이 없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할 수 없는 일을 계속 선언적으로만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이번에 SNS 그 X의 맨 마지막 멘트가 좀 힘드시겠지만 좀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럼 결국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까지 좀 획기적으로 많이 공급될 때까지 기다린 것이 확정이 돼 있으면 기다리겠는데 데드라인을 말씀 안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그냥
0: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이 없으니까.
2: 민간 임대업자들을 활성화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과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변명식으로 막은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임기 내에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0: 돈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
2: 시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럼 내 임기 내에 뭐 한 뭐 10만 채라도 아니면 5만 채라도 공급하겠어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불가능하거든요. 그 말씀을 절대 안 하시잖아요. 그냥 기다리라고만.

0: 크게 지적하셨던 게 이제 시차가 제일 큰 문제인데.
1: 유튜브 보시는 한 분께서 빠숑이라고 호칭하지 말고 김학연 소장으로 호칭해 달래요. 헷갈리시나 보나요?
0: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8.3 세제 개편안 자체는 뭐 2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다라고는 하셨었지만 이제 2027년도 안에 다주택자들 보고 다 정리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면 다주택자들이라든지 주택임대 사업자라든지 상생임대 주택이라든지 이 요건에 충족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세제를 후급 이제 혜택 말소화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다 정리를 해요.
1: 예.
0: 그럼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게 당장 내년부터 지금 빠르면 지금 당장 가을 이사철부터 이제 네네. 발생하는 문제인데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만 말을 해요. 그럼 이걸 언제 공급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문제는 현재 시점에서 터뜨려놓고 수습은 나중에 할 테니까 그동안의 고통은 참고 기다려라 이런 네. 반응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시장에서 생각하는 사항들과는 좀 괴리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죠. 정부에서 발표한 그 임대주택이 있었잖아요. 119만 가구 주택 공급 대책. 그런데 사실 이것도 언제 어디에 뭘 얼마나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냉소적인 반응을 얻었는데 이 보편형 임대주택이랑 장기 임대주택 같은 개념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 혹시 답변해 줄 수 있어요?
1: 아, 소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0: 제 예. 질문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 그 정부가 밝힌 119만 가구 주택 공급 대책에 나오는 보편형 임대주택. 거기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에 말씀하신 장기 임대
0: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뭐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었는데 이게 그 제가 어서 기사에서 봤었었는데 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제 차상위 계층이라고 말하죠. 예. 소득 수준이 조금 낮은 사람들 대상으로 움직였었는데 최근에 대통령이 이제 발표했었던 것 중에서는 좀 그나마 중산층들 대상으로도 임대주택에서 흡수를 하겠다. 소득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된 사람들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도 조금 생각이 좀 달리 들었었던 게 이거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사실 오히려 조금 이상하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말인즉슨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다 위축되니까 이걸 공공의 영역에서 네네. 다 커버하겠다라는 식으로 들리거든요.
1: 공공 뉴스테이 같은 거네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공공으로 수용이 되는 쪽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고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마냥 긍정적이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은 게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핫한 이슈 중 하나가 20년 장기 전세.
1: 그렇죠. 네.
0: 이 임대가 네. 만료가 됐더니 이 사람들이 20년 동안 자립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주를 한다더라. 근데 이제 이 돈 가지고 딴 데 갈 데가 없으니까 뭐 서울시나 정부가 책임져라 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일단 정부가 임대인이 돼버리면 사실 임대료를 시장 가격대로 올리기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안주하면서 그냥 나는 이제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된 건데 근데 그 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며 그리고 이 사람들조차도 결국 내 집 마련이 된 건 아니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그러면 그냥 이제 선택된 소수만이 그냥 살아남는 시장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1: 들어간 분들이야 일정 기간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다른 분들은 더 어려워질 테니까요.
2: 네, 자, 그런데 제가 좀 얘기 덧붙이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 지금 김재근 소장도 답변을 못하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실체를 잘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한 두세 번 읽어봤는데.
1: 사실 이거 왜 여쭤봤냐면요. 저도 예. 잘 몰라서 여쭤봤어요. 실체가 그러니까, 없어서.
2: 그러니까 이제 예. 최근 오늘 기사가 뭐였었냐면 계속 기업형 임대주택들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층들 저는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요. 지금 민간에서는 수익률이 높아봤자 월세 수익률이 3% 전후예요. 낮죠. 그러니까
1: 네.
2: 5%도 안 되니까 이것들을 네.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전세라는 제도로 이렇게 보완했던 것들인데 공공이 들어오려고 하면 전세는 아무 의미가 없고 월세를 받는 수익이
1: 그렇죠.
2: 되는데
1: 예.
2: 최소한 6%에서 15% 정도 수익이 나와야지 기업체든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기업체 민간 주택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민간들의 월세 수준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더 고충이 심해지는 것이죠. 결국은 월세를 올리려고 하는 것인지도 좀 의심스럽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에서 하게 됐을 경우에는 월세도 낮고 전세도 활용할 수 있어서 민간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굳이 민간 이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기업형 임대주택들을 양성하겠다는 것들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을 공공에서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그건 좀 실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1: 예.
2: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임대주택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0: 공공임대는 LH가잖아요. LH에서 나온 소식도 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기자간담회에서 이성훈 사장이 집값 안정을 위해서 15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6억 원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줄여야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서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왜 웃으세요? 뭐 논평을 해주시겠습니까?
1: 그러니까 제가 매번 예. 얘기하던 사항 중 하나인데 6억 대출이라도 해줄 때 감사히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이게 2025년도 6.27 부동산 대책 나왔었을 때 6억으로 허들이 잘렸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도 이제 분명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12.16 부동산 대책이었었어요. 15억 초과 대출 금지가 있었었기 때문에 분명 이것도 어느 순간 가액 기준으로 자를 거다라고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1.5 부동산 대책에서 이제 6, 4, 2억 해가지고 이제 가액에 따라서 25억 그렇죠. 예. 기준으로 해서 또 초과 금액은 2억밖에 안 해주는 식으로 왔었죠. 근데 이것도 언젠가는 또 막힐 거라고 생각했었고 왜냐면 이게 근본적인 주거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왜냐면 주거 문제 해결은 결국 수요와 공급인데 그런 공급을 늘려주는 수단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한 상태에서 단순히 이제 수요 억제 정책으로만 지금 가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다라는 말도 나왔었는데 이 지금 와가지고 지금 대통령께서 평탄화라는 발언으로 또 핫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외곽 지역들이 다 올라가니까 이 평탄화도 또 막아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6억 대출도 차단하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어서 그냥 예상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토끼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 네. 저는 이제 그게 이제 그 LH 사장님 취임하자마자 첫 멘트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LH 공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국토교통부의 실무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급 문제와 교통 문제를 두 개 다 가속화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LH 해야 될 일은 지금 3기 신도시를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이끌어야 되거든요.
3: 빨리 해야죠.
2: 지금 진도가 예. 안 나가잖아요. 예. 김혜민 장관님이 2025년도부터 입주시키겠다고 하는데 하지만 한 단지도 입주 못했거든요. 예. 착공도 못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거 속도를 빨리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가 생겼던 것들을 다 조사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을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것들이고요. GTX ABC는 2008년도에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A도 다 완성이 안 됐거든요. 네. B, C는 지금 착공을 했는지 공사를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은 지금 A, B, C뿐만이 아니라 D, E, F도 어떻게 하면 또 빨리 또 연결해서 서울의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게 저는 LH 공사 사장이 해야 될 일인데 취임하자마자 대출 규제를 하겠대요.
3: 네.
2: LH 사장이랑 대출 규제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저 여쭤주고 싶어서 지금 네. 경제 전문가 나오니까 LH 사장이 와서 대출 규제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은
3: 저한테 물으신 거 아니죠?
2: 아파트를 예. 공급하는 게 맞고 GTS를 깔아주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 저도 답답해서
0: 듣는 분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2: 취임사에서 그걸 할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여쭙는 말이었습니다. 네,
0: 알겠습니다. 그 답답함을 느꼈는데 자 지금까지 쭉 봤을 때는 대출 소급 적용 이야기가 안 나온 것만 해도 다행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공급 강화와 수요 억제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를 하셨는데. 공급 강화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단기간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면 수요 억제만 남게 되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연휴 사이에 5개 SNS 올린 글을 다 종합을 해도 기존의 정책 기조는 그대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 수요 규제 그러니까 대출 규제로 집값 안정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1: 아니 이거는 그냥 예. 앞서서도 사실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0: 이미 네.
1: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었고 지금 이재명 정부 와서도 또 같은 규제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었고요. 역시 이번에 대출을 뭐 막말로 모든 주택 주택담보대출 0원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이게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0: 뭐 현금 부자들만 신나겠죠.
1: 그렇죠.
0: 예. 천만하실 거 소장님?
2: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천만 원이 5년 후에 2천만 원이 됐고요, 평당.
0: 네.
2: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평당 2천이 5년 후에 평당 4천이 됐습니다. 지금 정부는 평당 4천이 지금 1년 6개월 만에 1억이 됐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2부에서는 이거를 지표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네,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도 부동산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의견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방송 중에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문자도 좋아요. 우물정의 0945로 주시면 되겠고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 다시 뵙죠.

0: 네, 화이트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 김재경 투미 부동산 컨설팅 소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SNS에 대해서 저희가 1부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강남권의 집값이 하락하고 매물도 늘어나고 있다. 이거를 많이 좀 이렇게 성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매물은 많이 늘었죠.
1: 그럼요. 예. 지금 현재 8선 세제개편안 자체가 강남을 규제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0: 네.
1: 지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이제 상한 캡을 씌워놓는 사항. 2028년도부터는 20억, 2029년도부터는 10억 상한을 만들어버리는 사항이 일단 제일 크고요.
0: 네.
1: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제 징벌적으로 있었던 종합부동산 세율을 1주택자도 징벌적 세율로 가다 다 통합시켜 버리기로 했습니다.
0: 네.
1: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강남에 이제 고가 주택 들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진퇴양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매물들이 많이 나왔고 이게 강남에 따라서도 이제 매물들에 대한 등락폭 이제 좀 다르긴 하지만 심한 데들은 가격이 한 5억, 적은 데들도 한 5억 정도.
0: 네.
1: 이제 심한 데들은 한 15억까지도 빠졌습니다. 진짜 압구정 같은 경우는 전 고점 대비해가지고 10억에서 15억씩 급매물들도 나오는 게 지금 현재 현실이긴 합니다.
0: 그런데 거기 아파트는 100억짜리가 90억이 된 거고 우리랑 좀 연관이 없는 것 같고 마지막 주에 한국부동산 조사 결과만 보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서초, 송파 다 빠졌어요. 강남은 0.56%나 빠졌고요. 그런데 서대문이 0.41%, 동대문이 0.36%, 성북이 0.36% 폭등세거든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2: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강남만 놓고 보면은 지금 숫자로 빠진 게 맞는데
0: 예.
2: 강남이 왜 빠졌는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제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 전에 2년 내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70억이 됐고 80억이 됐고 100억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강남권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동안에 다른 지역들은 하나도 안 올랐죠.
0: 예.
2: 그래서 지금 강남은 이제 이게 세제 문제들도 있지만 올라간 것들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다른 지역들이 이제 올라려고 할 때 지금 규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세제 개편안들이라든지 세제나 대출의 규제가 효과가 있는지를 보려면은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지 보지 봐야 되는데 강남 3구 지금 이번 주까지 포함해서 용산까지 포함이 되는데 이 서울 21개구 중에서 4개 구 빼면은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0: 예.
2: 그러니까 이걸 안정이라고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 말씀은 평탄하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요 문제들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0: 예.
2: 강남권의 조정은 아마 이제 이렇게 급매물들이 나오고 요것들이 거래가 끝나게 되면 또 더 빠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다시 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늘 패턴이 반복이거든요. 강남권은
0: 네.
2: 빠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올라가는데 밑에는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또 딱 쓰거든요. 그럼 노도강, 금강구, 중랑구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또 쓸 것 텐데 오히려 이제 그 지역들을 계신 분들이 거기 진입하려다가 갑자기 올라갔어. 진입 못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또 경기

0: 전까지 밀려가고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게 우려가 됩니다. 네.
1: 요즘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것도 사실이죠. 패턴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하락론자들, 하락을 계속 말씀하셨던 분들은 강남 집값이 빠지면은 대세 하락장에 접어든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2: 예전 논리라면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은 좀 다른 의미로 접근할 수 있죠.
1: 예전에도 약간 세모였는데 지금은 아니다.
2: 왜냐하면 이게 진짜 강남이 시장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먼저 꺾였었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하락론자들의 주장이 틀린 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지금은 인위적으로 강남을 억누르고 있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얘기하셔서 또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는 평탄화.
1: 앞으로 평타가 금지.
2: 아, 그래요?
1: 평타 멘트 금지.
2: 이제 강남이 눌렸는데 눌리고서 다 같이 눌리는 게 아니라 눌리니까 뒤쪽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강남에서 뭐 진짜 10억이 빠지든 15억이 빠지든 일반적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내집 마련하는 거랑 거리감이 머니까.
1: 어차피 못 가니까.
2: 네. 어차피 내가 뭐 현금 빠졌다 하더라도 지금 압구정 60억, 70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가지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진짜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 마련하려고 했었던 소위 말해서 서울 외곽 지역들, 노도강, 금강구 이런 지역들마저도 올라가니까 이제 진짜 오히려 조급함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전월세 가격대도 올라가고 있고 이제 무주택 서민들이 갈 데가 없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더 문제. 더군다나 앞에서 이제 김학렬 소장님께서도 LH 사장님 그런 얘기를 왜 해라고 했지만 지금 1주택자에 대한 대출도 이 6억 대출도 더 건들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 그러면 대출도 지금이 제일 많이 나올 때다. 빨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심리적인 압박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도 없는 거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이번에 강남이 떨어진다 해서 다른 지역들 떨어지냐에 대한 답변은 전 그럴 것 같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자, 하락의 초입은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소장님도 동의하십니까?
0: 이것도 그냥 시세를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이렇게 맞았던 게 뭐냐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상위권이 이제 10억이고요. 네. 5억이고 3억 이 정도 붙어 있었어요.
1: 그러니까
0: 위에가 내려오면은 그때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면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 이게 10억, 20억, 30억이 됐습니다. 조금 이제 캡프가 넓어졌죠. 그래서 올라오는 것들이 밑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아주 큰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 때 따라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50억, 30억, 10억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5억이 내려와도 밑에서 5억이 올라가도 붙질 않아요. 20억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만큼 이게 위에서 하향 압박이나 상승 압박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층이 달라졌고 계층도 달라졌기 때문에 50억 시장, 30억 시장, 10억 시장이 서울에선 따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참 저는 이 강남권 아파트 저희가 방송 중에 말씀드리는 거 그 집 살려면 제 집 한 10채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먼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의 오름세 여기서 꺾일 것 같지 않다는 게 더더욱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미 역대 최장 기록 오름세 기록을 새로 썼는데 전 정권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97 공급 대책 이후로도 지금 전혀 가라앉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86주 연속 상승, 이번 주도 나오면은 87주가 됩니다. 지금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뭐 당연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2: 사실 당연하면 당연하다고 보기도 하고 어떻게 따지면 놀랍기도 한 건데 지금 강남 쪽들이 눌렸거든요.
1: 예.
2: 그러면 일시적으로 지표가 하락 전환할 수도 있었을 텐데 즉 이런 극약 처방, 이 팔선 세제 기평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도 일단 강남 쪽이 하락폭으로 잡아서 전체적인 통계 평균을 낮춰가지고 이 내가 문재인 정부의 역대 최장 기간 상승폭인 85주를 내가 끼겠다라고 했었으면 성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문제는 평균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1: 그렇죠.
2: 그러니까 강남이 눌린다 하더라도 주변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더 큰 문제인 건데 이게 오히려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답이 나왔습니다. 이 꺾일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인 건데 지금 강남이 그렇게 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빠르게 집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전문가들끼리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일단은 100주 돌파는 기정사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는 나와의 싸움이다. 신기록을 어디까지 갱신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1: 헛웃음이 나오는데 아무튼간에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지만은 부동산 시장의 심리는 전혀 꺾지 못했고요. 지난번에 85주 연속 올라 올랐을 때 서울은 7.71% 올랐는데 지금은

0: 7.6%, 오름폭도 훨씬 더 크단 말이죠. 두 분께 다 여쭙겠습니다. 뭐가 제일 문제였길래 이렇게까지 된 겁니까?
1: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급이 부족했고요.
0: 예.
1: 공급 부족에 대한 대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집이 없으면 전월세라도, 혹은 아파트가 없으면 다세대 빌라라도, 오피스텔이라도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됐고, 서울시를 또 경기도나 인천으로 또 분산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거래를 다 틀어막았기 때문에
0: 네.
1: 그것들이 오히려 부작용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세금 규제까지 하다 보니까 마음만 더 조급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계속 지금이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은 내년엔 더 큰일 날것 같아라고 하는 좀 심리를 좀 불안하게 만들었던 게 가장 큰 그런 좀 부작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심리의 문제 지적을
1: 네.
0: 해주셨고요. 소장님께서는 뭐가 제일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세요?
2: 뭐 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0: 네.
2: 공급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수없이 한다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께서도 재개발 재건축 뭐 활성화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 재개발 재건축은 규제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5년 재당첨 금지라든지 조합원 지휘양도 금지라든지 이주비 중도금 대출 규제라든지 그러니까 뭐 하나만 놓고 본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전방위적으로 계속적으로 압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공급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그리고 뭐 사실 앞에서도 김학렬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던 게이 수요를 서울로 계속적으로 쏠리고 있는 이걸 분산시킬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게 공급은 사실 서울의 땅이 한정적이죠. 그럼
0: 그렇죠.
2: 이제
0: 예.
2: 교통망, 대표적으로 GTX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GTX가 물론 지금 비용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한 3조에서 5조 정도 사이로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추경했었던 것만 본다 하더라도 A, B, C, D, E, F, G 다깔수 있습니다.
0: 아, 네네. 예.
2: 근데 그 돈을 또쓸 데가 또 많죠? 그러니까 교통에다가 안 쓰고 있습니다. 분명 상기 신도시 성교통 후 입주라고 했었는데 그 약속대로 과연 지켜지고 있는가? 지금 현재 상황 속으로는 선 입주 후 교통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그 사람들 허허벌판 속에서 입주만 해놓고
0: 아우.
2: 다차 끌고 나오게 되면 교통대란은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오히려 이런 걸 보면서 서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서울에 살길 잘했다. 경기도를 가면 교통 지옥이구나. 이런 생각들밖에 안 하겠죠. 그러면 이게 서울공화국을 탈피하려는
0: 예.
2: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말만 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0: 교통 대책 굉장히
1: 아니,
0: 중요해요.
1: 국가 예산 건드 필요 없고 저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내년에 한 100조씩 법인세 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노선 까는데 4조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먼데 까라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는 2천까지 GTX 깔아주면 되는 것이고 삼성전자는 평택하고 천안 아산까지 깔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대신 이제 그 4조를 투입하는 대신에 법인세 좀 공제를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 돈 쓰지 않고 한 번에 끝날 것 같거든요. SK도 건설사가 있고 삼성물산도 건설사가 있거든요. 그냥 그들 보고 알아서 깔라고 그러면은 원가도 저감해서 잘깔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왜안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0: 교통 인프라는 핵심 중에 핵심이죠. 자, 지금까지 공급 부족 두분다 핵심 원인으로 꼽아주셨는데 부동산 대책도 여러 차례 나왔잖아요. 두 번째 원인도 한번 꼽아볼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어떤 대책이 문제였나? 먼저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2: 이제 공급이 이제 첫 번째긴 한데 이제 두 번째로 문제되는 것중 하나는 수요 억제 중심 규제가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0: 그럼 627부터 뭐 토허제 뭐 전부 다
2: 그럼요.
0: 말씀하신 거예요? 예.
2: 왜냐하면 이게 물론 이번에 8.3 세제 개편안에서는 뭐 주택 수로 규제하지 않겠다라고 했었지만 사실 진짜 주택 수를 규제 안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주택자가 옳다, 1주택자가 옳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주택 숫자를 규제를 하다 보니까
0: 네.
2: 앞에서도 우리 앵커님께서도 내가 뭐내 집, 뭐, 열채를 팔아도 강남 못 간다라는 얘기를
0: 아, 나
2: 하셨지만,
0: 울것 같아. 네.
2: 근데 열채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열채는 그동안 다주택자 이제 나쁜 적폐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징벌적으로 과세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 팔고 한 채로 합치자. 그게 그동안의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건들지는 않고 그렇게 똘똘한 한 채를 몰아가서 강남 중심으로 올라가니까, 강남 상승을 또 나쁜 거면 강남에 또 이번에 눌러요.
0: 네.
2: 그러니까 또 나온 신조어가 똘똘한 채는 또안 된대. 그러니까 덜 똘똘한 채.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은 답을 찾아가는데
0: 그렇죠.
2: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다주택자가 되라고 한건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으로 예시를 들면 지금도 안 그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쪽으로 너무 많이 코스피에서 이제 차지하는 포션이 크다라고 했었지만 근데 이게 주택, 주식 같은 경우도 1인당 1종목만 담아라라고 하면 더 포지션 쏠림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주택시장에서는 하고 있다. 이게 정말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자, 그럼 끝으로 소장님께 또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부동산 시장 대책이 나왔고요. 그때마다 어떤 순기능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이 정책, 이 대책만은 반드시 좀 손을 봐야 된다라고 하나를 뽑아주신다면 소장님께서는 어떤 거 뽑아주시겠습니까?
1: 저는 다주택자 규제 철폐가 제일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차피 물리적인 공급은 10년이 걸려요. 이번 정부에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다음 정부나 다다음 정부에 입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하는데 지금 시급한 것은 임차인들 정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들이거든요. 자꾸 기다리라고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차인들을 조급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사 갈 집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들이 매매 수요로 터진되는 순간 수요는 더 증가하거든요. 지금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업체도 할 수 없고 공공도 할 수 없으면 민간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적폐라든지 막이라든지 이런 걸로 희화하지 말고 그냥 지금 시장에서 이 부동산 문제, 임대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과 공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0: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 주간 자료를 누적으로 보면요. 서울의 전셋값이 11.44% 올랐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전월세난 어떤 해소할 만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힘들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에 대한 언급도 조금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시장 이야기해봤습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김재경 투미 부동산 컨설팅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와, 미쳤다.
4: 미쳤다. 와, 레벨이 다르다.
5: 미쳤다. 와, 와.
0: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네, 부동산 이야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금 이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은행 WM 영업전략부의 홍자영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자, 주택가격, 주택공급 이슈 저희가 1부에서도 한참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협의보상이 예정보다 4개월 빠른 올해 7월에 시작돼서 벌써 2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여기 규모가 꽤 넓다 보니까 보상 대상자도 많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대상이 무려 1만 3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예. 토지 및 진작물 소유자 모두 대상자를 포함해서 있고요. 대상자가 많다 보니 요 근래 아무래도 이 지구 보상 상담이 저희가 좀 많습니다.
0: 자, 그런데 이 공공주택에 지구 보상을 한다는 거는 정부가 이 땅 이렇게 쓸 테니까 너네 파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토지를 뭐 반강제로 가져가는 건데 그쵸. 이래도 세금을 내야 돼요?
1: 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라는 네. 것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 모두 내는 세금인데요. 심지어 채무를 갚지 못해서 강제 경매를 당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는 다 내셔야 됩니다. 네.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로 보상을 받으시거나 수용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나라의 토지를 유상으로 이전하시는 거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이게 양도소득세 대상이라는 걸 아예 모르셔서 신고랑 납부를 누락하신 경우도 많았는데 요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다 안내를 해주십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 이번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익사업 시행자가 되는데요. 네. 이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사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협의보상이랑 수용인데요. 보통 이 단어를 구분을 하지 않고 공익사업에 토지가 수용됐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엄연히 다른 겁니다. 현재 광명시흥지구는 협의보상기관이고요. 올해 말까지 협의보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시한 보상금액을 받아들이겠다고 협의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협의 보상을 받으시면 보상 금액을 수령한 때가 양도 시기가 되고요. 그 날이 속한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협의 보상 기간 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경우는 재결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결국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사업 시행자는 정해진 금액을 소유자에게 주고 강제로 토지를 이전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용입니다. 이런 경우는 수용 개시일이 양도취득시가 됩니다.
0: 그러면은 굉장히 좀 억울할 것 같은데 제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뭐 도로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수용이 되면은 난 팔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렇다면은 내가 팔고 싶을 때 파는 것도 아니고 가격도 정해준 대로 받아야 되는데 뭐 혜택은 없어요?
1: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토지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원래 세율의 10%를

0: 더 가산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토지는 사지 마라. 즉, 투기 목적으로는 토지를 보유하지 말라는 의도입니다.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더라도 10% 세금을 더 내지 않습니다.
1: 네.
0: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를 아예 감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현금 보상의 경우는 15%, 채권 보상의 경우는 20%. 만약 채권을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한다고 특약 체결을 하시는 경우 무려 각각 35%, 45%를 감면을 해줍니다. 이 감면 혜택은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 혜택에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 또는 2년 이전 취득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건 개발 소식에 땅 투기를 한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강명 시흥 지구는 사업 인정 고시일이 2022년 12월 29일입니다.
1: 그러니까 여기보다 5년 이렇게 앞서서 취득을 했어야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0: 그렇죠.
1: 그런데 이 보니까 감면 혜택이 생각보다는 크네요. 한 15에서 45% 준다 그러면은 요거는 솔깃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0: 그런데 문제가 이 감면에 한도가 있습니다.
1: 진짜.
0: 1년간 2억, 5년간 3억이라는 한도가 있어서 만약 보상금액을 크게 받으시는 경우는 이 한도에 걸려서 감면 혜택이 크지 않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감면세액의 20%는 또 농어촌 특별세로 다시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1: 아, 그러니까 세액으로 감면을 받았는데 그게
0: 다시.
1: 없어진 게 아니라 또 세금 다른 용도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0: 그래서
1: 감면이 아니잖아,
0: 만약에
1: 이건.
0: 한도를 맥시멈으로 최대로 해서 2억 원을 감면을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4천만 원은 다시 세금을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특별한 상황의 경우는 이것이 또 면제가 되시는 경우도 있는데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해당이 되지 않아서 감면이 15% 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채권 보상회 같은 경우는 감면율이 매우 크죠. 특히나 3년 이상, 5년 이상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을 어기시는 경우는 감면세액의 15%에 25%까지 추징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자까지 더 가산해서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1: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토지가 수용된다 이런 소문을 듣고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증여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 절세에 도움이 됩니까?
0: 성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자녀 또는 부모님께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수 있다 보니 이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올려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세법에서는 이를 막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는 규정인데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받은 사람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이 양도한 것처럼 양도소득세를 한번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호재 소문이 들린다고 해서 땅을 무조건 증여하는 게 반드시 절세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자, 여러 필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필지를 나눠서 양도를 하면 절세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0: 이것도 그때그때 다른데요.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즉 그해에 양도한 부동산을 다 더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니 연도를 나누어 양도하면 양도세율도 낮아지고 기본공제 250만 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 절세 효과가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처럼 공익사업용 토지로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협의보상은 기간 내 협의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양도 시기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문제가 첫 번째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일부 토지는 협의보상을 받고 일부 토지는 재결 신청을 해서 양도 연기를 넘기는 방법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결 신청을 하시는 경우 보상 금액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는 게또 문제고요. 실제 예전에 한 공익사업의 경우 재결 신청을 했는데 인상률이 1%에 그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 예금 이자율도 못 받은 상황이 돼버린 거니까 문제가 아무래도 되죠. 그리고 재결 신청하시는 경우는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도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또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말까지 양도를 하셔야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법이 연장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만약에 연장이 안 된다고 하면 올해까지 협의 보상을 받으셔야만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된다는 소문이 도는 토지가 보면은 조그만 땅 사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농작물 심어놓고 농사하는 척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0: 그럴 수 있죠.
1: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0: 요새는 우리들이 네. 포털 사이트에 확인만 해봐도 네. 위성 사진으로 연도별로 나오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네. 그거 다 체크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농지 원부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농업인으로 등록이 됐는지, 그리고 그 농업인으로서 실제로 농작물을 수확해서 판매를 한 기록인지를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1: 예전처럼 이렇게 농지를 이용한 투기 지금은 이제 쉽지 않은 시대가 된 것 같고요. 오늘은 나라에서 땅을 가져가도 세금은 내야 하고 감면 혜택도 100%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 살펴봤습니다. 화요일 부자 대세 우리은행 WM 영업전략부의 홍자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5: 대리 부르셨죠?
2: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4939번 쓰시는 분, 공중에 붕떠 있는 사람 여기 한명 있습니다. 아유, 전월세난이 언제쯤 해소될지 오늘은 아내 대신 설거지하면서 생생경제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전월세난 이게 해소가 될수 있을지도 의문이 드는 상태예요. 소위 말하는 실거주주의 이거 자체가 전세를 없앨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불안불안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떻게 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할수 있을 건지 명확한 답변이 좀 필요한 상태인데요. 지금까지 정부에서 나온 대책들을 보면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전혀 주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그렇고요. 최근에 SNS에서도 그렇고요. 전월세난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행태,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시장의 불안감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은 좀 잊지 않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서민을 위해서 좀 정책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1: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서울과 대전은 한낮에 22도까지, 전주와 대구는 2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는데 한낮엔 좀 덥고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합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성산로 따라 독립문역 가는 길, 모래내 고가차도에서 봉원 고가차도 쪽 속도가 좀 떨어져 있고요. 통일로 따라 서울역 가는 길, 불광역에서 서울혁신파크까지 다시 홍은사 거리에서 독립문 쪽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일찍부터도 밀렸고 좀 풀리는 속도도 느린데요. 거기에 강변북도 일산 쪽으로는 서강대교와 양화대교 사이 4차로에 9시 48분경 10분 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처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서강대교 북단 통과하실 때 좀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부순환 또 성수 가는 길 홍지문 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있었던 터라 홍제 램프부터 사고 여파와 차량들이 맞물리면서 정체되고 있고요. 오늘 고속도로도 이동 차량이 좀 평소보다 많은 가운데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서울 요금소 부근에 또 사고 나서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더딥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2: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3: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국감이 열리게 되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외통위 국감도 격전지로 꼽히잖아요. 여러 가지 또 산적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또 쟁점이 될까요?
2: 그래서 외통위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두 가지거든요. 그 보면은 지금 우리 대미 투자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엘래스카에 대해서 한 7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면 벤스 부통령이 좀 다른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0: 김철현 경희대 특임 교수입니다.
2: 한국 정부가 지금 미국의 알래스카 우리 가스전 개발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한미 간의 협의가 어느 정도 됐는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얘기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외통위가 직접적인 아마 그 이에 뭐 이 위원회는 아닌데 직접적인 위원회는 아닌데 아무래도 어제 이제 이 북한의 어떤 지뢰 도발에 대한 어떤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마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뭐 전망이 됩니다.
3: 예, 최진 원장님께서 어느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십니까? 오늘
4: 상임위 말씀인 예? 거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법사위에서 과연 조윤태 대법원장이
0: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입니다.
4: 하는 거하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용화 문제가 워낙 전문적으로 이제 국민들 관심이기 때문에 예. 암사자들 이번 증언 문제라든지 여야간 어떻게 공방 이루어질 네. 것인지 이런 부분에 좀 개인적으로 관심 많습니다.
3: 예, 뭐 외통위뿐만 아니라 오늘 예. 또 행안위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주요 발언들 나오는 거 지켜보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어 암살자들과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독을 국정감사장 부르자 이런 주장까지 나왔고 문체 위원장은 반대하는 입장을 바로 표명하기도 했는데 이 논란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2: 그래서 저는 이번 영화 그 암살자들 암살자들 관련해서 보면 표현의 자유와 영화적 상상력을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독을 나름대로 국정감사장이 불러서 이번 영화 제작 의도라든가 그리고 지금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어떤 부분인지 어떤 부분들이 영화적 어떤 픽션이 가미됐는지 왜 그때 1974년에 광복절 경축식 때 부분들을 이 영화의 모티브로 삼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반대해서 감독을 이번에 국정감사장이 부르지 못했다는 건 조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최근에 이 논란과 관련해서 여권 인사들이 좀 잘된 영화다 보고 와서 네. 뭐 어떤 영화를 봤더니 사실 왜곡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그럼 그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 유경수 여사에 대한 시혜범이 여전히 본인이 문세광으로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문세광이 아니고 문세광은 북한의 사주를 받아 실질적으로 암살로 하러 갔지만 네. 그것이 실패하고 오히려 이 박정희 뭐 대통령이나 또는 박정희 정권의 어떤 중앙정보부가 실질적으로 암살의 배후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가 더 궁금하거든요. 아마 그 영화를 보신 분들 대부분이 나오고 난 이후에 아 문세광이 조금 억울한 희생양일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중앙정보부가 이 암살의 배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건 완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이게 뭐 사실 왜곡이 아니다 또 박정희 정권 때 어떤 독재 또는 언론에 대한 검열을 얘기했다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박정희 시대 때 보면 경제 근대화에 대한 공이 있지만 어떤 독재라든가 언론 검열이라든가 민주화 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과언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박정희 정권 때 독재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이 격하 박정희 운동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격하 운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볼 때는 누가 암살을 배우냐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나름대로 논란이 벌어지게 된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1: 네, 뭐 논란의 여지, 왜곡의 여지는 알겠습니다만 지금 배우 그러니까 유해진 씨 뭐 집 주변에서 어떤 시위가 벌어진다든지.

0: 이거는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거든요.
1: 지나치려 아주 과도하고 이거는 영화인 문제가 어떻게 장외 정치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영화의 역사 왜곡인지 아니면 뭐 표현의 자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논쟁일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변질돼서 정치 진영 간의 대결로 이제 비화돼 버렸어요. 이를테면 장동훈 대표 같은 건뭐 윤재현 지사의
0: 를
1: 생가에
0: 찾았죠.
1: 당 지도부를 몰고 이제 가는가 하면은 또 유해진 의원은 직접 출연자기 때문에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오히려 몰려가고 이런 거는 완전히 그 이념 논쟁으로 이렇게 비화시키고 그거를 오히려 국민님이 자꾸 부채질하지 않는가 싶어요. 사실 이게 진짜 국민님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님이 좋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법원에 이제 가처분 신청을 내면 되는 겁니다. 상영 금지. 근데 최근에 20년 동안에 보면은 정치적 논란, 오해, 역사 왜곡 논란으로 해서 가처분 신청이 한 5건이 있습니다만은 상영 중지가 된건한 건도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다뤘던 그때 그 사람 2005년에 영화 상영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영화 내부에 나오는 일부 다큐멘터리 부분 이것만 삭제하고 그대로 상영하라라고 했고 또 실미도 이 부분도 영화는 그대로 상영을 하되 홍보를 할때 이게 사실인 것처럼 너무 확정적으로 홍보하지는 말라라는 정도로 주의 조치를 줬고 나머지는 다 상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사실 역사적인 사실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건 상당 부분 각색이 허용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번도 이 정치적인 문제로 영화를 상영 중단한 경우는 민주화된 정부 중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처분 신청도 하지도 않고 정치 공세만 계속하고 이념적으로 몰이하는 거는 저는 원래 말하자면 박정희 유경수 마케팅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장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 그러니까 영화의 정치화, 정치 마케팅 이런 부분은 참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자, 어제 그 유경수 여사 생가 방문한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장정희 대표가 국민들이 나서서 싸워달라,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수 결집과 또 고리로 활용하는 듯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보수 결집의 효과가 있다 보십니까?
3: 그럼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좀 터다 보이는 게 저는 뭐이 장동윤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수 결집이 하나의 거기에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유경수 여사와 함께 아무래도 원조 보수의 어떤 상징 자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그러한 부분들 보수세를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민주당에서도 보면은 나름대로 그동안 뭐 여권이 조금 분열되는 모양새를 보여왔는데 저는 진보 진영도 조금 직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효과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진보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박정희 정권과의 어떤 투쟁의 산물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김대중 정신이나 김영삼 정신이나 이 모든 것들이 박정희 대통령과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과의 어떤 투쟁의 산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영화 통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 과거의 어떤 독재 시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진보 진영이 조금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박정희 유경수 소재는 진보 진영에서든 보수 진영에서든 다 보수인들의 어떤 세력을 좀 결집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0: 이런 가운데 지금 한동훈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의 어떤 검찰개혁 서사를 공격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1: 그러니까 겉으로 모양을 보면 말이죠. 진보 진영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때리니까 바로 어떻게 맞불 맞대응 차원에서 한동훈 의원이 이제 진보 진영의 상징적인 인물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때리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공격을 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이슈가 크게 금방 삽시간에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공격자는 대단히 주목을 받죠. 저는 그런 점에서는 한동훈이 또다시 과거에 김승훈 법무부 장관 전국에서 주목을 받았듯이 이번에도 이 영화 논란 가정 안에서 노무현 대통령 민감한 조제를 탁 건드리면서 본인이 또 다시 또 주목을 받는 그런 스포트라이트 효과를 저는 노렸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대통령 간의 어떤 대결을 뭐 이념적인 논쟁으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제 여러분 말씀드린 대통령을 공격하면 바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보수나 진보, 국론의 분열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0: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정면 부인이라고 해서 비토 노무현 대통령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보수 진영을 흡수하는 그런 효과, 그리고 동시에 전국적으로 예, 이 암살자들 전국에서 주목을 받는 그런 나름대로 고도의 정치적인 효과를 저는 노렸다고
1: 네.
0: 봅니다.
1: 그러니까 최진 원장님 말씀처럼 바람직하진 않지만 노이즈를 만드는 전략은 좀 유효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여당 내에 그러니까 범여권 내에서도 굉장히 발끈하는 목소리도 많았거든요.
2: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보면 서로가 보수든 진보든 서로 건드리면 안 되는 그 금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현대사에 보면 여러 가지 비극적인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광주에서 5.18, 그리고 제주의 4.3, 그리고 박정희 유경수에 대한 이런 시해 사건, 이런 것들은 도저히 그런 것들을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친여 인사들이 계속적으로 이 박정희 유경수에 대한 암살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결국은 아무래도 결국은 이 상대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한편으로 볼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들춰내게 되면 아무래도 뭐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수의 정체성을 조금 더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편으로 볼 때는 저는 그이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는 것, 특히 보안 수사권 폐지까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신화가 만들어낸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여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검찰이 그동안 정치검찰 행태를 하면서 과잉 수사를 한다거나 표적 수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 잘못된 거 있었죠. 왜냐하면 그거는 수사하고 기소를 함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었는데 보안 수사권까지 폐지되는 건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도 보안 수사권까지 폐지가 되면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 얘기를 하고 있었고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보안 수사권 절대로 폐지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보안 수사권까지 폐쇄가 된건
3: 네.
2: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검찰의 수사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잘못된 부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까지 폐지하는 것이 그냥 검찰 개혁에 외계하는 부분들은 잘못된 노무현 신화라는 것을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퇴임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거, 그 진술서에도 나와 있고 또 수십만 달러를 미국에 있는 딸이 집을 구입하는데, 저택을 구입하는데 샀다는 부분도 나와 있는데, 왜 그것을 수사한 검찰이 잘못했다고 하느냐. 아니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인데, 왜 그것을 수사한 검찰이 마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한 부분은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권에서 얘기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표적 수사, 과잉 수사, 수사, 기소의 분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한풀이 성격이 강하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4: 영화 암살자들 역사 왜곡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신 독재 시절에 대한 향수병이라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일어나는 역사 왜곡이라며 맞섰는데요. 관련 내용과 정치권 이슈, 김철현 경희대 특임교수,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미래를
1: 재능대학교가
0: 재능대학교가 함께
1: 만들어
0: 만들어갑니다.
1: 갑니다. 재능대학!
0: 재능대학!
2: 지금까지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5: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4: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5: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길을 걷다 보면 바람 따라 살랑살랑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만나게 됩니다. 가느다란 줄기는 금방이라도 꺾일 것 같지만 바람이 불면 유연하게 몸을 맡겼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곤 하죠. 살다 보면 우리도 예고 없이 불어닥친 비바람에 휘청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코스모스처럼 조금은 유연하게 또 지혜롭게 견뎌낸다면 그 시간도 결국 지나가겠죠. 혼자 감당하기 벅찬 비바람 앞에 서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곳에 문을 두들겨주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중학생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현재 남편과는 이혼소송 중이고요. 남편은 원래 다정하고 활기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사업에 실패하고 큰 빚까지 떠안게 되면서 많이 예민해졌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에게 피해를 주기 싫다며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빚을 다 떠안을 테니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망설임 없이 이혼에 동의한 것을 자신을 향한 배신으로 받아들였던 모양이에요. 그날 이후 매일같이 술에 취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집을 나가지 않고 계속 함께 살고 있습니다. 좁은 집에서 매일 마주치며 지내다 보니 하루하루가 생지옥입니다. 남편은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와서 욕설을 퍼붓고 당장 집을 팔아서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겠다며 협박합니다. 이런 행동은 저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로 중학생 딸아이와 기싸움을 벌이고 아이에게 사준 옷을 가위로 찢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심지어 아이가 자기 물건을 썼다면서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더군요. 아이는 불안에 떨면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밤마다 남편이 또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마음을 졸이며 지냅니다. 이혼소송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날 때까지 남편과 한 지붕 아래에서 버틸 자신이 없습니다. 제발 아이를 위해서라도 남편이 당장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혼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남편을 집에서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저와 아이가 판결 전까지라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까지 진행 중인데도 상대방이랑 한 집에서 계속 지내는 경우 실제로 꽤 있죠?
2: 네, 실제로 이혼 소송 중에 한 집에서 같이 지내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네. 가장 빈번한 경우는 서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0: 쪽이 그냥 나가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지만 지금처럼 자녀에 대한 학대나 배우자에 대한 폭언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것에는 신체적인 학대 행위 많이 아니고 정서적인 학대 행위도 금지되고 있는데요. 판례는 자녀 앞에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부부싸움에 노출시킨 경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도 신체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반복적으로 폭언이나 협박을 자녀가 있는 곳에서 한다면 그 심각성에 비추어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요, 가해자를 주거지로부터 격리하고 피해자나 자녀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임시조치, 보호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연자분처럼 반복적인 폭언, 위협, 자녀에 대한 학대 정황이 있다면 이런 제도를 통해서 남편분을 집에서 분리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임시조치라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일까요?
0: 자녀에 대한 학대가 확인되면 우선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자녀로부터 분리하는 응급 조치를 할수 있고, 이어서 검사가 법원에 임시 조치를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제19조에 따른 임시 조치에는 피해 아동 주거로부터의 퇴거, 격리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폭언이 함께 문제가 된다면 가정폭력 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명령을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여기에도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이미 경찰에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그 절차 안에서 임시 조치를 함께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1: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학대나 아니면 배우자에 대한 폭언이 있는 경우에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이나 가정폭력 처벌 등에 관한 이제 특례법상 임시 조치, 그러니까 뭐 퇴거 격리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퇴거나 접근 금지 결정 내려도 남편이 나는 못 나간다라고 하면서 버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네,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은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그 자체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아동학대를 이유로 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 아동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접근 금지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불이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는 등 실제로 아동학대를 이유로 퇴거 임시조치를 받고도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않은 사안에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조치 불이행과 별도로 남편이 주거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다면은 형법상 퇴거불응죄에 해당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1: 이제 법원이 이제 아동학대의 경우에 조금 이제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을까요?
0: 우선 남편분의 폭언이나 위협 정황을 녹음, 사진, 문자, 메시지 등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미 자녀 관련해서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그 절차 안에서 임시조치 신청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아이가 심리적으로 힘들어한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상담센터를 통한 상담과 소견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임시조치나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이혼소송과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혼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남편의 폭언과 협박이 반복이 되고 또 자녀에게까지 정서적인 학대가 이어지고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남편을 집에서 퇴거시키고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퇴거, 격리, 접근 금지 같은 임시 조치나 피해자 보호 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법원의 이런 퇴거 명령이나 접근 금지 결정을 남편이 따르지 않는다면 별도의 형사 처벌까지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일할 사람 구하기 힘든 요즘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속 끓이는 자영업자 사장님들 많으시죠? 물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무 시간 내내 졸거나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참다 못해 한마디 쓴소리를 하면 다음날부터 아예 잠수를 타고 퇴사해버리는 알바생도 있다는데요. 어떤 사장님은 알바생 때문에 단골도 끊기고 매출이 뚝 떨어졌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고 하소연하셨다는데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인정받으려면 알바생의 태만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는 인과관계를 사장님이 직접 증명해야 하거든요. 매출은 계절이나 상권, 경쟁 업체 등 여러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아르바이트생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중도 퇴사 역시 근로기준법상 퇴사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 손해배상을 묻기는 어렵죠.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손님이 결제를 요청했는데 잠을 자느라 주문이 취소됐다거나 음식을 태워버려서 재료를 폐기하는 등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그 부분만큼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이광조의 즐거운 인생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오늘 출근길 차 안에서 히터 트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꽤 되실 것 같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서울 기온 한 10도 정도로 어제보다 3회에서 한 많게는 지역별로 8도까지 떨어진 곳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태백의 경우는 이번 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강한 한기가 북쪽에서 밀려오면서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건데요. 한낮에도 쌀쌀하겠죠. 그래도 기온은 제법 크게 오릅니다. 서울 22도, 전주 대구 23도 정도라서요. 선선한 가을 날씨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이 10월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연휴 지나고 만났습니다. 더 반갑게 시작해보죠. 10월 6일 화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위더 벤 마레루치
1: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0: 1,000만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 시민 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맡고 계시는 이병도 서울시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은평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서울시의원 이병도입니다.
0: 예, 갑자기 쌀쌀해진 날 오전에 찾아오셨는데요. 저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네. 카메라 보시고 우리 서울 시민들께, 청취자분들께 짧게 인사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시민 여러분, YTN 네, 우리 보이는 라디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에서 운영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는 이병도 의원입니다. 늘 시민 여러분의 말씀에 경청하면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서울시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어서 오십시오. 예, 우리 의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 방송은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FM 94.5MHz 라디오로 들으실 수 있고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병도 위원장님을 직접 보면서 또 이야기를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특별시민생활 12대 서울시의회 각오와 다짐을 담아서 첫 시작을 늘 삼행시로 해왔습니다. 아. 소문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삼행시 준비되셨죠? 제가 오늘 띄워드릴게요. 이.
1: 이유처럼 더 시민과 가깝게.
0: 병.
1: 병목 없는 소통으로 시민들의 말씀을 더 경청하고.
0: 도.
1: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서울시회가 되겠습니다.
0: 아, 굉장히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이 흐름 너무 좋습니다. 네, 이병도 고맙습니다. 서울시의원이시고 12대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십니다. 의원님을 두고요. 3선 정책통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10대, 11대, 12대까지 3선 중진이신 건데 처음에 초선 의원 당시에 이렇게 내가 3선 중진이 될 거다 이런 예상하셨어요?
1: 예상을 했다 못했다를 넘어서 사실 이제 초선 때는 여력이 없었거든요. 제가 2018년에 이제 처음에 그 시원이 당선되고 뭐 정치 경력이 그렇게 긴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초선 때는 뭔가 책임감과 긴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좀 일에 매진할 때였기 때문에 사실 뭐 예상한다 못한다를 넘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여력이 없었고
0: 네.
1: 뭐 예를 들어서 제가 2018년 6월 달에 이제 당선되고 2018년 10월 달에 결혼했거든요. 일을 하느라고 지금도 와이프한테 막 두고두고 욕을 먹는데 네. 신혼여행도 외국 못 가고 제주도 또 3박 4일 가고
0: 네.
1: 또 신혼여행 가서도 일을 하나 하고
0: 네.
1: 지금 뭐 그렇게 그런 이제 굉장히 일에 빠져 있을 때 항상 긴장하고 그럴 때여 갖고 뭐 삼선을 할 거다 말 거다라고 하는 예상을 할 수 있는 뭐 여력이 없었습니다.
0: 네. 우리 아내분께 여쭤봤어야 되네요. 삼선 하실 줄 아셨나요? 만약 이렇게 삼선 하실 줄 알았다면 찬성을 하셨을까요?
1: 그래도 확답은 못할 것 같아요.
0: 네. 아, 정말요? 네.
1: 어쨌든 아유.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그렇게까지 할건 아닌데. 네.
0: 아, 그렇게까지.
1: 한 번 있는 신혼여행인데. 네.
0: 아, 신혼여행. 아니, 또 가시면 되죠. 네. 리마인드 웨딩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신혼여행 다시 한번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삼선 하시니까 좀 여유가 생기신 거 아니에요?
1: 조금 초선 때보다 훨씬 더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0: 네. 네.
1: 어쨌든 두고두고 잘 하면 되겠죠.
0: 뭐. 네. 2027년에 한번 네. 다시 한번 여행을 계획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맞습니다.
0: 굉장히 열심히 신혼여행도 멀리 못 갈 만큼 의정활동 초선 때부터 열심히 했다 이런 거를 지금 하신 말씀에서 느껴졌거든요. 근데 어느덧 삼선이시거든요. 삼선이 되시니까 어떠세요? 지금은 어떠세요? 이렇게.
1: 초선 때랑 비교해 보면 초선 때는 사실 이제 굉장히 성장한다는 느낌이 되게 좋았는데 선배를 보고 굉장히 성장을 한다는 네. 느낌 받았거든요. 훌륭한 선배를 보면서 배우고 따라하고 싶고 근데 지금은 이제 선배들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후배들 초선 의원들 보면서 되게 자극을 받고 또 함께 이제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들 하나랑 또 뭔가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하는 것들
0: 네.
1: 어느 주장이든 어느 정책이든 딱 일방적인 것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 경험에서 그래서 뭐 저희 의원들의 주장들을 일방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집행부의 말들도 좀 잘 듣고 또 다양한 단체들의 얘기도 좀 듣고
0: 네.
1: 이렇게 이제 좀 폭넓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됐다 이런 게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이번에 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도 맡으셨거든요. 근데 운영위원장 취임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강조하셨던 의정 혁신을 해야 할 그 핵심 내용을 AI 디지털을 활용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부분을 구상하고 계신 거예요?
1: 아마 저희가 준비를 하든 준비를 하지 않든 시대적인 흐름이 기 때문에 AI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 우리 의정생활에도 이제 도입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준비된 상황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고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의회 구성원들, 의원들과 의원들을 지원하는 사무처 직원분들이 AI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또 두 번째는 AI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기초 자료 같은 것들, 뭐 예산의 뭐 기초적인 분석이라든가 어떤 입법이라고 하는 것들의 뭐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빠르고 효율적으로 검색해서 그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역량들을 뭔가 정책적인 고민들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좀 한 가지 좀 잘 판단해야 될 것들은 그것들이 의원의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고,
0: 그렇죠. 네,
1: 좀 뒷받침하고 지원한 역할들 이런 것들로 좀 가져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네.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부 지자체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의 어떤 기관에 있는 전산망이라든가 지금 많이 이제 교체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네.
0: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더 많은 부분이 보완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1: 그러니까 뭐 디지털 전환들을 저희가 했었고
0: 네.
1: 다른 지방의회에 비해서 서울시에는 이제 디지털 전환은 잘 구축돼 있는데 여전히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0: AI라는 속도가 것들이. 너무 빠르죠.
1: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 인력도 뭐 의회 구성원으로 와야 되고.
0: 그렇죠.
1: 또 직원들이 AI를 활용해서 뭔가 좀 성과를 냈을 때 그런 것들을 보상할 수 있는 체계 같은 것들을 마련을 해야 되고. 굉장히 이제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또 전방위적으로 아마 변화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0: 네,
1: 그런 것 때문에 충분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서울시의 운영위원장이자 3선 서울시 의원으로서 이번 임기 동안 꼭 해결하고

0: 가고 싶다 하는 1호 공약이라면 어떤 걸까요?
1: 아무래도 제가 이제 운영위원장이라고 하는 역할을 맡게 됐으니까
0: 네.
1: 운영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1호 공약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의회와 시민과의 소통 좀 체계를 강화하고 싶다. 다른 말로 이제 홍보 체계를 좀 강화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 뭐
0: 네.
1: 지금도 여전히 뭐 라디오, TV 그리고 뭐 광고, 옥외 광고 등등 이제 여러 가지 홍보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또더 추가해서 여러 가지 뭐 SNS라든가 쇼펌이라든가 어떤 다양한 어쨌든 채널을 통해서 좀더 의회 여러 가지 의원들의 활동들을 시민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또 그런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의 말씀도 좀 듣고 이렇게 좀 시민들과의 소통 체계, 홍보 체계를 좀 이제 강화시키는데 그런 역할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0: 서울시의회의 운영위원장이시면 사실은 여야 상관없이 그렇죠?
1: 네.
0: 양당의 의원들과 소통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1: 소통의 위원회라고 할수 있죠. 운영위원회는. 네, 맞습니다. 의원들이 필요한 것들을 좀잘 전달받고 그것들을 사무처에 전달하고 또 이제 시와도 의회의 어쨌든 입장들 또 시의 입장들을 듣고 의원들에게 또좀 설명도 하고 이렇게 뭐 중간적으로 소통을 하는 역할들이 운영위원회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0: 이번에 운영위원장 되시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던가요? 의원님들께?
1: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죠. 네.
0: 네.
1: 아무래도
0: 어떠세요?
1: 네. 그리고 또 제가 그걸 추구하기도 했고 편하게 좀 운영위원장이지만 의원님들이 작은 것부터 뭐큰 것까지 의회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말씀하셔라 이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 또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0: 아니, 근데 그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막 임기 초부터 막 오면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부담될 것 같은데요?
1: 뭐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또 이제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초선 재선 삼선을 하다 보면 초선 때 가졌던 열정과는 좀 다른 열정을 가져야 되거든요. 초선 때 가졌던 열정이 삼선 때까지 유지되긴 쉽지 않고 그러면서 좀 다른 역할을 맡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 이렇게 새로운 역할을 맡아야지 다선이 되면 좀더또 의정 활동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0: 초선 때는 그러니까 초선과 지금 삼선이 되시고 운영위원장까지 하고 계신데 이거 여쭤봐도 될까요? 그 당시엔 이게 어려웠는데 지금 되니까 이거는 조금 수월해졌다라는 것과 그 당시에도 어려웠는데 이거는 지금도 어렵다. 하나씩 꼽아주세요. 일단 좀 수월해진 게 있다면요.
1: 소홀해진 것들은 어쨌든 뭐 삼선이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시 집행부와의 어떤 관계라든가 또 의원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더어좀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나치게 뭔가 좀 저도 긴장을 하기도 하고 지나치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뭐나 중심에 사고 이거는 정말 아니야. 이건 절대 아니야. 이건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 이제는 좀저 열린 사고로 그렇지 이런 것도 일리가 있고 이런 입장도 맞지. 이렇게 특히 이제 다른 당 의원님들 소수당 의원님들 이런 의원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훨씬 더좀 유연한 사고를 갖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판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더 유연한 사고를 갖게 됐다는 게, 좀더 나아진 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0: 여전히 어렵다는 건 뭐가 있으세요?
1: 여전히 어렵다고 하는 것들은, 뭐, 이거는 이제 의정생활의 일은 아닌데, 인생에 있어서. 인생활 균형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0: 인생은 어렵죠.
1: 인생활 균형. 그러니까, 2018년에 결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자녀가 어려요. 나이에 비해서 이제 결혼을 늦게 했기 때문에 7살, 5살인데 한창 또 많이 손이 가는 나이잖아요, 아이들이.
0: 그렇겠죠.
1: 또 이제 와이프도 일을 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로서 어쨌든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가정에도 또 해야 되잖아요.
0: 일과 가정의 병행.
1: 얼마큼 이게 딱그 비율을 줄지, 얼마큼 내가 해야 될지 이거는 아마 평생 어려울 것 같은데요.
0: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의회 다른 의원들께서도 똑같은 입장이시라면
1: 그럴 것
0: 어려운
1: 같습니다.
0: 부분이 있으실 것
1: 그럴
0: 같아요.
1: 것 같습니다.
0: 그걸 운영위원장으로서 내가 좀 개선해 주겠다 뭐 이런 거 워라밸 할수 있게 내가 조금 준비해 볼게 뭐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1: 그러니까 딱뭐 일괄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그 자녀를 둔 의원들이 이제 많으시다면 그 자녀들의 좀 나이가 어린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좀더 뭔가 또 가정에도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을 것이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니까 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더 고민을 하고 싶어요. 뭐 육아라든가
0: 맞아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1: 아주
0: 겁니다.
1: 중요하죠. 그게 또잘 돼야지
0: 맞습니다.
1: 좋은 정책도 나올 수 있고
0: 맞죠, 맞죠.
1: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앞서 조금 더 수월해진 거, 삼선되니까 조금 더 수월해진 거는 소통, 조금 더 유연해진

0: 소통 방식을 말씀하셨거든요.
1: 네.
0: 사실 이번에 서울시의회가 다수당 구도가 달라지면서 집행부와 관계에도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됐습니다. 집행부 견제 방식에도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이게 집행부의 관계 괜찮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1: 뭔가 서로 이제 비슷한 입장일 것 같아요. 서로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렇겠죠.
1: 집행부는 당연히 야당이 다성이 됐기 때문에 의회를 설득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이제 하기 힘든 그렇죠. 상황이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뭐 지난대도 야당이었지만 소수 야당과 다수 야당이 좀 다르잖아요. 이제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어쨌든 그 정책에 대한 예전에는 뭔가 주장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실제로 성과를 좀 내야지만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양쪽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뭔가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뭔가 소통하는 뭔가 대립적인 게 아니라 시의회와 소통을 하는 그런 집행부가 돼야 되고 저희도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뭔가 비판하고 감시하고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정말 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 좀 견인하고 또 때로는 협력하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더 소통과 협력이라고 하는 게 양쪽에 다 중요하기 때문에
0: 네.
1: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네. 곧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벌써부터 준비 시작하시지 않았어요?
1: 지금 이제 저희 행정사무감사는 11월부터 시작했는데요. 이제 지금 네. 한창 준비할 때고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게 뭐 서류를 통해서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듣고 또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여러 가지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런 것들을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제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10월 23일까지
0: 네.
1: 뭐 시민 여러분들께 제보를 받고 있으니까요. 어떤 일은 불편을 갖고 있으시거든 아니면 뭔가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시고 싶으신 거든 기탄 없이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것들을 가지고 집행부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어쨌든 본류니까 그렇게 많은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시민들은 제보를 어디로 하면 될까요?
1: 그 의회 메일이 있고요.
0: 네. 또 서울시 의회 메일.
1: 네, 의회 메일이 있고요. 또 의회 신문고가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0: 아, 의회 서울시 의회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네.
0: 서울 시민 여러분, 11월에 행정사무 감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의원들께서 좀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좀 들으셔야 되니까 많은 제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이렇게 시즌에 집에 못 들어가고 막 그런 의원들 많으시던데요?
1: 의원님들 보면 그 간이 침대.
0: 네.
1: 연구실이 있는데 그 간이 침대를 다 연구실에 두고 네. 뭐 새벽까지 거기서 주무시거나
0: 네.
1: 또 뭐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준비하시거나 어쨌든 가장 의회 활동에 있어서
0: 그냥
1: 중요한 시즌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죠.
0: 운영위원장님 네.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1: 저는 저에게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은 좀 오늘은 뭐 늦게 들어도 될까?
0: 아내분의 허락을 네. 받고 허락 네. 안 해주시면 어떡해요?
1: 아 근데 또 이제 아내도 삼선 의원의
0: 맞습니다.
1: 됐기 때문에 많은 또 이해를
0: 같은 어떤 의무감과
1: 그렇죠.
0: 예, 그런 걸 갖고 계시지 않을까?
1: 아유, 맞습니다. 다들 마찬가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지만
0: 맞아요.
1: 가족들의 지지와 가족들의 어쨌든
0: 맞아요, 맞습니다. 가족들의 이해와 도움이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이거 없으면 제대로 이런 할 수 없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많이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성함 한번 하고 영상 편지 짧게 네. 하셔도 돼요.
1: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 이재영 늘 고맙습니다.
0: 늘 감사하신데요. 예, 짧게 영상 편집까지 해봤고요. 그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고 나서 이제 예산 심사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걸 네. 어떻게 실효성을 높일 것인가, 이것도 네. 계획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그 의회 이제 일정을 보면 11월달에 행감이 진행되고
0: 네.
1: 행감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서 12월달에 예산이 진행되거든요.
0: 네네.
1: 그렇게 의회 의정 활동을 배치한 것 자체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끝나지 않고 예산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되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많은 사업이다라고 지적이 됐는데 그런데 예산의 변화 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0: 그렇죠.
1: 똑같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사업의 규모를 조절하든 사업의 방향을 좀 바꾸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내용들은 예산심의를 통해서 이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들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고
0: 그렇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예산 심의가 바로 이어져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예, 맞습니다. 네. 타당한 지적이라면 예산 심사까지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셔가지고 네. 이제 여쭤봤던 내용이고 최근 발의하신 조례 내용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손목닥터 9988 사업 관련해서 서울 비거주자에 대해서 서울시 재정 투입하는 거 적절한가 이걸 지적을 하셨어요? 네.
1: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이제 많이 좀 다루셨고 집행부는 그 조례 제가 발의한 취지에 대해서 좀 동의하지 못하는 입장인데 저는 오히려 이 조례의 원취지가 네. 서울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거든요. 원조례가.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이 손목닥터는 그중 일부고.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다 서울 시민을 한정해서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왜 이 사업만 그 생활인구라고 하는 기준을 가져야 되느냐. 거꾸로 저는 이제 그것들에 대한 대답을 집행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간에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못 줬어요. 왜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고 그리고 여타의 사업들은 다 서울시민들도 대상을 하는데 왜 이 사업만 이렇게 대상을 늘려서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좀 대답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고. 또 이 사업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0: 아,
1: 현재까지
0: 네.
1: 1년에 500억 이상 들어가고
0: 예.
1: 현재까지 1,8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고 또 서울시 거주자 외에도 약 17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인데 예산도 좀 현실적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고.
0: 그러니까 서울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혜택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살지는 않지만 서울 시민은 아닌데 직장이라든가 생활권이 서울이면 그런 분들도 지금은 다 혜택을 받고 있는
1: 그렇죠.
0: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1: 그렇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생활인구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1: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거꾸로 그것들 뭐 혜택을 주자 말자 이런 걸 넘어서 약간 이제 의회는 사업의 예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도 조정해야 되고 또 그 조례 취지가 서울 시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현실화하고 좀 체계화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좀 집중적으로 혜택을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서울시 비거주자까지 열어놓으니까 미인증 어디 사는지 인증을 못하는 분들도 40만이나 돼요. 40만.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인증이라는 그렇군요. 것들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주민등록이나 이런 뭐 이런 주소가 명확한 걸 가지고 인증을 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자. 이런 취지로.
0: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이 담긴 발의 조례를 발의하셔서 여쭤봤고요.
1: 네.
0: 지역구 이야기 짧게 여쭙겠습니다. 은평이신데요.
1: 네.
0: 정말 이것만큼은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그 현안 꼽아주신다면.
1: 네. 이 YTN에 있는 상암과도 연관이 있는 건데
0: 네.
1: 수색 DMC 지역 역세권 개발.
0: 예,
1: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수색 DM 지역에 굉장히 많은 철로가 있고 또 그 철로가 있는 이유가 차량기가 있기 때문인데 그 차량기지가 고양시로 좀 이전하고 선로가 줄어서 상암과 수색을 잇게 되고 또 그 철로가 줄어든 부지에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 들어가서 어쨌든 이 은평구 수색 부분과 상암동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인데요. 오랫동안 추진돼 왔지만 잘 추진되지 않았는데 그것들은 꼭 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0: 예. 서울시 의원들께서 나오시면 꼭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땡땡땡 이것도 소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병도 서울시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땡땡땡이다. 이 땡땡땡 채워주시면서 우리 시민들께 한 말씀도 덧붙여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이병도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소통과 균형이다. 네. 우리 지역 주민들과 또 서울 시민들과 잘 소통하면서 또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시민 여러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울시의회 또 더 나가선 지방의회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때 지방의회가 더 유능하고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열심히 의정 활동하면 이병도원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소통과 균형. 지금까지 이병도 서울시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결제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생 성원 에드피아.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0: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올게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4: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is
7: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수원, 안동, 목포가 22도까지 오르고요. 전주와 대구, 여수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한낮 기온이 더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그만큼 큽니다. 면역력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강북 지역에서 월계로 미아사거리 가는 길, 월계 1교와 월계 2교, 방천시장 입구 교차로에서 미아사거리 쪽으로 차량이 많은 상태고요. 같이 가는 동부간선도로나 그리고 하랑로 상태로는 원릉교차로와 돌고지역 구간으로 차량이 많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정릉터널 안에 3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터널을 진입하실 때 주의가 필요하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5차로에 사고가 났습니다. 조금 전에 난 사고입니다. 10시 57분경 영동대교 북단 부근 난 사고로 주변으로 조심히 통과하셔야겠고요. 현재 간선도로 정체는 약간씩 줄고 있습니다. 선호대로는 군자교차로 중심으로 신호대기에서만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전반적으로 이제 수월하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

SUV. 당신을 향합니다.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기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에 돌입합니다. 최대 격정지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원, 양형위원회 등 7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는데 여야는 특히 대법관 후보 재재청 문제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대미전략투자와 3대 메가프로젝트를,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준비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DMZ에서 북한군 지뢰를 제거한 작전은 DMZ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호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뢰 폭발 사건을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따른 피해인 만큼 우리 군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형근 초대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검사 출신 인사들이 대거 임용된 것에 대해 수사에 대한 축적된 역량을 고려하면 기능 유지 측면에서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는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는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과 관련해 유사한 방식의 해킹이 산업계와 정부, 공공부문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크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안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금융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공격은 향후 AI가 피싱에 활용될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28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지정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대를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내일 누리호 5차 발사가 예정된 가운데 LG가 누리호에 카메라와 배터리 등 계열사 부품을 실어 우주환경 기술 실증에 나섭니다. LG 사이언스파크는 누리호 5차 발사체에 탑재될 큐보 위성에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팩, LG전자의 파워 모듈 등 계열사 부품 5개를 싣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 청약시장

은 지난해보다 공급 물량은 늘었지만 경쟁률이 반토막 났습니다. 직방이 1월부터 9월 1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아파트 청약 결과를 분석했더니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5.6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올해 일반 공급 물량은 8만 5천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34% 늘었고 1순위 청약 접수 건수는 47만 5천 건으로 26.6% 줄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 태백과 평창 산지에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춘천 21도, 대구 23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한동안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지난주 막을 내린 아시안게임. 우리 선수들의 금메달 소식에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냈는데요. 그런데 대회가 끝난 뒤 일부 선수들의 말과 행동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금메달을 딴 몇몇 축구 선수들이 이제 이곳 안 갑니다 라고 외치고 메달보다 이곳에 가지 않는 것만 보고 뛰었다고 했는데요. 한 선수는 장병들이 복무를 마치는 날 쓰는 모자를 쓰고 거수 격려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무 중인 장병들을 생각하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BTS도 다녀왔는데 이게 공정하냐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정치권에서도 이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50년 넘게 이어져온 제도를 이번에는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건데요.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 가지 않아도 되는 곳. 대한민국 남성 대부분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다녀오는 이곳. 어디일까요? 1번 초대. 2번 군대. 3번 늑대. 4번 기대. 1번 초대, 2번 군대, 3번 늑대, 4번 기대.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지금도 여전히 좀 논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의견이 분분하고요. 병역특례제도가 있죠. 그래서 그 특례제도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함께 보내봐 주세요. 오늘 정답 보내시면서 여러분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병역특례제도와 관련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대한민국 남성 대부분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다녀오는 이곳. 1번 초대, 2번 군대, 3번 늑대, 4번 기대.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당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올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 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누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꽃꽂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소호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수딩 마스크팩 세트, 독도베라구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 땅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 됩니다. 5063번님이요. 이곳 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화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0947번님은요. 스포츠 선수들 금메달 따도 여기 가야 합니다. 이렇게 딱 보내주셨는데요. 예. 딱 단호하게 쓰셨네요. 1597번님은요. BTS도 가는 이곳을 왜안 가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이곳 보내야 하는 저희는 속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모든 대한민국 남성 대부분이 가죠. 예, 의무적으로 가게 됩니다. 일정한 나이대가 되면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예, 젊은 본인이 하고 있는 모든 커리어, 어떤 뭐 공부, 뭐 이런 거다 일단 다 중지시키고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거기서 면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조건들이 있죠. 그동안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라든가 큰 대회에서 정말 국위선양을 한 선수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평소에 굉장한 노력들을 하잖아요. 우리 일반 청년들, 우리들이 어찌 보면 본인의 삶을 살때 그들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본인의 온 정성과 노력, 땀을 흘려서 그 고지에 오르는 거니까 아마도 그래서 금메달을 따거나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국제대회에서 오르면 이제 그런 혜택, 이제 혜택이라고 표현하죠. 병역특례제도 혜택을 줬는데 이번에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선수들, 일부 선수들의 그 행동이 그런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었던 이런 사회적인 합의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은 속상함도 느꼈을 것이고 이것이 맞나라고 좀 의문도 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 보통 이제 특례제도라고 해서 병역 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남성 대부분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곳을 가는데 그들은 면제가 됐다는 거죠.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초대, 2번 군대, 3번 늑대, 3번 기대.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이곳에 가는 분들의 어떤 심정, 이곳에 나의 자식, 뭐 나의 연인, 우리 가족을 보내는 사람들의 어떤 심정은 이런 이 노래에는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여러분 정답과 여러분 의견 보내주세요. 김광석이 부릅니다. 이등병의 편지.

0: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당장의 생활비나 채무가 먼저 걱정될 수 있지만 이런 부담이 오래 이어지면 마음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경제적 위기가 자살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 복지, 정신건강 분야를 연결하는 경제분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마음 건강은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도 엄원자 정신건강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엄원자입니다.
0: 예, 경기도 자살예방대책 TF 가운데 경제분과가 있다고 하는데 경제 문제를 자살예방과 함께 보시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1: 네, 자살 예방이라고 하면 보통 우울증이나 정신건강 문제를 먼저 떠올리시는데요. 실제로는 빚이나 실직, 소득 감소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경기도 심리부검연구에서도 부채와 경제적 스트레스가 중심이 된 위험군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명의 위기로 커지기 전에 먼저 발견하고 도움을 드리자는 취지에서 금융, 복지, 정신건강기관을 연결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금융상담 현장에서 자살 위기 신호도 함께 살피시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빚 때문에 힘든 분들은 정신건강기관보다 채무상담이나 서민금융상담창구를 먼저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상담 직원들이 상담 중 위기 신호를 알아보고 필요하면 자살예방센터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살예방 실무자들도 금융지원 제도를 배워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함께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돈 문제와 마음 문제를 따로 보지 않고 함께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경제 관련 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 상호교육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0: 예, 특히 40대에서 60대 중장년층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경기도의 2025년도 자살 사망자 가운데 40세에서 64세

0: 여러 기관을 따로 찾아다니기보다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의 길을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1: 여러 기관을 따로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모든 여러 기관들이 이렇게 연결해서 함께 대응하는 게 핵심인 건가요?
0: 네, 바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분에게는 채무 조정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계나 일자리, 정신건강 지원이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복지기관, 자살예방센터가 서로 연결해서 필요한 지원을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을 먼저 찾아가시더라도 그 다음 필요한 지원까지 연결하는 것, 이것이 저희 경제분과가 만들고 있는 생명안전망입니다.
1: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면 될까요?
0: 네, 경제적인 문제라면 가까운 서민금융이나 복지상담창구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마음이 너무 힘드시거나 위기 상황이시라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어느 곳이든 먼저 문을 두드려 주시는 겁니다.
1: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서민금융, 뭐 복지 상담 창구를 찾으신 분들에게도 어떤 마음의 건강 상태에 아, 좀 위험하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자살 위기가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연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상담도 이어진다는 건데 그러면 금융 상담 직원이 이분은 좀 위험하다 이런 판단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좀그 직원분들이 부담이 되진 않을까요?
0: 네, 금융상담 직원이 전문적인 진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과정에서 평소와 다른 심각한 위기 신호를 알아보고 전문 기관으로 연결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과 자살예방센터가 서로 교육하면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1: 네. 경기도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것이 마음의 건강까지 위협하게 될 경우 그것이 자살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 복지, 정신건강 분야를 연결하는 경제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도민들께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혼자 버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채무나 실직, 생계 문제는 혼자 감당하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혼자 모든 정보를 찾아보려고 하시기보다는 가까운 서민금융 상담 창구나 지역의 자살예방센터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먼저 안내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도 경제적 위기가 생명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민이 필요한 지원을 보다 쉽게 찾고 연결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지금까지 경기도 어무원자 정신건강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3: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0: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문을 엽니다. 12시까지 90분 동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SAT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 몇몇 축구 선수들이 이제 이곳에 안 갑니다. 메달보다 이곳에 가지 않는 것만 보고 뛰었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또 한 선수는 SNS에 장병들이 복무를 마치는 날 쓰는 모자를 또 쓰고 거수경례하는 그런 사진을 올렸다가 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무 중인 장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장병들을 생각했을 때 이게 과연 이 행동이 괜찮냐, 이제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내드렸는데요. 대한민국 남성 대부분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곳에 가지요. 어딜까요? 1번 초대, 2번 군대, 3번 늑대, 4번 기대.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 여러분 의견도 많이 주고 계십니다. 5780번님이 철없는 선수들 때문에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당연히 메달 따면 평생 연금 혜택이 보상되니까 이것 면제해 주는 거는 사실 저는 반대입니다. 공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9744번님은요. 이곳 다녀온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악몽을 꾸곤 합니다. 입대하는 장면을 꿈꾼다고 하시면서 그 나이대가 부럽지만 또다시 가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금메달을 따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금메달을 따는 청년들은 면제해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7614번님은 겸손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 면제의 기쁨 뒤에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7696번님 이것 특혜는 줄이거나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스포츠의 진정한 정신이 이것 때문에 왜곡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3661번님도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다른 부분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렇군요. 6641번님은 이것은 종합대학이다. 이렇게 많은 걸 배운다 이런 의미로 쓰여주신 것 같아요. 3235번님은요. 여고 시절에 여기 가려고 지원서 쓰고 있다가 엄마가 택시 타고 학교 오셔서 지원서 찢으셨어요. 여기 가면 시집 못 간다고 흑 멋진 여군이 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맞아요. 또 여자분들 중에도 정말 직업군인을 택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뭘까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죠. 의견이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거 면제해 주는 것 반대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얼마나 금메달 따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피땀을 흘렸겠어요. 해주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형평성을 고려해서 잘 그 대상자를 선택해야 된다. 이제 의련 의견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통적인 건 이곳에 가는 젊은 청년들, 젊은이들의 그 나라를 위한 의무감, 애국심, 이곳에 가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 이곳에 자식을 보낸 우리 부모님들의 그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그들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쓰신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병역 특례를 해준다 하더라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자, 오늘 SAT 정답 보내주세요. 대한민국 남성 대부분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을 가지요. 1번 초대, 2번 군대, 3번 늑대, 4번 기대.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복무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모든 군장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이번에 스포츠 선수들에게 그동안 피땀 흘려서 값진 메달을 딴 그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잘 우리 사회적인 합의를 잘 이루어서 좋은 방향으로 좀 이거를 다시 한번 개선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4: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3: 저는 박규빈입니다.

0: 노사가 막힌 담을 허물고 다시 대화하며 모두가 웃는 일터를 만들어주는 노무사들의 활약상 노무 너무 고마워 시리즈 시간입니다. 사람과 기업을 잇는 상생브릿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정구현 노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저 앞에 카메라 있는데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노무법인 한구루의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을 공부하고 산업안전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셨을 때 여기 옷깃에 이렇게 안경을 하나 원래 달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선글라스인 줄 알고 야 멋쟁이시다. 그래서 끼고 하셔도 됩니다.
1: 네. 아, 네. 난시가 있어가지고 네네. 안 보일 때만 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혹시 방송하실 때 안 보이시면 이렇게 얼른 끼고 하시고 벗고 하시고 편하게
1: 알겠습니다.
0: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 정구현 노무사님은 앞서 이제 산업재해 사건 사고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기로 이제 해주시고 나오신 건데 사실 이 산업재해 사건 사고들이 더 뭐 늘어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뉴스도 관련 뉴스도 많이 나오고 네. 그러고 있잖아요. 노무사님도 많은 현장을 다니시면서 느끼실 것 같습니다. 진짜 와 이건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이런 거 느낀 적 많으세요?
1: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대표적인 곳들만 한 두 곳 정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둘 다 한 사람이 문제된 사건들이었는데요. 하나는 국내 사업장을 줄이고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던 중에 있는 그런 사업장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밀폐공간 작업총괄 다 각각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한 분 한 분 다 퇴사를 하신 겁니다. 결국 한 분이 모든 역할을 다 떠맡고 계셨어요. 서류상으로는 굉장히 잘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 실질과 형식의 괴리가 있었던 겁니다. 정말 애를 쓰고 계셨는데 밀폐공간만 하더라도 우리 법은 감시인을 따로 지정하고 또 외부에 배치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혼자 감시도 하고 총괄도 하고 일도 하고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무서웠던 건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요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근로자분들이 다 중국인 분들 그리고 태국인 분들이었어요. 한국인은 관리자 한 분뿐인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마저도 그 관리자분은 중국어 단어 몇 개 정도 떠듬떠듬 하시는 정도가 다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든 저희 노무사들이든 소통 창구는 그 한국인 한 분뿐인데 현장은 다 중국어랑 태국어로 돌아갔습니다. 솔직히 저도 별 수는 없었고요. 번역기 돌려서 주요 서류들 드리고 이렇게 하셔라 이렇게 진행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게 근로자분들한테 실제로 가닿았는지까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올해 법이 바뀌면서 이 외국인 근로자분들한테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는 게 의무화가 되는데 교육을 그냥 했다라는 것과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가닿았다라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결국 이 두 사업장 모두 한 사람에게 업무가 집중되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0: 그러니까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 단계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노무사님도 현장을 다니시면서 와 이건 진짜 문제다라고 생각하셨던 분 아까 그 어떤 부분 말씀하실 때 제가 약간 살짝 깜짝 놀랐냐면 무서웠던 건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말씀드리니까 사실 이게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 같은데요. 서류상은 문제가 없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 모든 역할을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근데 그게 굉장히 비현실적인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1: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언제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사업장들이 정말 많습니다.
0: 그러니까요. 사실 노무사라고 하면 우리 노무사분들이 하시는 업무의 영역을 생각할 때 임금체불이라든가 부당해고라든가 산재보상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산업재해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안전 보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다 노무사님들이 관련되나 봐요?
1: 네, 저희 노무사들이 오랫동안 산재 보상을 대리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할 말들이 많은데요. 산재 보상은 사실 결과에 대한 답이고 저희 산업안전보건은 그 원인, 즉 예방에 대한 답이 됩니다. 결과를 많이 다뤄본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원인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보상만으로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2022년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었고요. 같은 해 7월에 저희 노무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노무사들이 다룰 수 있는 노동관계법령의 중대재해처벌법, 특히 이제 중대산업재해 관련 내용들이 정식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 뒤로 4년 넘게 저희 노무사들이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자문 이런 것들을 공식적인 업무로 수행을 해오고 있고요. 또 산업안전보건법은 원래부터 저희 노동관계법령 안에 있었습니다. 결국 산업안전, 중대재해 예방, 그리고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이 영역이 모두 하나로 연결된 부분이고요. 그 전체적인 수풀 법령 기반으로 볼 수 있는 자격사가 저희 공인노무사입니다.
0: 그렇군요. 산업안전, 중대재해 예방, 산재보상, 생각하면 진짜 하나의 흐름이 맞거든요. 이걸 하나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흐름이 있을 것이고 네. 그 사이를 봐야 이게 인과관계도 정확하게 판단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노무사분들인 건데 뭐 산업안전지도사라든가 기술사 같은 전문가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네. 이분들하고는 역할이 어떻게 다르신 거예요?
1: 실제로 사업주분들의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인식들도 비슷하십니다. 대표님들 머릿속에서 노무사는 근로계약서 작성해주고 임금 관련된 부분 짜주고 이런 느낌이고요. 안전은 어떤 산업안전협회나 혹은 기술사분들 담당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개선하는 부분들은 조금 공백이 있었습니다. 저희 노무사들과 그리고 기술사 지도사분들 간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고요. 저희는 상호 보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사나 기술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 공정과 설비의 기술적인 위험을 평가하고요. 산업안전보건법도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를 공정상 안전에 관한 평가와 지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노무사들은 사람이 왜 그 기계 앞에서 위험해지는지를 주로 다룹니다. 교대제를 편성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업장 내에서 겸직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도급을 맡기고 있지는 않은지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교육으로서 이수를 해야 되는데 교육 이력은 있는지 근로자를 참여시켜서 위험성 평가도 하고 작업전 안전점검 회의도 하는지 이런 관리 시스템들을 저희는 주로

0: 봅니다. 숙련공 한 명이 오랫동안 근무해온 숙련공 한 명이 사업장에서 퇴사를 하더라도 유지되는 시스템에 저희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안전보건이라고 하면 안전화, 안전모 이런 보호구 먼저 떠올리시고는 하는데 사실 이건 최후의 수단이고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보다는 안전보건 경영 방침과 목표를 설정했는지, 위험성 평가를 실질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들과 공유했는지, 근로자 참여도 시켰는지, 도급업체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게 바로 관리 시스템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경영 책임자에게 요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런 영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도사나 기술사분들과 겹치는 부분은 위험성 평가일 건데요. 저희도 위험성 평가는 직접 합니다. 다만 화학 설비라든지 대형 설비처럼 기술적인 스킬이 아주 많이 필요한 부분들은 아마 기술사분들이 더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는 그 평가가 반복되고 제도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1: 지도사나 산업안전지도사나 기술사 같은 분들은 그 기술, 그 기계,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인 거고, 그죠? 노무사분들은 거기에 어떤 인력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전반적인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 이제 요거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2022년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고 같은 해 7월에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되면서 노무사가 다루는 내용 중에 중대재해처벌법도 정식으로 포함이 됐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24년부터는 이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우리 노무사님들이 또 쳐다봐야 되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된 거죠. 정부가 사실은 요 이제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컨설팅 같은 경우 무료로 지원하고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직접 현장에도 직접 참여하고 그러시죠?
0: 네, 현장 참여하고 있고 저도 공단 위탁 컨설턴트로 몇 년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 체감으로는 아쉬운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형식적인 요건이 조금 과다해지고 있다라는 지점입니다. 공단 내부에서도 성과 지표에 쫓기다 보니까 몇번 갔느냐라는 회차 수 혹은 결과 보고서 같은 요건이 계속 늘어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저희 컨설턴트들은 사실 현장을 더 보고 현장에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쓰고 공단이 요구하는 피드백을 반영하느라고 시간을 쓰게 되는 측면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장 선정의 문제입니다. 고위험 사업장 혹은 산재 다발 업종으로 분류된 그 전산상 분류에 기대다 보니까 정작 개선 의지가 없는 사업장에 들어가게 되고 개선 의지가 정말 있는 사업장은 놓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억지로 받는 컨설팅은 그냥 서류만 남기고 끝나버리는 그런 유명무실한 사태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한다면 공단 측에서 회차라든지 서류 요건들은 조금 유연하게 보아주시고 대신에 최초의 사업장을 선정하는 단계, 그리고 사후 관리를 좀더 정교하게 하는 단계에서 조금 더 기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원 요건을 조금 엄격히 하더라도 의지가 정말 있는 사업장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가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요거를 미리미리 안전망을 준비해 놓을 만큼의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원해 줄때그 컨설팅 과정에 우리 노무사들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0: 네, 참여합니다.
1: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서 보시고 좀 개선될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장 선정도 좀 개선돼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의지가 있는 사업장은 놓치고 의지가 없는 사업장에 들어가는 일이 생긴다. 이건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공단에서 사업장들을 배정해 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배정해 주는 구조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하고 싶은데요라고 신청을 해도 선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반면에
1: 그래요.
0: 혹은 우리 사업장은 그런 거 필요 없는데요. 혹은 우리 사업장은 예전에는 고용보험 가입 인원이 5명이 넘어갔을지 모르더라도 지금은 기계도 가동을 다 멈췄고 사람도 한 명, 두 명밖에 안 됩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조금 더 컨택을 해봐라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 이제 그런 거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회차와 서류는 유연하게 하고 사업장 선정과 사후 관리는 정교하게 하자. 되게 어려운 걸 제안하셨네요. 네. 사업장 진단할 때 가서 이제 좀 눈여겨보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특별히 보는 부분이 있으세요?
0: 크게 두 가지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영자 리더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영진이 관심을 두면 아래 단계에서는 최소한 하는 척이라도 하거든요. 반대로 경영진이 매출에만 눈이 가 있으면 뭐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각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그러니까 제한제도를 구축한다든지 TBM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국제표준이죠. ISO 45001에서도 이 리더십을 핵심 요소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중대재해처벌법도 안전관리자가 아니라 경영책임자, 대표자를 의무의 주체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첫 미팅은 되도록이면 대표님이랑 직접 수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1: 네.
0: 그런데 사실 이 대표자, 경영책임자의 단순 관심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업체도 추락의 위험이 있는 뚫린 공간, 개구부라고 하는데 이 개구부에 안전 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고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음 회차 방문 때까지 하겠다. 라고 확약을 하셨습니다. 정작 다음 회차에 가보니까 그대로였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네. 관리감독자라는 분들이 이제 기능을 해주셔야 될 텐데요. 우리 법은 생산부서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면 그 자체로 관리감독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업무를 맡깁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관리감독자 지정을 꺼리는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합니다. 별도 수당도 안 주고 보상도 없고 책임만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관리 감독자 직위에 원래 있어야 되는데 있는 건데 관리 감독자인 줄도 모르는 관리 감독자분들이 상당히 수두룩합니다.
1: 네.
0: 물론 생산에 여념이 없고 납기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는 소규모 업체 사정을 생각하면 아예 이해를 못할 건 아닌데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그냥 비워두면 대표자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지가 아래 단계까지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1: 다니시면서 경영자도 직접 만난다고 하셨잖아요. 요즘에 그래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경영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신경 쓰지 않으세요? 그러실 것 같은데.
0: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2년 시행 직후에는 조금 관심들을 보이셨는데
1: 예.
0: 요즘 처벌 그 사례들이 대부분 이제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1: 네네.
0: 약간 관심들이 사그라드는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이번에는 근로자 입장에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회사는 위험한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0: 저는 거의 매 방문마다 듣고요. 사실
1: 그래요.
0: 회차 방문들을 할 때마다 근로자 면담은 필수적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근로자 참여가
1: 그렇겠죠.
0: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 그런데 뭐 한 일례를 들면 근로자 세 분을 연달아서 면담을 했는데 모든 분들이 우리는 위험한 거 없다. 아차 사고라고 해서 위험이 사고가 날 뻔했지만 사고가 나지 않고 다행히 넘어간 그런 사고조차 없다라고 모두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면담이 끝나고 나서 담당자인 관리자분을 찾아가 보니까 우리 이 사업장 지게차가 가장 문제다라고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장 보니까 지게차 빠르게 이동을 하시면서 그 밑에 지게차 브레이크 자국들도 되게 어지럽게 나 있는 모습들도 많이 봤습니다.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과 실제로 위험이 없다라는 건 굉장히 다른 건데요.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는 우리는 사고가 안 났으니까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버리시고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10년, 20년 동안 무사고를 경험하고 있는 그 숙련 근로자분들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이런 위험 상황을 정상으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차 사고. 그러니까 사고가 날 뻔했지만 다행히 나지 않았다. 이런 개념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문제가 제일 심한 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우리 법상 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부터 설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물론 그 업종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100인 이상부터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소규모 사업장은 이런 참여 제도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내가 입사할 때부터 위험한 환경에 노출이 된 건데 참여 제도도 없으니까 위험인 줄도 모르고 그냥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거 법상 이런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요. 조금 위험한데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제서야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혹은 다른 사업장들도 다 이렇게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안전 조치는 설비, 기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는 것 그 자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모르신다는 거네요.
0: 모릅니다.
1: 모른 채로 일을 본인들이 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0: 모르시거나 나는 숙련돼서 괜찮다. 다치지 않는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1: 그 부분은 진짜 좀 위험해 보입니다. 이게 문제라고 인식을 하는 그 지점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안전은.
0: 네, 맞습니다.
1: 예, 그것도 좀 이제 짚어주셨고 안전교육 같은 거 앞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뭐 서명만 하고 끝난다. 그리고 보호구를 또 내 돈 주고 샀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면서요.
0: 네. 둘 다 정상이 아닌 상황인데요. 우리 법상 안전보건 교육은 이수해야 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어떤 내용으로 이수를 해야 되는지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단순하게 서명지에 사인한 걸로 대체할 수가 없겠죠.
1: 그렇죠.
0: 보호구 지급도 사업주 의무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씁쓸하게 느껴지는 거는 그냥 서명을 했으니 우리 교육했다, 서명도 있다 이런 입증의 근거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씁쓸합니다. 그런데 반대쪽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주분들이 귀막에 귀덮개 이런 걸 제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근로자분들이 불편하다, 번잡하다 이러면서 도움이 안 된다라고 그냥 임의로 벗어 던지고 개인 이어폰을 사셔가지고 끼고 일하시는 현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 소음성 난청에도 노출이 될 수 있는데요.
1: 이거는 앞서 그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 근로자분들이 그 위험에 대해서 인지가 없다 보니까 그건 역시 보호구가 지급이 됐는데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일이 연결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0: 맞습니다.
1: 그 부분까지도 다 짚어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산업재해가 현장에서 어찌 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0: 네.
1: 특별한 이유는 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0: 산업재해가 현장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이유.
1: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이거 다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병 같은 골병들이 생기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산업재해도 골병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큰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 전에 그거를 빨리 인지해서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0: 이게 사실 사망이나 몇 개월 이상인 요양이 필요한 중대재해랑 일반적인 산업재해 그 중에서도 골병은 좀 구분해서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골병에 대해서는 확실히 산업 현장에서 좀 등한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는 순간적으로 나서 눈에 딱 띄고 골병은 10년, 20년에 걸쳐서 켜켜이 누적이 되거든요. 법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대개의 경우에는 이 순간적인 중대재해 반응을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현장도 10년, 20년 동안 누적되는 골병을 가볍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1: 네.
0: 사실 법에는 이미 장치가 좀 있어서 근골격계 부담작업, 그러니까 골병이 들 수 있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있으면 3년마다 요인 조사라는 걸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해본 사업장들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1: 네.
0: 그냥 이 일은 원래 이렇다. 우리는 숙련돼서 괜찮다 하시면서 20kg, 30kg짜리 실린더를 손목 스냅으로 굴리면서 작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그렇군요. 사실 이게 노무사님과 오늘 사실은 이 주제가 굉장히 가볍지 않고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훌쩍 가서 한 1분 좀 남짓 남았는데 요거 여쭤볼게요. 방송 듣고 계신 사업주분들 중에서 당장 현장에서 한두 가지만 점검해 보시라라고 할 때 큰 비용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짧게 안내해 주세요.
0: 사실 서류만 관리하는 경우에는 우수로 처리가 되는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서류보다는 실질이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쉽게 소화기를 좀 보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세 가지만 짧게
0: 소화기를 문 지지대 앞에다가 놓고 그 문 안 닫히도록 하는데 쓰고 계시지는 않은지, 그리고 제조된 지 10년이 넘지는 않았는지, 10년 넘었으면 내용 연한이 이제 이미 넘어간 겁니다. 주변에 잡동사니가 잔뜩 쌓여 있어가지고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큰일을 하기 전엔 이부자리부터 정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오늘 방송 들으신 사업주, 근로자분들, 우리 노무사님의 말씀 좀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뭔가 좀 논의가 필요하다 분들은 우리 노무사님 찾아와서 그렇죠 상담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구현 노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SAT 정답은 군대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박기빈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삶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과 대전, 수원, 안동, 목포는 22도까지 오르고요. 전주, 대구, 여수는 2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집니다. 면역력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올림픽대로 따라 공항 가는 길 한강대교 남단 부근에 11시 41분경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처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4호차를 중심으로 조금 더 밀리고 주변으로는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 나타납니다. 반대쪽으로는 여의도 진입하면서 좀 차가 많아지면서 반포대교까지 더디게 흘러가고 있고요. 강남순환로 성산 쪽으로 관악터널 중간 부근 3차로 쪽에 고장차도 있습니다. 내부순환로는 이동량이 좀 줄긴 줄었는데요. 현재는 홍지문터널 가까이 하면서는 짧게 지체고요. 그 외 구간으로는 흐름이 많이 순조로워졌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으로는 장안교 부근 3차로 막고 작업이 시작됐고요. 의정부 쪽으로도 월계 1교 부근 작업 시작됐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길게 이어지는데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울 요금소 부근에서는 버스 관련한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진입하는 달래내국에서 반포까지 차 간격 좁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일찍에서 금천, 목포 쪽으로는 서서울 요금소에서 순산터널, 비봉에서 화성유기소까지 더디게 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재청권과

국회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재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공문에는 재재청의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공문 내용만으로는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자신에 대한 법사위 증인 출석 요구와 관련해선 헌법 취지에 비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건 삼권 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책임 있는 대안을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해달라고 국회에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회도 주권자가 부여한 소중한 권한을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정감사는 국회가 주권자들을 대리해서 나라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정부는 국회의 합리적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변화로 연결해 가야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 이후 두 기관의 청장 직무대행이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과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중수청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로 전 대행은 향후 중수청 운영 계획과 목표 등을 보고할 거로 예상됩니다. 김재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개최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정감사 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계획대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면 오는 14일 김 후보자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에서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김 후보자의 소신과 공소청과 중수청을 중심으로 개편된 새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거로 보입니다. 김형근 초대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임용된 것에 대해 수사에 대한 축적된 역량을 고려하면 기능 유지 측면에서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는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기존 수사기관의 한계는 극복하고 축적된 수사 역량과 경험은 이어받아 최고의 전문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구성원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우리 군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매설 지뢰라고 최종 판단한 데 대해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강대강 대치가 아니라 선대선 소통을 통한 근본적 평화 해법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때문이란 군 당국 최종 조사 결과와 관련해
북한의 불법

0: 지뢰 매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북한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불법 매설한 지뢰 제거와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장병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뢰 제거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면서 안보 앞에 여야가 없는 만큼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에 동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우리 군 전방 모든 군단에 빈총 경계가 있던 게 드러났지만 정작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는 이를 몰랐다고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이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상급 부대로 보고가 일상인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최종 지시를 하달한 사람이 누군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자주 국방이 얼마나 헛소리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자멸 국방에 대한민국 안보가 녹아내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DMZ에서 북한군 지뢰를 제거한 작전은 DMZ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호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뢰 폭발 사건을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따른 피해인 만큼 우리 군이 필요한 조치를 한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우리 군이 직접 지뢰를 제거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며 군사 분계선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협상에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10도를 밑돌며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곳이 많았습니다. 모레 아침까지 평년 기온을 밑돌며 가을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은 점차 오르며 일교차도 15도 안팎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 22도까지 오르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 24도, 대구 23도가 예상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0도, 습도는 31%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1,000원짜리 버거. 요즘 물가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가격이죠. 그런데 학생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25년 동안 이 가격을 유지하며 장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철버거의 고 이영철 대표인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표는 2000년부터 25년 동안 고려대학교 앞에서 1,000원의 버거를 팔았습니다. 개당 200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도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끝까지 가격을 유지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대표는 매년 고려대에 장학금을 기부해 생전 총 1억 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고려대 학생들 또한 이 대표의 따뜻한 마음에 보답했습니다. 2015년 경영난으로 폐업한 영철버거를 돕기 위해 비긴어게인 영철버거 프로젝트를 열어 약 6,800만 원을 모금했고 결국 이 대표는 다시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재학생과 졸업생들 모두 이 대표의 마음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영철버거 장학기금을 만들어 자발적으로 돈을 모은 겁니다. 이런 선행에 고려대도 모금액만큼 돈을 보태면서 장학기금이 총 10억 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1학기 첫 장학생 15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한 사람의 친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따뜻한 소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국정감사 첫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법사위 국감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했습니다. 출석은 했지만 증인 선서는 거부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1: 네, 국회입니다.
0: 네, 국정감사 최고 관심사 중에 하나가 조희대 대법원장인데 오늘 오전에 출석을 했죠?
1: 네,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국회 8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일제히 시작됐는데요. 오늘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 사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데 앞서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일반 증인 채택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국감장에서 기관장으로서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출석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대법관 공석 장기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재재청 요구를 거부한 건 헌법 원칙을 따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2: 이는 대법원장의 재청권, 국회의 동의권,
0: 조희대 대통령의
2: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1: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관례대로 조 대법원장을 이석시키고 국정감사를 진행하라며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지만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으니 그와 상관없이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일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채 국정감사장에 남았습니다. 법사위 박형수 야당 간사는 대법관 임명이 미뤄진 건 청와대에서 재재청 요구를 했기 때문이 아니냐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를 질의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을 부르라고 비꼬았습니다. 반면 김의겸 여당 간사는 여전히 해소해야 할 의혹이 많이 남아있다며 국회 질의에 답변하는 건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받아쳤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한 뒤 이석하려 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거부했었는데요. 당시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1시간가량 집중 공세를 이어갔지만 조 대법원장은 질의를 듣기만 한 채 묵묵히 자리만 지켰습니다.
0: 네, 법사위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들도 현안이 많은데요.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까?
1: 네, 오늘 법사위 이외에 정무위, 재경위, 과방위, 외통위, 행안위, 산자위, 기노위 등 7곳의 국정감사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각 상임위마다 관련 현안을 두고 국민의힘의 공세와 민주당의 정부 엄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과정과 DMZ 지뢰 폭발 관련 질의가 전망되는 외교통일위원회가 주요 전장으로 꼽힙니다. 외통위에서는 김대식 야당 간사가 북한의 지뢰 매설을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민주당도 동참하라고 말했습니다. 외통위에서는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 LNG 투자 관련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이 외교 참사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일 전망입니다. 재경위와 산자위에서는 대미투자, 산자위와 기노위에서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주요 화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정무위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이, 행안위에서는 부실 출범 논란이 일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질의가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 말고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실정을 철저하게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어 국감 기간 내내 충돌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3: 제주의 상에서 전복사고로 실종된 제7 성진호 선원 2명 중 선장이 선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해역에서 다른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주 연결해서 수색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재영 기자.
4: 취재본부입니다.
3: 네, 실종자 한 명이 이제 발견이 됐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제7 성진호 선내 수중 수색을 하던 중 실종자로 추정된 한 명이 발견됐는데요. 신원 확인 결과 실종됐던 50대 한국인 선장 A씨로 확인됐습니다. 발견된 곳은 배 우측 선실로 들어가는 통로 입구였는데요. 선장은 발견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해경 함정으로 옮겨졌습니다. 헬기로 이송된 병원에서 최종 사망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한국인 선장이 조타실에 있었다는 진술을 해경에 했는데요. 어제 두 차례 선내 수중수색에서는 실종자를 찾

0: 잡지 못했었습니다. 해경은 다른 실종자 한 명에 대한 수색도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항공기를 추가 투입해 바다와 하늘에서 입체적으로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해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최고 2.5m의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1: 사고 원인 관련해서는 좀 밝혀진 게 있습니까?
0: 네, 제7성진호는 어제 새벽 3시쯤 제주 차기도 북서쪽 65km 해상에서 뒤집히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29톤급 경남 사천 선적으로 지난 2일 삼천포항에서 출항해 조업 중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선원 11명 중 9명은 인근에서 조업하던 어선에 구조됐고 한국인 선장과 인도네시아 선원은 실종됐습니다. 당시 구조에 나섰던 선원은 사고 어선이 고등어를 잡은 그물을 끌어올리던 중 사고가 났다는 진술을 했는데요. 해경은 해당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선박에 8명이 탄 것으로 신고됐지만 실제 승선원이 11명이었는데 정원 초과는 아닌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도 한림항에 재난현장 상황실을 설치해 수색 구조와 실종자 가족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전 서울시장 후보의 멕시코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받는 김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김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자신은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발언했다며 국정감사 첫날 소환조사를 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정 전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당시에 공무원 A씨와 다녀온 칸쿤 출장과 관련해 출장 심사 의결서에 A씨의 성별이 남성으로 조작돼 있었고 출장 이후 A씨에 대한 인사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경찰이 김재섭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데 대해서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 맞춘 치졸한 보복수사이자 야당 유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소환 통보가 우연일 리 있겠느냐며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드러날 국감을 방해하기 위한 물타기 수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검찰 해체 후에 경찰의 1호 소환 대상은 김병기 의원의 민낯을 고발한 전 보좌진이었고 이호는 야당 의원이라면서 당 차원에서 야당을 탄압하는 정치 수사 행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개최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애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정감사 대책회의 뒤에 기자들과 만나 내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계획대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면 오는 14일 김 후보자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에서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김 후보자의 소신과 공소청과 중수청을 중심으로 개편된 새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관인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왔던 이문정 광주 중수청장이 첫 출근길에 김지용 후보자와 정부의 미흡한 준비를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이문정 청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는 불미스러운 사건의 지휘 라인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하지만 당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결재 도장도 찍은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라며 검찰청이 왜 폐지됐는지 생각한다면 중수청엔 불미스러운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청장은 또 현재 중수청은 예산과 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지 않아 문도 안 달고 승객을 태운 개문발차 상태로 한두 달 안에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다며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던 정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2: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사보전선 비무장지대 DMZ에서 북한군 지뢰를 제거한 작전은 DMZ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단호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뢰 폭발 사건을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따른 피해

0: 라는 주장에 대해 접경 지역의 단체장들이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강원, 경기, 인천 10개의 접경 지역의 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접경 지역 시장 군수 협의회는 대북 확성기 재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합리적 조치의 뜻을 같이 한다면서도 확성기 재개 주장은 접경지 주민과 지역 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대북 안보 정책은 접경지 주민의 안전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이 북중수교 77주년이라서 12년째 방치된 신압록강 대교가 개통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는데요. 최근에 이런저런 변화가 감지되긴 했지만 당장 개통식을 준비하는 동향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강정규 특파원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1: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 새로 지은 북측 관문에 한글 간판이 선명합니다. 강변엔 탈북을 막는 철조망과 초소도 설치됐습니다. 깃발이 나붓기는 신의주 세관 청사 밖엔 관리자들이 드나드는 모습도 보입니다. 중국 단둥에서 목격된 승용차와 화물차들이 북측 도로를 달리는 장면도 YTN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2: 거의 통호초마.
3: 화물차들이 다리를 지나다니나요? 여기서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근데 국경절
1: 실제
3: 연휴라 매우
1: 신주쿠
3: 드물어요.
1: 통치 공터엔 번호판 없는 대형 화물차가 100대 가까이 세워져 있습니다.
3: 예전에 놀이공원 자렸는데 나중에 다 이사 갔습니다. 아마 다리 개통을 앞두고 대형 물류창고로 바뀔 것 같네요.
1: 단둥 세관청사도 막판 정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얼마 전부턴 땅거미가 깔리면 교각에 달린 간판 조명에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4: 제 뒤로 보이는 신압록강 대교는 북중 수교 기념일인 10월 6일에 맞춰 개통할 거란 소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장 주변에선 이렇다 할 준비 동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 지난달 북러 자동차 다리 개통식 때와 같은 양국 깃발은 물론 귀빈 경호 동향도 없습니다. 국경절 연휴를 맞아 각지에서 관광객들만 모여들 뿐입니다.
3: 하도 개통된다, 개통된다니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된 상태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중국 단둥
1: 다만
3: 평민입니다.
1: 완공 후 12년째 방치됐던 다리 주변에서 최근 여러 변화가 감지되어 온 만큼 전격 개통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합니다. 북중 접경 단둥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부산항 북항 인공수로에 나타난 상어 북항이를 보러 온 관람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수온이 낮아지고 있어 북항의 건강 상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당국은 당분간 추가 구조 작업 없이 북항이가 스스로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부산에 나타난 상어 북항이를 보려는 누적 방문객 100만 명을 넘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8일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서 처음 발견된 상어 북항이를 보려는 방문객이 어제 오후 6시 기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지난 추석 연휴에 하루 10만 명, 개천절 연휴에도 매일 7만에서 8만 명의 관람객이 몰렸는데요. 북항이가 나타나기 전 하루 평균 2천 명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수치입니다. 한때 외해로 나갈 줄 알았던 북항이가 지난 3일 만조 때 그물을 넘어 다시 돌아오자 수로 주변은 상어를 직접 보려는 시민들로 연휴 내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0: 네, 하지만 먹이 활동을 못하고 수온도 낮아지고 있어서 북항이 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분석은 어떻습니까?
1: 네,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북항이는 현재 같은 구간을 반복해서 오가는 등 사육동물에게서 나타나는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먹이 활동을 못하는 데다 장기간 갇혀 지내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데요. 특히 다음 달이면 부산 앞바다의 수온이 16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무태상어가 17에서 20도 정도의 따뜻한 바다에서 활발하게 활동한다면서 수온이 더 낮아지면 위험해지는 만큼 북항이를 조속히 외해로 되돌려보내야 한다고.

0: 당국은 일단 유도용 그물망을 철거하고 추가 구조 작업은 없이 상황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경과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진두입니다.
1: 서울은 올가을 최저기온을 기록하며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당분간 아침에는 춥지만 맑고 일교차가 크게 날 것으로 보입니다. 누리호 발사가 예정된 내일까지 날씨로 인한 큰 변수는 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먼저 누리호 관련해서 내일 발사일에 이 날씨로 인한 지장은 없을까요?
2: 네, 누리호 발사의 마지막 변수가 되는 기상 조건도 이번에는 매우 양호합니다. 현재 전남 고흥 북내면 나로 우주센터 일대는 기온이 22도 안팎에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고요. 바람은 북서풍이 초속 4m 정도로 불고 있어서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발사체 기립후 연결 작업 등이 이어지는 오늘 낮 동안에는 지상풍이 순간적으로 초속 6에서 7m까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해지겠습니다. 하지만 이 발사 운용 제한 기준인 평균 풍속 초속 15m에는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준비 작업에도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사 당일인 내일은 바람이 오늘보다 확연히 잦아듭니다. 특히 발사 예정 시각인 정오 무렵에는 지상풍이 초속 1m 안팎까지 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비구름이나 벼락, 또 돌풍 같은 큰 위험 기상 요소도 없을 것으로 보여서 누리호가 15기 위성을 품고 우주로 날아오르는데 기상 여건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네, 오늘 서울 등 내륙도 아침 기온이 많이 내려갔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들면서 오늘 아침 전국적으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우선 서울 공식 기온이 10도로 지난 3일보다 더 내려가면서 올가을 최저를 기록했고요. 노원구와 은평구는 5도 안팎까지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 네, 그 밖에 대관령이 0.7도, 태백이 4.2도까지 내려가면서 영하권에 가까운 초겨울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내륙에서는 제천이 3.3도, 철원 3.7도, 장수 4도, 파주 4.1도 등으로 곳곳이 5도를 밑돌았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강한 가을볕에 아침에 비해서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2도, 또 전주와 대구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맑은 날씨 속에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크게는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급격한 기온 변화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1: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LNG 개발 사업과 관련해 한국과 세부사항을 조율할 부분이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합의를 종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와 결이 달라진 것은 한미 간의 불협화음을 차단하고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3: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LNG 개발 사업과 관련해 한국과 세부 사항을 조율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4: 세부 사항을 협의해야 하고 한국도 이를 언급했지만 미국산 천연가스 수요가 강해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겁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입니다.
3: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와는 결이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에 합의한 건 아니라는 한국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관세를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벤스 부통령이 한미 간 불협화음을 차단하고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완충 역할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고유가가 자신이 일으킨 이란 전쟁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을 폭파했기 때문이지 호르무즈 해협 문제 때문이 아니란 겁니다.
4: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해협 역사상 가장 많은 양의 석유를 이송했습니다.
3: 캘리포니아 같은 민주당 우세주에서 멍청한 민주당원들이 미국의 정유시설들의 문을 닫고 있어 유가가 올랐다며 정치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4년여 만에 최고조에 달하면서 미국의 9월 서비스업 확장세가 둔화했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갤런당 6달러를 돌파한 미국의 살인적인 경유값이 물가를 통

0: 통째로 집어삼키며 다가오는 중간선거 판세를 거세게 뒤흔들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트럼프 대통령이 농업용 면세율 규제까지 대폭 푸는 등 유가를 잡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1: 주유기 미터기의 숫자가 무섭게 올라가자 기름을 넣는 운전자의 손길도 무거워집니다. 미국 경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 6달러를 훌쩍 넘어서며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서민들의 일상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 디젤 I'm spinning.
3: 경유값으로 80에서 85달러를 더 쓰고 있어요. 그리고 휘발유도 아마 그만큼 더 쓰고 있을 거예요. 푸드트럭 운영자입니다.
1: 경유는 트럭 물류와 건설 장비는 물론 수확철 농기계의 핵심 동력입니다. 경유가 급등이 식품과 공산품 등 전방위적인 생활물가 폭등으로 번지면서 한 달도 남지 않은 11월 중간선거에 최대 악재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71%는 정부의 생활비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약 40%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 농업용 면세유인 적색 경유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우리는 농민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첫날부터 저와 함께 해왔고 저는 그들이 많은 돈을 벌게 해드렸습니다. 경유 문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1: 이미 미국산 경유 수출 금지 카드까지 꺼내들며 동맹국들을 압박한 끝에 주요 7개국의 비축유 방출 합의까지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세금 인하나 면세유 완화만으론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쟁으로 러시아 정유시설이 파괴돼 글로벌 경유 공급망이 붕괴된 데다 미국 정유시설마저 이미 가동률 98%로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3: 러시아산 수출이 중단되면서 경유 공급이 빠듯합니다. 회복 중이긴 하지만 중동발 물량이 일부 줄었고 중국발 수출마저 끊기면서 공급 차질이 상당합니다. 미국 정유사들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가동되었습니다.
1: 국방물자생산법까지 동원해 기존 정유시설의 생산량을 강제로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 부족의 골이 워낙 깊어 선거일 전까지 유권자들이 체감할 만큼 뚜렷한 물가 안정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0: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 왜곡 논란 속에서도 연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개봉 전에 기대했던 흥행 성적에는 미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4: 암살자들은 개천절 연휴 4일 동안 52만 명이 관람해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치이카와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순위만 놓고 보면 역사 왜곡 논란에도 흥행세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개봉 이후 전체 관객 추이를 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개봉 첫날 13만 명으로 출발한 뒤 추석 연휴가 낀 첫 주말에는 하루 40만 명 넘게 극장을 찾았고 개봉 나흘 만에 100만 관객을 넘어섰습니다. 천만 영화 서울의 봄과 같은 속도입니다. 하지만 논란이 본격화된 뒤 평일에 하루 5에서 7만 명대로 내려앉았고 개천절 연휴에도 15에서 18만 명대로 첫 주말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초반에 관객을 빠르게 끌어모은 것과 달리 장기 흥행의 가늠자인 개봉 2주차 주말에 외연을 넓히는 데는 한계를 보인 겁니다. 서울의 봄 제작사, 감독, 배우들의 이름값 등을 고려하면 흥행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5: 규모를 생각했을 때 200만 명의 관객이 넘었다고 해서 흥행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영화의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피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4: 반면 거센 논란이 일부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해 극장으로 발길을 이끈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이 흥행에 득이 됐는지 독이 됐는지를 현재 관객 수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논란 이후 사실상 영화 홍보가 멈춘 만큼 관람객들의 평가와 입소문이 최종 흥행 성적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최전방 경계를 맡는 육군 1, 2, 3호 군단에서 실탄을 채우지 않은 총을 들고 경계를 서는 빈총 경계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국방부는 뒤늦게 경고 처분을 내렸지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

0: 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빈총 경계 사례가 전에는 뭐 없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이 좀 대대적으로 많이 좀 발각이 된 건가요?
2: 얼마 전에 사실상 1군단에서 예. 빈총 경계가 개인하기도 그렇고 공용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이것을 지작사하고 합참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그 어떤 실태인지 실태 점검을 다 나간 거죠.
1: 네.
2: 나가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군단을 제외한 1군단, 그다음에 2군단, 3군단, 5군단에서 어떤 부대는 개인학위, 어떤 부대는 공용학위 중에서 그 일부, 어떤 학위는 어떤 군단은 공용학위 전체 이런
1: 예.
2: 식으로 해서 미사탄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공용학위는 대부분 기관총을 얘기하는 거고요. 개인학위는 이제 원래 개인이 착용 휴대하고 있는 그 개인학위를 얘기하는데
1: 예.
2: 저기서 사탄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지 휴대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병사들, 모든 장병들은 전부 다 휴대는 해요.
1: 예.
2: 예, 휴대는 하는데 그것을 이제 끼워 놓고 적각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느냐
1: 실탄을 넣어 놨느냐.
2: 그렇죠.
1: 그
2: 차이라고 봐야죠.
1: 예.
2: 네.
0: 그러니까 사탄을 일부에서 이제 하지 않아 문제가 좀 발생한 건데
2: 네네.
0: 이렇게 사탄하지 않는 좀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2: 이거는 이제 아마 전방에 있는 지휘자들 또는 지휘관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게 이제 아마 지금 연세가 좀 드신 또 군에 갔다 오신 남자분들께서는 말도 안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실
1: 예.
2: 거고요. 이제 막 이제 군에를 이렇게 보낸 아들을 보낸 그 어머니들의 생각은 사탄을 좀 이렇게 애가 적응할 때까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탄을 했을 경우에요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오발사고도 많이 나지만
1: 예.
2: 가장 큰 문제는 그 이등병들이 신병으로 와서 군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그런 사례들이 가끔씩 생기거든요.
1: 예.
2: 아마 제가 볼 때도 이번에 육군단을 제외한 나머지 군단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어머니의 생각만 너무 많이 하고 이렇게 경계에서는 뭐 적각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휴대는 하되
1: 네.
2: 사탄은 안 한 그런 식으로 경계 근무를 서지 않았는가라고 봅니다.
1: 네. 이게 뭐 하나의 군단이 아니라 1, 2, 3, 5면은 상당히 이제 많은 곳에서 이제
2: 네.
1: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좀 심각하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국회 국방위 소속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3: 군기가 무너진 것이지요. 상급부대는요.
1: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근무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4: 예.
3: 밑으로 내린 공식적인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 위에서 어떤 그 지시가 하달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3: 1군단, 2군단, 3군단, 5군단에서 이렇게 공용 화기들이
4: 예.
3: 비고 특히 1군단에서는 개인 화기까지도 빈총으로 경계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4: 예.
3: 그러면 지금 전투 검열 태세에 대한 점검이 다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더 큰 문제지요.
1: 이렇게 빈총으로 경계한다는 게 윗선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 예,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뭐 제가 성일종 의원하고 생각은 좀 다릅니다.
1: 예.
2: 한번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군령권에 해당이 되면 이제 작전
1: 예.
2: 통제를 하는 거거든요.
1: 예.
2: 작전 통제 지휘 계선은 합참의장, 그다음에 지상군 사령관, 군단장, 사단장 이렇게 내려가도록 되어
1: 네.
2: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군 본부는 여기에 전혀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군정권을 행사하는 거고 국방부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건 군정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이제 지시를 했다고 하면 지상작전사령부나 합참에서 지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육군단은 다 사탄을 했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봤지만 각 군단별로 어떤 군단은 공용하기도 하고 어떤 군단은 공용하기 안 하고 어떤 군단은 개인하기도 하고
1: 예.
2: 그러니까 이것은 위에서 지시가 내려갔다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조금 이제 문제는 있다 이렇게 보죠.
1: 예.
0: 지상작전사령부랑 합동참모본부가 이 사실을 이제 몰랐다라는 것도 이제 좀 여기저기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관리 허술 문제로 그 지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예, 이것은 이제 당연히 비판받아야 될 그리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주기적으로 지장작전사령부도 그렇고 합참도 그렇고 이렇게 검

0: 검열을 나가거든요.
1: 예.
0: 각 부대마다 검열을 나갔는데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것이 전투 준비 태세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작전을 어떻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이걸 보는데, 아마 여기 경계 태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휴대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를 아직 깊숙이 못본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상 작전 사령부하고 합참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1: 네.
0: 생각합니다.
1: 공교롭게도 뭐 얼마 전에 지뢰 폭발까지 있었기 때문에
0: 네.
1: 이것을 북한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앞으로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됩니까?
0: 글쎄요, 이제 경계 태세를 하려면 당장 이제 이런 문제가
1: 예.
0: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삽탄 한 문제 끝나잖아요.
1: 네.
0: 삽탄 안 했으니까 삽탄 해라라고 하면 끝나는데, 만일 이제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삽탄을 다 하게 될 경우에
1: 예.
0: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 같은 게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전군에 다 명령 내려가지고 다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하게 되면 막 이제 입대한 그 병사들한테 또다시 이제 스트레스가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안전사고도 나고 또 개인이 이렇게 자살사고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왜 그러냐면 휴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한 거 이거 삽탄하는데 시간이 뭐 1분 걸리고 2분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10초면은 이게 이제 삽탄해서 바로 이제 사격을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항상 경계 거무는 반드시 두 명 이상이 서도록 돼 있어요. 혼자는 절대로 못 씁니다. 그러면은 그두 명을 편성할 때는 한 명은 우리 용사들 중에서 좀 고참 용사가 서고, 한 명은 좀 신병이 서서 고참 용사가 그런 초소를 오고 가고, 또 경계 근무를 설때또 주의해야 될 사항, 어떻게 이제 경계를 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적극 조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고참 용사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삽탄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새로 전입해온 병사들은 조금 적응할 때까지, 그게 뭐한 달이든 두 달이든 뭐
1: 네.
0: 세 달이든, 그때까지는 조금은 이제 휴대를 하고 다니다가 그렇게 사탄을 하는 것이 좋지
1: 경계 지시가
0: 않겠는가.
1: 좀 촘촘해져야 되겠군요.
0: 네, 그래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이렇게 갑자기 한꺼번에 또 전부 다 모두 사탄하라고 그러면 이거 틀림없이 사고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기 합참이나 각 지작사에서 뭐 비판받았으니까 당연히 사탄해야지 이러는 것보다 조금 다층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 네, 앞서 뭐 지뢰 폭발 사고 저희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0: 네.
2: 이와 관련해서 군이 이번에 발생한 폭발에 이제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이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1년 정도 전에 북한이 이제 국경 요새화 작업할 때 그때 이제
0: 네.
2: 매설했다고 판단을 한것 같아요.
0: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북한이 매설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에 거기 다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상당한 분들의 파편, 그리고 이제 부상당한 그 장병들이 입고 있었던 옷, 철모, 그런 데서 이제 각각 파편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폭발물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파편을 보니까 플라스틱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폭발물도 보니까 이것은 TNT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이게 이제 북한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지 반포병 지뢰라고 하는 것이 대충 가로 세로 높이가 20cm, 9cm, 4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 그림에 지금 혹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우리가 저 지역 부근에서 발견한 그 수지 반포병 지뢰하고 이번에 이제 거기 작전 부장이 보여준 수지 반포병 지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북한 거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합참 차장이 얼마 전에 2025년도 9월 달에 북한이 이 지역 일대에서 지뢰를 매설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 인근이기 때문에 북한이 넘어와서 지뢰를 이렇게 매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유엔사도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그리고 이렇게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서 매설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네 가지 요인을 볼때 이것은 북한이 매설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이었고, 북한의 지뢰를 북한이 제거 안 하면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고 강시철 장관이 오늘 이 DMZ의 지뢰 제거 작업은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까지 이제 강조하긴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대응책으로?
0: 예, 그거는 뭐 맞는 말이죠. 예. 사실상 그 DMZ 역사상 뭐 73년이 흘렀지만 DMZ에서

0: 직접 우리가 들어가서 북한 지뢰를 제거한 것은 처음이죠. 과거에는 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화공 작전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쪽에서 이제 바람이 북쪽으로 불면 그때 불을 태우면 거기다가 그래야 거기에 수목이 우거진 것이 타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불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대인 지뢰 같은 것을 다 이렇게 터뜨려요.
1: 예.
0: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제 워낙 뭐 건조한 상태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뭐 전체가 다 이제 불바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작전은 안 하죠. 그래서 어찌됐든 직접 이제 제거한 것은 처음인데 국방부 장관은 이제 이걸로 끝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 이제 믿음을 둘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지뢰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북한이 지뢰를 매설한 곳이 우리 그 군사 분계선 이남이지 않습니까?
2: 네네.
0: 그럼 제거하려면 또 넘어와야 되잖아요.
1: 예.
2: 네.
0: 북한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북한이 응할 리도 없지만 또 지뢰 제거한다면 또 넘어와야 되는데 그런 일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보고요. 네 번째는 지금 저기 지뢰 제거하는 폭발하는 저 장면이 나오는데
2: 네.
0: 저것은 개인 휴대용 지뢰 제거 장치를 가지고 저걸 폭발시킨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뭐 저렇게 해서라도 하지만 저걸 지금 25사단 지형에만 저렇게 북한이 매설한 곳이 제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국회의원의 말을 뭐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1: 예.
0: 그것만 해도 6군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25사단 지역만. 그러면 전 전선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지뢰가 매설이 돼 있겠습니까?
1: 네.
0: 그러면 그걸 일일이 저렇게 가서 하게 되면 저게 이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뢰 개척 통로도 만들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뭐 제가 좀 강성적인 발언을 이제 뭐 국방부직을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2015년도에 그런 사건이 났을 때 결국은 북한 지역의 GP 바로 옆에다가 우리 K9 자주포를 수십 발을 때렸거든요.
1: 예.
0: 그래서 때린 데 또 때리고 때린 데 또 때리고 그러니까 북한이 깜짝 놀란 거죠. 너무나 정확하게 한 지점만 떨어지니까.
1: 예.
0: 그래서 이제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고 북한이 거기서 유감을 표명하는 그런 것으로 연결이 됐는데 저것은 우리 NLL 이남 지역에 묻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보다는 오히려 정말 우리가 K9이 아주 정확하니까 가서 그냥 K9을 통해 가지고 저거를 다 제거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이제 이건 제 생각이에요. 국방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2: 어쨌든 이게 뭐 MDL 이남이긴 하지만
0: 그렇죠.
2: 어쨌든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뢰를 그 매설된 거를 제거 작업을 하다 보면 북한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위협적인 반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거는 뭐 가능한 일이죠. 지난번에도 새로운 지뢰 지대를 개척을 해 나갈 때 그 북한에서는 사실상 거기 군사 분계선을 해서 철책선을 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휘조라는 게 있어가지고 유사시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기 지뢰를 개척하는 그 조뿐만 아니고 그 지휘조들이 있고 지원조도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북한에다 얘기를 하고 유엔사를 통해서 북한 측이 얘기해서 매들매들 며칠 어디서 우리가 지뢰 제거 네. 작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북한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지역은 내 지역이야. 라고 얘기해서 다시 우리한테 총격을 가할 수도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제가 K9 자주포 같은 거 정확하니까 그걸로 가지고 그냥 때리는 것이 훨씬 낫다.
1: 네.
0: 그래서 북한한테도 이게 오히려 북한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마치 소극적 대응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2: 네.
0: 그런데 K9 자주포를 저걸 때리면 저거 소극적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1: 예. 앞서 뭐 제작진이 먼저 좀 보여줬는데
0: 네.
1: 군사분계선이요.
0: 네.
1: 군사분계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북한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 그러고 유엔사가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 다르다 그러는데 그 들쭉날쭉한 거는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0: 아닙니다.
1: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이게 이제요. 1953년도에
1: 예.
0: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지금 저기에 잠시 나오지만 저 군사지도사
3: 군이 우리군 장병 3명이 다친 서부전선 지뢰 폭발에 대해 북한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인위적으로 매설한 지뢰 때문이라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GPS로 확인한 지뢰 위치와 파편 정밀 감식 결과 등 판단 근거를 제시했는데요. 관련 내용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5: 글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7: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8: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7: 여러분의 미래를 제...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5: 합성목재 예스팀바.
4: 경동산업 주식회사.
6: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7: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6: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7: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9: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0: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2: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4: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0: 1,000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0: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0: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7: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은 맑지만 낮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부쩍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과 평창은 올 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낮이 되면서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0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습니다. 주 후반부터 낮 기온은 서서히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일교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한글날 연휴에는 전국의 하늘이 맑겠고 한낮의 기온이 서울 25도로 대체로 온화하겠습니다. 이 시각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영동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이후 월드컵 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다시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내부 순환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제램프에서 연희램프 구간 1차로에선 승용차 관련 사고가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일대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5차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벽부터 발사체를 옮기기 시작해서 지금은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세우는 기립 작업까지 마무리가 됐는데요. 현재까지는 과정이 순조롭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2: 네, 고흥 나로우주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누리호 5차 발사 작업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조립을 마친 누리호 발사체는 새벽 6시쯤부터

0: 발사대로 이송을 시작했습니다. 종합조립동에서 발사대까지는 1.8km 거리입니다. 무인 특수 이동 장치에 눕힌 채 실린 누리호는 이 거리를 이동하는데 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람이 산책하는 속도보다도 훨씬 느리게 이동했습니다. 이후 누리호를 하늘을 향해 세우고 고정하는 작업이 오전 10시 35분쯤 완료됐습니다. 오후에는 누리호의 탯줄과 같은 엄빌리카를 연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엄빌리카를 통해서 누리호에 전원과 연료, 산화제를 충전하게 됩니다. 아울러 연료나 산화제 충전 과정에 막히거나 새는 곳은 없는지 기밀 시험도 진행됩니다. 이렇게 발사대에 누리호를 설치하는 작업은 오늘 저녁 무렵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 이번에 발사될 누리호에는 역대 가장 많은 인공위성이 실렸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이번 누리호 5차 발사에는 위성 15기가 함께 실립니다. 우선 100kg 이하의 초소형 군집 위성 5기가 있는데요. 여러 대가 차례로 지구를 지나면서 같은 지역을 자주 정밀하게 관측합니다. 산불과 홍수와 같은 재난을 비롯해서 국토 변화와 안보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큐브 위성도 모두 10기가 실렸습니다. 누리호가 고도 575km에 오르는 발사 13분 30초 뒤 위성 분리가 시작되는데요. 초소형 군집 위성 5기가 35초에서 40초 사이 간격으로 분리되고요. 이후 부탑재 위성인 큐브 위성 10기가 2기씩 10초 간격으로 사출됩니다. 발사일인 내일 오전 8시에는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가 열려서 누리호 추진체 충전 여부를 결정합니다. 발사 4시간 전부터는 연료와 산화제 주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연료인 이 케로신과 산화제인 액체산소 충전 준비가 마무리되면 기립장치를 제거하게 됩니다. 10분 전부터는 발사 자동 운용장치 프로그램이 가동됩니다. 일단 엔진 추력이 300톤에 도달하게 되면 고정장치가 해제돼서 하늘로 향하게 됩니다. 위성 15기가 실린 누리호가 11개월 만에 다시 우주로 향하는 시각은 내일 낮 12시 23분부터 1시 23분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1: 대한민국 우주발사체 개발은 실패와 도전의 반복이었습니다. 발사 137초 만에 폭발했던 뼈아픈 초창기 실패도 있었지만 우주를 향한 도전은 결국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2: 1993년 우리나라 첫 과학 로켓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작은 출발이었지만 로켓을 설계하고 만들고 발사하는 경험이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러시아와 공동 개발한 나로호가 처음 발사됐습니다. 하지만 위성을 궤도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1년 뒤 두 번째 발사, 이륙 137초 뒤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3: 나로호는 일단 연소 구간에서 비행
4: 중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입니다.
3: 판단됩니다.
2: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세 번째 도전에서 나로호는 마침내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목표는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우리 힘으로 만든 로켓으로 우리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엔진 시험을 거쳐 2021년 첫 누리호가 발사됐습니다. 하지만 3단 엔진이 일찍 꺼지면서 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8개월 뒤 다시 발사대에선 누리호. 드디어 메이드 인 코리아 발사체가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이정표를 세웁니다.
5: 발사체가 위성을 정시에 정궤도에 투입을 해주었고 우리 위성이 자세를 다 안정화시키고
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연구소 소장입니다.
5: 볼 수가 있겠습니다.
2: 3차와 4차 발사에도 잇따라 성공한 누리호는 이제 역대 가장 많은 위성 15기를 싣고 다섯 번째 도전에 나섭니다.
6: 우리나라 위성 개발이 양산 및
4: 박재성 우주항공청 우주수송 부문장입니다.
2: 다음 목표는 더 크고 강한 우주로켓. 우리도 스페이스X 로켓처럼 다시 지상으로 돌아와 재사용할 수 있는 발사체 개발에 도전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1: 네, 달리는 트레일러 위로 올라타려는 차량 결국에 이렇게 대굴대굴 구릅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걱정을 하고 운전자를 또 구조하기 위한 구급차도 바로 달려오는데요. 자, 이때 운전자가 창문으로 나오며 손을 흔들자 모두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환호합니다. 지난달 미국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트레일러 레이스. 달리는 트레일러에 올라탄 뒤에 버텨야 하는 이색 자동차 경주인데요. 크고 작은 사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된 아찔한 경기 영상이 알려지면서 SNS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7: 강아지 사체에 흰 천이 덮여 있습니다. 구조대는 차량으로 이 사체를 조심스레 옮기는데요. 예상치 못한 반전이 펼쳐졌습니다. 이 차 안에서 갑자기 강아지가 벌떡 일어난 건데요. 주변 모두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태국에서 벌어진 일로 죽은 줄 알았던 강아지가 살아나자 구조대도 놀라서 황급히 차를 세웠는데요. 유령개가 나타났다, 믿을 게 하나도 없다는 등 놀랍고 다행이라는 반응이 따랐습니다.
1: 차량의 가죽 시트 사이로 고개를 내민 쥐 한 마리.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경찰과 동물복지 담당자들이 견인 차량 두 대에서 발견한 건데요. 문제는 이런 쥐가 차 안에 100마리 이상 있었고요. 차량 내부에는 배설물과 쓰레기만 있을 뿐 먹이와 물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관계 당국은 일단 쥐들을 동물보호시설로 옮겼고 차주인은 자신이 구조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동물 방치, 학대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7: 세로줄 무늬의 철조망을 떠올리게 하는 장식, 소매 끝은 낡아해진 듯 불규칙합니다. 스페인 패션 브랜드 자라가 할로윈을 앞두고 출시한 아동복인데요. 유럽을 중심으로 과거 나치 강제수용소 수용복과 비슷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라 측은 결국 판매를 중단하면서 모든 오해에 대해 유감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라는 지난 2007년과 2014년에도 나치를 연상시키는 제품을 판매해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1: 영화 암살자들 역사 왜곡 논란으로 배우 유해진 씨 자택 앞 시위까지 벌어진 가운데 경찰이 배우에 대한 협박 등은 엄정하게 법에 따라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해진 씨 자택 앞 집회 등은 특별한 문제 없이 종료됐다며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순찰 강화, 신변 보호 등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교육부가 주관한 시험에 감독으로 들어간 교사가 학생들이 문제 푸는 것을 도와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행위가 또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학교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송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8: 부산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7월 교육부가 주관하는 직업공통능력 인증평가를 치렀습니다. 대학 진학이 아닌 이른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교과목 실력과 직무 적응 능력 등을 매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높은 등급을 받으면 기업 면접 등에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한 학급에서 부정행위가 벌어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감독하러 들어간 교사가 학생들과 시험 보는 도중 대화 나누는 장면이 목격된 겁니다.
9: 에이 특성화고 교사입니다.
8: 이상하다는 생각에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감독 교사가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막히는 문제를 옆에서 풀어줬다거나 옆에서 문제를 같이 읽어준 뒤에 자신의 생각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국어와 영어, 수리 과목 시험을 치르는 동안 감독하러 들어간 교사가 문제풀이를 도와줬다는 취지입니다. 이 학교에서 일했던 다른 교사도 과거 같은 시험 감독을 맡았을 때 학생들에게 답을 알려주라는 상급 교사의 권유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일이 이번에만 있던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9: 과거 근무 교사입니다.
8: YTN은 학교 측 요청에 따라 공식적인 서면 질의를 보내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평가는 시험 문항과 답안을 주관 기관이 중앙 서버에서 실시간 관리해 교사가 시험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리 감독관들을 교육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평가 과정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0: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첫날인데요. 전국의 핵심을 날카롭게 정리해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국정감사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했는데요. 증인 선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 오늘 저는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3: 조희대
2: 대법원장이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드려온 관례에 따라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 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습니다.
4: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법원장님,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2: 아, 서두에 인사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4: 예, 그러면 대법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그러나 본인이 증인 선서를 사유를 내고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것도 절차에 따라 그냥 진행합니다.
5: 독재정권 불러놔야죠! 독재정권 불러놔!
4: 그런데 지금 좀 조용히 해요. 이렇게 무례하세요. 무례하고 오만하고 폭력적이에요, 발언들이. 오늘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김태규 의원, 부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0: 네,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했는데 시작부터 난타전이었습니다. 성치훈 부대변인님,
6: 네.
0: 일단 왔는데 증인 선서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건?
6: 그러니까 본인이 관례를 따르겠다라는 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오긴 왔죠. 근데 모두 발언한 이후에 보통 이석을 하고 예. 그 이후에 뭔가 증인으로서 아니면 청문으로서 뭔가
0: 청문위원이니까
6: 국정감사 국감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관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글쎄요, 뭐 이전에 대법원이 관례들 다른 관례들을 쭉 지켜왔다면 우리 당에서도 뭐 선서를 하라든지 아니면 와서 답변을 하라든지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관례를 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 예.
6: 본인이 계속 뭐 제청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헌법에는 대법관 임명권 관련돼서 사법부는 제청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임명권, 국회는 동의. 이 각자의 권란을 나눠놓은 거잖아요. 근데 어느 한쪽만의 주장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0: 예.
6: 아무리 제청을 해도 어디서 막혀버리면은 이게 대법관의 공백만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해왔던 관례를 본인이 갑자기 깨버렸기 때문에
0: 예.
6: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하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본인은 관례를 깼으면서 왜 국감장에 와서는 관례대로 나는 선서하지 않겠다. 관례대로
0: 예.
6: 나는 이석하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게 저희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글쎄요. 저는 오늘 대법원 국감이니까 오늘 이후에는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가긴 할 텐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렇게 뭔가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대해서는
0: 예.
6: 국민들께서 그렇게 좋게 봐주시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 선서 거부하면서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 이런 설명을 했거든요.
1: 네.
0: 어느 정도 좀 수긍이 가십니까?
1: 민주당이 지금 한 얘기 똑같이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예.
1: 관행을 깼다는 이유만으로 탄핵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 관행을 깨고 대법원장에 대해서 증인 출석하고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민주당이 스스로 이중 잣대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고요. 삼권

0: 국립과 사법부 존중의 의사가 있었다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직에 채택했으면 안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아야 하는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야 하는지 7가지 이유를 댔는데, 그 가운데 저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것도 이유가 될수 있지만, 대법원장의 권한 내에서 대법관을 추천한 것에 대해서 국회가 그에 대한 증언을 요구한 것 자체가 삼권 분립을 망각하고 사법부 존중을 기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서하지 않고 답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1: 지금
0: 있습니다.
1: 화면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만 자리에 앉아서 다 옆에서 선서하고 있는데 저 자리에 앉아 있고요. 일단 민주당이 이제 이석을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석을 못하게 하냐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간사들도 오늘 공방을 주고받았는데요. 여야 간사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연이어서 들어보시죠.
2: 대법원장을 이석시키지 않고
3: 박형수
2: 증인인지
3: 국민의힘
2: 참고인인지
3: 의원입니다.
2: 도대체 대법원장이 여기 왜 앉아있는지 법률적인 성격이 뭔지도 모르는 이 의사 진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도대체 뭡니까? 인사 말을 하고 이석을 했다가 나중에 인사 말씀하신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뭘더 듣겠다고 대법원장 여기 강제로 앉혀놓는 겁니까? 이거는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예요, 이게. 왜 이석을 못하게 합니까? 대법관 제청을 이미 대법원장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명 안 되는 이유를 따져 묻겠다. 그거 왜 그렇게 했는지, 헌법적 근거가 뭔지 그걸 따져 물어야 되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죠.
4: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관 증인이 아니라 일반 증인으로 참석했다는
3: 김의겸
4: 것을,
3: 민주당
4: 그리고
3: 의원입니다.
4: 그게 지난번 법사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민주적인 의결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겁니다. 지금 앉아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질의응답에 답할 의무가 있다. 수십 년 동안의 관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관례가 깨지기 시작한 것은 지금 조희대 저기 앉아 계시는 대법원장님께서부터 관례를 깨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후 지금까지 계속 대법원장의 재청 문제, 대법관의 재청 문제는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서로 합의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께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재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관례를 깬거 아니겠어요?
1: 지금이 12시 39분 막 지나고 있는데 법사위 계속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장 지금 감금했냐? 왜못 나가게 하냐? 이건데 그 오늘 하루 종일 저러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5: 글쎄요. 저는 일단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통 점심시간을 갖게 되는데,
1: 아,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안
5: 네,
1: 들어올 수 있게
5: 저는
1: 되면?
5: 그럴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일단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김의겸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고, 관례를 먼저 깬 사람이기 때문에 관례를 지키면서 뭔가 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점도 이해를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 의견을 덧붙이자면은 뭔가 이석을 금지함으로써, 이석을 못하게 함으로써 야당으로부터 저런 뭐 감금하는 거냐라는 프레임 힘을 씌울 수 있도록 여지를 제공하는 것도 우리 당에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물을 건전 단호하게 묻되, 뭔가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뭔가 답변하거나 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계속 앉혀둔다고 해서 국민들께서 보실 때 오히려 여당이 너무 뭔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전 여지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 거는 저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자리에 앉혀두려고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살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혹시 돌아오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 계신 분들께서, 간사께서 잘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지금 막 보니까 일어나는 거 보니까 정회하는 것 같고, 정회 이후에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착석을 할지 아니면 오지 않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다 그래요. 제2의 윤석열을 꿈꾼다는 말. 상당히 모욕적이고 조금은 슬픈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0: 뭐 제가 최근에 읽은 칼럼 중에 당당할 거, 그러니까 꿀릴 것이 없는 사람의 당당함,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글을 썼더라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정치를 하겠다라고 했었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수사라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

0: 선서를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자꾸만 민주당이 정치 행위를 하고 제2의 윤석열이 돼서 혹시 뭐 2030년 대선에 새를 규합해서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얼마나 무의미한 건지 민주당 스스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걸어왔던 삶의 궤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치 행위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었고요. 예. 앞으로 그럴 일도 없을 겁니다.
1: 네, 민주당에서 줄곧 주장했던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하려고 저러는 거다라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2: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대법원장 임기 끝나고 정치를 하실 것 같지는 않지만 근데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은 마치 대법원장을 정치인처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장으로서 뭔가 철저하게 중립성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관행을 지켜오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되기 전 파기환송권도 그랬고 예. 지금 이번에 관례를 깬 재청 관련 건도 있고 뭔가 재청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 텍스트만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제가 아까 지적을 했던 것처럼 이것들은 3권 뭔가 입법부 행정부가 조율을 이루지 않으면 대법관 공백 상태만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정치적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뭔가 입법부와 행정부가 정말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 하는 것 아니야?라고 느낄 수 있는 저런 정치적 발언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 중에서는 저와 생각이 달리 정말 정치하려고 저러는 거다라고 의심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국민들께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은 저 사람 정치하려고 저러는 거예요. 보다 그것보다는 왜 잘못됐고 뭐가 문제이고 저렇게 설명하는 것이 사실 관례를 어떻게 깨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정치하려는 것보다는 판단이 정치적이다. 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늘 선서는 거부했지만 핵심적인 얘기들, 본인의 주장은 또렷하게 쏟아냈습니다. 앞서도 제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재청에 간섭하는 것은 위헌적인 조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국감에서 선서를 이제 거부한 뒤 준비된 발언을 한 건데요. 국회가 대법원장의 증언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 대법원장의 재청에 간섭을 하는 건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라고 했고요. 재청에 협의를 안 한다고 해도 그것은 헌법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재재청을 거부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뭐 대통령이 이제 답변할 차례인가요? 누가 답변을 할 차례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대법관의 장기 공석은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장기 공석의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근본적인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을 꼭 그 대법관 자리에 보내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겁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4명의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그 가운데 조희대 대법관이 한 명을 추천한 거잖아요. 서면으로. 근데 그 이전에 법원행정처에서 설명하기를 협의를 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청와대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그 근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희망하는 대법관 후보자가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니까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는데 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법원장의 재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를 헌법적 근거가 없는 재재청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적 사유와 법률적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법률적 공백에 대해서 유일하게 헌법에 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은 헌법재판소예요. 지금 헌법재판소는 이재명 대통령의 굉장히 유리한 인적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하지 못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헌재에 갔을 때 재청권의 형해화는 안 된다라는 판결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국회 입법 임명 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또 재청권이 충돌할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헌법재판소에 가서 한번 헌법적 판단을 받아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백에 송구스럽고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고 하면서도 이제 본을 보니까 본인의 입장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걸까요?
2: 빨리 해결해야겠다라고 송구스럽다는 분의 발언에는 어떤 해결의 의지가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법관 후보 추천위를 빠르게 재구성해가지고 추천을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도 아니고 뭔가 본인의 지금 청와대 청와대의 요구에, 대통령실의 요구에는 헌법 법적이 없다. 지금 법대로 하자라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야당도 그럼 뭐 권한쟁의 심판하라.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수장과 행정부의 수반, 거기에 국가 원수인 분이 자, 법대로 하자면서 헌법재판소로 보내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 그 기간 동안 국민은 또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거를 감수하면서까지

0: 그렇게 가야 되나요?
1: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문제 없다. 이렇게
0: 그러니까요.
1: 오늘
0: 그러니까 지금
1: 얘기했다고요?
0: 재청권, 제가 아까도 누누이,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청권, 그래요. 맞아요. 근데 법대로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은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를 거부한 사유에 대해서 그 후보자의 남편이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염려된다. 이해충돌 같다. 요 논리를 하거든요. 그 이해충돌도 법에 없습니다. 법대로 하자면서 법에 있지 않은 본인의 해석에 의해서 사법부의 독립적인, 그냥 개인적인 해석에 의해서 그 사람을 배제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임명 재청한 게 그게 가당키나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정부 때도 윤석열 대통령도

0: 그분을 임명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이어졌던 관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오늘 뭐 조희대 대법원장의 원칙, 소신 이 입장을 들어보니까 뭐 정치적 해결은 사실상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풀어나갈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검찰청이 사라지고 이제 중소청, 공소청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정치적 파장도 크죠. 한동훈 의원이 띄운 노무현 공방도 정치권에서 뜨겁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2: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스폰서
1: 한동훈
2: 박연차로부터 3억 넘는 피가제 시계를 받았고, 여러분, 그걸 논두렁에 버렸든 망치로 깨부쉈든 그건 3억짜리 피아제를 공직자나 공직자 가족이 받으면 안 된다는 본질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십억 원을 불법적으로 받았습니다. 어떤 대통령도 본인이나 가족이 3억 피아제 시계를 수십억 받은 것이 팩트로 드러나면 수사 받아야 하고 처벌 받아야 하는 겁니다.
3: 한동훈 의원이 어깨에 뽕 놓고 다니는 거 아십니까?
1: 김어준 방청인입니다.
3: 말씀하고 어깨에 뽕 놓고 다니더니 정신에 뽕이 들어왔구나 싶은데 그거 모르시는 분들 있어요. 한번 제가 봅시다 이거. 어깨에 저런 제품이 있다는 걸 저도 저 사진 보고 처음 알았어요. 이 어깨에도 있고 어깨가 이렇게 넓어 보이라고 어깨 뽕을 넣어요. 가슴뽕 사진 있습니까? 여기 저 오른쪽 저 가슴에 또뽕 넣은 거 아세요? 어깨 뽕이라? 이거는 진짜
4: 저렇게 보니까 좀
3: 아니 진짜 말도 막 하대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피해자라는 게 이게 가짜 허구의 프레임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특히 레거시 미디어가 그중에서 이제 조선일보가 한동훈 밀어주게 하는 거 대통령
4: 맞아요.
3: 만들게
4: 근데
3: 하는 거거든요.
1: 네. 노무현 공방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뭐, 김어준 씨도 이제 한동훈 의원을 저격하면서 이제 감히 어디,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고, 한동훈 의원은 그런 성역화가 문제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5: 김어준 씨 방송을 보면
1: 예.
5: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고, 한동훈 의원이 어깨 뽕을 넣었다, 가슴 뽕을 넣었다.
1: 예.
5: 이게 지금 한동훈 의원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그런 옷을 설령 입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 검찰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동력을 민주당이 지난 20년간 해왔는데 그에 따라 검찰이 지금 해체됐던 것 아닙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한동훈 의원의 옷차림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건전 대단한 인신 공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의원이 근본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은
1: 예.
5: 정치 검찰이라는 아주 거짓된 프레임을 민주당이 20년간 만들면서 결국엔 어떤 준비도 없이 완벽한 그 후속 조치도 없이 검찰청은 폐지해놓고 중수청과 공수청은 제대로 출범도 못하게 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무리 그냥 뭐 유튜버라고는 하지만
1: 예.
5: 저런 것들은 사실 뭐 지향해야 되는 테러도라고 생각합니다.
1: 저는 뭐 진보 진영에서는 여러 유튜버도 그렇고 뭐 성역을 건드렸다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곽상원 의원은 한동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런 식의 반응을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 얘기부터 좀 볼게요. 예. 앞서도 녹취로 전해드린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3억 원 상당의 삐아지아 시계 두 개와 수십억 원을 박연차에게 불법적으로 받은 건 팩트 아니냐? 이건 부인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곽상원 전 의원은 SNS에 한동훈 의원 본인이 직접 큰 소리로 다 팩트라고 했으니까 팩트를 보여달라 이렇게 썼습니다. 수사 검사도 아닌 한동훈이 무슨 근거로 팩트라고 하냐?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이러자 한동훈 의원이 다시 재반박을 했습니다. 곽상원 의원 부부가 미국 뉴저지에 구입한 집값에 박연차 돈 수십만 불 이상이 들어갔는지 곽상원 의원 본인에게 묻는 것이다. 본인이 모를 수가 없는 것이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 된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누가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까?
0: 일단 저는 예. 곽상원 의원이 답변을 하실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본질과 다른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한동훈 의원이 이걸 의도하셨는지

0: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실 공방으로 가면 이게 무의미하거든요.
1: 팩트다 아니다 답할 이유가 없다.
0: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재판이 결국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재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예. 때문에 우리 당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곽상원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팩트로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한동훈 의원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글을 올리셨던 것, 뭐 가족이 돈 받은 것 그걸 근데 저는 교묘하게 비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았냐. 근데 불법적으로 받은 거 인정하지 않았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글에는요. 가족이 누군가 받았다는 것만 인정했지 그것들이 뭔가 불법적이었다,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1: 구체적인 사용처 같은 것도
0: 그렇죠.
1: 규명은 안
0: 말씀을
1: 됐다.
0: 안 하셨고 예.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결국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 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 이슈를 처음 꺼내면서 얘기했던 게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 진영, 진보 진영에서 복수심 때문에 검찰을 해체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논리도 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되고 중소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된 이유는 검찰이 권력을 수십 년 동안 남용해왔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고 예. 그걸 국민들께 설득을 해냈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돼서도 무슨 뭐 피의사실 공표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포토라인에 세우면서 인격살인에 가까운 그런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분노를 했고 그런 부분들 이외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이외에도 검찰이 잘못한 행태를 했기 때문에 해체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묘하게 사실을 섞어가지고 다른 것들을 섞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한 거 아니냐. 저는 한동훈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름을 파는 행위, 노무현 정신 지키지 않으면서 너무 노무현 장사하지 마라. 예. 속된 말로 그런 비판을 하셨다면 예. 저희가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팩트, 뭔가 피의 사실 이런 것들 다 섞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막 동시에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곽상원 의원이 팩트인지 아닌지 검증해보라라는 식으로 뛰어들면 말려든 거라는 거예요.
1: 말려들었다.
0: 말려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저는 저 논쟁에 그 추가로 하지 마시고 뭔가 검찰이 왜 이번에 분리돼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그런 타당성만 국민들께 설명해드리면 네. 될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 전략적 미스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계속 주장하는 건 내가 비판하려는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네.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신격화해서 이익을 누려온 민주당 정치 세력들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2: 계속해서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비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데에 정치 검찰을 배후로 지목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 검찰과의 대화 뭐 이런 걸 통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당시에 검찰 개혁을 얘기할 때도 공소와 수사의 완전한 분리를 얘기했었던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관련한 이제 수사를 검찰로부터 받은 이후에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관계가 법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당시의 정황, 보도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을 종합해 봤을 때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반박을 곽상원 의원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것에 대한 정말 사실관계를 따지고 싶다면 곽상원 의원이 유족 측을 대신해서 예.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무고죄를 걸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죠. 문제의 본질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데 대해서 정치검찰을 얘기하고 있지만 정치검찰이 의도를 갖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런 예. 혐의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정치검찰은 무조건 해체해야 한다라고 해서 어떤 대안도 제대로 마련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해체해버리니까 예. 그에 따른 국민적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굉장히 좀 도발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1: 한동훈 의원이 이제 질문을 하고 싶어하는 대상은 곽상원 의원이라기보다는 이제 추미애 지사 예를 들어서 추미애 지사에게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추미애 지사에게 묻는다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그 당시에 노 전 대통령을 죽일 듯이 증오했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고 있거든요.
0: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동훈 의원이 이런 이슈의 중심에 서고 싶으신 건 알겠어요.
3: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금품 수수 사건을 연일 꺼내들며 범여권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반발에도 한 의원은 감성팔이 말고 팩트로 말하자며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정치권 이슈,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일용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모든 인쇄 가능한
3: 성원 에드피아.
2: 온라인 주문 간편한
3: 성원 에드피아.
2: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3: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3: 성원 에드피아.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6: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7: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온 손에 남은 것은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안의 깊은 적막뿐입니다. 벼랑 끝에서 어르신들에게 빈곤과 고독은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가장 추운 겨울입니다. 식사는 하셨는지 어디 편찮으신 곳은 없는지 묻는 다정한 한마디가 홀로 계신 어르신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이웃의 빈곤을 살피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냅니다.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9: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10: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1: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12: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3: 사건은 회사 여직원 A씨가 여자 화장실에서 가로세로 2.5cm의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4: 이게 뭐지? 잠깐만. 헉! 이거 카메라잖아!
13: 뉴스에서나 보던 불법 촬영 카메라가 내가 다니는 회사 화장실에 설치돼 있었다니 도대체 누가 이랬고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 또 그 안에 무엇이 찍혔을지 A씨는 불안했습니다. 소름 끼쳤죠. 그렇게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고 뜻밖의 인물이 경찰을 찾았습니다.
15: 제가 그랬습니다.
14: 본인이 직접요?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 겁니까?
15: 한 3년 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14: 3...

0: 약 3년 전부터 불법 촬영을 해왔다는 이 남성. 화장실뿐만도 아니었습니다. 여직원들의 책상 밑에서도 카메라가 발견됐는데 이 남성의 정체, 바로 이 회사의 대표의 아들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1: 아, 이게 뭐야? 미리 연습을 했다고? 이거 진짜야?
2: 아, 그게요. 자기 아내 샤워하는 모습 찍으면서 카메라를 시험해본 정황도 있답니다. 아휴, 거참.
0: 최근 이 사건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피해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1: 잠깐만, 본인이 3년 전부터 찍었다, 자수했다면서?
2: 그렇지.
1: 그런데 왜 재판에 넘겨진 건 49일 동안 벌어진 범행뿐인 거야?
0: 가해자 본인은 3년간 범행했다 자백했는데 왜 재판에 넘겨진 건 49일뿐이었을까요? 자수와 촬영 실험, 회사 대표 아들이라는 지위는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0: 자, 불법 촬영 문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어떤 사건인지부터 한번 내용을 얘기해 주시죠.
3: 이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7월 제주의 한 중소기업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여직원 한 분이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하고 곧바로 그 카메라를 들고 회사 임원에게 알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임원이 바로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 대표의 아들이자 임원인 40대 남성이었는데요. 그 자리에선 자기가 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사도 바로 신고하지 않아서 주말이 지난 월요일쯤에야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결국 이 남성이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는데 그 사이 일부 영상은 이미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0: 여자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여직원의 책상 밑에서도 카메라가 발견됐다면서요?
3: 네, 이 화장실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23년 11월쯤 회사 돈으로 내시경 카메라를 샀다고 하는데요. 이 카메라를 같은 부서 여직원 책상 밑에 설치하고 선을 자기 휴대폰에 연결해서 치마 밑 등을 촬영했다는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지켜보기도 하고 일부는 녹화해서 저장까지 했다고 하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수법인데요. 이 피해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그 직원이 자리에 앉으면 휴대폰 보는 척하면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상사라는 위치를 그대로 범행에 이용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정말 소름 끼치는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0: 지금까지도 소름이 끼치는데 또 뭐가 있는 거죠?
3: 바로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범행 이전부터 배우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한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제대로 찍히는지,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자기 아내를 상대로 먼저 시험해봤다는 것입니다. 우발적인 범행과는 거리가 멀고 굉장히 계획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따로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별도의 죄로 처벌한 건 아니지만 범행이 얼마나 계획적이었는지 판단하는 자료로는 삼은 것입니다.
0: 이 사건 같은 경우 일반적인 몰카 범죄랑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가해자가 회사 대표의 아들이자 회사의 임원이었단 말이에요.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이런 지위에 따라서 양형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영향이 있나요?
3: 이 법에 대표 아들이면 뭐 더 무겁게 처벌한다 이런 조항은 사실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0: 네.
3: 그런데 형량을 정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판사는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까지 다 따져서 형을 정하는데 이 사건처럼 회사 오너 일가인 상사가 자기 지위를 이용했다면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재판부도 회사 대표 아들로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공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가해자가 대표 아들이면 이상한 낌새가 있어도 문제 삼기 어렵고 신고한 뒤에도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바로 그 구조를 이용한 것입니다.
0: 그런데 이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게 공소장에 적시된 범행 기간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서 3년 전부터 범행을 한 것 같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재판에 넘겨진 범행 기간은 그보다 훨씬 짧았던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랬던 겁니까?
3: 이 자백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원칙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제가 했습니다 라고 해도 그걸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없으면 유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과거 억지 자백으로 억울한 사람이 생겼던 역사 때문에 생긴 원칙입니다. 또 공소장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범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0: 3년 전쯤부터 찍은 것 같다 정도로는 재판에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휴대폰이나 PC에서 실제로 확인된 자료로 뒷받침되는 범위가 화장실 범행 한 건, 그리고 책상 및 촬영 49일이었다는 게 수사기관 설명입니다.
1: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들이 부실 수사를 주장했다고 하던데요. 결국 그 3년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대로 찾아봤느냐, 수사를 열심히 했느냐, 이 문제잖아요. 어떻습니까?
0: 네, 바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 남성이 스스로 낸 휴대폰과 집 PC만 포렌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행 장소는 회사였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이 남성이 쓰던 사무실 PC를 포렌식해달라고 했는데, 경찰은 동영상 파일을 단순히 검색해보는데 그쳤습니다. 문제는 파일을 지우면 단순 검색으로는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경찰 설명도 일리는 있습니다. 포렌식은 피해자가 요청한다고 바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그 PC가 범행에 쓰였다는 정황이 있어야 영장도 받고 압수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본인이 3년이라고 자백했고, 2023년 11월에 카메라를 산 기록도 있었고, 영상을 지운 정황까지 있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이유는 충분하지 않았나. 피의자가 주는 것만 봤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 네. 그리고 경찰 수사가 부족했다면 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 검찰도 그냥 그대로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검찰 단계에서 추가로 확인할 방법은 없었던 건가요?
0: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으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면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기록만 봐도 본인은 3년이라는데 공소장은 49일이라는 차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까지 넉달 가까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당시 인력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요. 아이러니한 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 점, 을 이유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장기간이라고 보면서도 그 기간을 입증하려는 노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기보다는 확인하려는 시도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 그나저나 앞서 이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말씀하셨는데, 흔히 자수하면 형을 깎아준다 하잖아요. 이 남성도 그런 자수 감경을 기대했던 것일까요? 실제 이번 재판에서 감형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0: 기대는 했을 것입니다. 형법상 자수하면 형을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심에선 검찰 구형 그대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니 자수 감경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 전문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이유는 짐작이 갑니다. 이 남성은 피해 직원이 카메라를 들고 왔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했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찾아갔고, 그 사이 영상 일부를 지웠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진정한 자수라고 보긴 어려웠을 것입니다.
1: 자, 그래서 1심에서 실형이 나왔습니까?
0: 네,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남성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내려졌고요. 이 남성 측은 초범이고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공탁금까지 걸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피해자들은 공탁금을 거절했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초범인데도 구형 그대로 실형이 나온 건 결코 가벼운 판결이 아닙니다.
1: 그런데 판결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재판부가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보다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지적을 했거든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귀가 솔깃했을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는 좀 달라질 여지가 있을까요?
0: 이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범위 안에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드러나지 않은 범행을 판사가 직접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달라지려면 결국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합니다. 회사 PC를 제대로 포렌식하고, 삭제된 영상을 복원하고, 카메라를 산 2023년 11월 이후 촬영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추가 범행이 확인되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기소할 수 있고, 반복된 범행이 입증되면 상습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할 여지도 생깁니다. 다만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1: 피해자들이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뭐 루트나 뭐 절차나 방법 같은 게 있을지요.
0: 네,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드러나지 않은 범행에 대해 새로 고소하면서 회사 PC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조사해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선 법정에서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낼수 있고, 재판 기록 열람 복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국선 피해자 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수사

0: 단계에서 안내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주장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형사재판 안에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배상명령 신청도 가능하고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신다면 경찰 감찰부서 민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유포가 걱정되신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또 하나 궁금한 건 이 범행 장소가 회사였고 가해자가 회사 임원이자 대표의 또 아들이었잖아요.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신고가 늦어서 과태료를 받았다는 일부 보도도 있던데 피해자들이 가해자뿐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는지 이럴 때 회사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 여지가 또 있을지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0: 네, 있긴 합니다. 먼저 사용자 책임인데요.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회사도 함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안에서 근무 중에 업무 지시를 하는 상사 지위를 이용해 벌어졌고 카메라도 회사 돈으로 샀다고 합니다.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 여지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 자체의 잘못입니다.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이 생기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도대로 대응이 늦어 과태료를 받았다면 그 자체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영상이 삭제됐다면 그 책임도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또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그건 별도로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물론 회사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가해자가 대표 아들인 회사에서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회사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21 파일럿의 Stretched Out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계절이 가을로 서서히 물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정도 지나면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질도 깨끗합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2도, 광주와 부산 24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모레 아침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하겠는데요. 옷차림을 더 따뜻하게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환절기 건강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5차로 부분 차단하고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마포대교부터 여파 때문에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부터 반포대교 사이 다시 서행 속도로 이어져 있고 나란한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한남대교 지나 동작대교 남단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지금 서인천 일대부터 교통량이 많은 모습인데요. 양재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는 7km 정도 밀리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6: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All about news. YTN News FM.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9: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재청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 대법원장의 재청권에 대통령과 국회가 간섭하는 건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10: 그간 대법관 임명을 두고 협의해온 건 헌법에 근거가 없지만 대법원장이 자진해서 한 거라며 자신은 헌법상 권한과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11: 네, 국회입니다.
10: 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한 권리다. 또 대통령과 국회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11: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질문 공세를 받았는데요.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침묵을 지키는 듯 보였지만 질의가 계속 이어지자 결국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계엄 협조 의혹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어느 기관보다 먼저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냈다며 전혀 협조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업무 추진비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신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일이라며 국민께 송구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대법관 공석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작심한 듯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 읽었습니다. 대법원장이 국회 동의나 대통령의 임명에 관여할 수 없듯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며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대법원장이 그동안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해 온 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12: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13: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것이고,
12: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습니다.
11: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변하는 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 독립침해라며 반발하고 발언을 멈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감장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 여러 차례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조 대법원장을 이석시키고 국정감사를 진행하라며 거세게 항의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며 일축했습니다. 법사위 박형수 야당 간사는 대법관 임명이 미뤄진 건 청와대에서 재제청 요구를 했기 때문이 아니냐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를 질의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을 부르라고 비꼬았습니다. 반면 김희엽 여당 간사는 여전히 해소해야 할 의혹이 많이 남아있다며 국회 질의에 답변하는 건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받아쳤습니다. 진보당 손소리원의 발언 도중 끼어들며 항의하던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을 향해 서용교 위원장이 발언권을 정지하자 여야 간 또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9: 다른 상임위들에서도 현안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11: 네, 오늘은 법사위 이외에 정무위, 재경위, 과방위, 외통위, 행안위, 산자위, 기노위 등 일곱 곳의 국정감사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우선 DMZ 지뢰 폭발과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논란이 불거진 외교통일위원회가 주요 전장으로 꼽힙니다. 외통위에서는 홍기현 여당 간사와 김대식 야당 간사 모두가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다만 앞서 국방위에서 추진하던 결의안이 여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점을 두고 가벼운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행안위에서는 부실 출범 논란이 일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질의들이 이어졌는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국감 기간에 열리게 된 것을 두고 여야 간의 입씨름도 벌어졌습니다. 산자위에서는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호남에 과도하게 투자가 집중된다며 의문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타당한 입지 선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 말고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실정을 철저하게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어 국감 기간 내내 충돌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9: 이처럼 본격 시작된 국정감사, 내일은 JYP 박진영 씨가 대중문화교류위원장 자격으로 국감에 출석합니다.
10: 네, 매달 200만 원의 수행 경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몰랐다며 반납하고 싶다는 입장을 미리 밝혔는데요. 오늘 언론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4: 몰랐고, 예. 그러면 이제 알게 됐을 때, 예. 저 무엇을 한다고 했으니까, 예.
15: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입니다.
14: 사실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왜냐하면 일부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예. 알면서 한 거예요. 만약에 업무 추진비를 제가 안 받으면, 다음 분은 박진영 씨는 안 받았는데, 예. 당신은 왜 받냐, 이렇게 되면 다음 분이 이 일 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9: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을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에 대해 망설임 없이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께서 과연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지 가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공소청장, 중수청장 직무대행에게 다시는 정치 권력에 의해 수사 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원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잇따라 발생한 은행권 해킹 사고로 금융업계 전체 비상이 걸렸습니다.
10: 네, 해외 여러 나라에서 걸친 공격자 IP를 추적해보니 금융권에 전방위적으로 정보 유출 시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달라며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보안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먼저 금융권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16: 네, 인증 절차를 우회하는 보안상 미비점에 더해 AI 활용 해킹 시도로 실제 정보가 유출되면서 금융권 전체가 비상인 상황입니다. 앞서 신한은행에서 고객 2만 5천여 명의 개인정보에 더해서 민감한 금융정보까지 유출되며 파장이 커졌습니다. 이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5대 은행권을 포함해 지방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사 7곳에서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도 공격 시도가 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토스뱅크에서는 올해 초부터 신한은행을 해킹했던 공격자 IP 일부가 10여 차례 서버 접근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카카오뱅크와 K뱅크 서버에도 이들 IP가 접근을 시도한 사실이 보안 체계 점검 과정에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이들 은행에서 고객 정보 유출 같은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일부 증권사에서도 실제 공격에 앞서 공격 대상의 시스템 정보를 파악하는 이른바 스캐닝 시도가 이루어

0: 지킨 저항도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금융업계 해킹 시도 사례가 속출하면서 앞서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약 500곳에 공격 IP와 수법을 공유하고 12개 항목에 대한 긴급 보안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공격자는 여러 나라의 소재를 둔 다수 IP를 통해 금융권에 해킹 시도를 했던 정황이 탐지됐습니다. 추적을 차단하기 위해 해커가 여러 국적의 IP를 공격에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당국은 해외 10여 개 IP를 특정해 금융권에 공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카드사는 오늘까지 증권과 보험, 저축은행 등은 오는 8일까지 보안 사항에 대한 점검을 마칠 예정입니다.
1: 이 대통령도 오늘 관련 현안에 대해 언급했죠?
0: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AI가 활용된 정황이 드러나 국민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라면서 사건 경위를 관계 당국이 신속히 파악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공격을 사전에 탐지해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보안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AI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도 좀더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성수 국무총리도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를 열고 수사기관에 신속한 조사를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유출된 정보가 피싱에 활용될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유사 방식의 해킹이 산업계와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추명입니다.
1: 제주 해상에서 전복 사고로 실종된 제7 성진호 선원 2명 중 선장이 선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 해경은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해역에서 다른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수색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준 기자.
3: 네, 전국보입니다.
2: 네, 한국인 선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제7 성진호 선내 수중 수색을 하던 중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실종자가 발견됐는데요. 신원 확인 결과 실종됐던 50대 한국인 선장 A씨로 확인됐습니다. 발견된 곳은 배 우측 선실로 들어가는 통로 입구입니다. 선장은 발견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해경 함정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송된 병원에서 사망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한국인 선장이 조타실에 있었다는 진술을 해경에 했는데요. 어제 두 차례 선내 수중 수색에선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다른 실종자 한 명에 대한 수색도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항공기를 추가 투입해 바다와 하늘에서 입체적으로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해역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최고 2.5m의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1: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나온 게 있습니까?
3: 제7 성진호는 어제 새벽 3시쯤 제주 차기도 북서쪽 65km 해상에서 뒤집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29톤급 경남 사천 선적으로 지난 2일 삼천포항에서 출항해 조업 중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선원 11명 중 9명은 인근에서 조업하던 어선에 구조됐고, 한국인 선장과 인도네시아 선원은 실종됐습니다. 구조에 나선 선원은 사고 어선이 고등어를 잡은 그물을 끌어올리던 중 사고가 났다는 진술을 했는데요. 해경은 해당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선박에 8명이 탄 것으로 신고됐지만 실제 승선원이 11명이었는데 정원 초과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도 한림항에 재난 현장 상황실을 설치해 수색 구조와 실종자 가족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오늘 오전 9시 반쯤 인천 용현동에 있는 지상 8층, 지하 1층짜리 오피스텔 1층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40대 여성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은 건물 필로티 구조인 1층 기둥 근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 오늘 북중수교 77주년을 맞아 12년째 방치된 신압록강 대교가 개통할 거란 관측이 높았습니다.
2: 최근 이런저런 변화가 감지되긴 했지만 당장 개통식을 준비하는 동향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YTN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강정교 기자.
4: 네, 북중 접경 단둥이 나와 있습니다.
2: 네, 이미 지금 반나절이 지났는데 오늘 개통식은 열리지 않는 건가요?
4: 네, 북한의 어떤 행사나 도발을 예측할 때마다 거론되기 쉬운 게 오늘 같은 기념일이죠. 그래서 신압록강 대교 개통설의 단골 추측 날짜도 바로 오늘 10월 6일 북중 수교 기념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현지에 와서 직접 보니 개통식 준비 작업이나 경호 동향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밤사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아침에 다시 살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달 북러 자동차 다리 개통식처럼 이번에도 북측 관문에서 열릴 거란 기대도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 강 건너 북한 땅을 당겨 찍은 영상을 봐도 몇몇 사람과 차량이 간간이 오갈 뿐이었습니다.
1: 그럼 결국 이번 개통설도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돼버린 셈인가요?
4: 아닙니다. 앞서 저희가 보도했던 10월 9일설이 또 있고요. 16일설도 있습니다. 중국 국경절 연휴가 끝난 뒤이자 10월 10일 북한의 당 창건일 전후입니다. 9월 말 냉각탑을 실은 트럭이 북한 세관 청사로 들어간 화면을 바탕으로 연말설도 제기됩니다. 보통 큰 건물을 지을 때 공조 설비가 들어간 뒤에도 완공까지 3개월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완공 후 12년째 방치됐던 신압록강 대교. 최근 이런저런 변화가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다만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를 준수하고 있는 만큼 빗장이 풀리더라도 교역량 확대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단둥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 추석 연휴였던 지난 3일 외국인들의 집단 난투극으로 경기도 평택의 한 공원이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2: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1: 자, 지난 추석 연휴 심야 시간에 경기 평택에서 외국인들 사이에 집단 패싸움이 벌어지면서 경찰이 출동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까지 발령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했던 상황인가요?
5: 네, 그렇습니다. 차량 여러 대가 모였고 사람도 수십 명이 모였다는 신고가 접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6: 손정혜 변호사입니다.
5: 첫 신고가 오후 11시 10분경에 이루어졌는데 패싸움을 할 것 같다, 위험해 보인다는 취지였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두 번째 신고도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주택가, 많은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 민간 지역에서 이 방망이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 집단 난투극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주변 시민들이 이제 신고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일단 코드 제로가 발령이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급박한 위험성이 있다,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명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내려지는 조치인데 경찰도 혹여 모를 집단적인 폭력 사건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 염려돼서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즉시 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 네, 자 지금 뭐 사실 이런 패싸움이 발생했다라면 우리가 흔히들 이제 불법 체류자라고 먼저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들이 불법 체류자 신분이 아니라 유학 비자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인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죠?
7: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뭐 난투극에 관여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 전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상을 좀 추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두 명이 검거가 됐고 두 명의 지금 이 신분을 확인했을 때는 러시아 아니면 키르기스스탄 유학 비자를 받고 이제 입국을 했고요. 네. 그래서 입국을 한 데 있어서는 뭐 불법 체류라는 신분이라든지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들어와서 당시에 이제 난투극이 벌어졌고 벌어지고 나서 이 두 명이 지금 골절상을 입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을 했냐라고 물었을 때에는 걷고 있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맞았다라는 진술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이제 말을 맞춘 것 같은 경위도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다른 이 관여를 했다라고 지금 이제 추정받는 사람이 15명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당시에 왜 이렇게 모이게 됐고 그리고 당시에 이렇게 난투극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맞춰가고 진술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뭐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데 있어서는 지금 뭐 불법성은 없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1: 예.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린이 놀이터에서 이 일이 벌어졌거든요. 주변에 뭐 어린이집,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다고 하는데 이 장소가 외국인 근로자와 고려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5: 그렇습니다. 평택항 인근에 고려인 마을로 형성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외국 근로자 중에 또 특정 국가가 모여서 살고 집단화되는 지역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여기에 고려인

0: 다수 거주하고 있어서 고려인 마을이라고 명칭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은 현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이양 국적 간의 다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다수의 외국인 중에 두 나라의 국가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갈등이 발생한 것은 추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1: 예.
0: 그 갈등이 이권 문제인지 아니면 집단화되면서 살면서 사소한 어떤 갈등이 이렇게 집단 싸움으로 변질된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이 수십 명의 근로자가 모여서 예를 들면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면서 난투극을 벌인다. 그러면 사람이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사망이라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게 또 확전돼서 또 같은 국적기들끼리 더큰 패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체류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벌금 300만 원, 500만 원 이상을 선고를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 받으면 강제 퇴거 명령, 그러니까 강제 출국 명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히고 나서는 이제 사건을 축소시키려고 지금 진술을 회피하거나 축소 진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게 집단화된 싸움이고 뭔가 대단한 이권이 걸려있는 싸움이었다고 한다면 그 원인도 정확하게 추적을 해서 왜 우리나라의 안전한 공원 같은 데서 이런 일을 벌였는지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2: 네. 지금 이 난투극에 연루된 그 외국인들의 수가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서 봤습니다만 상당히 좀 많아 보이는데 지금 현장에서 목격을 했던 사람의 진술에 따르면 40여 명이 뒤엉켜서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경찰이 지금 추산한 인원은 지금 15명 정도거든요. 상당히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1: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에 따르게 되면 당시 목격자가 자율방범 대원,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는 40명 정도가 있었고, 그게 또세명세 무리로 이렇게 대치를 또 하고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3: 네.
1: 그래서 본인이 현장에서 봤을 때는 40명 정도가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 관여를 한 걸로 파악을 했지만, 근데 경찰은 그 직후에 CCTV로 확인했을 때는 실제로 이제 이런 뭐 유형력을 행사를 했다든지, 특히나 뭐 강목이라든지 지금 뭐이 배틀을 휘둘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술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CCTV로 확인했을 때는 실제 가담자는 한 15명 안팎 정도 된다라고 지금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는 40명 정도 모여는 있었대. 그때 당시 충돌에 관여를 했던 인물은 조금 이제 그보다는 적은 15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리도 나눠져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 무리가 각각의 또 이제 뭐 이권을 또 두고 이렇게 시비,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무리로 나뉘어지게 됐고, 당시에 관여를 했던 사람들은 왜 이만큼밖에 되지 않았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추적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그런데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한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폭행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이 9월 27일 새벽에 그때 당시에 그 새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외국인 클럽에서
3: 네.
1: 이렇게 이제 또 똑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중앙아시아계 이 외국인들이 클럽에서 이렇게 난동을 또 피웠다라고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폭행 사건이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이 발생을 했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혹시나 그때 이제 클럽에서 있었던 사건이 뭔가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보복성으로 이번 사건이 또 발생을 한게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주일 전에 발생했던 사건에 가담했던 그때 외국인들과 이 사건에 가담했던 외국인들이 또 동일인인지, 뭐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동일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할것 같으면 그러면 범죄 태양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될 수가 있거든요.
3: 네.
1: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보복성 범죄라고 하면은 더더욱 이제 죄명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 사실관계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앞서 이제 경찰에서 체포했다고 하는 두명 외에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이들까지 이제 체포를 하게 된다면 어떤 혐의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겁니까?
0: 네, 집단 폭행, 집단 상해 사건이기 때문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중처벌될

0: 과 조직적인 어떤 범죄에는 연루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명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를 했기 때문에 두 명의 신원이 확정이 됐고 아마 직업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런 폭력 조직과는 연관이 좀 부족하다라고 본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1: 네.
0: 지금 피의자 7명에 대한 신원이 특정됐고 나머지 또 8명 이상 또는 6명 이상의 사람들도 찾아내야 되잖아요.
2: 예.
0: 그런 측면에서는 이 사건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 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외국인들 간의 다툼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수사권과 재판관의 권이 모두 있는데 이런 경우에 본국으로 이 도망을 가거나 바로 출국해 버리면 또 가해자를 특정하거나 피해 배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서 결국은 신속하게 이 신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1: 예. 자, 이 사건 공범들까지도 다 어떻게 검거를 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룰 내용은 보기만 해도 아찔한 사고입니다. 어제 오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경기도 광명의 한 음식점의 건물 벽이 순식간에 부서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동그라미를 친 트럭이 상당히 속력을 내서 들어오는데 건물로 바로 이렇게 돌진을 해버립니다. 식당 안이 희뿌연 연기로 가득하고요. 그리고 놀란 손님들이 대피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좀 식사 중에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그런 손님들이 놀라서 도망가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글쎄요, 이게 지금 인근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한 그런 사고였던 거죠?
3: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경기 광명 능촌 사거리에서 이제 발생한 일인데,
1: 네.
3: 당시 이제 직진 신호를 받고 이제 승용 차량이 갔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좌회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 위반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맞은편에서는 아까 보셨던 이제 25톤의 덤프트럭이 이제 오고 있는
1: 네.
3: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신호를 위반해서 승용차가 이제 좌회전해서 들어오니까 맞은편에서 오던 덤프트럭과 함께 부딪히게 됐고요. 그 덤프트럭 입장에서는 사실상 보면은 조금 이제 핸들을 꺾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아마
1: 네.
3: 충돌이 되는 그런 시점이 되니까 살짝 꺾은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충돌이 있고 나서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보면 비스듬하게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지금 그 식당 쪽으로 이제 가게 된것 같습니다.
1: 네.
3: 근데 이제 봤을 때는 식당에 부딪히기 직전에도 차량을 주차를 시켜놨다가 남녀가 이제 내렸다가 차량이 오는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그런 모습도 나왔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당시에 그 테이블도 많았었는데 그때 안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까지도 식사를 하는 도중에 맞은편에서 이렇게 차량이 오는 장면을 또 보다 보니까 식사 도중에 놀라서 또 일어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당 내부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또 피해가 발생했고 이 신체에도 상해가 발생을 하는 그런 이제 큰 피해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 네, 지금 뭐 상당히 두 차량, 그러니까 덤프트럭과 승용차가 강하게 부딪혔기 때문에 두 차량의 운전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참 걱정이 되고, 그리고 지금 보신 그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손님들의 상태도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0: 네, 일단 화물차 운전자 60대 남성, 그리고 승용차 운전자 40대 여성은 중상 상태라고 합니다. 아마
2: 예.
0: 비교적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다행인 식당 손님들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여러 명이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초입에서 이 충격이 멈춰서 더 돌진하진 않았거든요. 안쪽으로 밀고 가는 에너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식당의 손님들도 굉장히 큰 피해를
2: 예.
0: 야기했을 텐데 다행히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도로에서 굉장히 가까운 식당이다 보니까 도로에서 사고 때문에 밀려난 차량이 식당 내부까지 돌진하는데 뭐 예를 들면 지지대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물이 없어서 그대로 충격적인으로 밀려 나가는 상황 때문에 이제 인적 피해가 좀더 컸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 과실률이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것
2: 예.
0: 같은데요. 이 식당 피해도 물적 피해가 있었고 또 영업 손실도 있을 것이고 보시다시피 식당에 찾은 손님들도 이제 점심시간 되어서 식사를 하다가 인적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이 피해 보상과 책임의 원인을 가리는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그러니까 트럭과 차량이 충돌한 부분은 도로교통법상 이제 뭐 운전 과실을 따지면 될 텐데 지금 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날벼락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피해 보상을 할수 있는 건가요?
0: 식당은 완전 뻔한 피해자입니다. 그렇죠. 이 40대, 60대 이 차량 두 가지 경우 같은 경우는 책임 비율을 따져서 이 내부적으로 보험사 간의 어떤 책임 책정을 해야 되지만 이 식당 같은 경우는 어떠한 가실 없이 피해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인적 피해, 물적 피해 모두 보상되고 배상이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가실 비율이 제로가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달리 식당

0: 주인 측에서 특별한 손해는 없지만 보험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운전자 측에 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혹시 운전자 측에 어떤 책임 재산이나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일부 배상은 못하지만
1: 네.
0: 식당 같은 경우는 또 자체적으로 보험이 있거든요.
1: 아,
0: 우리
1: 예.
0: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이 손해가 발생된 부분은 또 보험사별로 또 보상이나 배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 식당에 어떤 운전자가 배상을 해줘야 하는가도 사실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트럭 운전자인가 아니면 승용차 운전자인가 이게 누구의 책임이 더 크냐에 따라서 배상을 하는 주체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경위를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과실비율이 더큰 쪽을 지금 특정을 해야 되는데,
3: 네.
2: 뭐 조심스럽지만 지금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승용차량이 이 신호위반을 했을 것으로 지금 경찰도 보고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승용차량이 그 보험사가 이제 아마 이제 보험사에서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될것 같고, 다만 이제 상대 차량, 그러니까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시속 몇 킬로로 달렸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속도를 어느 정도 이제 초과를 했다라고 할것 같으면 그런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조금 상계가 될 수도 있거든요.
3: 네.
2: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이 지금 승용 차량의 보험사에서 배상하는 비율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1차적으로 파악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식당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비율로서 손해배상을 해줄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인적 손해도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치료비를 어디까지 배상을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가려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 예. 정말 그 한가로운 연휴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 그리고 또 식당 주인도 사실 좀 날벼락을 맞은 셈인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또 계속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최초로 4연패를 달성한 한국 축구 대표팀이 금메달 직후에 불거진 병역 관련 언행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비판이 거세지자 선수들이 이후 잇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장 이기혁 선수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4: 선수단 대표에서 주장인 만큼 제가
5: 이기혁 선수입니다.
4: 말 하나하나 하는 데 있어서 좀더그 말의 무게를 좀 생각을 하고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의 어린 선수들이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은데 그 행동에 대해서는 국방의 의무를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짜 진심으로 전하고 싶고요.
3: 네. 결승전이었고 금메달이 걸려있는 결승전이었고 그리고 한일전이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열심히 응원을 했고 그리고 선수들도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마지막까지 처절하게 뛰었거든요. 열심히 뛰어서 금메달을 따내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런 언행들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0: 그렇습니다. 공적인 목적보다는 사적인 이익이 우선되는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제기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군대에 대한 특례를 받는 것은 오로지 본인이 받는 사적인 이익이고
3: 네.
0: 또 어떤 사람들 그게 지나치다고 특혜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눈치 없는 인터뷰 때문에 사실은 제도 자체를 손봐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예전에는 뭐 문화 분야, 체육 분야에서 1등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군 면제라든가 뭐 특례 입 라는 어떤 제도적인 특혜가 있었는데
3: 네.
0: 각자 분야가 다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야는 1등을 하더라도 군을 가야 되고 어떤 분야는 1등을 하고 아시안게임에서만 1등 하더라도 이렇게 군 관련해서 특혜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공정성, 형평성 논란이 있는데 지나치게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너무 순진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것이 타당한가, 옳은가, 그리고 이 제도가 앞으로 계속 유지돼야 되는 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가 됐고 또 일각에서는 제도를 손질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뭐 이 아시안 게임 금메달에 군 면제의 혜택이 있는 건 우리나라의 특성이기 때문에 외신에서도 지금 이 사안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금메달을 딴 직후이기 때문에 어떤 뭐 논란이 발생할 게 없지 않습니까?
3: 네.
2: 서로 뭐 축하하고 좋아할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외신들도 금메달을 따는데 왜 이렇게 질타를 받고 있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것 같고
1: 예.
2: 특히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들어가 보니까 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병역 특례를 주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발언을 통해서 이게 국민들, 특히나 이제 우리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공정성을 되게 중시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자극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외신들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제 군 병역 특례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특히나 이제 어떤 선수의 어떤 발언이 논란이 됐고, 특히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골프 같은 경우에도 김주영 선수 같은

0: 오늘 이번에 금메달을 땄거든요.
1: 네.
0: 근데 출전했던 다른 한국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을 따지 못하다 보니까 마지막 홀에서 망연자실하게 보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도 대조를 해서 이제 보여주면서 아, 병역특례가 이렇게 이제 좀 절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외신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예. 사실 이게 병역특례 적용 그 대상이 그동안에 이제 뭐좀 늘었다 줄었다 하긴 했는데 아시안게임은 50년 넘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국가대표 수비수 최우진 선수는 최근 불거진 이른바 절뚝 세리머니 논란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기도 했는데 이게 어떤 논란이었던 건가요?
0: 그러니까 이제 이 세리머니가 사실은 이제 해외에 있는 러너들, 그러니까 이제 달리기를 하고 완주를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메달을 주거든요. 그
1: 네.
0: 메달을 받았을 때에 그게 이제 자기가 완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리가 이제 많이 좀 힘들다라고 하면서 쩔뚝쩔뚝 대다가 신발을 벗었을 때 메달이 이제 흘러나오는 그런 이제 밈 같은 건데,
1: 네.
0: 근데 이제 이 최우진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런 아마 의도로서 이제 했겠지만,
1: 예.
0: 근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사실 DMZ에서 이제 지뢰 폭발 사고가 있었다 보니까,
2: 그렇죠.
0: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발언을 했을 때가 어쨌든 병역 면제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론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지금 세리머니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때 당시 DMZ에서 발생했던 그 사고를 또 희화화한 게 아니냐.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논란이 번지게 된 것인데, 사실상 뭐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뭐 팬들이 이런 밈을 요청을 하고 했다라고는 하지만, 국가대표 신분으로서 당시에 어쨌든 특히나 이제 이 병역 특례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할것 같으면 더더욱 신중하고 저런 민도 어떻게 보면 자제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좋았을 수 있을지언정
1: 네.
0: 그걸 꼭 이렇게 SNS를 통해서 외부에 드러낼 필요가 있었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질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 네. 그러니까 밈도 때와 상황을 좀 가려서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1: 그러게요.
2: 건데, 자, 이런 병역 혜택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번 대회 말고요. 이전 대회에서 나왔던 손흥민 선수의 우승 소감이 또 소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3: 오늘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 여긴 사실 우승하러 온 대회고 2연패하러 온 대회고
4: 손흥민 선수입니다.
3: 사실 이렇게 저희가 외국에 나와서 우승한 적이 동반 우승 말고 처음이잖아요. 그런 거를 저는 항상 목표로 했고 선수들한테도 그런 거를 제일 먼저 얘기해줬던 것 같습니다.
2: 자, 손흥민 선수 당시 이제 주장으로서 이런 인터뷰를 했었고, 뭐 이강인 선수, 그 이전에 박주영 선수 인터뷰까지 다 소환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선배들은 이런 마음으로 뛰었는데 너희들은 왜 지금 이러는 거냐, 이런 비난이 더 거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5: 네, 국가대표의 무게를 잘 아는 자 모르는 자의 차이 같습니다. 국가대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메달을 따서 병역 혜택을 받아야지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그 분야만큼은 내가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굉장히 퍼블릭한 지위에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1: 그렇죠.
5: 그 퍼블릭한 지위 때문에 태극기를 맬 수 있는 것이고, 태극기와 관련한 우승을 하면 우리가 병역법에 특례를 적용을 해주는 것이고, 그 특례의 목적은 법에 명확하게 국위선양이라고 된 겁니다.
2: 예.
5: 개인의 입신 악명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국위선양을 했다라는 취지로 우리가 특례를 규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인터뷰의 본질은 국가가 앞서서 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우선시하는 인터뷰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인터뷰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약간 비판의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선배들한테 후배들이 조금 스포츠 정신이라든가 국위선양에 대한 책임감, 무게감을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선수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도자들도 좀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정말 손흥민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태극기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정말 그 무게감을 좀 선수들이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지금 이번 논란을 계기로 사실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지적들이 그동안 꾸준히 뭐 여러 분야에서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해서 특히나 이게 좀더 논의가 좀 다시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0: 그래서 사실 아시안 게임을 할 때마다 이런 논란은 계속해서 있어 왔고요.
1: 네.
0: 근데 있었다가 잠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도돌이표처럼 돌아갔거든요. 특히나 이 제도가 1973년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발도상국 시절에 이제 국위선양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외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을 때 국위선양을 했다라는 그 좋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특례를 이제 줬었던 부분인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 지금 스포츠 말고도 너무나 많이 알려졌거든요.
1: 네.
0: 뭐 BTS라든지 우리나라를 모르는 전 세계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 K로 시작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지금 해외에서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위선양이라는 그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이렇게 병역특례를 줘도 되는 상황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에 조금 느꼈던 부분은 우리가 야구선수 같은 경우에는 프로선수를 다 출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당시 일본이랑 했을 때는 일본은 사회인 야구선수들이 나와서 그때 이제 경기를 했었고 네. 1차전에서 저희가 5대0으로 졌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의 국위를 선양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선수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치심을 느꼈던 대리 수치를 느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경기력이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따고 나니까 과정은 중요치 않다.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특례를 또 가져가게 된 건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연 그걸 보면서 국위 선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거기다 나아가서 축구 대표팀이 이렇게 이제 금메달을 따고 나서 그런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아, 이제는 정말 국위 선양에 하나만 갖고 이렇게 특례를 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제도적으로 뭔가 이제 세계 선수권 나가서 뭐 금메달을 따든 아니면 1등을 하든 그런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뭐 이런 전성기 시절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선수 생활 하게 해주고 나중에는 조금 이제 전문가로서 이렇게 지도자의 길로서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에 이제는 조금 하나의 좀 다른 방안으로 좀 생각을 해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논란이 된 만큼 이제는 조금 매듭을 좀 지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아시안 게임 나올 때까지 또 기다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정말로 이게 여야 이렇게 이제 합의점 좀 찾아가지고 네. 특례를 좀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할 것인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1: 지금 뭐 여론도 그렇고 또 국회에서도 그렇고 또 정부도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저희가 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 시각 주요 뉴스 다루고 잠시 뒤에 다른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여러분은 뉴스퀘어를 듣고 계십니다.
1: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는 하급심에서 정반대 판단을 받은 상황이라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규 기자, 내일 선고가 몇 시에 시작됩니까?
2: 네, 내일 오후 2시 서울 고등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번을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은 이 가운데 14차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건희 씨와 명 씨가 만남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를 주고받기 시작했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암묵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기만 한 게 아니라 진행 과정을 긴밀히 명 씨와 협의했다며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명 씨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여러 정치인에게 배포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죠?
2: 네, 같은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았지만 1, 2심 판단은 모두 무죄였습니다. 하급심들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둘 사이에 지시나 계약이 없었다며 선을 그었고 공천 약속 같은 대가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소부 선고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정반대의 판단이 나오면서 사건은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가 있습니다. 아직 전원합의체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등법원에서 YTN 신계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전 서울시장 후보의 멕시칸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받는 김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김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

0: 기자를 만나 자신은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발언했다며 국정감사 첫날 소환 조사하는 건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1: 지금이 뉴스입니다. 아, 발이 찍힌 사진 하나를 보고 계신데요. 자, 발이 이렇게 빼꼼하고 나온 곳이 어딘가 봤더니 비행기 안입니다. 아, 좌석과 좌석 사이, 그러니까 앞좌석의 팔걸이에 뒷좌석 승객이 발을 이렇게 올려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사진을 SNS에 올린 게시자, 미국 LA로 가는 항공편에서 겪은 일이라면서 앞좌석이 비어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 옆 사람에겐 양해를 구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호소했는데요. 일본 누리꾼들은 저걸 어떻게 참았냐, 지저분하다 하면서 위생 문제, 또 공공장소 에티켓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자, 또 다른 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지하철에서 다리를 꼰 사진인데요. 왼쪽 승객의 신발이 오른쪽 승객 바지에 닿을 듯하죠. 오른쪽 승객이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이 발을 피하기 위해서 몸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자, 이처럼 지하철에서 발을 꼬는 행위, 옆 사람뿐 아니라 통로를 지나는 승객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한 목소리로 해당 승객의 비매너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종시에 위치한 교과서 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우리나라 첫 국정 교과서를 보고 계신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바둑이와 철수, 참 정겨운 이름이죠. 1926년에 제정된 한글날이 올해 100도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이때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자, 여러분, 야민정음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글 자음과 모음의 모양이 비슷한 다른 글자로 바꿔서 쓰는 걸 뜻하는데 요즘에는 많이 일반화된 댕댕이나 띵작 외에도 광역시를 황역시로 표현한다든가 폭풍 눈물을 아예 뒤집어 써서 롬곡 읍습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자, 외래어와 한국어를 결합해 만든 신조어도 상당히 좀 많은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뇌피셜이나 갓생, 멘붕, 노잼 등의 단어는 이미 우리 일상 속에서 꽤나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별명에서 시작된 밤티나 또 아이돌의 노래 제목에서 시작돼 만들어진 늘크크와 같은 신조어들도 최근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 저도 이런 단어들은 40대인데도 사실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자, 신조어가 세대 간 의사소통에 방해 요소가 되는 건 아닐까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인데요. 100번째 한글날을 앞두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 번쯤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대급 졸전으로 끝난 지난 2일 베네수엘라전 당시 대표팀 수비수 김민재 선수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신데 화가 난 듯 벤치에서 자신의 축구화를 이렇게 벗어서 패대기를 칩니다. 자, 이후 김민재 선수 이틀 연속 팀 훈련에 불참하면서 작심 발언까지 쏟아냈는데요. 다 같이 싸우는 느낌이 안 들었다. 또 수비 선수들이 불쌍하다라면서 모레노호의 전술 능력 등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런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축구 대표팀이 오늘 저녁 우즈베키스탄과 A매치 평가전에서 맞붙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표 기자.
2: 네, 소주입니다.
1: 네, 축구 대표팀에서 핵심 선수가 공개적인 불만 표출과 함께 이렇게 팀 훈련에 불참하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죠.
2: 그렇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의 주축인 중앙 수비수 김민재가 이틀 연속 팀 훈련에 불참했습니다. 천안 코리아 풋볼 파크에서 진행된 대표팀 공식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따로 실내에서 개인 훈련을 했습니다. 대표팀 관계자도 김민재가 이틀 연속 따로 개인 회복 훈련을 했다며 그동안 치른 경기가 많아 피로가 쌓인 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용인에서 열리는 A매치 4연전의 마지막 경기 우즈베키스탄과의 평가전에 김민재가 선발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민재의 자리에는 왼발잡이 센터백 일본 가시마 앤틀러스에서 뛰고 있는 김태현 선수가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렇다면 김민재 선수가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내용은 뭐고 또 그 이유는 뭔가요?
2: 네, 김민재 선수는 모레노의 첫 경기인 에콰도르 전부터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전까지 세 경기 모두 중앙 수비수로 선발 출장했습니다. 문제는 베네수엘라 전 이후에 불거졌습니다. 후반 35분 교체된 뒤 모레노 감독과 답답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눴고 벤치 앉아 축구화를 벗어 던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기 후 인터뷰에서 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싸우고 수비를 해야 하는데 오늘은 수비수들이

0: 불쌍했다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어 전체적으로 뭔가 다 같이 싸우는 느낌이 들지 않고 오늘 7대0, 9대0으로 이겼더라도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이라고 작심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팀이 하나로 뭉치는 게 중요하고 개인이 빛나기보다는 팀이 하나로 뛰어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경기 직후 김민재 선수가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 수비수들만 뭐 불쌍하다 뭐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뛰어줘야 된다.
2: 김민재 선수입니다.
1: 그냥 단순한 키로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경합을 같이 해야 되고 90분 내내 싸워야 되고 그리고 경합해서 이겨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다 같이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3: 네, 김민재의 이런 발언이 다른 동료 선수들에 대한 불만인가요? 아니면 모레노 임시 감독에 대한 불만일까요?
0: 네, 김민재 선수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1차적으로 수비에 잘 가담하지 않는 특정 선수에 대한 불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격수도 함께 수비에 가담해주고 함께 싸워야 팀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레노 임시 감독 체제에서 팀의 핵심 선수가 이런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을 두고는 말이 많습니다. 공격수의 수비 가담 문제를 넘어 선수 교육 문제, 또 대표팀의 전반적인 조직력 와해, 또 임시 감독 체제의 전술과 리더십 문제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어떻든 대표팀 핵심 선수의 불만 표출과 결정은 한국 축구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좌우로 정렬 2588 2588
7: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8: 모든 인쇄 가능한
9: 서머 에드피아
8: 온라인 주문 간편한
9: 서머 에드피아
8: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9: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10: 클린더 주문도 역시
8: 서머 에드피아 국민 인쇄
9: 서머 에드피아
11: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2: 합성 목재 예스팀바
11: 경동산업 주식회사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교통안전 1분 터.
3: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굽은 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 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7: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4: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9: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1: 고수익에 원금 보장?
1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1,000원짜리 버거. 요즘 물가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가격이죠. 그런데 학생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25년 동안 이 가격을 유지하며 장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철버거의 고 이영철 대표인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표는 2000년부터 25년 동안 고려대학교 앞에서 1,000원의 버거를 팔았습니다. 개당 200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도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끝까지 가격을 유지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대표는 매년 고려대에 장학금을 기부해 생전 총 1억 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고려대 학생들 또한 이 대표의 따뜻한 마음에 보답했습니다. 2015년 경영난으로 폐업한 영철버거를 돕기 위해 비긴어게인 영철버거 프로젝트를 열어 약 6,800만 원을 모금했고 결국 이 대표는 다시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재학생과 졸업생들 모두 이 대표의 마음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영철버거 장학기금을 만들어 자발적으로 돈을 모은 겁니다. 이런 선행에 고려대도 모금액만큼 돈을 보태면서 장학기금이 총 10억 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1학기 첫 장학생 15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한 사람의 친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따뜻한 소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고 공기질도 깨끗합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2도, 광주와 부산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은 점차 오르겠지만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한글날 연휴에는 전국의 하늘이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2도로 대체로 온화하겠습니다. 이 시각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향 사고 소식이겠습니다. 한남대교 남단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여의상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남단까지 밀리는 모습입니다. 반대 김포 방향 방화대교에서 행주대교 구간 3차로에서도 승용차 간의 사고가 일어나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일대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나란한 강변부 일산 쪽으로 이제 동호대교부터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반포대교 북단까지 밀리고 있고 한강대교에서 마포대교, 서강대교 지나 양화대교 북단까지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부 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이제 구리시계 일대와 묵동 나들목에서 하월골 램프 일대까지도 시속 30-40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2: 오늘 폼 미쳤다.
3: 미쳤다.
4: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5: 미쳤다. 오, 오, 야.
6: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8: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9: 아시안게임에서 일부 선수들의 병역 특례 발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방부가 이 같은 발언에 유감을 표하고 예술 체육요원을 포함해 보충력을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혜은 기자, 국방부가 병역 특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10: 네, 국방부는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다시 불붙은 예술, 체육 분야 병역 특례 논란에 대해 특례 감축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빈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예술 체육 요원을 포함한 보충력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병역 특례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질 때마다 특례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번에도 이런 입장을 토대로 현재 수립 중인 국방개혁안에 넣겠다는 기조를 강조한 겁니다. 국방부는 이미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개혁 방안으로 선택적 모병제와 복무기간 조정과 함께 보충역 제도의 감축과 폐지를 검토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예술, 체육요원의 보충역 편입 제도는 지속적으로 감축 대상으로 검토됐는데 특례 대상자의 요건을 더 강화해서 규모를 줄이는 방향의 내용이 최종 검토 단계에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체육요원의 경우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손질이 있을 걸로 관측됩니다. 정 대변인은 병역 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그리고 병역 자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들의 병역 면제에 대한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할 신성한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혜은입니다.
9: 금융권 해킹 사태를 내사하던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사건을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용수 기자, 경찰이 언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까?
3: 네, 경찰은 어제 정식으로 금융권 해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수사대가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됐고 4개 팀, 28명 규모로 집중 수사에 나섭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 금융회사에 발생한 해킹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확인되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업체들로부터 해킹 피해 당시 서버 접속 기록을 제출받았고 AI 도구로 해킹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포함해 다각도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일 신한은행이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알린 데 이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BNK 부산은행 등으로 피해가 번지면서 경찰은 연휴 동안 내사를 이어왔습니다.
9: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할 가능성도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3: 네,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범위에 해킹 등 사이버 범죄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중수청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을 인지한 경우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이 사건이 중수청 수사 범위가 맞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국가 핵심 기관이 해킹 피해를 입은 경우 중수청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피해 금융기관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아니라도 전자금융기반 시설에 대한 해킹인 경우에 중수청 수사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9: 상관인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왔던 이문정 광주 중수청장이 첫 출근길에 김지용 후보자와 정부의 미흡한 준비를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이문정 청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는 불미스러운 사건의 지휘라인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하지만 당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결재 도장도 찍은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습니다. 임 청장은 또 현재 중수청은 예산과 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지 않아 문도 안 달고 승객을 태운 개문 발차 상태로 한두 달 안에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다며 수사 구조 개혁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던 정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최승우 위원장이 장인 회사와 집회 물품을 계약했다는 논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오늘 최 위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최 위원장이 공동투쟁본부 활동 당시 본인의 장인 회사에 조끼를 발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가족 특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11: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5차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벽부터 발사체를 옮기기 시작해서 지금은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세우는 기립 작업까지 마무리됐는데요. 현재까지는 과정이 순조롭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12: 네, 고흥 나루우주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11: 네, 누리호 5차 발사 작업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죠?
12: 네, 그렇습니다. 조립을 마친 누리호 발사체는 새벽 6시쯤부터 발사대로 이송을 시작했습니다. 종합조립동에서 발사대까지는 1.8km 거리인데요. 무인 특수 이동 차량에 눕힌 채 실린 누리호는 이 거리를 이동하는데 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람이 산책하는 속도보다도 훨씬 느리게 이동했습니다. 이후 누리호를 하늘을 향해 세우고 고정하는 작업이 오전 10시 35분쯤 완료됐습니다. 오후에는 누리호에 전원과 연료를 공급할 탯줄과도 같은 엄빌리카를 연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료나 산화제 충전 과정에 막히거나 새는 곳은 없는지 기밀시험도 진행됩니다. 이렇게 발사대에 누리호를 설치하는 작업은 오늘 저녁 무렵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1: 네, 이번에 발사될 누리호에는 역대 가장 많은 인공위성이 실렸다고요?
12: 네, 그렇습니다.

0: 이번 누리호 5차 발사에는 위성 15개가 함께 실립니다. 100kg 이하의 초소형 군집위성 5기와 함께 큐브 위성 10개를 실었습니다. 고도 575km에 도달하는 발사 13분 30초 뒤 위성 분리가 시작되는데요. 초소형 군집위성 5기가 35초에서 40초 사이 간격으로 분리됩니다. 이후 부탑재 위성인 큐브 위성 10기가 2기씩 10초 간격으로 사출됩니다. 발사일인 내일 오전 8시 45분에는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 개최 결과와 확정된 이 발사 시각이 발표됩니다. 발사 4시간 전부터는 연료와 산화제 주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연료와 산화제 충전 준비가 마무리되면 기립장치가 제거되고 10분 전부터는 발사 자동 운용장치 프로그램이 가동됩니다. 일단 엔진 추력이 300톤에 도달하면 고정장치가 해제돼 하늘로 향하게 됩니다. 누리호가 우주로 향하는 시각은 내일 낮 12시 23분부터 1시 23분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1: 부산항 북항 인공수로에 나타난 상어 북항이를 보러 온 관람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수온이 낮아지고 있어서 북항이의 건강 상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당국은 당분간 추가 구조 작업 없이 북항이가 스스로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미 기자, 북항이를 보려는 누적 방문객이 100만 명을 넘었다면서요?
2: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8일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서 처음 발견된 상어 북항이를 보려는 방문객이 어제 오후 6시 기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지난 추석 연휴에 하루 10만 명, 개천절 연휴에도 매일 7만에서 8만 명의 관람객이 몰렸는데요. 북항이가 나타나기 전 하루 평균 2천 명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수치입니다. 한때 외해로 나갈 줄 알았던 북항이가 지난 3일 만조 때 그물을 넘어 다시 돌아오자 수로 주변은 상어를 직접 보려는 시민들로 연휴 내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1: 네, 하지만 먹이 활동도 못하고 또 수온도 낮아지고 있어서 북항이의 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분석은 어떻습니까?
2: 네, 국립수산과학원은 현재 북항이가 자유롭게 유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수로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시기와 활동성의 큰 차이점은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먹이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점점 떨어지고 있는 수온이 문제입니다. 다음 달이면 부산 앞바다 수온이 16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무태상어는 17도에서 20도 정도의 따뜻한 바다에서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전문가들은 수온이 더 낮아지면 활동성이 떨어져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만큼 북항이를 조속히 외해로 되돌려보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국은 일단 유도용 그물망을 철거하고 추가 구조작업은 없이 상어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경과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정미입니다.
1: 네,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했던 아침에 비해서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내일도 쾌청하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누리호 발사에도 날씨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3: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낮 동안은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최저 기온이 10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웠는데요. 낮에는 강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2도나 벌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공원에도 이런 맑고 따뜻한 날씨에 산책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쾌청한 날씨 속에 일교차가 크게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전 10도, 부산은 14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전 23도, 대구 24도 등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높겠고 예년보다도 따뜻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한글날 연휴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서울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은 누리호 5차 발사가 예정된 가운데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 고흥은 내일도 대체로 쾌청하겠습니다. 특히 강풍과 낙뢰 가능성도 적어서 이번 발사에 날씨로 인한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주와 남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물결이 최고 3.5m로 높게 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0: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1: 집단 성폭행 사건이 2년 만에야 공론화한 미국 명문 코넬대에서 학교의 미흡한 대응에 분노한 학생과 교직원 수천 명의 목소리가 캠퍼스를 뒤덮었습니다.
2: 피해자의 절규에도 가해자 중 일부만 퇴학당한 채 아무도 재판조차 받지 않은 이 사건은 최근에야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3: 학생과 교직원 수천 명이 손에 손에 팻말을 든채 캠퍼스를 행진하며 성폭행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퇴학을 외칩니다.
4: 사교클럽 금지하라, 사교클럽 금지하라, 시위대입니다. 남학생 사교클럽을 금지하고 이런 일이 용인되거나 계속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시위 참가자입니다.
3: 연단에서 총장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사퇴를 외치고 총장과 대학본부가 성폭행범을 감싸면서 학생 안전보다 학교 명성을 우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4: 피해 여성은 침묵을 강요당했어요. 학생보다 대학 입장을 우선시하는 시스템 속에 성폭행 가해자들은 캠퍼스를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입니다.
3: 시위를 기획한 20여 개 학생 단체는 성폭력 신고 대응 정책 전면 개정과 학내 징계 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고 이번 주 내내 학내 타운홀 미팅과 수업 거부 등 추가 행동을 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시위에 앞서 새벽에 대학 측의 미온적 대처에 분노한 것으로 보이는 건물 파손 사건이 나자 대학 측은 구성원들의 좌절감을 이해한다면서도 재산 파손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총장은 현지 시간 3일에야 공개 입장을 처음 내 학내 투명성과 학생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2024년 10월 코넬대에 재학하던 한 여성이 교내 남학생 사교클럽 건물에서 남학생 7명에게서 성폭행당했다며 최근 대학과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피해 여성이 당시 대학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도 형사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코넬대는 자체 조사 결과 2명을 퇴학시켰지만 나머지는 정학이나 에세이 작성 등 가벼운 조치를 내렸습니다. 뉴욕주는 최근에야 주 검찰총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해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1: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프랑스 고등학생 시위가 연일 확산하고 있습니다.
2: 대규모 휴교 사태에 이어 대학생까지 가세하고 있는데 시위 과정에서 15살 학생이 큰 부상을 입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경찰 최루탄과 학생들이 쏘는 폭죽에 거리가 온통 연기로 자욱합니다. 시위대가 해산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기마경찰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달 17일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시작된 고등학생 시위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700여 개 고등학교 중 460여 곳이 휴교에 들어갔고 대학생까지 시위에 가세했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15살 학생이 경찰 수류탄을 집었다가 크게 다쳤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4: 시위 과정에서 15살 고등학생이 손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학생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프랑스 파드칼레 주지사입니다.
5: 일부 학생은 교실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거리에 남아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학생들을 만나 설득에 나섰습니다.
4: 확실한 건 폭력의 악순환에 빠지면 시작은 알 수 있지만 그 끝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요구가 갖는 정당성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말입니다. 프랑스 교육부 장관입니다.
5: 교사 충원과 수업 일정 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학생들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4: 정부가 몇 가지 약속을 했지만 불행히도 학생들은 학교 봉쇄를 이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학생들은 요구를 굽히지 않을 겁니다. 프랑스 고등학생입니다.
5: 시위로 체포된 5천여 명 중 87%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프랑스 인권연맹은 미성년자들을 상대하면서도 자제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위가 길어지면서 인적, 물적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학생, 학부모 간 대화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현지 시간 6일로 예정된 대규모 시위로 프랑스 전역에는 다시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2: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것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사과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 측의 사과 여부를 묻는 질의에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사과의 말도 들어있는 메시지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생각하는 수준과 차이가 있다며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 우리군이 지난달 DMZ에서 폭발한 지뢰를 북한군이 직접 매설한 지뢰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1: 우리 군이 지난달 DMZ에서 폭발해 장병 3명을 다치게 한 지뢰를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 이남에 직접 매설한 것이라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2: 군은 북한의 사과와 지뢰 제거를 요구하는 동시에 군사 분계선 이남에 설치된 북한 지뢰를 직접 제거하기 시작했는데요.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십니까. 네.
1: 자, 중간 조사 결과에 이어서 최종 조사에서도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다라고 했는데 이제 중간 조사와 좀 달라진 부분은 이게 유실이냐 매설이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혔죠.
6: 그랬죠. 이번 발표는 2015년 사례에 비해서는 조금 늦은 바가 있습니다. 2015년 6일 만에 이제 조사 결과,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즉각 시행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4: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6: 중간 조사 결과 발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게 어쨌든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 근거로서 유엔사와 합동 조사를 했다. 그리고 이번 작전에 참여한 인원들의 목격,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그 과학적인 기법에 의해서 확인한 그 결과를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우리 지뢰에서 사용하지 않는 TNT 성분이라든지 또 플라스틱 수지 성분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부상당한 장병의 몸에서 나온 파편을 이전에 우리가 수거한 지뢰 그 성분과 비교했을 때 일치된다. 네.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북한군이 MDL 이남으로 내려와서 매설한 지뢰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2: 네. 자, 그러면 이 매설 자체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6: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김정은이 2023년 12월에 남북관계를 이 적대관계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남북 국경, 소위 말하는 뭐 군사분계선이라고 명시는 안 했지만 요새화 작업을 지시했단 말이죠. 네. 이제 202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2년여가 지났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기본적으로 불모지로 만들고 지뢰지대, 그다음에 철조망 뒤에 전술도로까지 그리고 김정은 말로는 600mm 초대형 방수포라든지 신형 자주포, 방사포 이런 것들을 전방적으로 배치해서 완전히 요새화를 만들겠다. 남북관계를 완전히 물리적으로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 김여정의 그 담화에서도 나온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뢰지대는 기본적으로는 북한 군인과 북한 주민이 탈북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이 1차 목표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건 굳이 군사분계선 밑에까지 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군사분계선 밑에까지 했던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군의 수색, 작전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에 피해를 끼치기 위한 그런 의도도 담겨져 있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1: 예. 합참은 직접 지뢰를 공개하면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7: 제가 들고 있는 지뢰가 북한군 수지 반보병 지뢰입니다.
4: 양진혁 합참 작전부장입니다.
7: 임진강 일대에서 유실된 것을 회수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갈색 사각형 형태이며 플라스틱 재질이며 표면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격자형 무늬가 있습니다. 오늘 12시 51분경 진행된 작전에 대한 영상입니다.
1: 저 영상

0: 이거는 북한의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이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 북한군에 의해서 매설된 지뢰를 우리가 폭파형 방식으로 제거했다고 하는 것은
1: 네.
0: 북한군에게 자, 너희들이 잘못한 거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이걸 제거해라. 우리는 사실 매설했을 것으로 보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만큼 매설했는지는 특정할 수가 없고 매설한 당사자가 북한이기 때문에
1: 네.
0: 그걸 제거해라. 자발적으로. 뭐 북한이 그 말을 들을 가능성은 전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의문이 되는 것은 그러면 북한이 군사분계선 넘어와서 지뢰를 매설했는데 그럼 군사분계선 다시 넘어와서 이걸 제거해라라고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의문이 들거든요.
1: 예.
0: 물론 그렇게 할 경우에는 북한이 제거한다면 정전협정 절차에 따라서 사전 통보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일단 지금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MDL 이남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도 이례적인 거지만 그걸 우리 군이 직접 폭파형 방식으로 폭파했다고 하는 것, 제거했다고 하는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북한에게 보여주는 건데 이건 초기 조치고 1차적인 조치고
1: 네.
0: 후속 조치는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보겠습니다.
2: 그러면 그 매설한 지뢰를 만약에 북한군이 다시 넘어와서 그거를
0: 네.
2: 제거해야 할 경우에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0: 사실 어제 이 지뢰 폭파 이 작전을 어떤 식으로 했냐? 정전협정 절차와 충돌 방지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갖추고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정전협정 절차는 뭐냐? 이것은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 측에 지금 그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군 사이에는 직통 전화가 살아 있어요. 이 핑크폰이라고 얘기하는데
1: 네.
0: 이 JSA의 이 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북한 측에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지뢰 제거 작전을 한다, 폭파 방식으로 한다, 만약에 우리에 대해서 위해를 가지
2: 예.
0: 말라라는 그런 통보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철저한 대비를 한 거죠. 다시 말하면 도발할 경우 즉각 응징할 수 있는 대비세를 갖추고 했는데 북한군 동향을 보니까 관찰은 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은 없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충돌 여부는 전 우발적인 충돌은 전 물음표고요. 북한군이 상부에서 지시가 즉각 대응해. 그러면 대응하는 것이고 어제 같은 경우 조용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앞으로도 북한군이 어떻게 할지는 북한 당국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1: 네. 어쨌든 지금 북한 지뢰를 폭파한 거는 선제적인 대응이고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도 상당히 이제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0: 네.
1: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가 있을 거라고
0: 예,
1: 보세요?
0: 그래서 이제 NSC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일부가 언론에 보도가 되긴
1: 예.
0: 했어요. 그러니까 지뢰 직접 대응보다는 북한이 해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암호화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불법 자금을 이제 획득을 하고 그걸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을 하는 그야말로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적극적인 그런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아마 외교부에서 제의를 했고 통일부가 반대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북한의 조치는 기본적으로 정전협정을 위반한 도발입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것이 물론 우리 정부가 긴장 완화, 신뢰 구축 차원에서 인내를 가지고 대응을 한다고 하는 거뭐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1: 네.
0: 그러나 북한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고 그런 대응이 아닌가라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진 국민들도 적지 않거든요. 저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북한 정권이 불편해할 만한 일들 그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저는 북한 인권과 관련된 일,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뜨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은 북한 정권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특히 2015년에 그 신뢰를 지금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성기 같은 경우는 북한이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는 제3의 방법 얼마든지 검토하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네. 이 우리 군의 발표에 대해서 북한이 또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중요할 텐데,
0: 네.
2: 이전에 지금 김여정 부장 같은 경우는 자작극이라고 했잖아요.
0: 그렇죠.
2: 우리 군의 발표에 대해서 인정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십니까?
0: 그렇게 봐야죠. 왜 그러냐면 2015년에 우리가 확성기를 켰고 북한이 반발해서 우리 진양에서 포사격을 가했는데.

0: 우리가 거기보다 압도적인 대응을 했거든요. 그리고 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끄지 않았으니까 김정은이 그때 당시에 이 회담을 제의했고
1: 예.
0: 이 판문점에서 이2 플러스 2 회담 이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회담을 했고 북한 목적은 확성기를 끄는 거였거든요. 확성기가 왜 두려우냐? 북한 주민들이 정보를 알고 눈이 뜨고 귀가 뜨는 것을 가장 우려하기 때문에
1: 네.
0: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북한이 남북 합의서 작성 사상, 합의서의 사과, 유감 표명을 한 것은 역사에 처음이거든요. 근데 돌아가서 바로 아니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6.25전쟁도 북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천안함 폭침도 우리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이 이거 입장 바꿀 가능성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이거는 결국 북한의 행동을 우리가 이 자제시킬 수 있는 그런 강한 지렛대. 그런 것이 있지 않으면 저는 뭐 북한이 대화에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현재로서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1: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의 경계 태세를 둘러싼 논란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1군단뿐만 아니라 2, 3군단 등 다른 이제 전방 부대에서도 개인 화기와 공용 화기에 실탄을 넣지 않고 빈총으로 훈련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예, 저도 뭐 오랫동안 군 생활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아,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뭐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정전 상태에 우리가 돌입한 지가 73년이 됐거든요. 물론 과거에 총격전을 벌이고 하긴 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는 그런 충돌 사건은 사실
1: 없죠.
0: 없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꼭 사탄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이 들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지금 남북 간의 긴장 완화, 신뢰 구축, 지속 가능한 평화, 이런 걸 추구하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오발사고라도 나서 북한이 대응을 하고 긴장이 높아지면 이 책임은 면할 수가 없다. 그러니 그냥 알아서 기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특히 군단장이 그 방식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상부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상급 부대 시작 사도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고를 안한 측도 잘못이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거든요. 전반적으로 군의 기강과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북한이 마음 놓고 도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불안하죠. 전방 지역에 아들 딸을 보낸 우리 국민들이 아 이거 군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불안함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사고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적에게는 정말 두려움을 줄수 있는 지금 강신철 장관도 승리하는 전사를 만들겠다 그랬는데 총 사탄도 안 하고 어떻게 승리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야말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 지금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보도를 해드리기도 했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 북한군 포로 이 송환 문제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사과의 말이 들어있는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라고는 했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우리로서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0: 예, 그래서요. 물론 이제 지금 사실 북한을 대응하는 거하고 우크라이나를 상대하는 거하고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사실 뭐 강력하게 사실 절제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우리의 우방입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을 해서 어떻게 보면 북한군이 러시아의 파병을 통해서 우리의 안보를 위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나름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포로를 우리 쪽으로 결단해서 보내줬고, 앞으로도 상당히 협조가 필요한 그런 우방, 동맹은 아닙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이 겉으로 자꾸 표면이 돼서 감정 싸움으로 가기보다는 단호하게 하더라도 물밑에서 얘기를 해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외교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지금까지 문상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여야 의원들 앞에서 흥겨운 춤판을 벌였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0: 민주당 이정현 의원 소개에 맞춰 유니트리 로봇과 에지봇 로봇이 잇따라 등장합니다. 자, 이 가운데 에지봇은 지난 한 해만 5,200여 대 생산된 세계 1위 로봇인데요. 의원들에게 다가가서 악수도 하고요. 예. 자, 의원이 먼저 손을 건네자 손을 맞잡고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보여줄 것이 있다면 손을 올리더니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함께 신나게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멋진 국감장 댄스 타임이 끝나고 이제 퇴장을 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두 로봇 모두 나갈 때는 제대로 길을 찾지 못하는 듯 퇴장 인사라도 하는 것인지 멈칫멈칫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지난 4일이었죠. 수원 행궁광장에서 열린 정조대왕 능행차 사전 공연에서는 전통의상 쾌자를 입은 휴머노이드 로봇 우치봇 6대가 화려한 군무와 퍼포먼스를 선보여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아, 무대에 오른 키 130cm, 무게 35kg의 로봇들은 음악에 맞춘 단체 춤은 물론이고 관람객들에게 환영 인사를 건네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0: 이번에는 차량 가죽 시트 사이로 고개를 내민 쥐 한 마리 보시겠습니다.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경찰과 동물복지 담당자들이 견인 차량 두 대에서 발견한 건데요. 문제는 이런 쥐가 차 안에 100마리 이상 있었고 차량 내부에는 배설물과 쓰레기만 있을 뿐 먹이와 물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관계 당국은 일단 쥐들을 동물보호시설로 옮겼고 차 주인은 자신이 구조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동물 방치 그리고 학대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 왜곡 논란 속에서도 연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1: 다만 개봉 전 기대했던 흥행 성적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암살자들은 개천절 연휴 4일 동안 52만 명이 관람해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치이카와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순위만 놓고 보면 역사 왜곡 논란에도 흥행세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개봉 이후 전체 관객 추이를 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개봉 첫날 13만 명으로 출발한 뒤 추석 연휴가 낀 첫 주말에는 하루 40만 명 넘게 극장을 찾았고 개봉 나흘 만에 100만 관객을 넘어섰습니다. 천만 영화 서울의 봄과 같은 속도입니다. 하지만 논란이 본격화된 뒤 평일에 하루 5에서 7만 명대로 내려앉았고 개천절 연휴에도 15에서 18만 명대로 첫 주말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초반에 관객을 빠르게 끌어모은 것과 달리 장기 흥행의 가늠자인 개봉 2주차 주말에 외연을 넓히는 데는 한계를 보인 겁니다. 서울의 봄 제작사, 감독, 배우들의 이름값 등을 고려하면 흥행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3: 규모를 생각했을 때 200만 명의 관객이 넘었다고 해서
4: 윤성은 영화 평론가입니다.
3: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영화의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피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2: 반면 거센 논란이 일부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해 극장으로 발길을 이끈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이 흥행에 득이 됐는지 독이 됐는지를 현재 관객 수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논란 이후 사실상 영화 홍보가 멈춘 만큼 관람객들의 평가와 입소문이 최종 흥행 성적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한국소비자원은 나이키와 뉴발란스 등 7개 브랜드 카본 러닝화에 대해 품질 평가를 시행한 결과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달릴 때 발바닥이 받는 압력을 분산하는 기능은 호카 제품이 가장 우수했고 몸의 중심이 안정적으로 이동하는 정도는 나이키 제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무릎 피로도 분산의 경우 뉴발란스와 스케쳐스, 아식스, 푸마, 호카 제품 등 브랜드에서 골고루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0: 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1: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6: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작품 속에서 강렬한 액션이나 연기를 할 때면 저는 컷소리와 함께 상대 배우의 마음부터 살피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도 마음의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과 말투,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 괜찮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 길을 걷다 보면 바람 따라 살랑살랑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만나게 됩니다. 가느다란 줄기는 금방이라도 꺾일 것 같지만 바람이 불면 유연하게 몸을 맡겼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곤 하죠. 살다 보면 우리도 예고 없이 불어닥친 비바람에 휘청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코스모스처럼 조금은 유연하게 또 지혜롭게 견뎌낸다면 그 시간도 결국 지나가겠죠. 혼자 감당하기 벅찬 비바람 앞에 서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곳의 문을 두들겨 주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습니다.

0: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중학생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현재 남편과는 이혼소송 중이고요. 남편은 원래 다정하고 활기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사업에 실패하고 큰 빚까지 떠안게 되면서 많이 예민해졌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에게 피해를 주기 싫다며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빚을 다 떠안을 테니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망설임 없이 이혼에 동의한 것을 자신을 향한 배신으로 받아들였던 모양이에요. 그날 이후 매일같이 술에 취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집을 나가지 않고 계속 함께 살고 있습니다. 좁은 집에서 매일 마주치며 지내다 보니 하루하루가 생지옥입니다. 남편은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와서 욕설을 퍼붓고 당장 집을 팔아서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겠다며 협박합니다. 이런 행동은 저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로 중학생 딸아이와 기싸움을 벌이고 아이에게 사준 옷을 가위로 찢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심지어 아이가 자기 물건을 썼다면서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더군요. 아이는 불안에 떨면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밤마다 남편이 또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마음을 졸이며 지냅니다. 이혼소송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날 때까지 남편과 한 지붕 아래에서 버틸 자신이 없습니다. 제발 아이를 위해서라도 남편이 당장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혼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남편을 집에서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저와 아이가 판결 전까지라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까지 진행 중인데도 상대방이랑 한 집에서 계속 지내는 경우 실제로 꽤 있죠?
1: 네, 실제로 이혼 소송 중에 한 집에서 같이 지내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네. 가장 빈번한 경우는 서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이고요. 네. 또 이 사연처럼 서로 재산 분할이나 또 다툼이 심해져서 기싸움을 하기 위해서 나가지 않고 한 집에서 지내시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0: 네.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이혼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부부가 법적으로 여전히 함께 사는 관계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지금처럼 남편의 폭언, 협박 반복되고 또 딸아이도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남편 집에서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1: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법이 있습니다. 네. 부부는 원칙적으로 동거 의무가 있어서 한쪽이 그냥 나가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지만 네. 지금처럼 자녀에 대한 학대나 배우자에 대한 폭언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것에는 신체적인 학대 행위 만이 아니고 정서적인 학대 행위도 금지되고 있는데요. 네. 판례는 자녀 앞에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부부싸움에 노출시킨 경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도 신체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반복적으로 폭언이나 협박을 자녀가 있는 곳에서 한다면 그 심각성에 비추어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요. 가해자를 주거지로부터 격리하고 피해자나 자녀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임시조치, 보호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연자분처럼 반복적인 폭언, 위협, 자녀에 대한 학대 정황이 있다면 이런 제도를 통해서 남편분을 집에서 분리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임시조치라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일까요?
1: 자녀에 대한 학대가 확인되면 우선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자녀로부터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네. 이어서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0: 네.
1: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에는 피해 아동 주거로부터의 퇴거, 격리,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폭언이 함께 문제가 된다면 네.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명령을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0: 네.
1: 여기에도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0: 네.
1: 자녀 문제로 이미 경찰에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그 절차 안에서 임시 조치를 함께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학대나 아니면 배우자에 대한 폭언이 있는 경우에 이제 아동학대처벌법이나 가정폭력 처벌 등에 관한 이제 특례법상 임시 조치, 그러니까 뭐 퇴거 격리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퇴거나 접근 금지 결정 내려도 남편이 나는 못 나간다라고 하면서 버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네,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은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그 자체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0: 네.
1: 아동학대를 이유로 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0: 네.
1: 법원은 피해 아동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접근 금지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불이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는 등 실제로 네. 아동학대를 이유로 퇴거 임시 조치를 받고도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않은 사안에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 네.
1: 또한 임시 조치 불이행과 별도로 남편이 주거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다면은 형법상 퇴거 불응죄에 해당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이제 법원이 이제 아동학대의 경우에 조금 이제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까요?
1: 우선 남편분의 폭언이나 위협 정황을 녹음, 사진, 문자, 메시지 등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0: 네.
1: 이미 자녀 관련해서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그 절차 안에서 임시조치 신청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아이가 심리적으로 힘들어한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상담센터를 통한 상담과 소견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0: 네.
1: 무엇보다 임시조치나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이혼소송과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혼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남편의 폭언과 협박이 반복이 되고 또 자녀에게까지 정서적인 학대가 이어지고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남편을 집에서 퇴거시키고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퇴거, 격리,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나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법원의 이런 퇴거 명령이나 접근 금지 결정을 남편이 따르지 않는다면 별도의 형사 처벌까지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일할 사람 구하기 힘든 요즘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속 끓이는 자영업자 사장님들 많으시죠? 물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무 시간 내내 졸거나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참다 못해 한마디 쓴소리를 하면 다음날부터 아예 잠수를 타고 퇴사해버리는 알바생도 있다는데요. 어떤 사장님은 알바생 때문에 단골도 끊기고 매출이 뚝 떨어졌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고 하소연하셨다는데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인정받으려면 알바생의 태만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는 인과관계를 사장님이 직접 증명해야 하거든요. 매출은 계절이나 상권, 경쟁 업체 등 여러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아르바이트생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중도 퇴사 역시 근로기준법상 퇴사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 손해배상을 묻기는 어렵죠.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손님이 결제를 요청했는데 잠을 자느라 주문이 취소됐다거나 음식을 태워버려서 재료를 폐기하는 등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그 부분만큼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이광조의 즐거운 인생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계절이 가을로 물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정도 지나면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질이 깨끗합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2도, 광주와 부산 24도까지 올랐습니다. 다만 모레 아침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옷차림을 따뜻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말 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환절기의 건강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안성 나들목 1, 2, 5차로에 걸쳐서 버스 관련 사고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북천안 나들목에서 안성 분기점까지는 대속도로 밑돌며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양재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7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한편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일대까지 밀리는 가운데 매송 부근을 지나서 순산 터널까지는 모두 12km 구간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후 일제 분기점을 지나서 금천 나들목까지 4km 구간 차량대 더딘 흐름이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화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3: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논란 관련 질의에 대법관 재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그간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재청권을 존중해왔다며 대법원장의 재청권에 대통령과 국회가 간섭하는 건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5: 네, 국회입니다.
3: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는 거부했는데 현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입장을 밝혔죠.
5: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질문 공세를 받았는데요.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침묵을 지키는 듯 보였지만 질의가 계속 이어지자 결국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계엄 협조 의혹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어느 기관보다 먼저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냈다며 전혀 협조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업무 추진비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신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일이라며 국민께 송구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대법관 공석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작심한 듯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 읽었습니다. 대법원장이 국회 동의나 대법원의 임명, 대통령의 임명에 관여할 수 없듯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재청권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대법원장의 재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관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며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대법원장이 그동안 대법관 재청과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해온 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6: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3: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6: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재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습니다.
5: 국민의힘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답변하는 동안 사법부 독립 침해라 반발하며 발언을 멈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전 질의 시간 2시간 반 정도 자리를 지킨 조 대법원장은 감기 증세가 심하다는 이유로 오후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묻고 싶은 내용이 많이 남아있는데 허락 없이 임의로 자리를 떴다며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국감장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 여러 차례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서 위원장이 첫 인사말을 마친 조 대법원장을 이석시키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이 거세게 항의했고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법에 따라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며 일축했습니다. 법사위 박형수 야당 간사는

0: 대법관 임명이 미뤄진 건 청와대에서 재재청 요구를 했기 때문이 아니냐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를 질의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을 부르라고 비꼬았습니다. 반면 김의겸 여당 간사는 여전히 해소해야 할 의혹이 많이 남아있다며 국회 질의에 답변하는 건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받아쳤습니다. 진보당 손설위원회 질의 도중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발언을 두고 서 위원장이 발언권을 정지하자 국민의힘에서는 범여권 의원들이 먼저 공격했다며 반발해 또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 네, 다른 상임위들에서도 현안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0: 네, 오늘 법사위 이외에도 정무위, 재경위, 과방위, 외통위, 행안위, 산자위, 기노위 등 7곳의 국정감사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외통위에서는 홍기원 여당 간사와 김대식 야당 간사 모두가 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다만 앞서 국방위에서 추진하던 결의안이 여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점을 두고 가벼운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행안위에서는 부실 출범 논란이 일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질의들이 이어졌는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국감기간에 열리게 된 것을 두고 여야 간의 입씨름도 벌어졌습니다. 산자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호남에 과도하게 투자가 집중된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타당한 입지 선정이라고 반방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주요 쟁점에 올리는 과방위에서는 최주희 티빙 대표와 이동통신 3사 정보보안 담당자, 쿠팡 정보보호 책임자 등을 불러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2: 은행권 해킹 사고로 금융업계 전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기존에 피해가 보고된 금융사 외에도 해커가 전방위적으로 정보 탈취를 시도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 금융당국은 해킹 시도에 활용된 IP를 금융업계에 공유하며 긴급 점검을 요청한 데 이어 소비자들에게도 2차 피해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금융권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3: 네, 그렇습니다. AI를 활용한 해킹으로 실제 정보가 유출된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금융권 전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앞서 신한은행에서 고객 2만 5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총 금융사 7곳에서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도 공격 시도가 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토스트뱅크에서도 올해 초부터 신한은행을 해킹했던 공격자 IP 일부가 10여 차례 서버 접근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카카오뱅크와 K뱅크 서버에도 이들 IP가 접근을 시도한 사실이 보안체계 점검 과정에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이들 은행에서 고객 정보 유출 같은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일부 증권사에서도 실제 공격에 앞서 공격 대상의 시스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이른바 스캐닝 시도가 이루어져 정보 탈취를 기획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금융업계 해킹 시도 사례가 속출하면서 앞서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약 500곳에 공격 IP와 수법을 공유하고 12개 항목에 대한 긴급 보안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금감원이 현재까지 해킹을 시도한 외부 IP 주소가 33개, 중복을 제거하면 28개로 특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IP 소재지는 미국과 일본, 홍콩 등으로 파악되지만 금융당국은 IP만으로 국가를 특정할 수 없고 특정하더라도 이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금융당국이 관련 IP들을 금융권에 공유한 가운데 은행과 카드사는 오늘까지, 증권과 보험, 저축은행 등은 오는 8일까지 보안사항에 대한 점검을 마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유출된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대출 안내인 것처럼 꾸미더라도 자금 이체 등 비정상적인 요구에는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2: 네, 사태가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현안에 대해서 언급했죠.
3: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AI가 활용된 정황이 드러나 국민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라면서 사건 경위를 관계당국이 신속히 파악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공격을 사전에 탐지해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보안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AI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도 좀 더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성수 국무총리도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를 열고 수사기관에 신속한 조사를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유출된 정보가 피싱에 활용될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유사 방식의 해킹이 산업계와 공공부문 전반

0: 확산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추맹기입니다.
1: 금융권 해킹 사태를 내사하던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사건을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수사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경찰이 언제 수사에 착수한 거죠?
3: 네, 경찰은 어제 정식으로 금융권 해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대가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됐고 4개 팀 28명 규모로 집중 수사에 나섭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 금융회사에 발생한 해킹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확인되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업체들로부터 해킹 피해 당시 서버 접속 기록을 제출받았고 AI 도구로 해킹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포함해 다각도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일 신한은행이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알린 데 이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BNK 부산은행 등으로 피해가 번지면서 경찰은 연휴 동안 내사를 이어왔습니다.
1: 네, 이번에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이 사건 수사할 가능성도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3: 네,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범위에 해킹 등 사이버 범죄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중수청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을 인지한 경우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이 사건이 중수청 수사 범위가 맞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국가 핵심 기반이 해킹 피해를 입은 경우 중수청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피해 금융기관이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도 전자금융기반 시설에 대한 해킹인 경우에는 중수청 수사 범위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을 향해서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에 대해 망설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께서 과연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지 가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의구심을 가지는 사건들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 질서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비위를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팀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 인력이 오늘 처음으로 합류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지방중수청 소속 7급 수사관 등 2명이 오늘 선관위 특검팀에 새롭게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 특검팀은 수사기한이 정해져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중수청 정식 출범 전부터 준비단과 소통하며 파견 관련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아시안게임에서 일부 선수들의 병역 특례 발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네, 국방부가 이 같은 발언에 유감을 표하고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해 보충력을 감축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영 기자, 국방부가 병역 특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4: 네, 국방부는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다시 불붙은 예술, 체육 분야 병역 특례 논란에 대해 특례 감축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빈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예술, 체육 요원을 포함한 보충력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을 국방개혁 기본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그간 병역 특례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질 때마다 특례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번에도 이런 입장을 토대로 현재 수립 중인 국방 개혁안에 넣겠다는 기조를 강조한 겁니다. 국방부는 이미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 개혁 방안으로 선택적 보병제와 복무기간 조정과 함께 보충역 제도의 감축 폐지를 검토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예술, 체육요원의 보충역 편입 제도는 지속적으로 감축 대상으로 검토됐는데 특례 대상자의 요건을 더 강화해서 규모를 줄이는 방향의 내용이 최종 검토 단계에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체육요원의 경우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손질이 있을 걸로 관측됩니다. 정 대변인은 병역 의무자 간 형평성 그리고 공정성과 함께 병역 자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들의 병역 면제에 대한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할 신성한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혜은입니다.
1: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DMZ에서 북한군 지뢰를 제거한 작전은 DMZ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호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뢰 폭발 사건을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따른 피해인 만큼 우리 군이 필요한 조치를 한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7: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8: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9: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8: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10: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 해주세요.
1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3: 110만 용인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4: 안녕하세요. 무용수의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15: 이거 봐! 민수 얼굴로 만든 AI 합성 영상! 단체방에 올리면 다들 웃겠다!
16: 민수한테 허락은 받았어?
15: 장난인데 뭘! 우리끼리 보고 지으면 되지!
16: 그런데 누가 진짜라고 믿거나 다른 데로 퍼가면 민수는 자기 얼굴로 만든 영상을 계속 설명해야 하잖아.
15: 그건 생각 못했네. 올리지 않고 삭제할게.
17: 기술로 만들 수 있다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는 동의를 받고 합성 콘텐츠는 당사자의 권리를 생각하며 책임 있게 사용해 주세요.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8: 안녕하십니까?

0: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2: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2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치매와 간병에 대한 걱정은 우리 사회 전체 고민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백서에 따르면요. 오는 2040년에는 국내 65세 이상 치매 노인이 약 177만 명에 달하고 치매 유병률도 10.3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에 1명꼴로 치매를 앓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치매 진단만 보장하는 보험에서 벗어나 치료와 간병은 물론이고 생활비와 자산관리까지 고려한 다양한 상품들이 등장하면서 보험의 역할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는요. 갈수록 커지는 이 치매 간병 위험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 상황에 맞는 보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그런 내용 준비했습니다. 누구나 관심이 가는 보장 중 하나인 치매 간병 보험에 대해 살펴봅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게 나한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 오늘도 저희가 보험료 다이어트 바로 도와드린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마지막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오늘도 일타 강사 전문가 두 분께 청취자분들의 질문 드리고요. 답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여름날에 뵀던 것 같은데 어느새 가을이 됐습니다.
1: 그러게요.
0: 날이 이렇게 선선해지다 보니까.
2: 와, 오늘 아침에 날씨 엄청 쌀쌀하더라고요.
0: 맞아요. 진짜. 이거 막 옷장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이불도 바꿔야 될 것 같고 이럴 때 또 내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금융상품도 관리하고 있었는지 점검해보는 타이밍 잡아보셔도 좋을 텐데요. 자, 오늘 우리 굿모닝 굿나이프 듣고 계신 분들이 어떤 거에 좀 집중해서 방송 함께 하시면 좋을까요?
2: 네, 청취자님들께서도 아마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지 않은 채 가입한 보장성 보험들 하나쯤은 꼭 있으실 텐데요.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나에게 왜 맞지 않은 보험 상품이었는지 이런 문제점들을 좀 파악하고 해결해보는 팁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현재 내 보장이 잘 되어 있나 걱정이신 분들은 오늘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0: 좋습니다. 권지은 팀장님은 어떤 거 강조하고 싶으세요?
1: 네, 얼마 전 제가 입원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이 간병 시스템을 이용한 분도 계셨지만 이 가족끼리 교대로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엔 그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다가 이 보험 보장 도움드린 사례까지 생생하게 들려드릴게요.
0: 그러니까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권지은 팀장님이 꽤 큰
1: 맞아요.
0: 수술을 하시고 이겨내시고 돌아오셔서 건강하게 또 이렇게 방송 전해주고 계신 건데요. 입원 후 간병 시스템 어떻게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다,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바로 시작합니다. 머니 인사이트 만나볼게요. 정부가 내년부터 간병비 급여화 시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고 100병상 이상을 갖춘 요양병원 가운데 500곳을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0: 사실 우리 소비자들은 어떤 점들을 짚어보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혹은 내 가족이 아팠을 때 간병 100% 우리는 다 책임지고 부담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게 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일단 요즘은 이 주변만 살펴보더라도 이 맞벌이 가정이 아닌 집을 찾기가 더 어렵죠.
0: 그렇죠.
1: 그만큼 가족 중 누군가가 입원을 하게 된다면 아마 옆에서 간호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 그렇게 되면 경제활동을 중단을 해야 되고 또 사실 간병을 해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따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간병인 보장이 눈에 가고 요즘에는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우리 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권진 팀장님이 한 5일 정도 입원하셨었나요?
2: 맞아요.
0: 맞아요. 이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다들 제가 입원하신지 모르고 수술했는지 모르는데 보이는 라디오 많이 보신 분들 제가 좀 헬쓱해진 것 보이지 않나요?
0: 살이 진짜 많이 빠지셨어요.
2: 맞아요. 이걸로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제가 입원해 있는 5일 동안 이 수술한 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은 제가 혼자 거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저는 간병인이 꼭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4인실에서 저를 제외한 나머지 3분의 환자분들을 봤더니 간병인을 고용하셨거나 혹은 가족들이 간병을 도와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가족분들이 간병을 해주실 때에는 교대로 간병을 해주신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1: 그러니까.
0: 가족들이 간병을 할 때는 교대로. 그렇죠. 간병을 하는 일이 업무면은 그 기간 내에 쭉 있을 텐데 가족들은 사실 짬을 내서 돌아가면서 간병을
2: 맞아요.
0: 하는 상황이니까 그렇겠죠.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는 뭐 시간을 구애받지 않아도 될 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참 힘든 상황이겠어요.
1: 맞아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배우자님과 이제 또 자녀분 두 분이서 이제 아침부터 밤샘 간호까지 이제 교대로 이렇게 좀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간병에 대한 보장의 준비가 안 되어 있으셨거나 아마 비용 부담을 느끼셨을 수 충분히 느끼셨을 수 있겠죠.
0: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모로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 또는 간병인을 썼을 때 경제적인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해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게 바로 이 간병인 보장인데 이건 좀 어떨까요?
2: 옆에서 누군가 간호를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간병인도 나에게 맞는 보장 혹은 보험료 등을 따져보고 나에게 맞는 상품을 잘 준비하셔야 하니까 오늘 내용 잘 들어보시고요. 나에게 맞는 준비를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그럼 합리적인 보험료로 나에게 맞는 간병인 보험 구성하려면 어떤 것들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1: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이제 즉 보장을 준비할 때는요, 꼭 보험사에 알려야 되는 내 상황에 대한 의무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알릴 의무 사항이라는 건데요. 이 상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의 내용은 대부분 과거 치료력 중에 질병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혹시 또 약물 복용을 뭐 처방을 받은 적이 있는지, 입원 수술 뭐 시술 치료를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또 5년 이내에 뭐 암 진단 같은 중대 질병을 받은 적이 뭐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잘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0: 그렇죠. 내 병력 사항이나 병원 진료 기록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말을 하고 보험사와 어디까지를 보장으로 구성할 건지를 약속을 해서 계약이 시작되는 거니까.
2: 맞아요.
0: 알릴 의무 사항은 정확하게 고지를 하고 지키셔야 되는데 하나 짚어볼 건 어쨌든 이 고지에 따라서 보험료의 수준이 좀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기 때문인데요. 이 과거 치료력에 따라 사실 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가장 크죠. 그 다음은 또 우리가 보험료 납입 부담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경제활동의 은퇴 시기가 앞당겨진 뭐 60대 분의 경우 과거 치료력이 많아가지고 뭐 간병인 보장을 준비하려 했더니 보험료가 매월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용이신지를 좀 이런 것들을 따져보셔야 되고요. 보험료가 부담이 되지 않으신다면 뭐 준비하셔도 괜찮겠지만 비용 부담을 느낀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을 분명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0: 그렇군요. 간병인 보장이 꼭 필수로 느껴지긴 하겠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잘 고려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정부 지원 혜택도 모든 사람한테 다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것만 믿고 또 준비를 늦추다가 막상 어려운 상황에 닥치게 되면은 또 약간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되니까 그런 적정선을 좀 잘 고려하셔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이제 준비를 하실 때에는 보험료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납입 기간이라든가 만기까지를 정확히 잘 확인해 본 다음에 내가 이 간병인 보장이 꼭 필요하시다면은 나에게 맞는 상

0: 제품을 잘 선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나에게 맞는 방법을 좀 찾아보셔서 준비를 하시면은 불안한 이 간병인을 썼을 때에 대한 대비가 마련이 되실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장기간 요양이 필요할 때 우리가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긴 기간 간병인을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간병인 보험에 대한 문의를 꾸준히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집도 이런 대비를 하고 싶은데 보험료가 부담돼서 고민이라면 또는 나는 이미 간병인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보장이 맞는지 체크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이 도와드릴게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를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1: 애프터.
0: 재무 상태가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 문제 진단하고요.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김종수 팀장님. 머니클리닉 비포.
1: 애프터. 애프터.
2: 이거 아니었나?
0: 이 애프터 어떻게 할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애프터 외치는 것만큼이나 애프터 사연 결과 만들어주시려고 두 분이 정말 이번에도 맞아요. 애 많이 쓰셨을 텐데 자 어디에서 어떤 분 만나고 오셨을까요?
3: 네. 이번 사연은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고 계시는 50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셨어요. 이 지인으로 알고 계셨던 분이 7년 전 보험 설계사가 되시면서 여러 가지 보장을 준비를 도와주셨다고 해요. 한 달에 월 보험료는 40만 원대를 납입하고 계신데 보험료 대비 보장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점검받고 싶으셔서 상담 신청하셨다고 해요.
0: 일단은 이거 중요해 보여. 이분은 지금 현재 50대. 그렇죠? 내년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 뒤면은 은퇴.
3: 그렇죠.
0: 연령을 맞이하게 되시고 한 달 보험료가 40만 원대 나가고 있다. 이거 적지 않아요. 네.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2: 네, 지금부터 좀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일단 우선 12년 전에 가입하신 종합보험 8만 원짜리 상품이 하나 있었고요. 여기에는 당연히 실손의료비가 추가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7년 전부터 현재까지 설계사이신 지인분한테 가입한 상품은 총 6건이고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종합보험이 총 3건에서 17만 원, 4만 원, 3만 원 이렇게 되고 또 운전자 보험도 2건이나 있더라고요. 5만 원짜리 2건에서 5만 원. 또 간병인 보험도 7만 원에서 이렇게 총 44만 원을 정확히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0: 좀 뭔가 중복되고 과해 보이는데 그렇죠. 보장은 어땠을까요?
3: 우선 하나씩 보장을 좀 살펴보면 가장 많은 보험료를 차지하고 있던 17만 원의 종합보험. 이 꼭 필요한 암 진단비,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비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으셨고요. 그 외 수술비 보장도 잘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점이 있었죠.
0: 문제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암 진단비,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 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2: 네, 이제 보장과 관련 없이 일단은 이 바로 상품의 선택과 납입 기간에 대한 이제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청취자님의 경우는 현재 고지혈하고 고혈압 약물은 복용하고 계시지만 그 외에 수술이나 치료력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다른 상품보다 비싼 초간편 상품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0: 간편도 아니고 초간편이니까 정말 보험료가 초초초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지인분은 청취자분한테 이런 보험을 권유하신 걸까요?
3: 혹시라도 이 가입한 시기에 청취자분께서 치료력이 있었는지도 사실 확인을 봤는데 아무 병력이 없으셨거든요. 네. 이 보장을 준비해 주실 때 상품 선택을 잘못하셨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납입 기간이에요. 7년 전이면 청취자분께서 정확히 52세이실 때였거든요. 근데 보험료 납입 기간을 30년으로 설정을 하신 거예요. 이 청취자분은 믿고 가입을 하셨던 터라 사실 납입 기간이 30년인지 모르고 가입을 하시면서 비싼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던 거예요.
0: 좀 상당히 허탈하셨을 것 같은데요.
2: 그뿐만 아니라 이 또 자가용을 운전하고 계시는 청취자님이시거든요. 이 운전자 보험을 2건으로 아까 총 5만 원을 납부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맞아요.
2: 이렇게 5만 원인 이유는 이 운전자 보험 안에 운전자 담보 외에 불필요한 상해 진단비라든지 뭐 상해 수술비

0: 상해 입원비 같은 이런 특약들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두 개로 나뉘어서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1: 사실 운전자 보험은 법령이 바뀌면 우리가 새롭게
0: 그렇죠.
1: 재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에는 운전자 관련 특약 말고는 다른 거 넣지 마셔라. 이거 나중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 보장 다 사라지니까 중복으로도 안 되고 다른 특약도 넣지 마셔라 라고 했는데 청취자님 그런 운전자 보험을 두 건 갖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이것도 좀 조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2: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 보장이 잘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항상 안도만 하실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점검을 항상 받아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랍게 보험료를 줄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 종합보험이 총 3건이 가입이 되어 있으셨잖아요. 그 나머지 두 건은 4만 원, 3만 원의 상품에는 암에 관련한 비급여 치료비와 입원비 보장이 준비가 되어 있으셨어요. 그런데 또 문제점은 여기서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으셨어요.
1: 아, 그렇군요. 이 갱신형 또한 보험료 부담이 지속되는 거니까 부담이 되실 텐데 근데 사실 암 관련해서 주요 비급여 치료비 특약은 요즘에 막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갱신형으로 밖에 가입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입하신 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0: 아니에요. 아직 이 보험사 상품마다 아직까지 암 관련한 이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회사도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 비갱신형으로 출시한 회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뭐 치료에 대한 보장에 대한 준비를 원하실 때는 사실 이런 갱신형도 짧은 주기인지 긴 주기인지 이런 것부터 해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1: 그렇군요. 지인이 설계해줬으니까 잘 해줬을 거야. 나보다 전문가니까 이렇게 철석까지 믿으셨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잘 아는 정말 믿을 만한 전문가라 하더라도 더블 체크 그 이상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굿모닝 굿나이프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도 관련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면은 간병인 보험도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2: 맞아요.
1: 이건 좀 어떠셨을까요?
2: 이 간병인 보험을 보면은 20년만 납입하면 되시는 줄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 증권을 저희가 재발행해서 확인해 보니 문제가 20년 납, 20년 만기 갱신형이었던 거죠.
1: 그러면 이분은 지금 모든 그 보험 상품을 제대로 알고 가입한 게 하나도 없으신
2: 맞아요.
1: 거예요.
2: 맞아요. 이게 보험료가 인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은 들으셨대요.
0: 20년 안에만 인상이
2: 맞아요.
0: 안 되겠죠.
2: 근데 이 뜻은 20년간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는다라는 걸로 이제 알고 계셨던 거죠. 그 말은 20년 후에는 보험료가 갱신이 된다라는 건데 20년 후만 되더라도 청취자님은 70대 그러면은 이 보장을 받아야 되는 나이인데 보험료가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인상이 되면 또 해지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겠죠.
1: 그러네요. 결국에는 유지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보험이었던 거네요.
0: 네. 그게 바로 좀 문제였던 건데요. 이 갱신형이 비갱신형보다 당신 보험료가 뭐 저렴해 보일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내가 상품을 유지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고요. 이 계속 보험료가 이제 갱신될 때마다 인상된다는 더 큰 문제 때문에 얼마나면 특히나 이제 이 간병인 같이 우리 보장을 막 100세, 110세까지 길게 가져가야 되는 것들은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맞습니다. 매달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는 우리 집 보험료 진짜 잘 모른 채로 돈만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이래서 전문가의 점검과 체크가 필요합니다. 굿머니 굿나이프로 상담 신청하시면요. 저희가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 분석, 보장, 체크, 보험료 수준에 대한 적정 판단까지 재무 점검, 보험 점검 도와 드리는데요.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정 어떤 개선안이 나왔을지 청취자님 앱서 결과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3: 돈 들어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4: 여러분께서는 지금 돈이 되는 방송
3: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FM 94.5MHz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김정수 주치님, 청취자분 애프터 처방 결과 알려주시죠.
0: 네, 지금부터 이제 처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은퇴 시기를 고려해서 이 청취자님께서는 30년 납입에 월 17만 원을 납입을 하는 건 부담이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1: 네.
0: 그래서 20년 납으로 납입하시는 게 맞다라고 하셔서 현재 건강 상태를 정확히 고지하고요. 또 필요한 보장을 준비를 했을 때 월보험료를 또 따져봤고 기존에 가입하셨던 이 30년 납의 상품으로 앞으로 납입해야 할 보험료와 또 새로 가입하실 상품의 총 보험료를 비교해서 총 납입 금액이 적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비교를 해보셨을 때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 게 낫을까요? 새롭게 20년 납으로 바꾸는 게 더 유리했을까요?
2: 계산을 해봤더니 기존의 보험을 앞으로 23년을 더 납입할 금액을 따져보니까 총 4,692만 원 정도 되셨고요.
1: 네.
2: 똑같은 보장을 준비하면서 20년 납으로 새롭게 가입을 하실 때에는 월 보험료가 14만 원으로 총 납입 금액은 4천만 원이 되셨어요.
0: 700만 원이 납입했어요.
2: 그동안 이 납입한 비용은 아깝긴 하지만 이 앞으로 부담하셔야 되는 비용을 계산해봤더니 아무래도 새롭게 저렴한 보장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안내를 도와드린 거죠.
1: 그동안 냈던 돈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유지를 하는 게 덜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막상 정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오히려 새롭게 시작하시는 게 700만 원 가까이를 아끼면서도 보장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래서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최근에는 암 관련해서 비급여 치료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보험료 7만 원씩 납입하고 계셨고 갱신형이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2: 이 보험사 상품마다 암 관련한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 갱신형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회사도 있기도 하지만 그중에서는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상품과 회사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으시다거나 이 치료에 대한 보장을 준비를 원하실 때에는 갱신형이 보험료가 저렴하기도 하지만 비갱신형으로도 비교를 꼭 해보면서 살펴보셔야 돼요.
0: 마찬가지로 그동안 납입하셨던 보험료 같은 경우는 뭐 아깝지만 과감히 정리를 하고요. 이 비갱신형 상품의 보장을 준비를 새롭게 도와드렸습니다. 뭐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자면 뭐 표적항암 치료라든지 뭐 중입자방사선 치료 또 요즘에 많이 하죠. 다빈치 로봇 수술, 그다음에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을 보장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도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월 보험료는 3만 원 정도밖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기존 것들을 좀 정리하고요. 저렴한 보험료로 좀 이전보다 더 꽉 찬 보장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2: 네,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 두 건이 가입이 되어 있으셨는데 이 부분은 하나의 운전자 보험으로 좀 조정을 도와드려서 보험료를 만 원대로 줄여드렸고요. 마지막 큰 문제였던 이 간병인 보험 한 달에 7만 원씩이나 납입하고 계셨던 것도 갱신형이었던 걸 이제는 비갱신형으로 보장은 똑같이 준비하면서 100세까지 가져가실 수 있게끔 도와드렸죠.
1: 50대에 가입하셨고 20년 후면 70대이신 청취자님이신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조정된 보험은 탄탄하게 가져가시면서도 노후에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아프게 된다면 이 보험 활용하시면 되는데 자, 간병인 보장도 사실 필수로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2: 맞아요.
1: 근데 만약에 보험료가 이게 계속 오른다면 유지하기 힘들 것 같아요.
2: 당연한 거죠. 이 갱신형이 사실 월보험료가 비갱신보다 당시에는 저렴해 보일 수 있긴 하지만 방금 우리가 계산 했듯이 총납입 보험료 혹은 인상될 보험료까지 이제 계산을 해본다면 비갱신형이 월등히 저렴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간병인 같은 보장은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1: 그렇군요. 그럼 이번 상담을 통해서 청취자분은 내 보장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게 된 시간이었고 똑같은 보장을 준비하면서도 보험료를 많이 줄이실 수 있게 된 거네요.
0: 맞아요. 그래서 이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도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새롭게 도와드리면서 월 보험료가 약 5만 원 정도 되셨고요. 기존에 가입하셨던 이 가지고 계셨던 44만 원의 보험료를 총 월 22만 원으로 절반으로 줄여드리면서 상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보장은 괜찮았지만 이게 이제 갱신형 상품인데다가 운전자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돼 있어서 굉장히 좀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많은 청취자님의 보험 상태였습니다. 싹 다이어트하면서 절반의 가격으로 비갱신형 상품으로 위험 대비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는데 끝으로 이거 하나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에 이야기한 그 비급여 주요 치료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현장에서 청구율이 많다라는 건 어쨌든 활용도가 되게 높은 보험이라는 건데 그렇죠. 실제로 암 주요 치료비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비급여 치료비 보험금 청구 사례도 많이 있나요?
0: 그렇죠. 실제로 요즘에 최근 들어서 한 1년 사이에 굉장히 급증을 했고요. 이게 뭐 우리가 청구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에서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그런 비급여 치료가 많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객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드릴 때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요. 내가 이 치료비가 준비가 안 돼서 더 나은 치료법을 취하지 못한다고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러니까 요즘에 이 치료비 같은 경우도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갱신형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의료비가 얼마나 들지 보험사들도 계리하기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서 어느 정도 고비용이 들어가는 게 나오게 되니까 여러 이제 경쟁사들에서 비갱신형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주요 치료비 안에도 급여와 비급여가 다 되는 것 같은 경우 보험료가 좀 비싸겠죠. 이런 것들이 출시되다가 이제는 왜 우리가 좀 저렴하고 좀 보장을 받고 싶은 것만 이렇게 좀 특정해서 받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보험료 많이 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범위를 좀 좁혀서 비급여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비급여로 제한해서 비급여 치료비만 이제 또 보상해주는 담보들이 비갱신형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내 상황이 어떤지부터 이제 좀 진단을 받아봐야 되고 거기서 모자란 부분만 보완한다면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1: 네. 좋습니다. 관련해서 요즘 이런 대비를 많이 한다는데 정말 일선 현장에서 많이 쓰여지는 보험 특약들인지 궁금하신 점도 많으실 거예요. 직접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고 현장의 소리 생생하게 담아서 나에게 필요한 보험들로 구성해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였습니다.

0: 보내주신 고민 문자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요. 여러분의 재무 상태 확실하게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두 분께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보살님 두 분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3345번님. 실손의료비에서 암 비급여 치료도 보장되지 않나요? 근데 별도로 그 비급여 치료비라는 거 준비를 더 해야 되나요?
1: 아, 예, 이 가장 좀 절묘한 질문입니다. 이 고객분들도 이런 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실손을 가입해 놓은 게 아닐까요? 왜 저한테 비급여 치료비를 권유하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0: 그렇죠.
1: 우리가 이제는 과거처럼 치료가 이제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수술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제 하도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그 암세포를 줄어들게 조그맣게 만듭니다. 그 이후에 이제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고요. 보통은 항암 방사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전처럼 우리가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입원해서 받을 수 없다는 게
0: 통원으로 하는군요.
1: 문제인 거예요. 맞아요.
0: 맞아요.
1: 그러면 우리가
0: 한도가 부족해요.
1: 그렇죠. 맞아요.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 뭐 1, 2세대야 25만 원까지 하루당 지급을 한도로 받을 수 있지만 최근에는 다 20만 원 한도로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표적 항암 치료가 1회 치료비가 뭐 평균적으로 6, 700만 원 하는데 네, 600만 원 내가 방사선 치료랑 700만 원 정도가 들어서 20만 원 받고 나머지 680만 원을 내 부담을 해야 된다면 그 횟수가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면 엄청난 큰 비용이 들겠죠.
0: 그래서
1: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따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2: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실손에서도 적용이 되지만 자기 부담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비급여 치료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없는 분들에 비해서는 발병률이 더 높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여러 차례 우리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주요 비급여 치료비 특약 같은 게 왜 필요한지 일단 현장에서 정말 많이 쓰이고 있고 그 청구율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실손 의료비만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거 다 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통원이라는 한도의 함정을 우리가 너무 잊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하나 짚어볼게요. 아까 청취자님도 운전자 보험 두 개 가지고 계시면서
1: 아,
0: 거기에
1: 맞아요.
0: 불필요한 특약 막 있으셨잖아요. 1154번님. 운전자 보험에요. 상해 수술비, 골절 진단비 같이 가입도 있습니다. 3만 원 내고 있는데 이거 보장 많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2: 아까 우리 이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보장이 좋으면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법령이 바뀔 때마다 해지를 하고 재가입을 하셔야 돼요.
0: 그렇죠.
2: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보장도 같이 없어졌다가 다시 가입을 하지만 이렇게 다시 재가입을 할 때에는 나이도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보장에 대한 보험료도 다시 비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에 해당하는 보장만 가입을
1: 그렇죠.
2: 하고요.
0: 그렇죠.
2: 나머지에 대한 질병과 상해는 종합보험에 가져가서 그렇지. 90세 혹은 100세 만기로 가져가시는 게 월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적고 더 효율적이죠.
0: 잘 들으셨죠? 되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1154번님

0: 그래도 충분한 답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5127번님, 기존에 가입한 상품이요. 30년 만기 갱신형입니다. 이 상품도 나쁜 걸까요?
1: 뭐 단순하게 뭐 이 30년 만기 갱신 상품 요 하나만 있으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예를 들어보자면 뭐 우리가 앞선 사연도 이제 갱신형 상품들을 50대 분이 많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또 특히나 이제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 갱신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비갱신형으로 강조를 많이 드린 건데
0: 맞아요.
1: 만약에 이분께서 뭐 예를 들어 50대 남성분이라고 치면 대부분의 보험이 비갱신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잘 되어 있고 특정 예를 들어 암 치료비라든지 아니면 암 진단비를 추가로 가입했다든지 뭔가 중복되는 부분에서 비용을 적게 드리고 추가로 내가 계단식으로 보장을 하고자 했다면 갱신형 상품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나쁘다기보다는 또 이분이 말씀하신 것도 30년 만기 30년 갱신형 상품이잖아요. 예를 들어 뭐 30대가 가입했어도 60세까지 보험료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상품들이 비갱신으로 기초 검사가 잘 되어 있다면 이렇게 갱신형으로 한두 개 갖고 있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0: 그렇군요. 충분한 답이 됐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 문자는 계속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0: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1: 258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모터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모터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모터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모터링크.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오늘은 고령화 시대 필수 준비 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간병비, 간병인 보험 준비 방법 살펴봤고요. 청취자님 리모델링 사연 통해 나에게 꼭 맞는 보장은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지금 나도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데 해결이 되지 않은 고민이라면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 요청하고 재무 상담, 보험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의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 클릭비의 드리밍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하늘이 맑은 가운데 공기질이 깨끗합니다. 다만 비가 내린 뒤 한층 날씨가 선선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1.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레 아침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옷차림을 더 따뜻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이제 퇴근길 교통량이 본격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사고 소식도 있는데요. 방화대교에서 행주대교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뒤로는 차량들 여파로 속도가 내려가 있고 이전 청담대교부터 여의하류 나들목, 성산대교 지나 가양대교, 가양대교 남단까지는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도 일산 쪽으로는 동호대교부터 마포대교 지나 가양대교 북단까지 긴 정체가 이어져 있고 반대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마포대교 이후 월드컵 대교를 지나서 동호대교 일대까지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5: 한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요일은 정치 배치기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정구순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신은규 변호사 세 분과 함께 오늘 막을 눌러 있는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 주요 현안 살펴보고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최근 대통령 평화 외교 특보를 맡게 됐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2026년 10월 6일 화요일 돌아온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답답한 정치판 이들이 대신해서 시원하게 배치기 해드립니다. 정치 배치기 시간. 신인규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 나왔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오늘부터 한 달간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법사위 국정감사에 조희재 대법원장이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했고 여당은 일반 증인으로 의결됐으니 선서 답변의 의무가 있다고 봤는데 조희재 대법원장이 선서는 하지 않았죠? 근데 뭐 질문은 받았던 것 같은데.
2: 그렇습니다. 오늘 조희재 대법원장이 이제 국정감사 법사위 현장에 출석은 했는데 뭐 일단은 의견서도 냈다고 합니다. 본인이 왜 나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 이제 기관을 또 대표해서 본인이 인사말은 했고요. 일반 증인의 자격으로 오전까지는 앉아 있었는데 또 점심 때쯤에는 이제 또 이석을 한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일부 질문에는 또 답을 하기도 했었는데 뭐 결국에는 오늘 이 하루를 놓고 보면 결국 조희재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뭐 시원하게 다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나름의 뭐 소정의 성과가 있었다 정도로는 일단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뭐 선서는 안 했습니다. 어쨌든 질문이 오고 갔고 그 질문이 문답이 오고 간 내용은 지금까지 조희재 대법원장이 주장했던 거 본인이 뭐 계속 주장했던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아마 그 카드 문제 쓴 거?
2: 업추비.
0: 예, 업추비 문제 지적했던 것 같고 그 문제는 이따가 다시 얘기해보기로 하고 일단 조희재 대법원장이 쓴 뭐 미리 준비했던 원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써서 왔던 것 같은데.
3: 글쎄요. 네, 그 부분을 조금 뭐 모두 발언 형식으로 예, 했던 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재청권이 헌법상의 권한이다. 근데 그 재청에 대해서 재재청하는 것은

0: 헌법상 특별한 근거가 없다. 이 부분을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란 생각이 들고, 그냥 오늘 이 과정에서 뭐또 대법원장, 제가 이렇게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대법원장에 대한 모욕주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과연 민주당과 민주당 진영 쪽에
1: 네.
0: 맞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진보당 쪽의 손설 의원이 오늘 또, 물론 민주당은 아니지만, 상당히 또그 대법원장에 대해서 모욕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굳이 민주당이 지금 하는 게 맞을까? 국민들 앞에 충분한 협의가 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그냥 이제 진솔하게 좀 사과하는 모습을 뭐 서로 좀 보여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네, 뭐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몇번이 문제 가지고 토론도 했고 논쟁도 했습니다만은 평행선인 것 같고요. 지금 박상수 변호사가 지적한 부분은 진보당 의원이 법복 입고 정치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이야기는 뭐 손설 의원뿐만이 아니고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 박지원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제2의 윤석열 길을 걷는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정치 행동을 하고 있다. 결국은 핍박받는 모습. 또 보수의 뭐 기대주자 이런 거에서 제2의 윤석열 길을 가리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장이 대답을 한것 같아요. 자기한테 대한 모욕이다 뭐 이런 식으로.
2: 근데 어느 지점에서 모욕인지 모르겠습니다. 재청을 계속 미뤄왔다가 두 명을 한꺼번에 한 것. 대통령과 차담을 하고 대통령이 순방을 가자마자 사실 기습적으로 이제 그 재재청을 거부한 것. 이런 건 모두 다 정치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당연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 비판받거나 의심받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모욕을 느낀 건지, 아니면 삼보 요인인 자신을 감히 외청수장이었던 윤석열과 비교해서 그런 것인지, 그게 의문스러울 정도로 좀 오만한 태도로 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예. 근데 뭐, 그, 대법원장이 와서 여야 공방이 있을 거는 뭐 당연히 예상이 됐던 문제고, 야당은 또 피켓팅을 준비했더라고요. 앞에 붙여놓고. 그 당연하게 뭐, 예상됐던 부분인데, 그이 과정에서 또,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하고, 이제 법사위원장 서영교 의원, 또, 진보당 손설 의원 간에, 뭐 막말 공방이라 해야겠죠. 또 소리 친 부분도 나왔고, 김태규 의원이 최근에 계속 중심이 된것 같아요.
0: 네, 뭐 김태규 의원은 사실 본인의 어떤 정치적 목적이 확실한 지금 행보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 당에서 집회를 했을 때
1: 예.
0: 그 집회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전하기를 장동혁 대표가 연설할 때보다 김태규 의원 연설할 때 환호성이 더 크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김태규 의원은 지금 그 흐름을 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의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는, 그건 뭐 민주당 안에도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고 오직 강성의 발언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 예.
0: 비슷한 노선을 지금 김태규 의원이 탄것 같은데, 사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손소 의원의 좀 과도한 발언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제 이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제2의 윤석열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찌 보면 내란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사법부의 수장에게 해서
1: 예.
0: 무슨 이득을 얻고 싶고 무슨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왜냐하면 조이데 코트, 우리가 보통 대법원장을 이야기해서 그 조이데 코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조이데 코트가 어찌 보면은 내란죄에 대해서 1심에서 끊임없이 유죄를 선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줄줄이. 근데 거기에 대놓고 그 코트의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제2의 윤석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욕주기를 한 거는, 삼권분립을 요구했는데 삼권분립에 대해서 제2의 윤석열이라고 얘기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삼권분립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내란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재판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란죄 유죄를 내고 있는 건데, 삼권분립을 주장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말렸어야지. 물론 민주당 의원은 아니었죠. 진보당 의원이긴 했지만 말렸어야지 거기에 이렇게 같이 가세하는 모습이 별로 좋지는 않았다라고
3: 근데
0: 생각이
3: 이제 저 같은
0: 듭니다.
3: 경우는 저도 법사위 좀 토막토막을 봤는데요. 이 너무 이제 고성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제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제 무슨 말이 오가는지도 참 알아듣기 힘든 그런 상황도 있고, 또 그날 당시에 또 오늘 기관에서 많은 분들이 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의원들이 너무 이렇게 목소리만 높여서 본인의 주목을 끌려고 하는 거는 좀 매우 지양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선 들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평행선 달리는 걸 좀 끊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평범한 다수의 시민들을 설득하는 그 여론화 작업에 저는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좀 상대에게 빌미를 주는 것들은 좀 자제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는 그 제2의 윤석열이라는 말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권자가 윤석열 씨고 사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명은 판사고 한 명은 검사 출신인데 이 사법을 정치화했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뭐 정치 개입에 대한 의혹들 뭐 파기환송심부터 여러 차례 있었고요. 최근에도 이 대법원이 왜 정치를 하냐 이런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거든요. 그런 공통점 하에서는 뭐 제2의 윤석열이다 충분히 저는 얘기할 수 있는 수위의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오로지 뭐 중심이 될 필요는 없고 전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런 정치 행위가 국민들 앞에 더 알려져서 전 더 많은 분들의 여론을 모아가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일 아닐까.
2: 저는 박상수 변호사님께 좀 반박을 하자면 윤석열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이 모욕이라고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은 거기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좀 제대로 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윤석열이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의원이 사실은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이 하지도 않은 발언, 진보당 의원이 한 발언으로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비판을 하시면서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어깃장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소속에 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실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삼권분립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행정부 수반 선출에 개입했던 의혹이 있고 거기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대법원 코트에게 정치 행위를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청 역시 미뤄왔고 그 대통령과의 차담 이후에 기습적으로 한다. 이런 정치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당연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도 합리적인 전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0: 이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입법부에 있는 김용민 의원이 중수청장 임명과 관련돼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는 것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 내부 일을 일단은 잘 살피시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김용민 의원이 훨씬 세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명권을 그냥 저항 그냥 정면으로 가서 하잖아요.
1: 그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할 건데.
0: 그러니까.
1: 지금 그 제가 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되리라고 나 예상했던 문제 공방이 오고 갈 것이다. 그런데 국정감사장에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데 여기서 너무 고성이 오고 갔고 또 이제 발언권 중지를 했고 발언권 중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항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다. 다만 지금 김태규 의원이 막말 논란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뭐 지난번에도 김승원 후보자가 가족 이야기하면서 이제 눈물을 좀 보였는데 뭐 갱년기냐 이렇게 좀 비아냥됐다거나 오늘 같은 공연에서도 부엉이 바위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 하니까는 인간이 되라 니나 인간이 되세요 이게 또 공방이 오고 가고 또 내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아까 박상수 변호사 말처럼 본인이 어떤 생각이 있어서 구구 지지자들한테 좀 인기를 얻어야겠다. 근데 이진수 의원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름의 또 경쟁을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0: 이게 여론조사를 언급하기가 되게 조심스럽기는 네. 한데 이진수 김태규라는 분을 넣고 빼고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데 이진수 김태규 중에서 지금 이제 이진수 의원이 먼저 좀 치고 나가는 가문이 있지만 김태규 의원도 만만치가 않게 네. 지금 이렇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요즘 방송 나가서 얘기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보기에 더 지금 견제가 되고 싫어할 사람은 한동훈 의원이 아니라 이진수, 김태규 두 예, 분인 것 같다. 그런데 예. 김태규 의원은 지금 그 흐름을 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지금
1: 그런데 이게 자꾸
0: 같아요.
1: 논란이 되면 장동혁 대표도 아마 부담이 생길 텐데
0: 그쵸?
1: 뭐 전두환 내란 아니다. 이런 발언은 사실 국민의힘 의원 내부에서도 아, 좀 답답함을 표시하더라고요. 이렇게 발언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고 그걸 언론들이 다루고 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과연 중도층에 속할 수 있냐 국민의힘이 한쪽으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김태규 의원이나 이진수 의원이 이걸 뭐 그만둘 생각은 없는 거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또 민주당도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공방이 좀 이상하게 갈 수밖에 없는 문제다. 좀
2: 오히려
1: 거고.
2: 사실 네. 이럴 때 중도 포션을 먹을 수 있는 한동훈 의원조차 말이 되게 거칠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청문회 과정에서 뭐 이를 뽑아버리겠다부터 시작해갖고 말이 거칠어지는 거 보면 이렇게 거친 언사를 통해서 극우 지지층에 대해 소구하는 건 비단 장동혁, 뭐 김태규, 이진수뿐만 아니라 나름 중도적인 이 색채가 그나마 있다라고 하는 한동훈 의원 의원도 거기서 그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3: 근데 이게 약간의 그 빌런 정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런의 행동을 하면 할수록 그 해당 당사자에게는 표가 돌아오는 상당히 그 희한한 구조가 이제 악성 구조가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좀 올라탄 게 뭐 이진숙, 뭐 김태규 등등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뭐 김태규 의원이 자기 정치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랬겠지만 더 중요한 건 조희대 대법원장을 엄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예. 판을 그냥 쌍방폭행으로 해가지고 이걸 엎어버리는 의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0: 민주당도 강대 강으로만 맞설 것이 아니라 강대 오히려 좀 더 전략적 사고를 통해서 결국 국민들에게 이 여론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사실 대법관 한두 명이나 법원장들 한두 명, 법관들 한 10명만 성명서를 내도 저 자리에 저는 하루도 더 있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여론,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김태규 의원의 저런 자가당착적인 쇼에 넘어갈 필요가 없이 오히려 조금 더 침착하게 국민들을 상대로 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점을 더 알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 듭니다.
1: 업무 추진비 논란으로 가봅시다. 자, 일단은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오늘도 국감장에서 여러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뭐 바람치하다 뭐 이런 단어까지 나온 것 같은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업무 추진 논란에 대해서 국민께 송구하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나는 모른다거든요. 그러니까 와인을 이렇게 많이 샀냐 업추비로. 나는 술 마시지 않는다. 나는 모른다. 카드를 본 적도 없다. 회식이 있으면 가서 격려해 줄 뿐이다. 결국은 업추비 이렇게 잘못되게 쓰고 한 것들이 밑에 직원들이 했다는 거잖아요. 나는 모르겠고. 뭐 다만 사족은 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2: 저는 그 발언 마지막에 붙여야 될 멘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피고인 조희대의 최후 진술입니다. 라고 했을 때 만약 법관 조희대는 어떤 판단을 했을까? 그리고 어떤 판단을 해왔을까를 생각한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 횡령 배임은 왜 있는 거고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자는 왜 있습니까? 이거 두 가지 층위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게 업추비를 마음껏 썼다는 점도 문제지만 이것이 드러날까 봐 사실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서 보고했다는 것도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다. 난 몰랐다. 앞으로 안 하겠다로 끝나는 거면 사법부가 왜 필요합니까?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한 것도 사실 사법부의 독립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우리 견제와 균형이 있는 게 아닙니까? 재판의 균형에서는 사실 대법원으로부터의 독립도 있어야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러한 의혹이 제대로 수사받고 재판이 제대로 돼야 진짜 진정한 재판의 독립인데 그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냥 용인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게요. 저도 실무를 하다 보면 1인 법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자가 법인과 개인의 재산을 혼용해서 그러니까 잘 모를 때 그렇게 하다가도 횡령으로 처벌되고 법정 구속되는 경우도 저도 몇 번 봤거든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판사들의 시각은 잘 몰랐다. 잘 모르겠다. 다 안 봐줘요. 근데 사실 본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한없이 관대한 기준을 가지고 국민 앞에 말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부끄럽나라는 걸 되묻고 싶고 사실 법관이라고 하는 직위 그리고 법관의 최고 책임자인 대법원장의 위치 에서는 고도의 도덕성과 이 법에 대한 어떤 엄정한 책임은 기본 전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할 자격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해놓고서도 자기는 몰랐다. 근데 가서 또 같이 먹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법을 너무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전차 국민들 앞에 이건 면목 없는 일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 그냥 우리 당 입장에서 뭐 이거를 그렇게 뭐 옹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기회에 지금 신인규 변호사나 정구승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지점들을 일제 샴푸와 과일 기타 등등에도 그대로 적용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국민 모두가 느끼기에는 업무 추진비나 법인카드를 일제 샴푸와 과일 오마카세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과를 했고 사법부에서도 뭔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근데 이게 뭐 업무 추진비야 국민들도 아마 대충 알았던 문제고 국회의원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 대법관에게 매달 200만 원씩 현금으로 줬다. 이건 좀 놀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막 써도 되는 돈인가?
2: 이게 그러니까 비정기적으로 주면 몰라도
1: 월급이 원래 있는데 그렇죠. 그거 말고 또 별도로 200만 원씩 줬다는 거잖아요.
2: 그러니까 이게 비정기적으로 나갔다고 하면 업추비나 경력보상금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고정적으로 줬다고 한다면 사실상의 월급의 개념으로 봐야죠. 근데 이게 그 규정이 없는 월급이 되기 때문에 이거 워추비 활용해서는 사실은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봐야 되고
1: 세금 안 냅니까 그러면?
2: 그렇죠. 사실 이거 현금으로 전달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1: 현금으로 준 것 같아요.
2: 이게 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위법 사항이고 수사를 받아야 될 내용이고 박상수 변호사님의 말에 받아서 한다면 영수증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그 기관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다 털어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공감합니다.
1: 그런데 이게 아까 뭐 샴푸 얘기도 했습니다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예전에 그 원희룡 지사도 뭐 1억 얼마 얘기 있었잖아요. 다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이 건으로 돼서 고발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까지 언론에서 문제가 됐다고 했는데도 다 그냥 넘어갔는데 이건 수사가 되

0: 됐어요?
1: 아니
0: 고발은
1: 그래도 그러니까
0: 됐지만.
1: 일단은 뭐 과거 사건을 가지고 이거 소위 이제 물타기라고 하는데 뭐 물을 탄다고 해서 조이대 대법원장의 행위가
0: 뭐
1: 없어지는
0: 그런
1: 건
0: 건 그렇죠.
1: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과거 사건들 다 언급하시니까 그것도 다 법대로 처리하면 될 일인 것이고 지금은 우리 조이대 대법원장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에 좀 집중을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그 소위 말하는 국민적 시각이 있는 것이고 또 실정법 위반의 여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법 앞에 다 만인이 평등하다는 우리의 헌법의 원칙을 생각한다면 저는 성역 없이 수사도 하고 또그 수사 결과를 통해서 뭐 책임 여부가 가려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거 그냥 넘어가 달라. 우리는 몰랐고 나는 모르겠다라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2: 그래서
1: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이럴 때 이제 민주당이 잘 쓰던 전략을 우리도 이제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법카 특검을 하는 거죠. 다 패키지로.
1: 뭐 일반 수사기관도 할수
2: 그러니까
1: 있으니까요.
2: 일제 샴푸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에 그 오마카세까지 그러기도 나는 될것 같아요. 뭐 민주당에서도 딱히 반대할 것 같지는 않아서. 근데 사실 이 부분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관용적으로 해왔던 일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점점 사회가 밝아지고 하면서 이 관용적이었던 사안들이 이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뭐 언젠가 어디선가는 기준을 세워야 되겠지만 그 기준이 사법부의 수장에게는 냉정한데 행정부의 수장에게는 관대하다라고 하면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가는 게 저는 맞을 것
1: 근데
2: 같아요.
1: 하나만 제가 하나만 정정하면 이게 뭐 관행이다 자꾸 이런 얘기로 넘어갈 일은 아니고요. 지금 조이대 대법원장의 가지고 있는 특수성은 법관이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숫자를 부풀려 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음식값이 비싸다 보니까 가지도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이 들어가서 그 축소 신고 비슷하게 지금 모양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과거에 뭐 관행으로 했으니까 이걸 퉁치고 넘어가자. 저는 그 정도로는 지금의 국민적인 시각에서 전 용인이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아니 뭐 아마 국민들이 분노하는 그런 것 같아요. 뭐 버스비 몇백 원 횡령이다. 뭐빵 1250원 횡령이다. 그리고 이건 뭐냐? 아마 이런 거에서 나온 것 같은데 차제에 뭐 대법원뿐만 아니고 문제가 있다면 예전에 국회에서 쓰던 것들도 다 없앴으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썼던 걸 분석해 보니까 11월, 12월 연말에 몰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럼 추측할 수 있잖아. 왜 연말에 몰았었지? 이번에 다 써야 또
1: 바쁘니까.
0: 또 돈이 다음에 또그 돈이 오니까.
3: 회식의 철이기도 하죠.
1: 보도블록처럼 한 거니까요.
0: 네, 보도블록처럼 한 거죠. 불용액 사용한 것처럼 뭐 이런 것들은 국민들의 세금이니까 그냥 넘어가기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 이 외에도 오늘 뭐 정무위, 재경위, 외통위, 행안위, 산자위, 기노위 7곳의 국정감사가 동시에 열렸는데 아마 국민들이 제일 관심이 갔던 부분은 행안부였겠죠. 아마 중수청이 이제 행안부 산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김주용 후보자가 아직 청문회는 이루어지지 않고 날짜도 아직 안 잡힌 상황이죠. 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장 없는 중수청 출범. 근데 갑자기 광주 중수청장인 임은정 이제 검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중수청장이죠.
1: 중수청
0: 예,
1: 선검사죠.
0: 전검사. 너무 빨리 출발했다. 김지용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서 또 시끄러워졌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정치인이 아니고 공무원이잖아요.
2: 그럴까요?
0: 공무원이고 대통령의 인사권이고. 특히 중수청장은 자기 상관이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내 상관을 내가 고르겠다는 얘기인가?
2: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보다 이분들이 더 심해요. 아니 그냥 대통령 임명권을 그냥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중수청장이 뭐 대단히 높은 자리면은 모르겠는데 차관급 인사거든요. 대통령이 물론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자리긴 하지만 차관급 인사를 임명하는데 그전 검사이자 지금 지방의 중수청장인 분이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히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공천받은 도지사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그 민주당에서 공천받은 국회의원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아니 정말 저는 이거를 듣도 보도 못한 어떠한 그러한 좀 수준의 인사권 침해거든요.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뭐라 할게 아니라 거긴 그래도 헌법상의 재청권이라는 그런 거라도 있지. 여기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까지 정면으로 대통령에게 대한 도전을 할수 있는지 그냥 이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내에서 일단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대통령 임명권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일단 그 청문회는 10월 14일로
0: 아, 14일로
3: 개최된 걸로 알고 있고요. 늦어진 부분.

0: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복무를 위해서라도 잠시 공무원 된 사람조차 그렇게 지키는 건데, 정치행위를 하고 싶으면 저는 출마를 해라. 특히 추미애 도지사도 정치행위를 다시 하고 싶으시다면 국회의원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공무원분들께서 그렇게 나서시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그 중수청장의 언행은 매우 부적절한 게, 사실 윤석열 한동훈과 같은 정치행위를 하는 검사를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게 중수청인데, 지금 지방 중수청장이 한 명이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검찰이 없어진 이유를 전면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런 사람이 지방 중수청장을 맡고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징계든 뭐 어떻게 문제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정치 검사의 전형을 지금 임은정 지방 중수청장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럴 거면 중수청을 뭐더러 만들었냐는 국민적 비판에 바로 직면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을 한다는 거죠. 그것도 본인의 상급자, 그러니까 본인의 상관에 대한 지위까지도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은 마치 아, 나 중수청장 시켜주지 왜 나를 중수청장 밑에 차장 밑에 왜 지방에 있는 광역 지방청장으로 발령했냐 뭐 이런 식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분이 참 내로남불이고 적반하장인 게 그동안에 지금 이 검찰개혁이라고 한 것이 개혁을 사칭했다고 지금 거의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사사로움을 위해서 검찰개혁이라는 아젠다를 써먹어온 것인데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만든 데 임은정 전 검사가 책임이 있어요. 그 전에 뭐 검찰 오적이라는 얘기도 서슴지 않고 했었고요. 그리고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도 자주 가서 정치적 발언을 심각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진영 내부에서 뭐 임은정 검사장이니까 그냥 넘어가 주자라는 그런 오냐오냐에 좋은 게 좋다라는 시각이 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 간이 부은 게 아니라 이게 배 밖에 지금 튀어나온 지경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게 매우 심각하고 이게 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이게 위에서부터 제대로 된 이런 정치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은요. 전 중수청이 제대로 돌아가기가 더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2: 그 임은정 검사 제2의 윤석열 길 걸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 아니, 근데
2: 같은 논리로.
1: 아니, 행태로 보면 유사하죠.
0: 사실상 언럭키 한동훈에 가깝죠. 윤석열처럼 윤석열을 실제로 되게 지지한다고 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던 것들이 파묘되고 있고, 다만 한동훈과 다른 점은 윤석열이 불러서 특수부에 쓰냐 썼냐 안 썼냐의 차이만 있을 뿐, 저는 정치적인, 그러니까 그게 우리 편이건 상대 편이건 정치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혁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수청장에 어울리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3: 근데 한동훈 의원을 비판하기 전에 그냥 빨리 내부 문제부터 좀 해결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당의 조은희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급자가 상급자 인사청문회 열리기 전에 공개 비난하는 거는 항명이자 인사권 침해다. 우리 당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진짜 우리 당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당도 뭐 유난 갈등이다 뭐다 있었죠, 지난 정부 때. 근데 지금 민주당이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0: 근데 내부 정리라고 하시는데, 제가 왜 계속 그 윤석열 한동훈을 말씀을 드리냐면, 문정부 당시 윤석열 한동훈도 내부였어서 그래요.
2: 그러니까
3: 아니, 그때는 이제 당대표였고 대통령이죠. 그 정도는 모르겠는데
0: 문재인 정부 당시.
2: 제가 이때 그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한동훈이 문재인 정부 때 승승장구했단 말이죠.
1: 친문 검사들이죠.
2: 그러니까 단계를 뛰어넘어서 승진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문정 검사가 동부지검장 그 누가 승진시켜줬습니까? 이재명 정부에 승진시켜줬어요. 이번에 광주지청장 누가 발령됐습니까? 또 이재명 정부에서 발령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 말처럼 그렇게 중간중간 정치행위를 한 사람 계속해서 승진시켜주고 기회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잘못된 인사 중에 하나 아니에요?
1: 아니 더 심각한 거는 무능한데 정치행위를 잘하면 승진한다라는 아주 이상한 공식을 주는 거죠. 아니 뭐 추미애 지사 무능한 것도 맞지만은 임은정 검사장도 사실 그 마약 수사 관련해서 백혜련 경정하고 둘이 수사 좀 해봐라. 성과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도대체 임은정 검사가 정치적인 발언을 빼고 어떤 수사 실적이나 검사의 역량을 가지고서 국민들에게 납득한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게다가 정치행위까지 밥 먹듯이 숨 쉬듯이 일삼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승진시켜주고 중수청의 초고위 간부에 배치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도요 중수청에 있는 많은 뭐 실무자들 그런 사람들은 임은정 라인으로 가면은 출세하기 쉽지 않습니까?
2: 아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인사가 또 잘못됐다.
1: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도 이재명 정부에서도 특히나 이 윤호중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인사를 하실 텐데 이런 거 저는
2: 문제가 있다.
1: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셔야지 이런 나쁜 선례를 계속 놔두는 것은 이재명 정부에도 저는 도움이 안 된다.
2: 근데 역으로 그 만일 김종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0: 서 통과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지금 이문정 검사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처냐 이런 거 시키면 또 정치적으로
1: 그렇죠.
0: 봐, 난 봐, 이렇게 옳은 말 하니까 핍박받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써먹을 수 있잖아요.
1: 그러니까 이문정 정검사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당으로 올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당이 보기에 굉장히 신기한 거죠.
2: 조국 혁신당하고
1: 또 우리 당으로 올려는 사람 올려고 이렇게 이재명 정부에다가 무슨 칼을 꽂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정부 안에서 근데 여기는 서열이라는 게 아예 없는 곳인가? 보고 체계라는 것도 없나?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러니까 이게 보수는 약간 그런 것들을 중시하다 보니까 오죽하면 조은희 의원이 하급자가 상급자 인사청문회에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이제 김용민 의원도 마찬가지고 추미애 지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이 당과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가지고 돌아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 지위는 그 내부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당은 사실 굉장히 그걸 걱정했어요. 뭘 걱정했냐?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180석의 민주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굉장히 막 우리나라에서 뭐 이것저것 다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정말 언제 우리 헌정사에서 본 적이 없는 이러한 모습을 또 그냥 지켜보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이번에 광주지방 중수청장을 또 임명도 해주잖아요. 뭡니까 이게?
3: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지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 한동훈도 그뭐 전차총장 할때뭐 아니면은 3차장 할때 국힘으로 갈줄 알았습니까? 박상수 변호사님도 참여연대 있을 때 국민의힘으로 갈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임원정 검사도 언제 정신 차리면 박상수 변호사님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모를 일이고 이런 그냥 그런 거 당을 다 떠나서 정치 행위를 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 성공하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 이미 나쁜 선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파나 지지하는 정당을 떠나서 여기에 대해서는 마음을 못 쳐서 비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0: 그런데 지금 이문정 검사가 김재용 후보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뭐 박은정 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친윤이니까 안 된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문정 검사가 반대하는 것은 김재용 후보자가 검사 시절에 한동훈 처남 성폭력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 이걸 지금 들고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김재용 후보자 측에서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2: 그러니까 일방적인 주장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니까 아니 그 검증을 청와대에 있는 민정수석실에서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보자 추천위원회 거기서 이제 4명의 후보자를 올려서 제청을 받은 분이고 이제 인사청문회까지 있는데 왜 그 검증 역할을 이문정 검사장이 하죠? 그럼 본인이 무슨 국회의원인가요?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임은정 청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개인에게 우리가 이걸 비판하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되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라든지 아니면 행안부에서도 감찰 기능이 당연히 엄연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중수청의 시작부터 정말 죄를 뿌리는 이런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을 놔둘 수 있겠느냐. 저는 국민 눈높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이런 안 좋은 선례를 자꾸 남기는 것이 굉장히 한국 정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사정기관이라는 것이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담보되고 요구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우리가 다 인지하고 반드시 좀 처리를 좀 해야 된다는
3: 제가 괜히 언럭키 한동훈이라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장하는 것이 바로 팩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언론이 달라줬다고 팩트가 되는 게 아닌데 자신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팩트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정부, 행안부에서도 조금 좀 아프게 비판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한동훈 의원 처남은 나중에 이제 재판 받고 성추행 혐의죠. 징역 10개월 실형을 받았는데 검사 시절에 있었던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징계를 하지 않았다. 사표를 받았으니까 누군가 무마를 해줬지 않느냐. 근데 지금 이문정 검사는 아마 지금 김종 후보자가 무마했다 이런 것 같고 일방적 주장이다 이런 것 같고 뭐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시끄러움이 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SNS에 이건과 김종 후보자와 관련해서 몇 번 적었고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또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또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조국 혁신당 의원들 또 이문정 의원 뭐 김용민 의원 대통령이 한 말을 반박하면서 자기들은 말 바꾼 적 없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3: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 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4: 화이팅 라디오 이동의 유정민 선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도 1부에 이어서 정구성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자, 대통령이 SNS에 검찰개혁을 빙자한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 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만든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결국은 복수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당내 또 당외 강경파들을 상대해서 이렇게 글을 쓴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당신들 말을 또 많이 바꿨지 않느냐. 그전엔 안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더 강하게 했는데 왜 말을 바꿨어?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란히 조국, 박은정, 김용민 의원이 그러니까 말 바꾼 적 없다고 그러고 했는데 이게 지금 기록의 시대 아니에요? 누가 사간이 쓰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 생방송에 다 남아있거든요. 근데 말 바꾼 적 없다고 하는 순간 네티즌이 다 찾아버렸어요. 말 바꾼 거를.
5: 계속 떠요. 제가 굳이 막 찾아보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발을 바꿨던 것도 나오고 심지어 조국혁신당이 냈던 법안에도 남아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말 바꾸기 어려울 것 같고 그거 하나만 찍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박은정 의원, 김용민 의원 같은 분들은 검찰개혁을 제외하고 어떤 의제나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검찰개혁이 끝나는 순간 자신들의 효용가치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서 계속 들을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박은정 의원은 그런 말도 했죠. 윤석열 그 대통령 내려올 때까지만 정치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본인의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하기 때문에 무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6: 그러니까 김재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는 완전 실종됐어요 지금. 그게 사실 지금 이 모든 논쟁에서 사라져 있는데 제가 우리 당 쪽에서도 이렇게 좀 뭐 청문회나 이런 데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우리 당에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범위에서 어떤 공격거리가 나올지는 근데 별로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언론인들한테 물어봐도 김재용 후보자 그리고 법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김재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무색무취하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정말. 무색무취하고 오히려 너무 무색무취하고 그래서 지금 초대 중수청장으로 이 파고를 헤쳐나가기에 과연 적절할까라는 그런 의문들이 오히려 있을 정도고 그런데 지금 뭔가 확인도 안 된 사실들을 가지고 이분들이 이렇게 지금 끊임없이 이 불을 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이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정말 계속 물음표가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 이분들이 진짜 이제는 헤어질 결심을 했나. 진짜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7: 아니 근데 이제 대통령님께서도 처음에는 이제 선명성 경쟁을 가지고 비판을 하신 적도 예. 있고요. 또 막스 베버의 뭐 소명으로서의 정치 책임감 이런 책임윤리에 대한 얘기도 했다가

0: 최준 씨 방송부터 해가지고 하루 종일 이 얘기를 하고 예. 그 강성 메시지에 또 지금 박은정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 같은 분들이 올라타니까 예. 이 구조가 끊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뭐 개혁을 빙자하고 사심이라는 단어까지 이제 진화 발전이 된 것인데 저는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에 숟가락 한 번씩 다 얹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친문검사거나 친문검사를 만든 분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윤석열 한동훈 라인들이죠. 이걸 만든 인사실패의 주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와서 이재명 정부가 됐는데 이재명 정부의 인사권을 못 믿겠다. 아니 추미애 지사도 본인이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꼭 예. 반성하시고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의 인사권을 더 흔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고 이분들이 꼴대 옮기기도 심각한 게 처음에는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 원래 모범답안은 특수수사의 개시권은 뺏고 예. 그리고 경찰의 수사 통제 기능,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통제 기능, 우리 민간인들에 대한 일반인들에 대한 통제 기능은 더 강화하는 것이 예. 검찰개혁의 핵심인데 이분들 거꾸로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협력하자. 그래서 제가 그 협력하자는 거에 대해서 비판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국민들의 피해가 없기 때문에 협력만 갖고는 안 된다. 예. 근데 대통령께서 다 받아주셨어요. 협력 관계로 짰거든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와서 또 뭐라고 하느냐. 협력이니까 중수청에 있는 수사관하고 공소청에는 검사하고 연수원 동기니까 서로 유착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괴물중수청이 나온다고 또 비판을 해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냐. 계속 꼴대를 옮겨가면서 본인들이 했던 말까지 비틀고 예.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때린다는 것은 매우 그 의도가 좀 매우 저는 그 사악하다라고 볼 수밖에 예. 없는 그런 지경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러니까 민주당이 처음 주장했던 거, 그다음에 대통령의 공약사항 하고 지금은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은 더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할 텐데 신영기 변호사 말처럼 뭔가 있을 때마다 소위 말하는 강경파들이 더 많은 거를 내놔라고 대통령이 되고 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수사기소 분리하고 처음에는 이 공소청, 중수청, 법무부 산하에 둬도 괜찮다고 네. 했는데 갑자기 안 된다. 그래서 해안부로 결국 갔잖아요.
0: 받아준 거예요.
1: 네. 그다음에 보안수사권은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그분들이 계속 주장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 폐지해야 된다. 그것도 받아줬잖아요. 이번에는 중수청장은 뭐 특정인을 해야 된다. 뭐 이거 같긴 한데 그 다음은 또 뭘까?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1년 뭐 한 4, 5일 됐습니다만은 이것만 해야 되나? 대통령이 검찰개혁만? 지금 뭐 민생, 복지, 경제, 안보, 외교 근데 계속 이것만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뭐 지지율 떨어지는 건 그 부분이 아닐까? 그런 주장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2: 네, 저도 여기에 끌려가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소청 지금 발차를 했는데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저는 실무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박은정이 잘못했네, 김용민이 잘못했네, 추미애가 잘못했네 하겠습니까? 정부가 잘못했네 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들어준 것도 정부의 선택이고 청와대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수기도 좋지만 그동안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했던 이유는 효능감과 속도감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그 초심을 되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떨어졌던 원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그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나오기를 너무 강경파의 얘기를 들어줬다. 아니면 검찰의 그것 때문에 뭐 그 일반 시민들의 보호가 약해졌다라는 예. 부분을 꼽는 사람도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청와대가 좀 영점 조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의원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한풀이를 그만둬야 된다라는 걸 요즘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지점 때문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왜 이러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조작 수사에 의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한풀이를 위해서 검찰은 CR도 남기면 안 된다. 지금 이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끌고 가서 CR도 남기면 안 된다고 끌고 가서 국민들의 삶이 지금 굉장히 위협받는 상황이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 나누겠다라는 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지금 현 제도 아래에서 근데 수사는 검사는 조금 더 하면 안 돼. 그럼 특검에 가 있는 수사하는 검사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수없이 많은 수사하는 검사들이 했던 그 많은 수사들과 이런 것들 다 민영화돼서 밖에서 그 돈 주고 해야 되는 것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거의 그 한풀이라는 하나의 그 신화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극복을 하는 데는 저는 비단 우리 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선을 긋고 나와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2: 박상수 변호사님의

0: 발언에 좀 반론을 좀 하냐면 저것이 전형적인 한동훈식 프레임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검찰에 당하기 전부터 검찰 개혁을 주장하셨고 실제로 판사 출신 강금실 장관을 임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검사와의 대화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자체가 이미 검찰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때 검경수사권 조정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 민주당 정부나 민주당 그 당에서 하고 있었던 거는 지금처럼 CR도 안 남기면 이런 게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 정도 검찰에 대한 수사권 특수사 제한 그리고 제일 핵심은 뭐였냐면 노무현 대통령 죽음 이후에 가장 핵심 주제는 피의 사실 공표를 좀 막자. 모욕주기를 막자 정도 였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의 극렬파, 무극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폭주하게 된 것은 윤석열 정권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같은 사람들이 조작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이번에 뭐 밝혀진 것처럼 나쁜 어떻게 보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들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민주당 강경파들이 득세를 해서 지금 그 일반 국민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교묘하게 섞어갖고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것이고 아니, 물론 그런 피해를 그런 명분을 물론 그런 명분을 좀 김용민 의원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분 공감은 합니다.
1: 그러니까 저도 이걸 좀 보태서 얘기를 하면 노무현 대통령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는 너무 많이 나간 것 같고 또 노무현 대통령 관련돼서도 지금 검찰 개혁은 하나의 그냥 앞에 끼워넣기 상품이지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 뭐 돈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얘기로 또 가기 때문에 그건 좀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보는 것이고 사실 이렇게까지 된 배경에는 이 진영 논리가 극대화됐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하나의 마케팅 상품으로 내세워서 가장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가장 세 보이잖아요. 선명해 보이니까 표로 환원이 되는 이 구조 때문에 지금 이 엉망이 됐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사실 이게 얼마나 이 무국파의 이론이 어처구니가 없냐면요. 수사랑 기소랑 공판이 연결되는 작업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기소 담당하는 쪽만 앞에를 들여다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별개의 업무가 아니라 수사가 있고 기소가 되면 공판이 열려서 형 집행까지 가는 단계론적인 연결선에서 이걸 봐서 사실은 수사 통제라고 하면 수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수사하는 과정을 통제하는 게 핵심인데 이분들은 수사 통제도 그 앞에 수사부터 있으니까 이 검사가 수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숟가락을 갈아서 뭐 칼을 만든다라는 그 정청래 전 대표의 논리도 그 무극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영 논리의 극대화의 문제를 찾아야지 그걸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까지 가서 진실을 밝히겠다. 전 한동훈 의원이 그건 좀 잘못된 포인트를 잡은 거 아닌가.
2: 한동훈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김용민 의원이 뭐 형사소송법 개정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 봉화마을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다 이뤘다는데 정청래 대표가 뭐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는 검찰개혁이 다 됐다는 등 저희가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하려고 했다는 걸 부정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나 추미애 의원, 김용민 의원이 추미애 지사나 김용민 의원이 하겠다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하겠다는 검찰개혁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거라고 노무현 대통령의 한을 풀었다고 지금 하면서 지지자들한테 호소를 하고 그걸로 동력을 얻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 김용민 의원을 비판을 하셔야죠.
2: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1: 근데 노무현 대통령 사건 얘기가 왜 나와요?
2: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0: 그
2: 있고
0: 부분에 대한 비판은
2: 그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과거에 특히 김민석 대표나 이런 사람들 뭐 추미애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영길 의원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이러한 지점들을 지금 하나하나 짚으면서 그 신화를 깨트려야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냉정하게 들어간다. 왜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신인규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 저거 다 검사 출신 아니에요. 그리고 변호사들은 사실 어느 정도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0: 맞아요.
2: 근데 그 방법이나 방향이 지금 이런 식으로 저 사람들 김용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방향으로 돼선 안 된다는데 딱 공감대가 있는데 저 사람들이 이상하게 계속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3: 그 문제는 거기까지만 합시다. 뭐 물론 한동훈 의원의 이야기를 지금 박상수 변호사가 설명해 줬는데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 마찬가지 신인규 변호사가 하는 것도 굳이 대통령을 끌고 와서 뭐 받은 건 사실이 아니야 그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도 뭐 어느 정도 동감하는 내용이니까 결국은 연하야나 검찰 개혁을 왜 하려고 했느냐 거기에 마지막은 국민 아니에요?
1: 맞습니다.
3: 그래서 그러니까 피해자는 피해를 좀 덜 받게 가해자는 누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잘못을 저질렀으면 거기에 맞는 책임을 따르게. 근데 지금 국민이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정치 싸움으로 갔다. 진영 싸움으로 갔다. 그런 주장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시간 없어서 하나만 더 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장애 집회를 열었어요. 이게 뭐 지속적으로 갈지 아니면은 지난 주말 한 번에 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국힘 현역 의원도 꽤 많이 참석했고 다뤘던

0: 다음은 이제 검찰청 폐지 문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는 뭐 미래의 일이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검찰청 폐지와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 검찰청 폐지는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했습니다. 충분히 야당으로서는 지적할 만한 부분이다. 왜 국민의 피해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다루느냐.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왜 북한 지뢰 폭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못하느냐, 왜 눈치를 보느냐, 이 문제입니까?
1: 그러니까 북한한테 저는 어떤 대응을 해도, 이재명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해도 사과만 받아낼 수 있다면 저는 뭐 잘했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북한은 전혀 태도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라 그럽니까? 이재명 정부한테 걸그럭질하지 말라 그래요.
0: 예.
1: 이게 진짜 우리가 북한한테 지금 우리 땅에 지뢰가 묻어져서 우리 땅에서 우리 군인이 발목이 날 이렇게 중상을 당하는 그러한 부상을 당했는데 북한한테 걸그럭질 소리까지 들어야 되겠습니까?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들을 때도 정말 자존심 상했는데 이번엔 걸그럭질 소리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한테 확실히 사과를 받고, 예? 최소한 유감 표명은 받고 그래야 북한이 재발 방지는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달라고 야당은 주문을 하는 겁니다.
2: 그러니까 하우 어떻게 해요?
0: 네.
1: 하우는 여당이 해야죠. 정부잖아요. 아니,
2: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야당이 했던 것이 MDL이나 관할이나 그 조사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음모론 제기했던 게 야당의 역할인가 인 거죠. 진짜 야당이
1: 음모론이요? 북한께 아니에요? 북한 지뢰 아니에요?
2: 아니죠.
1: 정부에서
2: 그때 누군가가 조사 보고했다는
1: 걸 정부에서 북한 지뢰라고 얘기했는데
2: 말씀드리는데 끼어들지 마시고요.
1: 아니 그러니까
2: 그때 한동훈 의원이
1: 무슨 음모론이에요?
2: 보고를 받았는데 누군가 묵살했다 라는 식의 음모론이 있었고 군 작전 계획을 유출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야당이 할 일입니까? 해야 될 일은 어떻게 북한한테 사과를 받아내야 될지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거나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있다면 그게 부족하다면 그런 거에 대해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실상 거기에 대해 현장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된 가짜뉴스를 살포하면서 사실상 조사를 방해하고 어떻게 우리 장병을 위험으로
1: 조사를 방해해서 조사를 빨리 들어가지 않은 게 아니라
2: 그 위험한데 우리 장병들을 밀어넣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야당이 할 일인가 묻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어떠한 조작 없이 정확하게 북한 책임인 거를 우리가 관할과 증거 그 능력을 갖춰서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국힘에서 제시하는 건 대북 확성기나 오물풍선 뭐 삐라밖에 없는데 그게 실질적인 효용이 없다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머리를 싸매고 같이 외교적으로 풀어보자. 뭐 중국에 가서 중재를 미국에 가서 중재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안 하고서 계속 과정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발목 잡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야당의 역할이 맞는가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1: 과거에 성공했던 방법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2015년에 성공했던 방법을 자 그 방법이 안 된다 싫다 한다면은 그 방법을 넘어설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하는 거는 정부 여당이 할 일이지 정부 여당이 예. 못하겠으면 정부 여당을 안 예. 하시면 되는 거예요.
3: 저는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
0: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3: 알겠습니다.
0: 왜 어떤 방법을 쓰든 네 사과를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 말에 동의하고 예, 정부가 아마 노력을 하겠죠. 예, 그리고 제가 찾아봤는데 걸그락질이 무슨 뜻인지 저도 모를 말이어서. 남의 흠을 자꾸 들추어 헐뜯거나 비난하는 행동을 뜻한다고 합니다. 자, 신은기 변호사 할 말 있으면 내일 우리 유튜브 사전 방송 있잖아요. 네, 거기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 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9: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8: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9: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8: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9: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0: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12: 물을 쓰는 게 일이었던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수돗물은 우리 곁으로 다가왔어.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하게 말이야. 근데 왜 망설이고 있어? 인천 하늘수는 말이야. 꼼꼼하고 빈틈없는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먹는 샘물보다 약 400배 저렴한 물이라고. 부담은 낮추고 매일의 안심은 높이고. 어때? 인천 하늘수 안 쓸 이유 있어? 우리의 써본 소리.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13: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5: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News
1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쌀쌀해지는 날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외투 챙기셨죠? 바람이 차서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일교차 외에는 날씨로 인한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19.3도, 부산 20.3도, 광주 19.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례와 강서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북정에서 수서 구간 2차로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탄천 1교까지 정체고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행주대교부터 정체고 동작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도 혼잡합니다. 공항 방향은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마포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까지 밀립니다. 일산 쪽은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4.05km 지점에서 출구까지 정체고 서부간선 도로가 더 원활해서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작업 중인 곳이 있는데요. 동부간선 도로 이정부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화이트 라디오 돌아온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 외교 특별 보좌관으로 위촉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대통령이 외교 안보 라인을 보강했습니다. 평화 외교 특보와 국방 정책 특보를 신설했는데 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위촉됐다. 대통령이 평화 외교 특보에 의원님을 임명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여러 가지로 이번에 11월 이제 미국 그 중간 선거가 매우 중요하고 또 심천에서 있는 이제 APEC 총회와 11월에 있는 G20 회의 같은 이런 중대한 국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필요되는 외교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를 임명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0: 예. 의원님이 민주당에서 좀 몇 안 되는 외교통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뭐 러시아 프랑스에서도 훈장 받으셨죠. 러시아에서도 받으셨고
1: 네. 예.
0: 중국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미국도 갔다 오셨고
1: 네.
0: 예. 그래서 이제 각계층 인사 만나고 이렇게 가셨는데 대통령이 그래도 조금 임명장 주면서 뭐 특별하게 따로 얘기를 한 게 있나요? 뭐 어디에 힘써주면 좋겠다라든가. 왜냐하면 지금 뭐 러시아가 전쟁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들 좀 외교가 심상치 않다 뭐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1: 아직 임명장 안 줬습니다.
0: 안 줬습니까?
1: 곧 조만간 만나겠죠. 이제 네.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났을 때 같이 논의할 사항을.
0: 예. 예. 이제 외교 안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일단 우리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1: 네네.
0: 그 서부전선 비무장 지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네. 국방부에서 조사하니까 결국은 북한군 지뢰다.
1: 네네.
0: 그러면은 우리가 어쨌든 우리 장병이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뭐 우리 국민들 대통령도 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텐데 야당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너무 북한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정부 입장 그리고 야당의 어떤 저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1: 일단 2015년 그 지뢰 폭발 사고와 대비해서 이런 이야기 나온 것 같은데 그때 그 박근혜 정부 때는 예. 바로 우리 MDL이라는 게 군사 분계선이고 2km 남방 한계선인데 남방 한계선 통문 앞 대로
0: 예.
1: 대로랄까 공용된 그 도로에 지뢰가 매설됐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파악될 수 있었는데
0: 예.
1: 그것도 최종 결과가 6일 후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0: 예.
1: 근데 우리가 딱 7일 만에 나왔으니까 하루 차입니다. 뭐 이것은 이게 이미 공개된 그런 수색로가 아니고 풀이 우거진 이제 새로운 걸 개척하는 과정에서
0: 예.
1: 발생했던 사고였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MDL에서 10m 근방이라 하다 보니까 북한과 우리 간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유엔하고도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조사하는 데 그런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0: 예. 그러니까는 야당에서는 박근혜 때는 재빨리 가서 이렇게 다 조사했는데
1: 네.
0: 왜 이번에는 이렇게 시간이 걸렸냐. 그런데
1: 네.
0: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우리가 늘 다니던 길이었고
1: 그렇습니다.
0: 지금은 네. 다니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만일 네. 성급하게 들어갔다가 또 다른 사고가
1: 그렇습니다.
0: 일어나면 큰일이니까
1: 그렇습니다.
0: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네.
1: 그 이중사가 첫 사고 났을 때 그거를 구하러 가던 대대장이 또 사고 났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거를 이제 수색하려면 원래 투입된 인원들이 같이 가야 그 지리를 알 텐데 그분들이 트라우마가 클 텐데 휴식이 필요했던 것이고 또 거기가 또 북의 조준 사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엔과의 그러한 논의가 필요했던 것인데 뭐 유엔과 의견이 있어서 유엔은 하자 그랬는데 우리가 반대했다 이렇게 한 뭐

0: 의원이 그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그거는 있을 수 국정감사 때 철저히 그걸 좀 따져보려고.
1: 그건 아니다. 예예. 예. 예.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확성기 빨리 다시 틀어라. 예. 그다음에 뭐 대북 전단 보내자. 예. 뭐 나경원 의원은 뭐 김정은 참수 작전을 다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0: 그건 좀 무책임한 소리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사적 긴장을 강화시키면 우리 병사들은 더 죽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저의 생각은 저희가 차분하게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정전위를 통해서 북에 항의를 하고 실제로 우리가 주장하는 MBL 남쪽에 붙여있는 걸 우리가 스스로 제거해버렸나 봅니다.
1: 아.
0: 네. 제거하고 MBL의 선을 이 남북 간의 이제 인식의 일치를 하기 위한 군사회담을 끊임없이 제안하고 유엔에도 촉구를 했나 봅니다.
1: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쭙고 싶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0: 네, 네.
1: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학성기를 재개를 하면 북한에도 또 학성기를 틀면
0: 그렇죠, 그렇죠.
1: 우리 뭐 인천이나 강화나 김포에 계신 분들이 너무 힘드시니 그건 안 될 것 같고
0: 예, 예.
1: 대북 전단을 보낸다 그러면 또 오물풍선이 날아올 테니까
0: 오물풍선에 또 사격 설 수가 있죠.
1: 예, 예. 그것도 쉽지 않고
0: 그렇습니다.
1: 마땅한 우리가 대응 방법이 있겠느냐. 그런데
0: 예.
1: 지금 의원님께서 뭐 군사 어떤 핫라인 설치 지금 북한이 전혀 대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자고 해도 연락도 안 하고 뭐
0: 그렇죠.
1: 핫라인도 다 끊어져 있고. 그럼 뭐 처음에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실타를 풀어야 될 텐데.
0: 일단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MDL 남쪽에 붙이는 지뢰는 우리가 자주적으로 그냥 다 제거시켜버려야죠.
1: 그럼
0: 대신
1: 무슨,
0: 예. 예.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한 요청이 저는 이제 11월 그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물꼬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1: 예. 그 상응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마땅치 않아 보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상응 조치를 해야 될지.
0: 상응 조치한테 제가 말씀한 대로 우리가 제거하는 거죠.
1: 그게 상응 조치다.
0: 예, 예.
1: 어쨌든 우리 병사가 다쳤기 때문에
0: 예.
1: 북한의 사과를 받고
0: 예.
1: 재발 방지도 약속 받아야 된다. 그런데
0: 예.
1: 지금 북한은 오히려 김여정 담화보면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0: 김여정 담화에 제가 모순을 지적했는데 김여정 담화는 우리가 자작극이다라고
1: 예.
0: 이야기하면서 또 자기들은 MDL 남쪽으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다.
1: 그러니까
0: 그 말의 논리를 그대로 이제 해석하자면 자기들은 우리가 묻혔던 MDL 10m 남쪽에 있는 것을 자기들의 MDL 영역으로 지금 오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러니까 한 번도 내려가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모순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자작극을 하겠어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지금 김여정 담화도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1: 예.
0: 이것을 빨리 바로잡기 위한 남북 간의 회담이 필요하다 봅니다.
1: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국제사회 도움, 유엔이라든가
0: 예, 예, 예.
1: 아니면은 혹시 있을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조금 물꼬를 터보자는 게 이제 의원님 생각이신 것 같네요.
0: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해요.
1: 중국, 러시아.
0: 그렇지 않습니까?
1: 예, 예, 예.
0: 특히 러시아의 관계를 풀어야 이 북의 이러한 문제도 풀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 예전에 뭐 4자회담, 6자회담 뭐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거
0: 그렇습니다.
1: 보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글쎄 그 틀이 다시 복원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은 11월 북미 정상회담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 계기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타협이 돼서 미러 관계가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복원이 돼줘야 문제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네, 대한민국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패싱 논란이 될 텐데
1: 예.
0: 그 과정에서 우리의 영역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가 대통령께서
1: 예.
0: 저를 특보로 임명한
1: 예.
0: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그 북한이 그동안 경제 봉쇄 제재를 당하고 있었다가 이걸 풀기 위해서 대화로 좀 나섰다. 그래서 트럼프도 만나고 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북한이 뭐 러시아하고도 사이가 뭐 더 좋아졌고 중국하고도 복원됐다. 뭐 우크라이나에 병사도 보내고 그러면서 경제 사정이 나아졌다 이런 분석도 하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0: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평양에 자가용만 15,000대가 늘어나고 트래픽이 생기고 세차장이 늘어나고 있고 애견 센터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1: 그러면 더 대화 이제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우리의 필요성이 더 줄어드는 거죠. 무기 판매에서 수익이 되고 또 크루크스의 파병 그 비용 같은 것들이 마치 우리가 월남전 파병했던 수당이 경제개발 계획에 그런 도움이 됐던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1: 예.
0: 있는 것 같습니다.
1: 뭐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북미 뭐 정상회담을 꼭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그 지난번에 박시원 의원이 그 우리 방송 나와서 북미 정상회담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딱 못을 박으셨는데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0: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있다고 본다는 것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북의 핵 보유를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즉 ICBM 문제만 정리되면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국과 일본은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패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걸 패싱이라고 그냥 그 비판적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중요한 것은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중단시키는 것. 예. 일단 동결시키는 것부터 출발하자. 예. 그런 면에 본다면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1: 그러니까 트럼프도 인정한 거고 뭐 우리 국방부 장관도 인정한 거잖아요. 핵이 몇 개 있다. 예. 사실상 뭐 핵 보유국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한 거는 그 이상 못 나가게 하자는 거잖아요. ICBM도 그렇습니다. 못 만들고.
0: 그렇습니다.
1: 그럼 미국도 만일 그걸 한다 그러면 결국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핵무기를 넘어서 체제까지 인정해 줘야 그다음부터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0: 일단은 이제 그에 따라서 일부 경제 제재 해제 문제라든지 아하, 예, 예. 북한에 대한 여행 금지를 풀고 예, 예. 북미 간의 연락 사무소 만들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최근에 긍정적인 것은 브래드 셔먼과 주디 추 민주당 의원들이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했다고요.
1: 예.
0: 그 참 이례적인 일인데 트럼프가 이렇게 인기 없는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의 대북 정상회담을 지지했습니다.
1: 그래서 뭐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렇게 예. 말씀하신 것 같고. 요거 아까 우리가 이제 북한 지뢰 얘기하다가 살짝 넘어왔는데 네. 그 이런 가운데 빈총 경계 논란이 불거졌습니까? 전방 부대에서 실탄을 작전하지 않고 경계 작전을 수행했다. 뭐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만 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경계 작전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0: 제가 경위를 알아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일부 부대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개인 화기하고 공용 화기가 있잖아요.
1: 예,
0: 개인
1: 예.
0: 화기의 이제 탄창, 그 매가진이라고 그러죠. 이 탄창에 이걸 딱 끼워서 삽탄을 해가지고 예. 이제 돼 있는지 않고 탄창은 가지고 있습니다.
1: 몸에다가
0: 아, 몸에 탄창 예, 한 예. 보통 한 다섯 개 정도 가지고 예, 있다는데
1: 탄창 발이... 집이 있으니까 다
0: 아, 그렇죠. 예. 탄창은 이제 자기 몸에 가지고 있어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이제 삽탄해가지고 이제 발사를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잠깐 차이잖아요. 근데 개인 화기는 대부분 또 삽탄이 돼 있는 것이고 공용 화기는 이제 기관총 같은 건데
1: 예.
0: 사실 이것은 이제 마치 진돗개 뭐 발령이 됐다든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그런 삽탄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아마 24시간 하는 애 그냥 비상 사태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일반 그렇죠. 경계 사태에 있다가 무슨 비상상이 발생하면 진돗개 발령되고 그러면 이제 더 준비 상태를 강화시켜 가는 거기 때문에 언뜻 보면 우리가 마치 빈 총을 들고 있었단 예, 말이냐 이렇게 예, 예. 오해할 수가 있는데
1: 그렇게 보입니다.
0: 국민 여러분 절대 그건 아. 아닙니다. 자기 탄창 다섯 개를 다 가지고 있답니다.
1: 그러니까 그 삽탄이 안 된 상태고 그렇죠. 몸에는 다 탄창이 있었다.
0: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예. 바로 삽탄에서 사격이 가능한 거죠. 불과 예. 몇 초, 30초 뭐
1: 예,
0: 이런.
1: 예, 예. 그러니까 뭐 후방부대 같은 경우에는 혹시 사고 날지 모르니까 경계 때 예. 그 탄창을 뭐 테이프로 좀 감아놓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1: 그런 쪽의 일환이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자, 외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또 우리가 외교적으로 약간 시끄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누가 약속을 깼냐? 이거는 뭐 이제 우크라이나 잘못으로 귀결된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좀 시끄러웠습니다만. 근데 이제 우리 대통령이 연일 우크라이나 쪽에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고 예. 세게 얘기하는데 굳이 저렇게 세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야당의 주장이에요. 뭐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에게는 한마디도 못하고 왜 우크라이나한테 저렇게 하냐? 이런 주장입니다. 예, 예.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0: 우크라이나가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우크라이나 일부 그 극우적인 세력들이 그 계속 우리와 그 북한의 군사적 긴장과 이것을 저 분쟁을 유발하려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우려스럽다고 보여집니다.
1: 예.
0: 왜냐하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으니까 우리도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남북 간의 전쟁으로 같이 결합시키자 어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철저히 아무튼 차단시키고자는 예.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 뭐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그런 얘기
0: 많이 나옵니다.
1: 예,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네.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리에게 무기 같은 걸 막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도와달라고.
0: 아, 그렇죠.
1: 근데 우리를 자꾸 자극하면 이게 지원이 될까요?
0: 그러니까 이 양반도 진짜 우크라이나를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자기 정치적 쇼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대통령 선거도 안 하고 있잖아요.
1: 예, 예.
0: 그것도 참 문제가 아닌가
1: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대통령 선거를 왜 안 하는지
0: 네.
1: 뭐 실제로 뭐 재산이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만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가는 겁니까?
0: 네, 지금 상태에서는 뭐 계속 그 젤렌스키 정권이 교체되지 않으면 아마 지속적으로 갈 것 같고,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전쟁이 끝나면 자기는 실각된다는 그러한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게 뭐 이스라엘 총리도 그렇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계속 전쟁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이 중재 나서기는 한데 그게 쉽지 않나 보죠.
0: 예, 뭐 그것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된 입장이나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참 혼동스럽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특히 영국이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일종의 우크라이나가 볼모 같은 상태가 돼 있어요. 우크라이나한테 지금 밑 빠진 독이 물붓기처럼 자기들도 어려운데 지금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긴 병에 효자 없다는 것처럼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방의 지원이 없으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한 타입이
1: 그 서방의 지원은 나토의 지지,
0: 나토나 미국의 지원이죠.
1: 자, 국방이 국감 핵심 쟁점으로 전작권 환수 문제가 있는데, 뭐 사실은 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제 평시 작전권은 갖고 왔는데 이제 전시 작전권이 없다. 근데 그동안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에 이 전작권 환수 주겠다고 말만 하지 실제로 움직임이 없었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 지금 시점에서는 뭐 갖고 가도 괜찮다 이런 게 좀 스탠스가 바뀐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뭐 군사훈련도 상당히 비용의 낭비다, 불필요하게 북을 자극한 것이다 또 이런 말까지 할 정도이기 때문에 전작권 회수를 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라고 봅니다.
1: 그런데 일부 국민들은 우리가 전작권을 다 갖고 오면 미국의 우산이 사라지는 건데 안보가 좀 두렵다, 겁난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0: 조한미군의 존재는 그 변함이 없고요. 네. 조한민과 협력을 합니다. 우리 전작권 가져온다 그래서 뭐 미군이 철수하는 것도 아니고.
1: 그러니까 정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서로 협력하고.
0: 그렇습니다.
1: 전작권은 어쨌든 그러면 올해 내년 어떻게 보세요? 금방?
0: 예, 아무튼 제가 그것 때문에 국방에 들어왔으니까요. 저도 대통령 뜻에 맞춰서 이게 그 빠른 시일 내에 환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전작권을 회수해야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 북한 간에 독자적인 우리의 외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한국이 패싱되잖아요. 인정은 안 해요. 중국이나 북한이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무슨 우리하고 상대가 되느냐. 미국하고 이야기하면 되지.
1: 예.
0: 항상 우리 야당 의원들도 미국 하면 통미봉남이잖아요. 북한의 정책이. 그러면 한국 패싱되는 거 아니냐고 항상 항의하잖아요. 현 정부한테. 전시작전권부터 가져와야지 패싱이 을 또 막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힘이 있는 거잖아요.
1: 그 휴전 회담할 때 우리가 그 회담에 들어가지 못했던 생각이 또 나기도 하고 그렇네요.
0: 그렇습니다. 우리 서명 당사자가 아닙니다 지금.
1: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의원님 아시안 게임 이번에 다 보셨습니까?
0: 이거 볼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
1: 그 병역 논란 알고 계세요?
0: 예, 알고 있습니다.
1: 예. 금메달 단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인터뷰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이상한 퍼포먼스를 해서 지금 국민들이 상당한 분노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참에 체육 이 병역 특례제도 손봐야 된다. 국방부도 오늘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지금 섣불리 판단은 어렵고 의견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병력 자원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으로 대립하고 있고 뭐 민주주의 공산국가로 대립하고 있을 때야 이 스포츠로 국위선양 하는 게 뭐 중요한 이슈였지만 지금 과연 그게 그때하고 맞느냐?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금메달 따면은 또 올림픽에서는 동메달까지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인데 병역 면제를 해주는 게 맞느냐? 형평성 차원도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는데 아마 이번 그 선수들의 그런 잘못된 인터뷰로 폭발한 것 같아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 중심에서 이제 생활 체육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가는 거잖아요.
1: 예,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 중수청이 문을 여는 걸 확정이 됐고 이제 중수청장 후보자도 이제 다음 주죠 아마 청문회를 할 텐데 여권 일부 또 혹은 여권 외곽 스피커들 반대가 심합니다. 심지어는 어제 오늘은 이 국가 공무원이죠. 이문정 전 검사도 자기 상관이 될 줄 모르는 사람인데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안 된다고 했단 말이죠.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0: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조국 장관 법무장관 임명할 때도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때 윤석열이나 검찰 세력들이. 그래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정경심 여사를 소환도 않고 기소를 해버렸어요.
1: 예, 예.
0: 그래서 제가 이거 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부부를 수사하는 것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특히 국회의 인사청문회 권한에 대한 침해 아니냐. 예.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
1: 할 수도 있으니까.
0: 했는데 인사청문회가 지금 이제 청문 요청이 들어와서 국회가 인사청문회 때 질문하면 될 건데 예. 입장을 바꾸려면 그런 거 유사한 기시감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거꾸로 이쪽에서
1: 예예.
0: 그래서 저는 뭐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걸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붙이지도 못할 정도의 사람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검증하면 될 것이다.
1: 예. 근데 대통령이 지난번 기자회견 굉장히 낮은 자세 또 겸허한 자세로 지지층에 손을 내밀었는데 최근 이 SNS에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소위 말하는 강경파들에 대해서 지금 그 이 스탠스는 어떻게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0: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의 권위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저는 대통령께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하면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이 국가가 중심을 잡고 가는 거고 특히 여권 세력은 그렇다 보이지고 지금 대법관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법관 재청권도 조희대가 저렇게 하는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김지용 중수청장 예, 임명 가지고 이렇게 예. 반대하는 것과
1: 예.
0: 사실상 김민기 판사를 막으려 그런 거거든요. 김민기 판사가 어떤 분이냐면 국민 여러분 이분이 서울법대에서 노동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1: 예.
0: 버스 기사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를 정당화도 말한 이런 보수적이고 부자들 강남 부자들로 구성된 대법관들 속에 노동법 전문가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보와 보수의 균형을
1: 예.
0: 위해서라도
1: 예.
0: 정말 필요한 분이고 뛰어난 그 법관들 사이에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뛰어나고 열정적인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김민기 판사 대법관 된 거를 추궐하고 막으려고 하는 조의대의 저런 고집 때문에 이게 꼬이고 있는 거죠.
1: 그 김민기 법관 남편이 헌재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명분이 있던데요.
0: 그러니까 그것도 부부가 다 제척 깊이 사유가 있는 사안별로 그게 예.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 오히려 그러면 부부 법률가들 중에 검사인 사람도 있고 자기 남편이 판사인 사람도 있고 또
1: 그럼
0: 뭐 변호사인 사람도 있는데
1: 사건 관계돼 있으니까
0: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변호사는 또 자기 선임당한 예. 사건이 될 수가 있으니까
1: 반대를 위해서 명분을 갖고 왔다. 알겠습니다.
0: 그렇죠.
1: 예, 좀 지켜보겠습니다.
0: 네.
1: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6: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5: 응답하라 2588 2588. Walk it, walk it.
7: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8: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9: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8: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9: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1: 너는 참 올리브 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0: 네,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1: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잔치복은 못 봤거든요.
2: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에르웍스.
4: 오늘 방송 마치고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5: . 교통안전 1분 턱.
6: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굽은 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7: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이어서 YTN 라디오 해봅시다. 3분 건강 유비무환이 방송됩니다.
9: YTN 라디오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3분 건강 유비무환 제5편. 혈변 없다고 안심? 대장암. 놓치기 쉬운 진짜 신호.
10: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 대장항문외과 정재희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10: 보통 증상이 있어야 저희가 의심하잖아요. 네. 증상이 없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11: 특별한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장암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장암의 증상으로 알고 있는 혈변, 배변 습관의 변화, 복통 같은 증상은 종양이 어느 정도 커서 대장을 막기 시작해야 발생합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미리 꼭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0: 언제부터 어떤 검사를 받는 게 도움이 될까요?
11: 국내 건강보험공단 검진에서는 50세부터 무료로 분변 잔열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분변 검사로는 용종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10: 네.
11: 대장 내시경 검사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10: 네.
11: 보통 50세부터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최근 젊은 대장암 환자가 늘면서 미국 대장암 학회에서는 45세로 낮춰서 권고드리고 있어요.
10: 예.
11: 직계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40세부터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유전성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어린 20에서 25세부터 1, 2년 간격으로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10: 아, 이거 치질인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는 분들 많거든요. 대장암이랑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11: 피가 변에 섞여 있으면서 평소보다 변이 가늘어져 있고 변비와 설사를 반복하고 배변 후에 시원하지 않은 잔변감은 치질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10: 그리고 내시경 할 때 이제 용종 뗐다라는 분들 주변에 많아요. 용종 있으면 걱정되는 건가요?
11: 용종이 자주 발견되면 대장암 유형군은 맞습니다. 하지만 암이 되는 용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종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암이 되기 때문에 꼭 제거를 하셔야 합니다. 부모, 형제 중 대장암이나 용종이 있으면 위험이 약 2배가량 높아지거든요.
10: 예.
11: 용종 절제를 주기적으로 하시게 되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0: 마지막으로 이것 좀 바꾸시고 꼭 이건 하지 마세요라고 가이드 한번 주시죠.
11: 일군 발암 물질로 알려진 가공육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WHO 기준으로 하루에 50g 복용할 때마다 대장암 위험률이 약 20% 증가합니다. 그리고
10: 네.
11: 이분 발암 물질로는 붉은 고기가 있는데요. 소고기, 뭐 돼지고기, 양고기 주당 500g 이하로 드실 것을 권고드리고 있고요. 오븐, 식힘, 데치기 조리를 권하고 있습니다. 흡연, 음주, 폭식은 줄이고 채소, 과일 등 섬유소를 하루 30g 이상 섭취할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0: 있을 겁니다.
1: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의정부 일지대학교 병원 대장항문외과 정재희 교수였습니다.
2: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재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인사말 뒤에 이석하는 문제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 참석해 미리 준비한 기관장 인사말을 읽었지만 증인 선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서 대법관 후보 재재청 거부 등을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인사말 이후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파괴 중단하라는 손팻말을 부착하고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촉구했는데 국민의힘 박형소 의원은 대법원장이 인사말 이후 이석하는 관례는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융당국이 AI를 활용한 금융권 해킹 공격과 관련해 IP 30개가량 등을 금융권에 전달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권에서 발행한 침해 사고에 대해 해킹을 시도한 IP 주소 모두 33개, 중복을 제외하면 28개를 전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사이버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보안 취약점 정보 등을 포함한 중요 위협 정보를 전 금융권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피싱과 스미싱 등 2차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틈탄 맞춤형 대출 빙자 사기에 주의하라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면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과 같은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전략적 가치가 생겼다면서도 상업적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중동전쟁으로 중동산 LNG 도입에 어려움이 생긴 상황이라 알래스카산 LNG 도입에 전략적인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승원 의원의 식약처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제약사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의 항소심 판결문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 씨의 항소심 판결문을 확보해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 관련 고발 5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지난 2024년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검찰 수사 기록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9도, 습도는 52%입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4: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국민건강보험.
8: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9: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1: 사건은 회사 여직원 A씨가 여자 화장실에서 가로세로 2.5cm의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2: 이게 뭐지? 잠깐만. 이거 카메라잖아!
11: 뉴스에서나 보던 불법 촬영 카메라가 내가 다니는 회사 화장실에 설치돼 있었다니 도대체 누가 이랬고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 또 그 안에 무엇이 찍혔을지 A씨는 불안했습니다. 소름 끼쳤죠. 그렇게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고 뜻밖의 인물이 경찰을 찾았습니다.
12: 제가 그랬습니다.
13: 본인이 직접요?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 겁니까?
12: 한 3년 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13: 3년이요?
11: 약 3년 전부터 불법 촬영을 해왔다는 이 남성. 화장실뿐만도 아니었습니다. 여직원들의 책상 밑에서도 카메라가 발견됐는데 이 남성의 정체, 바로 이 회사의 대표의 아들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13: 이게 뭐야? 미리 연습을 했다고? 이거 진짜야?
12: 그게요. 자기 아내 샤워하는 모습 찍으면서 카메라를 시험해본 정황도 있답니다. 거참.
11: 최근 이 사건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피해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13: 잠깐만, 본인이 3년 전부터 찍었다. 자수했다면서?
12: 그렇지.
13: 그런데 왜 재판에 넘겨진 건 49일 동안 벌어진 범행뿐인 거야?
11: 가해자 본인은 3년간 범행했다 자백했는데 왜 재판에 넘겨진 건 49일뿐이었을까요? 자수와 촬영 실험, 회사 대표 아들이라는 지위는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호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4: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11: 자, 불법 촬영 문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어떤 사건인지부터 한번 내용을 얘기해 주시죠.
14: 이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7월 제주의 한 중소기업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여직원 한 분이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하고 곧바로 그 카메라를 들고 회사 임원에게 알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임원이 바로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 대표의 아들이자 임원인 40대 남성이었는데요. 그 자리에선 자기가 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사도 바로 신고하지 않아서 주말이 지난 월요일쯤에야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결국 이 남성이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는데 그 사이 일부 영상은 이미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11: 여자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여직원의 책상 밑에서도 카메라가 발견됐다면서요?
14: 네, 이 화장실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23년 11월쯤 회사 돈으로 내시경 카메라를 샀다고 하는데요. 이 카메라를 같은 부서 여직원 책상 밑에 설치하고 선을 자기 휴대폰에 연결해서 치마 밑 등을 촬영했다는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지켜보기도 하고 일부는 녹화해서 저장까지 했다고 하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수법인데요. 이 피해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그 직원이 자리에 앉으면 휴대폰 보는 척하면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상사라는 위치를 그대로 범행에 이용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정말 소름 끼치는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11: 지금까지도 소름이 끼치는데 또 뭐가 있는 거죠?
14: 바로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범행 이전부터 배우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한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제대로 찍히는지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자기 아내를 상대로 먼저 시험해봤다는 것입니다. 우발적인 범행과는 거리가 멀고 굉장히 계획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따로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별도의 죄로 처벌한 건 아니지만 범행이 얼마나 계획적이었는지 판단하는 자료로는 삼은 것입니다.
11: 이 사건 같은 경우 일반적인 몰카 범죄랑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가해자가 회사 대표의 아들이자 회사의 임원이었단 말이에요.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이런 지위에 따라서 양형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영향이 있나요?
14: 이 법에 대표 아들이면 뭐 더 무겁게 처벌한다 이런 조항은 사실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11: 네.
14: 그런데 형량을 정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판사는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까지 다 따져서 형을 정하는데 이 사건처럼 회사 오너 일가인 상사가 자기 지위를 이용했다면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재판부도 회사 대표 아들로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공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가해자가 대표 아들이면 이상한 낌새가 있어도 문제 삼기 어렵고 신고한 뒤에도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바로 그 구조를 이용한 것입니다.
11: 그런데 이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게 공소장에 적시된 범행 기간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서 3년 전부터 범행을 한 것 같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재판에 넘겨진 범행 기간은 그보다 훨씬 짧았던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랬던 겁니까?
14: 이 자백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원칙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제가 했습니다라고 해도 그걸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없으면 유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과거 억지 자백으로 억울한 사람이 생겼던 역사 때문에 생긴 원칙입니다. 또 공소장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범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3년 전쯤부터 찍은 것 같다 정도로는 재판에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휴대폰이나 PC에서 실제로 확인된 자료로 뒷받침되는 범위가 화장실 범행 한 건, 그리고 책상 및 촬영 49일이었다는 게 수사기관 설명입니다.
11: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들이 부실 수사를 주장했다고 하던데요. 결국 그 3년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대로 찾아봤느냐, 수사를 열심히 했느냐, 이 문제잖아요. 어떻습니까?
14: 네, 바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 남성이 스스로 낸 휴대폰과 집 PC만 포렌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행 장소는 회사였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이 남성이 쓰던 사무실 PC를 포렌식해달라고 했는데 경찰은 동영상 파일을 단순히 검색해보는데 그쳤습니다. 문제는 파일을 지우면 단순 검색으로는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경찰 설명도 일리는 있습니다. 포렌식은 피해자가 요청한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PC가 범행에 쓰였다는 정황이 있어야 영장도 받고 압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본인이 3년이라고 자백했고 2023년 11월에 카메라를 산 기록도 있었고 영상을 지운 정황까지 있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이유는 충분하지 않았나. 피의자가 주는 것만 봤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1: 네. 그리고 경찰 수사가 부족했다면 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 검찰도 그냥 그대로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검찰 단계에서 추가로 확인할 방법은 없었던 건가요?
14: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으면 경찰에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면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기록만 봐도 본인은 3년이라는데 공소장은 49일이라는 차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까지 넉 달 가까이 보안 수사 요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당시 인력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요. 아이러니한 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 점 을 이유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장기간이라고 보면서도 그 기간을 입증하려는 노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기보다는 확인하려는 시도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1: 그나저나 앞서 이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말씀하셨는데, 흔히 자수하면 형을 깎아준다 하잖아요. 이 남성도 그런 자수 감경을 기대했던 것일까요? 실제 이번 재판에서 감형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14: 기대는 했을 것입니다. 형법상 자수하면 형을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심에선 검찰 구형 그대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니 자수 감경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 전문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이유는 짐작이 갑니다. 이 남성은 피해 직원이 카메라를 들고 왔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했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찾아갔고 그 사이 영상 일부를 지었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진정한 자수라고 보긴 어려웠을 것입니다.
11: 자, 그래서 1심에서 실형이 나왔습니까?
14: 네,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남성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내려졌고요. 이 남성 측은 초범이고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공탁금까지 걸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피해자들은 공탁금을 거절했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초범인데도 구형 그대로 실형이 나온 건 결코 가벼운 판결이 아닙니다.
11: 그런데 판결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재판부가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보다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지적을 했거든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귀가 솔깃했을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는 좀 달라질 여지가 있을까요?
14: 이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범위 안에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드러나지 않은 범행을 판사가 직접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달라지려면 결국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합니다. 회사 PC를 제대로 포렌식하고 삭제된 영상을 복원하고 카메라를 산 2023년 11월 이후 촬영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추가 범행이 확인되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기소할 수 있고 반복된 범행이 입증되면 상습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할 여지도 생깁니다. 다만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11: 피해자들이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뭐 루트나 뭐 절차나 방법 같은 게 있을지요?
14: 네,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드러나지 않은 범행에 대해 새로 고소하면서 회사 PC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조사해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선 법정에서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낼 수 있고 재판기록 열람 복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국선 피해자 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수사 단계에서 안내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주장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형사재판 안에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배상명령 신청도 가능하고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신다면 경찰 감찰부서 민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유포가 걱정되신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네. 또 하나 궁금한 건 이 범행 장소가 회사였고 가해자가 회사 임원이자 대표의 또 아들이었잖아요.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신고가 늦어서 과태료를 받았다는 일부 보도도 있던데 피해자들이 가해자뿐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는지 이럴 때 회사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 여지가 또 있을지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14: 네, 있긴 합니다. 먼저 사용자 책임인데요.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회사도 함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안에서 근무 중에 업무 지시를 하는 상사 지위를 이용해 벌어졌고 카메라도 회사 돈으로 샀다고 합니다.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 여지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 자체의 잘못입니다.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이 생기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도대로 대응이 늦어 과태료를 받았다면 그 자체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영상이 삭제됐다면 그 책임도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또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그건 별도로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물론 회사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가해자가 대표 아들인 회사에서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회사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1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21 파일럿의 Stretched Out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5: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6: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힘내라는 말보다 필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다시 안부를 물어주세요. 한 사람의 꾸준한 관심이 마음을 붙잡는 힘이 됩니다. 작은 관심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는 따뜻한 불빛이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땐 혼자 견디지 마세요. 함께 그냥 쉬어도 되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8: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아침 일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전북 북동부와 경북 북동 산지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는데요. 농작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내륙 지역은 아침 기온 10도 안팎에서 출발하겠고 일교차도 15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일상으로 복귀한 첫날이라서 퇴근길도 혼잡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아직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정체고 한강 주변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강동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가는 길 3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10분 전에 난 사고라서 처리 시간 더 필요하고요.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 하남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 구리 방향은 한강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혼잡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군자교에서 상계교까지 40분 정도 걸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중동 진출로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노호지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중식당에 레코 테러를 벌인 뒤 도주한 중국인 일당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4명 가운데 3명에 대해서는 적색 수배를 완료했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중국이 자국민 불인도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국내 송환과 별도로 중국 현지에서 처벌될 수 있도록 법무부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광주 소년원에서 한 학생이 담임교사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발로 목을 조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소년원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최근 3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5: 전남 광주 특별시에 있는 광주 고령정보산업학교, 이른바 광주 소년원입니다. 지난 1월 이곳에서 생활하던 A 학생은 담임교사의 얼굴을 13차례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발로 목 주변을 졸랐습니다. 피해 교사는 견갑골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A 학생은 이 사건으로 장기 1년, 단기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걸 좀 국민들께 살아주셨으면 하는 마음.
3: 법무부 관계자입니다.
5: 이런 소년원생의 규율 위반 행위는 지난 2022년 382건이었지만 지난해 764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건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입니다. 2022년엔 41건이었는데 지난해 84건으로 3년 만에 2배를 넘어섰습니다. 소년원 내 교권 추락은 소년범들의 교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수용돼 있는 소년원생들 가운데 22.5%는 이미 보호 처분을 마친 뒤 3년 안에 또 범죄를 저질러 재수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입원율이 지난해 15.7%보다 늘어난 겁니다.
7: 교사의 안전과 교권이 무너진 환경에서는 원생에 대한
3: 김동아 민주당 의원입니다.
7: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5: 소년원이 비행 청소년 교육과 사회 복귀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려면 교사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권을 신장할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4: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내일 나옵니다. 앞서 같은 사안에 무죄를 선고한 김건희 씨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앞둔 만큼 암묵적 의사합치 판단이 유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8: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진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양 측이 소통한 것 자체에 주목했습니다. 김건희 씨와 명 씨가 만난 뒤로 여론조사 결과가 이들 사이에 오가기 시작했고 서로 의견도 주고받았다며 암묵적 의사합치의 근거라고 봤습니다.
9: 비건 윤석열과 비건 명태균 사이에 이미 직접 또는 김건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론조사 실시 제공이 가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3: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8: 2심은 여론조사 58차례 가운데 14차례를 유죄로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단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앞서 공범인 김건희 씨 1, 2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1심과 정반대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명시적 합의는 없었고 공천 약속 같은 대가성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0: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11: 오인성 부장판사입니다.
8: 내용이 같은 두 사건 하급심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 건데 김건희 씨 사건은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0: 대통령에게 징역 4년,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윤전 대통령 측은 명 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는데 1심의 암묵적 의사 합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1: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 등을 제외하자는 여권 일각의 논의에 공수처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지휘계통에 있는 기관에 수사를 맡긴다는 점을 언급하며 견제 구조 퇴보로 규정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2: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제외하는 여권발 방안을 두고 공수처가 견제 구조의 퇴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정례 브리핑에서 중수청과 경찰 모두 행정안전부 소속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행안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수사 대상자의 직속기관이 수사를 맡는 구조가 되는 거라며 공수처의 독립성이나 국민 신뢰 측면 모두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드러낸 겁니다. 현행 공수처법은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행정부와 국회의원 등 입법부까지 고위공직자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민주당 일각의 공수처 개편안은 여기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 권한을 중수청으로 넘기고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찰과 수사관 등 수사 사법기관 종사자에 대한 견제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공수처의 그간 실적을 고려하면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연평균 기소 건수가 한 건을 겨우 넘는 데다가 지금껏 구속영장의 발부율도 20%에 그칠 만큼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을 주제로 한 정치권 토론회도 예정된 가운데 조직 효율성 제고와 정치 권력 수사 중립성 담보라는 두 목표를 아우를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3: 갤런당 6달러를 돌파한 미국의 살인적인 경유값이 물가를 통째로 집어삼키며 다가오는 중간선거 판세를 거세게 뒤흔들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트럼프 대통령이 농업용 면세유 규제까지 대폭 푸는 등 유가를 잡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권영애 기자입니다.
4: 주유기 미터기의 숫자가 무섭게 올라가자 기름을 넣는 운전자의 손길도 무거워집니다. 미국 경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 6달러를 훌쩍 넘어서며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서민들의 일상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5: 경유값으로 80에서 85달러를 더 쓰고 있어요. 그리고 휘발유도 아마 그만큼 더 쓰고 있을 겁니다. 푸드트럭 운영자입니다.
4: 경유는 트럭 물류와 건설 장비는 물론 수확철 농기계의 핵심 동력입니다. 경유가 급등이 식품과 공산품 등 전방위적인 생활물가 폭등으로 번지면서 한 달도 남지 않은 11월 중간선거에 최대 악재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71%는 정부의 생활비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약 40%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 농업용 면세유인 적색 경유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우린 농민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첫날부터 저와 함께해왔고 저는 그들이 많은 돈을 벌게 해드렸습니다. 경유 문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4: 이미 미국산 경유 수출 금지 카드까지 꺼내들며 동맹국들을 압박한 끝에 주요 7개국의 비축유 방출 합의까지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세금 인하나 면세유 완화만으론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쟁으로 러시아 정유시설이 파괴돼 글로벌 경유 공급망이 붕괴된 데다 미국 정유시설마저 이미 가동률 98%로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5: 러시아산 수출이 중단되면서 경유 공급이 빠듯한 상황입니다. 회복 중이긴 하지만 중동발 물량이 일부 줄었고 중국발 수출마저 끊기면서 공급 차질이 상당합니다. 미국 정유사들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4: 백악관은
5: 미국 에너지부 장관입니다.
4: 국방물자 생산법까지 동원해 기존 정유시설의 생산량을 강제로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 부족의 골이 워낙 깊어 선거일 전까지 유권자들이 체감할 만큼 뚜렷한 물가 안정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광고에 거액의 나랏돈을 썼다는 비판이 일자 앞으로는 사비로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좌파 진

0: 명이 미국을 긍정적으로 홍보한 광고에 불만을 품고 있다며 자신의 정치활동위원회 자금이나 사재를 털어서 광고비를 대겠다고 물러섰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개인 우상화성 홍보물 제작에 투입된 연방정부 예산만 최소 1,0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세계 영화 제작자 연맹의 최고 등급 A- 리스트에 오른 부산국제영화제가 잠시 뒤 31번째 막을 올립니다. 247편의 공식 초청작이 관객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1: 네, 부산 영화의 전당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레드카펫 행사가 한창이라고요?
1: 네, 제 뒤로 개막식 무대가 보이실 텐데요. 그 앞에 마련된 레드카펫으로 주요 내빈들이 하나 둘씩 입장하고 있습니다. 내빈들이 멋진 자세를 뽐내면 관객들은 박수와 갈채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개막식은 저녁 7시 잠시 뒤에 김민아 배우의 사회로 시작됩니다. 김민아는 개막작인 김종관 감독의 낮과 밤은 서로에게 주연을 맡기도 했습니다. 영화제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관객과 만나게 된 김종관 감독의 소감 한번 들어보시죠.
2: 세계적인 위상이 있는 영화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3: 김종관 감독입니다.
2: 하는 작고 사소함에 대한 것에 대한 중요성 같은 거를 손을 들어준 마음이 있어서 너무 마음 깊게 감사의 그런 마음이.
1: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경쟁 부문에는 이하연 감독의 데뷔작 그날의 태주 등 14편이 겨룹니다. 초청작은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인 247편입니다.
0: 네, 올해 이 세계 영화계에서 영화제 국제적 위상을 인정받는 소식이 잇따랐다고요?
1: 네, 올해부터는 경쟁 부문 최고상인 부산 어워드 대상을 수상하게 되면 미국 아카데미, 그러니까 오스카상 후보에 자동으로 출품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칸이나 베를린을 비롯해서 6개 영화제에만 주어지는 영예인데요. 영화제 관계자도 놀라움에 아카데미 관계자에게 선정 이유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4: 부산국제영화제가 아시아에서 받고
3: 정한석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4: 그동안 지켜보았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정성적, 정량적 평가들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바였기 때문에
1: 이뿐만 아닙니다. 영화제는 올해 세계 영화 제작자 연맹의 최고 등급 A리스트에 들었습니다. 세계 주요 17대 영화제의 반열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 영화 암살자들 관련 행사는 취소되는 우여곡절도 겪었다고요?
1: 네, 이번 영화제에서 허진호 감독과 출연 배우들이 참석하는 야외 무대 인사를 비롯한 각종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작사의 요청으로 일정은 모두 취소된 상태인데요. 개막작 기자회견에서는 김종관 감독에게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영화제 측에서 이전 공지를 참고해달라고 대신 답했습니다. 앞서 영화제에서는 관객과 내빈들의 안전과 원활한 행사 진행을 고려한 제작사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5: 전형적인 환절기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올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했는데 한낮에는 비교적 따뜻했죠. 일교차를 색으로 나타낸 지도를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 일교차가 15도에서 많게는 20도나 벌어진 곳입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 24도까지 오릅니다. 춘천은 일교차가 18도나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겠지만 아침에는 영서를 비롯한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 또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누리호 발사가 진행되는 나로 우주센터는 대체로 맑겠고 바람도 잔잔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0: 지금 여러분은 뉴스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1: 중수청수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 5곳의 지방중수청장이 첫 출근했습니다.
2: 네, 준비 부족 탓에 당장은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다며 정부를 향한 쓴소리까지 나왔는데 이 조직 안정화부터 예산까지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 게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3: 마약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게 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장이 임명되지 않은 채로 전국 5개 지방중수청장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첫 출근은 했지만 당장 수사에 착수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4: 출범 초기 분명히 미흡한
0: 김형근 수원지방중수청장입니다.
4: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부패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넓은 관할 구역에 따른 접근성 문제에 더해 예산과 조직 정비까지 현장에선 당장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고백까지 나왔습니다. 극심한 혼란이 예상됐는데도 성급하게 개청했다며 정부를 향한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5: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고 이것은
0: 이문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입니다.
5: 경보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되질 않아서 올해 6월 초에 제가 정성호 장관님한테 이 정도 되면 개청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로.
3: 현재 중수청 정원은 2,800여 명의 66%에 불과한 약 1,900명밖에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출범 취지에 맞게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6: 국가 원칙에 따라서
0: 문홍주 대전지방 중수청장입니다.
6: 진행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3: 개문 발차, 나아가 개문 정차 버스에 승객을 태울 수 있느냐는 안팎의 냉소 속에 첫발을 뗀 중수청.
7: 예산과 조직 정비, 넓은 관할 문제에 수장 공백 사태까지 겹쳐 중수청 체제는 출범 초기부터 거센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1: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도 중대범죄수사청 졸속 출범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범위 여권의 내전 양상도 이어졌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8: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 수장 공백서 출범 나흘째를 맞은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여야는 한 목소리로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9: 수장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0: 김영배 민주당 의원입니다.
9: 수사 조직이라는 게 과연 제대로 팀플레이 하겠느냐.
10: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0: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0: 장관으로서 송구해야 될 일 아닙니까?
8: 정원 미달 상태로 개문 발차한 데 이어 설상가상 내부 항명까지 불거지면서 수사력은 물론 기강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0: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1: 침해라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출범 사흘 말에 조직의 기강과 중립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8: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송구하다며 네. 고개를 숙였는데
12: 최선을 다했습니다.
0: 윤호중 행안부 장관입니다.
12: 수장과 함께 중수청이 출범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예.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증이 필요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법력권 내부 반발이 거센 상황을 의식한 모습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제동에도 여권 내 반발이 계속되는 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김민석 대표도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13: 개혁의 진영과 대열과 전선
0: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13: 자체에 대해서 혹시 훼손이 될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이제는 당에서 조금 제어를 할 때도 됐다.
8: 우여곡절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개최가 유력해졌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시동을 건 만큼 청문보고서 채택은 유력할 전망이지만 김 후보자 이력을 둘러싼 여권 강경파와 지지층 반발 해소가 과제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금융당국이 AI를 활용한 금융권 해킹 공격과 관련해 IP 30개가량 등을 금융권에 전달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침해 사고에 대해 해킹을 시도한 IP 주소 모두 33개, 중복을 제외하면 28개를 전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사이버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보안 취약점 정보 등을 포함한 중요 위협 정보를 전 금융권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이 어제 최근 확산하는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입건 전 조사, 이른바 내사 단계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대를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하고 28명을 투입했습니다.

0: 구입해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 업체들로부터 해킹 당시 서버 접속 기록을 확보한 뒤 AI 도구를 이용한 해킹일 가능성을 포함해 다양한 각도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AI 금융권 해킹 사태를 보면서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금융권은 최고 수준의 보안 체계를 갖췄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최소 7곳이 뚫린 이유는 뭔지 또 왜 제때 탐지를 하지 못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이유를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금융권 보안 체계를 살펴봤더니 허술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본 신한, KB 국민, 하나은행은 보안 최고 등급 평가와 국내외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24시간 보안 관제 등 각종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처음 피해가 확인된 신한은행은 금융위 주간 점검에서 6년 연속 S등급 100점을 받았고요. 국내 금융권 최초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의 룩드실즈 훈련에도 참가했습니다. 여기에 수상한 금융거래를 찾아내는 AI 감시 시스템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뚫린 이유는 뭘까요? 이번 해킹은 수비를 확실히 해둔 정문이 아니라 직원들만 이용하는 쪽문을 노렸기 때문입니다. 금융권의 보안 역량은 고객 계좌와 직결되는 핵심 서비스 등 보안 우선순위가 높은 곳에 집중돼 있는데 금융당국 점검도 이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직원용 영업지원 시스템 같은 변두리는 상대적으로 보안이 느슨했고 인공지능이 이쪽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물론 예전에도 시도된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람이 일일이 많은 쪽 문을 두드려 볼수 없어서 성공 확률이 낮았지만 이번엔 AI가 열리는 문이 나타날 때까지 성벽 전체를 샅샅이 훑어봤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보안 취약점을 AI가 스스로 찾아 파고드는 자율해킹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럼 왜 보안 시스템은 감지하지 못했을까요? AI가 교묘하게 탐지가 안 되도록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공격한 AI는 비밀번호를 5번 틀리면 계정이 잠긴다는 점을 확인하고 4번까지만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다른 계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시를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더는 기존 보안 시스템으로는 AI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대비해도 모든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고 모의 훈련을 해도 알려진 공격법을 기준으로 점검하는 데 그치기 때문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는 AI의 공격은 막을 수 없는 건데요. AI의 등장으로 보안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면서 정보기관과 기업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1: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대법관 재재청 거부 갈등에 대한 여권 지적에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증인 선서는 거부했지만 재청권 간섭은 위헌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2: 국정감사 첫날 열린 국회 법사위. 2년 연속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기관장 인사말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재재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3: 다른 후보자를 재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4: 조희대
3: 정부적
4: 대법원장입니다.
3: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2: 이후 진행된 증인 선서에선 홀로 자리에 앉은 채 선서를 거부했고 증언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여권 의원들의 질문 세례에 결국 전례 없는 작심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A4 용지를 꺼내들고 증언 거부 이유와 대법원장 재청권에 대한 헌법적 해석을 6분가량 쏟아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의 재청에 간섭하는 게 위헌이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3: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재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장의 재청에 간섭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2: 청와대와의 갈등을 증폭시킨 이른바 서면 재청 문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간 신속한 대법관 임명을 위해 대법원장이 자진을 협의해온 것이고 역대 대통령들도 끝내 재청권을 존중해왔다며 헌법상 제한이 없어 서면 재청도 위헌이 될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에 응한 건 현행 헌법 체제에서 처음입니다. 다만 이어진 오후 질의에선 건강상

0: 조희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곳곳에서 고성이 터져나옵니다. 여야는 시작부터 조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 여부는 물론 관례대로 이석을 허용해야 한다. 일반 증인으로서 답할 의무가 있다. 치열한 신경전을 주고받았습니다.
1: 그런데 뭘 더 듣겠다고 대법원장 여기 강제로 앉혀놓는 겁니까?
2: 박형서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1: 이거는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예요 이게.
3: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대법원장으로서뿐만 아니라
2: 김의겸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입니다.
3: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지킨 채 질의에 들어서자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 문제 등 사법 현안과 관련한 공방은 한층 가열됐습니다. 민주당은 제재청 거부가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이자 헌법 위반인 만큼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다고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는데
4: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
2: 위에 있다고 민주당 의원입니다.
4: 그것은 매우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은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0: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대법관 쇼핑이 본질이라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5: 똑같이 공정하게 재판 받아야 되는데
2: 곽교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5: 지키느냐. 그것 때문에 대통령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법부 흔들게 나서는 겁니다.
0: 서로 언성을 높이고 끼어들며 발언 수위는 급기야 막말로 치달았고 이 과정에서 김태규 의원은 한동안 발언권이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6: 국회법
2: 서영교 법사위원장입니다.
6: 김태규 의원 발언권 정지합니다. 김태규 의원 발언이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어.
0: 김 의원의 항의 끝에 오후에 결국 발언권을 되찾았지만 누가 먼저 험악한 말을 시작했는지를 두고 소란은 이어졌습니다.
2: 김용민 민주당 의원입니다.
7: 비하와 비난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8: 이것도 역시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2: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8: 김용민 의원도 저한테 인간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0: 첫날부터 고성으로 얼룩진 법사위 오는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거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9: 청와대는 대법관 재재청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를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재청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국회나 대통령이 재청에 관여하는 건 위헌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청와대 입장은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본격 시작된 국정감사, 내일은 JYP 박진영 씨가 대중문화교류위원장 자격으로 국감에 출석합니다. 매달 200만 원의 수행경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몰랐다면서 반납하고 싶다는 입장을 미리 밝혔는데요. 오늘 언론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10: 몰랐고, 예. 그러면 이제 알게 됐을 때 예. 저 무엇을 한다고 했으니까
2: 박진영 예. 대중문화교류위원장입니다. 예.
10: 사실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왜냐하면 일부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예. 알면서 한 거예요. 만약에 업무 추진비를 제가 안 받으면 다음 분은 아하. 박진영 씨는 안 받았는데 예. 당신은 왜 받냐 이렇게 되면 다음 분이 이 일 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9: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가수 박진영 씨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을 대신해 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SNS에 올린 글에서 보수도 없이 시간 내고 자비 지출해 가며 대한민국 문화 수출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지 못해 못내 안타깝고 미안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염치 없지만 섭섭함이 있더라도 잊으시고 K-POP과 대한민국 문화를 세계에 펼칠 수 있도록 조금 더 뛰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11: 영화 암살자들 역사 왜곡 논란으로 출연 배우와 제작사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주연 배우 유해진 씨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에 나섰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유해진 씨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의 결정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12: 네, 서울 성북경찰서는 오늘 오후 배우 유해진 씨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일부터 유 씨의 자택으로 알려진 성북구 단독주택 앞에서 규탄 집회가 열리고 온라인에 협박성 발언이 올라오는

0: 등 신변 위협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먼저 경찰은 특정 시간대를 정해 유 씨 자택을 중심으로 맞춤형 순찰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112 시스템에 유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 관리하고 스마트워치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소속사로부터 유 씨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을 받은 뒤 안전조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 네, 경찰이 오늘 엄정 대응을 강조한 뒤 반나절 만에 이루어진 결정인 거죠?
0: 예,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배우에 대한 협박 등은 엄정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유해진 씨 자택 앞 집회 등은 특별한 문제 없이 종료됐다며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순찰 강화와 신변보호 등 추가 조치를 준비해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신자유연대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지난 주말 유 씨 자택으로 알려진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 앞에 모여 영화 상영 중단과 함께 제작진과 배우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유 씨가 광고 모델인 햄버거 프랜차이즈와 증권사 등을 찾아가 광고 계약 철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1: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 속에서도 연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개봉 전 기대했던 흥행 성적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2: 암살자들은 개천절 연휴 4일 동안 52만 명이 관람해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치이카와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순위만 놓고 보면 역사 왜곡 논란에도 흥행세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개봉 이후 전체 관객 추이를 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개봉 첫날 13만 명으로 출발한 뒤 추석 연휴가 낀 첫 주말에는 하루 40만 명 넘게 극장을 찾았고 개봉 나흘 만에 100만 관객을 넘어섰습니다. 천만 영화 서울의 봄과 같은 속도입니다. 하지만 논란이 본격화된 뒤 평일에 하루 5에서 7만 명대로 내려앉았고 개천절 연휴에도 15에서 18만 명대로 첫 주말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초반에 관객을 빠르게 끌어모은 것과 달리 장기 흥행의 가늠자인 개봉 2주차 주말에 외연을 넓히는 데는 한계를 보인 겁니다. 서울의 봄 제작사, 감독, 배우들의 이름값 등을 고려하면 흥행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3: 규모를 생각했을 때
4: 윤성은 영화 평론가입니다.
3: 넘었다고 해서 흥행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영화의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피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2: 반면 거센 논란이 일부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해 극장으로 발길을 이끈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이 흥행에 득이 됐는지 독이 됐는지를 현재 관객 수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논란 이후 사실상 영화 홍보가 멈춘 만큼 관람객들의 평가와 입소문이 최종 흥행 성적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5: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호남이 선정된 이유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 사안으로 확정된 것처럼 발표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두고도 위원들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6: 김정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경위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으로 시작됐습니다.
7: 삼성과 SK하이닉스의
8: 서재영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했었습니다. 근데 다 묵살이 됐습니다. 이 묵살된 경위를 알고 싶습니다.
9: 이재용 최태원 회장을 추석
8: 장철민 민주당 의원입니다.
9: 해달라라는 요구 말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담당자로 뭐 증인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그 야당의 입장을 듣지는 못했었습니다.
6: 국민의힘은 정부가 기업 의견에 반해 호남 일대를 부지로 정한 것 아니냐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는데
10: 삼성이나 하이닉스 쪽에
8: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0: 전력과 용수 또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호남 반도체는 불가능하다 하는 평가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6: 김 장관은 결국 기업이 선택한 것이라고 답했고
11: 정부는 제안을 했고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이었다.
8: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6: 용수 전력 확보에 여력이 있는 지역이라며 거들었습니다.
12: 논의하는 과정에서
8: 전은수 민주당 의원입니다.
12: 굳이 검토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누가 무슨 단어를 먼저 꺼냈는지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6: 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미 투자가 확정된 것처럼 발표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파고들었습니다. 미국과 사업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하면서 우리 측도 부담을 떠안은 것 아니냐고 꼬집었는데
13: 어그리란 분명히 써 있습니다.
8: 최소재인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3: 법적인 제재 요건은 없으나 실제적으로 한미 양국 간의 외교적인 신뢰에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문구입니다.
6: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이 필수 전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11: LNG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다면 전략적인
8: 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11: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6: 이 밖에도 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요구와 중국의 반도체 추격을 뿌리치기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묻는 질의 등도 있었습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5: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이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이 국정감사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 앞에서 흥겨운 출판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자, 화면 보시죠. 민주당 이정원 의원 소개에 맞춰 유니트리 로봇과 에지볼 로봇이 잇따라서 입장합니다. 이 가운데 에지봇은 지난 한 해만 5,200여 대 생산된 세계 1위 로봇인데요. TC0141 의원들에게 다가가 악수도 하고요. 보여줄 것이 있다면서 손을 올리더니 이렇게 음악에 맞춰 함께 신나게 춤을 춥니다. 아, 멋진 국감장 댄스 타임이 끝나고 이제 퇴장을 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둘 로봇 모두 나갈 때는 제대로 길을 찾지 못하는 듯 퇴장 인사라도 하는 듯 멈칫멈칫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감염병 연구소에서 병원체 유출로 연구원 한 명이 숨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수로 병연균이 들어있는 유리병을 깨뜨리면서 누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칫 제2의 코로나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각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선주 기자입니다.
14: 러시아 이르쿠츠크에 있는 패스트 방역 연구소입니다. 지난달 25일 20대 연구원이 병원체가 된 유리병을 실수로 깨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몸에 이상을 느낀 연구원은 나흘 만에 중증 폐렴 증상으로 입원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러시아 보건당국은 연구원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함께 근무했던 연구원들을 포함해 접촉 가능성이 있는 200명도 즉각 격리했습니다.
8: 이번 사안의 경우 여러 소문이나 추측에 의존하지 말고 보건당국 전문가들의 공식 발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크렘린 대변인입니다.
14: 다만 유출된 병원체를 놓고는 여전히 진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패스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지만 러시아 당국이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여러 음모론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8: 패스트 발생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정보 공개 측면에서 미흡합니다. 실험실 사고로 발생했다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 교수입니다.
14: 당장 유럽은 물론 미국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8: 미생물과 세균들이 비정상적으로 강해졌습니다.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도울 생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4: 러시아 보건당국 관계자는 패스트로 확인되더라도 기온이 낮아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폐렴형 패스트는 호흡기를 통해 사람 간에 전파될 수 있고 치명률이 70%에 달합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5: 미숙한 대회 운영으로 비판이 끊이지 않은 아이치나고의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일본 국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쿄신문은 일본이 32년 만에 개최한 아시안게임에서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며 조직위원회가 하청을 준 이벤트 회사의 엉성함과 또 인적 투자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신문은 배구장 조명기구 파손과 남자 하키에서 한국 대신 북한 국가 연주, 근대 5종 시상식에서 한국을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로 소개한 것, 또 농구 결승전 당일 한국 대표팀 버스가 도착하지 않아서 연습하지 못한 일 등을 파행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조롱하고 위협한 혐의를

0: 는 30대 박모 씨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그 방식이 적법하고 또 평화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서 한 경찰관을 따라다니면서 가짜 경찰이라고 외치고 또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습적으로 보험 사기를 벌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두달 동안 경남 진주시 등세개 지역에서 11차례에 걸쳐 고의로 차에 치이는 보험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11명에게 합의금 명목 등으로 870만 원가량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은 지난달 20대 청년 가장이 이른바 동거 고독사한 지적장애인 가족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안타까운 사연을 연속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지자체는 이 가족의 위기 단계를 상향하고 모니터링 횟수를 늘리는 등 뒤늦게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수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 지난 8월 서울 중랑구 집에서 숨진 지 며칠 지나 발견된 20대 남성 A씨. 자신은 물론 어머니와 남동생까지 세 식구 모두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자체는 이 가족을 위기 과정을 분류하는 두 번째 단계인 주의 수준으로 관리해왔습니다. 가족 모두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1년에 두 번만 들여다본 겁니다. 하지만 A씨의 동거고독사, 동생의 범죄 피해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현실이 YTN 보도로 알려지자 대응에 나섰습니다. A씨 유족을 가장 높은 단계인 위기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이 한 명만 장애인이어도 3단계인 심각으로 관리했어야 하는데 뒤늦게 상향 분류한 겁니다. 앞으로는 복지 담당자가 격주에 한번 방문해 생활을 직접 살펴야 합니다. 보도 이후에는 실제 유족을 여러 차례 찾아가 필요한 지원이 있는지 물어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아버지에게 가족들 몫의 기초생활급여가 지급되어 온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중랑구청은 분기마다 급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개입해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이들 말고도 관내 생계급여 수급 17,000여 가구에 대해서도 취약하게 관리되는 건 없는지 파악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복지 대상 2만 5천여 가구의 위기 단계를 다시 살펴 돌봄 공백에 노출된 가정이 더 있는지 찾아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2: 금융기관 대규모 해킹 사건과 관련해 오늘 경찰이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0: 네, 해킹 배후 추적에 방점이 찍혔는데 관련 내용 지금부터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2: 네, 금융권 해킹 공격 사태가 잇따르면서 긴장감이 좀 돌았습니다. 일단 인공지능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공격 주체가 다 같은 겁니까?
4: 네, 지금 현재로서 봐서는 이제 같은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그 실질적으로 공격하는 게
5: 황석진 동국대
4: 짧은 시간 내에 여러
5: 교수입니다.
4: 금융기관을 동시다발적으로 그 공격 시도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이 감독원 조사 결과 이제 동일한 IP가 여러 군데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동일 범 아니면 동일 인프라를 갖춘 조직에 의해서 그 조치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AI라는 이 도구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0: 말씀하신 대로 이제 IP가 여러 군데에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33개, 그러니까 중복을 제거하면 28개 IP 주소를 지금 특정했다, 이제 이렇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재 지역이 여러 국가에 좀 흩어진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면 이제 해외에서 해킹을 한 겁니까? 아니면 국내 IP가 해외를 우회해서 들어온 겁니까?
4: 네, 뭐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0: 네.
4: 일단은 뭐 해외를 그 실질적으로 경유해서 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뭐 미국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심지어는 뭐 다른 유럽 지역에 있는 국가에 있는 IP도 활용한 것으로 봐가지고는 해커가 실질적으로 어떤 범죄를 자행을 하고 난 다음에 수사기관이라든가 제3자로부터 추적받는 것을 좀 시간을 좀 지연시킨다든가, 안 그러면 추적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국가의 IP를 좀 우회해서 침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 네,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금융당국이 좀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4: 네, 아무래도 뭐 수사기관에서 수사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금융당국에서도 관련 IP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집

0: 해가지고 관련 뭐 금융기관 또는 뭐 다른 금융기관까지 다 지금 공의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1: 네.
0: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누가 했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계속 수사기관의 이제 목 아니겠습니까?
1: 네.
0: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추적을 이제 계속해도 실질적으로 우회했던 이제 VPN 서버라고 그래서 가상 사설망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들어오면 흔적이 좀 많이 남아요. 이게 뭐 어디 IP인지 하면 그게 뭐 국가라든가 뭐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추적이 되기 때문에
2: 예.
0: 해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제 숨겨야지 자기가 범행이 좀 완전 범죄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1: 네.
0: 아마 이제 금융 당국이라든가 수사 기관에서 그 IP 추적을 통해서 어떤 노고 기록을 확보하고 역으로 이제 계속 추적을 한다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2: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제 우회를 하더라도 그 기록이 다 남는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우회 경로 자체도 조금 약간 흔적이 지워진 듯한 아,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0: 그렇기 아닙니다. 때문에? 그렇게 아니고요. 이제 예. 우회를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확인된 IP가 뭐 26개, 28개 정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IP를 또 역으로 추적을 해야죠. 지금은 이제 인입됐을 당시에 인입되었던 IP를 지금 최초로 확인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나는 국가 공조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2: 지금 이제 최근 그 금융권 해킹에서 아텍스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0: 네, 원래 이제 아텍스는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어 기반의 그 AI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정확한 건 이제 침투 테스트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AI를 통해서 검증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아시다시피 이게 그 어떤 선량한 쪽에 들어간다 그러면 자기 방어 도구라든가 자기 어떤 취약점, 약한 연결고리를 찾는 이런 도구로 활용이 되지만
1: 네.
0: 이게 이제 뭐 해커라든가 범죄자 손에 들어가면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그 기술을 가진 그 AI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거거든요. 참고로 이 알텍스 AI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 달에 이제
1: 네.
0: 바이두 이제 중국에 있는 기업이 그 공동 대응 센터에서 주최한 어떤 뭐 이 무슨 대회에서 1위를 한 그런 솔루션이에요.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 600개 기업이 그 실질적으로 이 알텍스 AI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공격 주체를 특정하려면 이제 역추적도 해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셨는데 중국어 기반 AI인 아텍스를 활용한 거라면 공격 주체로 좀 특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0: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00개 이제 IT 쪽에서 그 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1: 네.
0: 때문에 이게 꼭 뭐 중국 기반을 썼기 때문에 특정한 국가다라고 지금 단정하기 좀 그렇고요. 뭐 그런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으니까 열어놓고 뭐 수사를 갖다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1: 네.
0: 이 문제는 뭐 이게 중국어 기반 뭐 이런 부분보다는 이게 오픈소스입니다. 누구나 다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1: 네.
0: 때문에 뭐 오픈되어 있으니까 가져다 쓸 수 있는 거니까 실제 도구야 뭐 중국어 기반에 알텍스 AI를 썼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사용한 사람이 뭐 다른 쪽일 수도 이런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단정적으로 뭐 중국어 기반이기 때문에 이쪽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좀 약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그 해킹 사태가 조금 약간 충격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금융권이 해킹을 당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네.
2: 금융권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흔히들 공인인증서라는 제도가 조금은 번거롭지만 이게 이제 금융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이중 삼겹으로 뭔가 장치를 마련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게 해킹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금융권의 패닉 상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AI 해킹과 기존 해킹의 좀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아주 뭐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2: 네.
0: 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사람이 직접적으로 해킹을 많이 했었어요. 그 상당히 이제 고도화된 해커가 실질적으로 상대편의 어떤 취약점을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공격을 했었는데 대신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기업을 한 번에 해킹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만약 지금 같은 똑같은 부분을 해커에 의해서 어떤 조치가 됐다 그러면
1: 네.
0: 제가 봤을 때는 1년에서 거의 2년 가까이 걸릴 정도의 어떤 수준이에요. 여기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 근데 대신 AI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공격 명령을 만약 AI 에이전트에다 내렸다 그러면
2: 예.
0: 이 AI가 취약점을 찾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2: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찾는 거잖아요.
0: 네, 알아서 찾는 것이고 그리고 또 같은 시간대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 기관을 동시에 공격할 수도 있는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화, 신속화, 비용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절감되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1: 네.
0: 그래서 기존의 AI를 이용한 해킹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해킹하고 현재 AI를 이용한 해킹하고는 차이가 시간이라든가
2: 비교가 안 되겠네요.
0: 예, 자동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네. 근데 이번에 금융권 피해 중에서도 이제 신한은행이 가장 큰 피해를 봤잖아요. 2만 5천여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되는데 그렇다면 해킹 목적은 뭐였을까요?
0: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제 금전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뭐 개인 정보를 그 자기가 수집하려고 하는 것이냐, 안 그러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정보를 또 수집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네. 지금 뭐 그 한 며칠에 걸쳐 가지고 몇 시간에 걸쳐 가지고 계속 수집을 했기 때문에 1차적인 것은 이제 개인 정보 수집 쪽에 목적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대부분 해커들은 자기가 이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난 다음에 이 정보를 직접적으로 처분한다든가 그러지 않습니다.
1: 네.
0: 다른 업자들.
3: 금융기관 대규모 해킹 사건과 관련해 오늘 경찰이 정식 수사로 전원했습니다. AI를 활용한 연쇄적인 해킹 사태로 밝혀졌는데요. 관련 내용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8: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7: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Walk it,
1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3: 안전화.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4: 합성 목재 예스팀바.
13: 경동산업 주식회사.
1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 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 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 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4: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3: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4: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3: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4: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6: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7: 회의록이 너무 길어서 AI에 요약시켜야겠다.
8: 잠깐, 고객 이름이랑 연락처, 계약 금액도 그대로 들어있는데요.
7: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요약만 하는 건데.
8: 외부 서비스에 넣어도 되는 자료인지부터 확인해야죠. 개인정보는 지우고 회사의 AI 사용 기준도 보셔야 해요.
7: 아, 생각 없이 전부 붙여넣을 뻔했네요. 필요한 내용만 남겨서 다시 정리할게요.
9: AI의 편리함을 이용하기 전에 입력하는 정보부터 우선 살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0: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1: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1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5: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2: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가을 외투 꺼내셨죠?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겉옷이 필수인데요. 특히 내륙은 일교차가 15도가량 나르기 때문에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0도, 강릉 12도, 대구 11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정체는 많이 줄었지만 사고 소식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진 상태라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중동 진출로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김천분기점 2차로와 3차로에도 사고 있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시흥 방향 서평택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정릉에서 기름 구간 2차로와 3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뒤로 많이 혼잡한데 20분 전에 발생한 사고라서 아직 처리 시간은 더 필요하겠습니다. 차로 변경에 어려움 따르고 있어서 차간 거리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홍지문 터널부터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영동대교에서 청담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성수대교부터 정체고 일산 쪽은 마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다섯 번째 도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 누리호는 하늘을 향해 기립했고 연료 주입 준비도 끝내서 이제 발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5: 로켓 1, 2, 3단을 합체하고 탑승객격인 위성들도 실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가 선명합니다. 동투는 새벽 조립동의 문이 열리고 누리호가 무인 특수 이동 차량에 실려 서서히 이동합니다. 정교한 과학기술의 결정체인 누리호 기체에 조금이라도 충격을 주지 않도록 아주 느리게 움직입니다. 발사대까지 1.8km, 1시간 반 걸렸습니다. 기립장치를 이용해 누리호를 수직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누리호가 하늘을 향해 우뚝 섰습니다. 아파트 15층 높이 거대 철골 구조물 엄빌리칼이 누리호를 단단히 붙잡습니다. 엄빌리칼을 통해 전기를 공급하고 이륙 직전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기 위한 케이블도 연결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카운트다운만 남았습니다.
6: 발사체 안에 온도, 습도, 환경 제어를 위해서 공조를 시작하고
7: 공조는
6: 있습니다.
7: 공조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계 연구1부장입니다.
5: 누리호에는 역대 가장 많은 위성 15기가 탑재됐습니다. 목표 궤도에 오르면 초소형 군집위성 5기가 35초에서 40초 간격으로 먼저 우주로 나갑니다. 연구기관과 기업, 학생들의 꿈을 담은 큐브위성 10기가 다음 타자입니다. 누리호 발사 시각은 탑재 위성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내일 낮 12시 23분부터 1시 23분 사이. 누리호는 2차 발사부터 성공했습니다. 이번 5차 발사도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우주 발사체를 반복 운영할 수 있는 우주 강국으로 성큼 다가서게 됩니다.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3: 누리호 5차 발사를 앞두고 발사장 주변은 삼엄한 경비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누리호가 우주로 향하는 모습이 보이는 전망대에는 일찌감치 방문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8: 고흥 나로우주센터로 향하는 길목에 검문소가 들어서서 일반인 출입을 통제합니다. 우주센터 방향으로 향하던 차량은 안내를 받고서는 되돌아갑니다.
9: 누리호 5차 발사를 앞두고 발사대를 중심으로 육상 반경 3km가 경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8: 발사대 주변을 비롯해 누리호 비행 경로에 있는 하늘과 바다 통제도 이루어집니다. 특히 비행 항로 해역 폭 24km, 길이 78km 해상은 발사 시각 2시간 10분 전부터 전면 차단됩니다. 이를 위해 해경과 해군 함정 28척이 바다를 지킵니다. 만에 하나 기체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 대비하고 또 연료를 소진한 추진체가 낙하하면서 생기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10: 궤도 이탈이라든지
7: 차승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비행추적 기술팀장
10: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이제 주변 해역이나 공역에 뭐 인명과 뭐 선박 항공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8: 발사장과 직선으로 15km 떨어져 누리호가 솟구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전망대. 망원경을 통해 아이 눈에 가까이 다가온 나로우주센터의 모습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11: 대한민국이 이제 우주 강국으로 가는 그 길목에 저희 아이들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인데 지금 그 추억을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아들도 학교에 체험활동 학습도 내고 왔고요. 좀 발사 성공 네, 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꿈을 또 가지고 갈 수 있게.
8: 모두의 염원 속에 나로우주센터 일대는 누리호 발사 시각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3: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대법관 재재청 거부 갈등에 대한 여권 지적에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증인 선서는 거부했지만 재청권 간섭은 위헌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국정감사 첫날 열린 국회 법사위. 2년 연속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기관장 인사말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재재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13: 다른 후보자를 재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12: 이후 진행된 증인 선서에서

0: 홀로 자리에 앉은 채 선서를 거부했고 증언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여권 의원들의 질문 세례에 결국 전례 없는 작심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A4 용지를 꺼내들고 증언 거부 이유와 대법원장 재청권에 대한 헌법적 해석을 6분가량 쏟아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의 재청에 간섭하는 게 위헌이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1: 국회와 대통령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장의 재청에 간섭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0: 청와대와의 갈등을 증폭시킨 이른바 서면 재청 문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간 신속한 대법관 임명을 위해 대법원장이 자진을 협의해온 것이고 역대 대통령들도 끝내 재청권을 존중해왔다며 헌법상 제한이 없어 서면 재청도 위헌이 될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에 응한 건 현행 헌법 체제에서 처음입니다. 다만 이어진 오후 질의에선 건강상 이유로 자리를 떴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앞서 재재청 거부와 관련해 국감을 통해 얘기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일반 증인으로 국감장에 서는 선례를 피하면서도 대법관 최장기 공백 책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2: 오늘 대법원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범여권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는데요. 조 대법원장은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는 질문에 모욕적이라며 반발했고 업무 추진비 논란에 대해서는 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갖고 있다며 자신은 카드를 본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3: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는데요. 제가 여쭙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1: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4: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3: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1: 슬픈 일입니다. 저는 술을 한 마시자.
5: 그럼 좋습니다. 1월달부터 2월달까지
4: 정의원 더불어민주당
5: 대법원장 개인 업무 대법관 업무 추진대로 와인을 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개인 업무 추진대로 술을 이렇게 많이 삽니까?
1: 아시다시피
5: 이들은 누구 겁니까? 업무 추진에도 술을 못 사게 되겠어요.
1: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습니다.
2: 대법원 국정감사는 고성과 설전, 급기야 원색적인 막말까지 터져나오며 중간중간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여부부터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문제까지 여야는 온종일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6: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곳곳에서 고성이 터져나옵니다. 여야는 시작부터 조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 여부는 물론 관례대로 이석을 허용해야 한다. 일반 증인으로서 답할 의무가 있다. 치열한 신경전을 주고받았습니다.
7: 그런데 뭘 더 듣겠다고.
4: 박경수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7: 강제로 앉혀놓는 겁니까? 이거는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예요 이게.
8: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간사입니다.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6: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지킨 채 질의에 들어서자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문제 등 사법 현안과 관련한 공방은 한층 가열됐습니다. 민주당은 재재청 거부가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이자 헌법 위반인 만큼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다고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는데
9: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보신다면
4: 더불어민주당
9: 그것은 매우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은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6: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대법관 쇼핑이 본질이라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10: 똑같이 공정하게 재판 받아야 되는데 왜 대통령은 그것을 안 지키느냐.
4: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9: 그것 때문에 대통령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법부 흔들게 나서는 겁니다.
6: 서로 언성을 높이고 끼어들며 발언 수위는 급기야 막말로 치달았고 이 과정에서 김태규 의원은 한동안 발언권이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10: 국회법 145조에 따라 김태규 의원 발언권 정지합니다. 김태규 의원 발언이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어!
6: 김 의원의 항의 끝에 오후에 결국 발언권을 되찾았지만 누가 먼저 험악한 말을 시작했는지를 두고 소란은 이어졌습니다.
11: 동료 의원에 대한 방해와 비하와
4: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1: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7: 이것도 역시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김용민 의원도 저한테 인간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6: 첫날부터 고성으로 얼룩진 법사위 오는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거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2: 이영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첫 대미 투자금으로 24억 달러를 이달 1일 미국에 송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 재경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이 10월 1일 24억 달러가 미국으로 송금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대미 투자 1호 사업인 텍사스주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 총 사업비 223억 달러의 10% 남짓 자금이 합의 직후에 송금된 것으로 정부가 이 사실을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대해 한국과 세부 사항을 조율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합의를 종용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태도와 결이 달라진 건 한미 간 불협 포함을 차단하고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12: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 개발 사업과 관련해 한국과 세부 사항을 조율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세부 사항을 협의해야 하고 한국도 이를 언급했지만 미국산 천연가스 수요가 강해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겁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입니다.
12: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와는 결이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에 합의한 건 아니라는 한국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관세를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벤스 부통령이 한미 간 불협화음을 차단하고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완충 역할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고유가가 자신이 일으킨 이란 전쟁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을 폭파했기 때문이지 호르무즈 해협 문제 때문이 아니란 겁니다.
4: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해협 역사상 가장 많은 양의 석유를 이송했습니다.
12: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같은 민주당 우세주에서 멍청한 민주당원들이 미국의 정유시설들의 문을 닫고 있어 유가가 올랐다며 정치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4년여 만에 최고조에 달하면서 미국의 9월 서비스업 확장세가 둔화했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책임을 떨어넘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3: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들의 병역 특례 발언 논란이 이어지자 국방부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술 체육 요원을 포함해 보충력을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연 기자입니다.
14: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뒤 SNS에 올린 이른바 전영모 세러머니 모습입니다. 승리에 취한 일부 선수들은 메달보다 군 면제가 중요했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고 여론의 질타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15: 그 행동에 대해서는 국방의 의무를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짜 진심으로 전하고 싶고요.
14: 하지만 들끓는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군 당국도 선수들의 발언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16: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4: 정빈나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16: 병역 업무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을 해야 될 신성한 의무입니다.
14: 국방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병역 특례 제도 개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예술, 체육 요원들에 대한 병역 특례 제도는

0: 지난 1973년 도입됐습니다. 체육 요원의 경우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하면 체육 봉사활동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보충역 대상자를 대폭 줄이고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추진하던 방안인데 이참에 더 속도를 내 국방개혁안에 넣겠다는 겁니다.
1: 병역 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병역 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0: 예술 체육계뿐 아니라 산업 기능 요원, 전문 연구 요원 등 보충역 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손질에 나서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의 구체적 협의를 거친 뒤 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개선 논의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2: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축구대표팀이 금메달을 따고도 병역 특례 관련 경솔한 발언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서 손흥민, 이강인 등 과거 선배 선수들의 우승 소감이 소환됐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8년 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병역 면제 혜택을 받게 된 손흥민 선수. 언론의 관심은 병역 혜택에 쏠렸지만 손흥민 선수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3: 아니요,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
4: 2018년 손흥민 선수
3: 온 대회고 2연패하러 온 대회고 선수들한테도 그런 거를 제일 먼저 얘기해줬던 것 같습니다.
2: 손흥민 선수는 또 자신에게 태극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며 팬들의 성원에 경기로 보답하고 싶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3: 항상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경기에 나가는 걸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태극기만 보면 아직도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애국가만 나와도 좀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저한테 태극기는 진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같고 그걸로 저는 많은 팬들한테 감사하다는 것을 제가 그걸로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2: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병역 혜택을 받게 된 이강인 선수도 병역이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었다면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데 수월해진 건 맞지만 대한민국 남자라면 마땅히 거쳐야 할 과정이기에 특별히 다른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병역 혜택의 기쁨을 내세우기보다는 국가대표로서 대회에 임한 의미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또래 청년을 향한 배려와 품격을 지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남자 축구대표팀의 병역 혜택 관련 발언 논란은 외신들도 주목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주장이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에 병역 면제를 받은 사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팬들과 정치권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고 전했고 일본 매체인 코코카라 역시 일본을 제압하고 아시아 4연패의 영광을 차지한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정작 자국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논란을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5: 2026년 국정감사 첫날 국회 외통위에서는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DMZ 내 지뢰 제거 작전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6: 외교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질의 시작도 하기 전부터 여야가 부딪혔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DMZ 내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이 다친 것과 관련해 외통위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7: 북한의 지뢰 매선을 규탄하고
8: 김대식 국회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
7: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대북 제재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신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6: 여당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외통위 차원의 결의안 채택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주무부처를 관할하는 국방위에서 관련 내용이 진행 중인 만큼 지켜보자는 겁니다.
9: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
4: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9: 합성 목재 예스틴바.
4: 경동산업 주식회사.
8: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1: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작품 속에서 강렬한 액션이나 연기를 할 때면 저는 컷소리와 함께 상대 배우의 마음부터 살피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도 마음의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과 말투,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 괜찮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4: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5: 듀엣토의 더 클래식.
16: 10월 6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7: 오, 우리 민요 아리랑 카운터 테너 안드레아스 쇼리 부릅니다.

0: 10월 6일 화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토 유슬기.
1: 저는 듀에토의 백인태입니다. 이 방금 들으신 곡 우리 민요 아리랑이었습니다. 근데 아리랑을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인 이 카운터 테너 안드레아스 숄의 노래로, 그리고 또 나현선의 하프 연주로 들었습니다.
0: 이게 숄, 그러게요. 완전 외국인인데 네. 외국 성악가의 목소리로 듣는 아리랑, 전혀 색다른 느낌입니다.
1: 이 지난주 추석 연휴에 이 아주 특별한 성악 경연 프로그램이 방송됐다고 합니다.
0: 봤습니다.
1: 보셨어요?
0: 네, 봤습니다.
1: 전 못 봤는데.
0: 예.
1: 전 극장에 있었나 보다.
0: 아, 연습하고 있었을 거예요.
1: 2026년 K가곡 슈퍼스타였어요.
0: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작년부터인가 시작해가지고 또 그러니까 처음에 외국인들로 해서 세계 각국 성악가들이 우리말로 한국 가곡을 부르는 대회였습니다. 세계 36개국에서 126명이 지원했고, 그
1: 진짜로?
0: 가운데 8개국 10명의 성악가가 본선 무대에 올랐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작년에 외국 했고, 그 다음에 한국인으로 했어요. 한국인으로 한번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외국인으로 한 건데.
1: 아니 근데 진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좋아졌으면 36개국에서 126명이나 지원을 해요.
0: 아, 그러니까요. 이게
1: 근데 또 저희가 잘 아는 소프라노
0: 네네.
1: 조수미 씨와 그리고 바리톤 고성현 씨도 심사위원으로
0: 맞습니다.
1: 참여를 했다고
0: 저도
1: 합니다.
0: 우연히 돌리다가 하면서 아니 선생님 나오시나 하고 보다가
1: 저희의 선생님들, 그죠?
0: 외국의 독일이었나? 독일의 교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1: 잘 불러요?
0: 정말 잘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발음도 그렇고
1: 나
0: 그
1: 궁금하다.
0: 표현이
1: 나못 봤는데.
0: 거의 아리아처럼 부르시는데,
1: 진짜로?
0: 야, 이거 좋았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외국 유명 성악가들이 우리 노래를 부르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 맞습니다. 방금 들은 안드레아스 숄도 2000년 첫 번째 내한을 기념해서 한국 팬들을 위한 이 특별 음원을 녹음했습니다. 아리랑뿐만 아니라 새야새야도 불렀다고 해요.
0: 새야새야. 그리고
1: 독두 장군.
0: 그렇죠. 이게 진짜 그거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담겨 있는 노래라 보니까. 그리고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도 우리 가곡과 특별한 인연이 또 있습니다.
1: 1997년에 처음 한국을 찾았을 때 앙코르로 한국 가곡 물망초를 불렀대요. 그래서 큰 호응을 얻었고, 이듬해 그래서 이렇게 좋아해? 한국 가곡을 5곡이나 연달아서 녹음했다고
0: 어떤
1: 합니다.
0: 곡인지 알려주시죠.
1: 님이 오시는지,
0: 아하.
1: 진달래꽃, 편지, 눈, 그리고 저 구름 흘러가는 곳, 뉴욕에서 녹음했고요. 피아노 반주는 서혜경이 맡았습니다.
0: 이 반주해 주시는 서혜경 선생님께서 또 한국에 대한 언어를 또 알려주셨겠습니다.
1: 그러네.
0: 자, 그럼 한번 그 노래 들어보시죠.
1: 예, 박문호 작시, 김규환 작곡, 님이 오시는지, 그리고 김용호 작시, 김동진 작곡,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소프라노 바바로 보니의 노래, 그리고 서혜경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박문호 작시, 김규현 작곡의 님이 오시는지, 그리고 김용호 작시, 김동진 작곡의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의 노래, 서혜경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아, 이 발음이 훌륭합니다.
1: 아무래도 이 서혜경이라는 피아니스트가 한국인이고 그 옆에 붙어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발음의 교정을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외국의 성악가들이 부른 한국의 노래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곡이 있습니다.
2: 누구의 주제련과
0: 정답 백인태
2: 맑고
1: 그리운 금강산
0: 네 소프라노 이네사 갈란 테너 내한 공연에서 이 곡을 앙코르로 불러 큰 박수를 받았고요.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도 이 곡을 여러 번 불렀죠.
1: 아 근데 저 같아도 여러 번 불러요. 아. 왠지 아세요? 한 번 익혀놨는데 한 번만 부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0: 아깝다.
1: 1995년 내한 공연에서 도밍고는 자신의 한국어 발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한 뒤 소프라노 홍혜경, 베이스 영광철과 함께 이 곡을 앙코르로 불렀습니다.
0: 아, 양해할 필요가 없었던 게 네. 완벽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1: 맞아요.
0: 도밍고는 2009년, 2018년에 한국을 다시 찾았을 때도 그리운 금강산을 다시 불렀죠.
1: 네, 그리고 지난 추석 연휴에 방송된 K가곡 슈퍼스타에서도 이탈리아 테너 프란체스코 루치가 이 곡을 불렀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0: 들어봤습니다. 거의 이거를 또 큰 강산을 부른다까지 올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하이를 어디까지 내는 거야 하면서 아주 대단했습니다.
1: 네. 진짜 금강산이 높은 걸 표현했나 보네요.
0: 진짜 높았어요.
1: 네.
0: 다 금강산 부른다 이거잖아요. 다 부른다를 올렸어요. 그래서 와
1: 높구나 이렇게.
0: 자, 이 곡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플라시도 도밍고의 1995년 공연 실황입니다. 한상옥 작시, 최영섭 작곡, 그리움 금강산,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소프라노 홍혜경, 베이스 영광철이 함께 부릅니다.
1: 이 곡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수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오겠습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 길을 걷다 보면 바람 따라 살랑살랑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만나게 됩니다. 가느다란 줄기는 금방이라도 꺾일 것 같지만 바람이 불면 유연하게 몸을 맡겼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곤 하죠. 살다 보면 우리도 예고 없이 불어닥친 비바람에 휘청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코스모스처럼 조금은 유연하게 또 지혜롭게 견뎌낸다면 그 시간도 결국 지나가겠죠. 혼자 감당하기 벅찬 비바람 앞에 서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곳에 문을 두들겨 주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설기로의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중학생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현재 남편과는 이혼소송 중이고요. 남편은 원래 다정하고 활기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사업에 실패하고 큰 빚까지 떠안게 되면서 많이 예민해졌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에게 피해를 주기 싫다며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빚을 다 떠안을 테니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망설임 없이 이혼에 동의한 것을 자신을 향한 배신으로 받아들였던 모양이에요. 그날 이후 매일같이 술에 취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집을 나가지 않고 계속 함께 살고 있습니다. 좁은 집에서 매일 마주치며 지내다 보니 하루하루가 생지옥입니다. 남편은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와서 욕설을 퍼붓고 당장 집을 팔아서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겠다며 협박합니다. 이런 행동은 저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로 중학생 딸아이와 기싸움을 벌이고 아이에게 사준 옷을 가위로 찢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심지어 아이가 자기 물건을 썼다면서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더군요. 아이는 불안에 떨면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밤마다 남편이 또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마음을 졸이며 지냅니다. 이혼소송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날 때까지 남편과 한 지붕 아래에서 버틸 자신

0: 없습니다. 제발 아이를 위해서라도 남편이 당장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혼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남편을 집에서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저와 아이가 판결 전까지라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까지 진행 중인데도 상대방이랑 한 집에서 계속 지내는 경우 실제로 꽤 있죠?
1: 네, 실제로 이혼 소송 중에 한 집에서 같이 지내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네. 가장 빈번한 경우는 서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이고요. 네. 또 이 사연처럼 서로 재산 분할이나 또 다툼이 심해져서 기싸움을 하기 위해서 나가지 않고 한 집에서 지내시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0: 네.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이혼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부부가 법적으로 여전히 함께 사는 관계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지금처럼 남편의 폭언, 협박 반복되고 또 딸아이도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남편 집에서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1: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법이 있습니다. 네. 부부는 원칙적으로 동거 의무가 있어서 한쪽이 그냥 나가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지만 네. 지금처럼 자녀에 대한 학대나 배우자에 대한 폭언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것에는 신체적인 학대 행위 만이 아니고 정서적인 학대 행위도 금지되고 있는데요. 네. 판례는 자녀 앞에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부부싸움에 노출시킨 경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도 신체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반복적으로 폭언이나 협박을 자녀가 있는 곳에서 한다면 그 심각성에 비추어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요. 가해자를 주거지로부터 격리하고 피해자나 자녀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임시조치, 보호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연자분처럼 반복적인 폭언, 위협, 자녀에 대한 학대 정황이 있다면 이런 제도를 통해서 남편분을 집에서 분리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임시조치라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일까요?
1: 자녀에 대한 학대가 확인되면 우선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자녀로부터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네. 이어서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네.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에는 피해 아동 주거로부터의 퇴거, 격리,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폭언이 함께 문제가 된다면 네.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명령을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네. 여기에도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녀 문제로 이미 경찰에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그 절차 안에서 임시 조치를 함께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학대나 아니면 배우자에 대한 폭언이 있는 경우에 이제 아동학대처벌법이나 가정폭력 처벌 등에 관한 이제 특례법상 임시 조치, 그러니까 뭐 퇴거 격리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퇴거나 접근 금지 결정 내려도 남편이 나는 못 나간다라고 하면서 버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네,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은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그 자체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네. 아동학대를 이유로 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법원은 피해 아동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접근 금지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불이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는 등 실제 실제로 네. 아동학대를 이유로 퇴거 임시조치를 받고도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않은 사안에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임시조치 불이행과 별도로 남편이 주거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다면은 형법상 퇴거 불응죄에 해당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이제 법원이 이제 아동학대의 경우에 조금 이제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까요?
1: 우선 남편분의 폭언이나 위협 정황을 녹음, 사진, 문자, 메시지 등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0: 네.
1: 이미 자녀 관련해서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그 절차 안에서 임시조치 신청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아이가 심리적으로 힘들어한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상담센터를 통한 상담과 소견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0: 네.
1: 무엇보다 임시조치나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이혼소송과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혼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남편의 폭언과 협박이 반복이 되고 또 자녀에게까지 정서적인 학대가 이어지고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남편을 집에서 퇴거시키고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퇴거, 격리,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나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법원의 이런 퇴거 명령이나 접근 금지 결정을 남편이 따르지 않는다면 별도의 형사 처벌까지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일할 사람 구하기 힘든 요즘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속 끓이는 자영업자 사장님들 많으시죠? 물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무 시간 내내 졸거나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참다 못해 한마디 쓴소리를 하면 다음날부터 아예 잠수를 타고 퇴사해버리는 알바생도 있다는데요. 어떤 사장님은 알바생 때문에 단골도 끊기고 매출이 뚝 떨어졌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고 하소연하셨다는데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인정받으려면 알바생의 태만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는 인과관계를 사장님이 직접 증명해야 하거든요. 매출은 계절이나 상권, 경쟁 업체 등 여러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아르바이트생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중도 퇴사 역시 근로기준법상 퇴사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 손해배상을 묻기는 어렵죠.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손님이 결제를 요청했는데 잠을 자느라 주문이 취소됐다거나 음식을 태워버려서 재료를 폐기하는 등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그 부분만큼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이광조의 즐거운 인생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은 한자릿수에서 시작하는 곳이 많은데요. 일교차가 더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 서울 10도, 춘천 5도, 광주 11도에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24도, 강릉 23도, 부산 25도로 예상됩니다. 정체는 다 풀렸지만 일부 구간에서 작업 중인 곳이 있습니다. 영동대교의 강남 방향 3차로에서 시설물 공사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하남 방향은 성수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 부근 3차로와 4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천안 분기점 갓길에는 고장난 대형 버스도 있어서 잘 살펴 지나시기 바랍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양양에서 인제터널 구간 2차로에서 작업 중이고요. 가평역에서 부근 3차로에서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인제터널 2차로에는 고장난 차량이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몽탄 3터널 부근 1차로와 2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경찰이 영화 암살자들에 출연한 배우 유해진 씨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제 시작된 자택앞 집회와 협박성 발언 때문인데요. 경찰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2: 지난 일요일 배우 유해진 씨 자택 앞.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3: 제작자 배우들은 유가족과 고인에게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2: 집회는 이후에도 이어졌고 온라인엔 유 씨에 대한 협박성 발언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유 씨의 소속사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안전조치심의위원회를 거쳐 유 씨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에 나섰습니다. 특정 시간대 유 씨의 자택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했고 112 시스템에 등록된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유 씨의 안전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배우 개인의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집회 현장에서 불법 행위 등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1: 이처럼 경찰 신변 보호 조치까지 받게 된 배우 유해진 씨는 부산 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이어서 부일 영화상 시상식에도 불참합니다. 유해진 씨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내일 오후 부산에서 열리는 제35회 부일 영화상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지만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4: 오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중수청 졸속 출범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범여권의 내전 양상도 이어졌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5: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 수장공백서 출범 나흘째를 맞은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여야는 한 목소리로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6: 수장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7: 의원입니다.
6: 수사조직이라는 게 과연 제대로 팀플레이 하겠느냐.
8: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거 장관으로서 송구해야 될 일 아닙니까?
5: 정원미달 상태로 개문발차한 데 이어 설상가상 내부 항명까지 불거지면서 수사력은 물론 기강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9: 항명이자 인사권 침해라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출범 사흘 말에 조직의 기강과 중립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5: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송구하다며 네. 고개를 숙였는데
10: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7: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10: 함께 중수청이 출범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예.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증이 필요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법여권 내부 반발이 거센 상황을 의식한 모습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제동에도 여권 내 반발이 계속되는 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김민석 대표도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11: 개혁의 진영과 대열과 전성민주당 대표의 리더십 자체에 대해서 혹시 훼손이 될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이제는 당에서 조금 제어를 할 때도 됐다.
5: 우여곡절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개최가 유력해졌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시동을 건 만큼 청문보고서 채택은 유력할 전망이지만 김 후보자 이력을 둘러싼 여권 강경파와 지지층 반발 해소가 과제입니다. YTN 부장원.
4: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이 공개 석상에서도 상관이 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김지용 후보자가 검사 시절에 불미스러운 일에 지휘 라인으로 관여했다며 거듭 비판했습니다. 중수청 내부 비판에 정부도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12: 취재진 앞에 선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 상관이 될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거침없었습니다. 검사 시절 불미스러운 일에 지휘라인으로 관여했다면서 반대 의견을 냈다곤 하지만 공식 절차는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13: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없고 결재 도장도 잘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이고 시민으로서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당시 공식적인 반대가 없었던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하루 전에는 김지용 후보자가 감찰부서에 있을 때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의혹을 감찰하지 않았다며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성폭력 의혹은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조사했기 때문에 감찰하지 않았다는 김 후보자의 해명이 나왔지만 비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중수청 내부에서 나온 비판에 정부는 당혹스런 분위기입니다.
10: 이문정 청장이 어디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4: 그런데 지금 이문정 청장이 얘기한 게 그럼 허위사실이라는 겁니까, 장관님?
10: 뭐 다 정확하게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12: 상기된 표정의 윤호중 장관은 중수청 차장을 통해 잘 소통하고

0: 하겠다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권 내부의 갑론을박에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중수청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1: 청와대와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세부 내용을 두고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을 향해 여야 가릴 것 없이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2: 공방의 시작은 이재명 대통령의 SNS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성과를 강조하면서 조국혁신당 등 검찰개혁 주장자들이 과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고 주장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에 대한 범여권 내 강경파들의 과거 발언이 담긴 글도 공유했습니다. 정부의 검찰개혁이 이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되는데 조국혁신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혁신당이 주장한 건 보완수사 요구권이지 보완수사권이 아니고 두 권한은 전혀 다른 개념이란 겁니다. 그러자 청와대도 늦은 밤 공지를 내고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보완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다며 인터뷰 발언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세부 설계를 상황에 따라 바꿔왔다며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보다 민생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필 수 있도록 검찰개혁 완수 과정에 함께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이에 조 전 대표는 당시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이미 법률안 통과로 끝난 사안을 두고 다시 과거의 입장을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는데 다만 청와대는 여기에 추가적인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대신 공소청 중수청 출범 이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새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착을 당부했습니다.
3: 네 편, 내 편,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검찰개혁 세부 방향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범여권 내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이미진입니다.
1: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오늘 11차 회의를 열고 앞으로 5년 동안 해마다 100명 이상 변호사 자격 보유자를 채용해서 수사부서에 배치하라고 경찰에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법률 역량이 중요해진 만큼 각 경찰서 262곳에 서너 명 이상의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수한 수사관을 여성과 청소년, 장애인 등 약자 상대 범죄 업무에 우선 배치하고 수사 경찰에 특별 승진 같은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DMZ 폭파 사고로 발목을 잃은 장병들 소식에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군 면제를 받은 일부 축구 선수들의 태도가 논란이 됐죠. 국방부가 예술, 체육 요원을 포함해서 보충력을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발을 절뚝거리며 걷다가 운동화를 벗어들고 신발 안에 숨겨둔 금메달을 자랑하는 최우진 선수.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연상시킨다. 장병을 희화화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최우진 선수 SNS를 통해서 팬분들이 요청해 주신 금메달 세리머니 영상을 참고한 것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을 이긴 직후 이처럼 전형모를 쓴 사진을 올린 박승수 선수. 메달보다는 군 면제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경솔한 언행을 한 이기혁 선수도 결국 고개를 숙였고 병역 특혜 제도 개선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4: 국방의 임무를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짜 진심으로 전하고 싶고요.
5: 예술인과 체육인에 대한 응원의 제도는 1973년도 만들 당시만 해도 국위성 언양이 절실했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좀 손을 봐야 된다라고.
6: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7: 유용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예, 퇴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국감 때도 그 문제를 제기하려고.
8: 최근 5년 동안 교장, 교감을 포함한 교사들이 성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가 4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뤄진 성비위 징계 건수는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9: 남성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개월간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10: 충남 서산 지역 중학교에서 한 음악교사가 제자 19명에게 110여 차례에 걸쳐 행한 성범죄 사건. 그리고 경기 지역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 시절부터 대학생이 되어서도 접근해 성착취물 190여 차례를 제작하고 유포 협박하거나 성폭행까지 한 사례. 취재 결과 모두 최고 수준 징계, 파면 처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교원이 행한 성비위로 중징계가 내려진 사례가 5년 사이에 399건, 경징계까지 합하면 534건에 이릅니다. 중징계 유형 중엔 성폭력, 성희롱이 70%를 훌쩍 넘었고 불법 촬영과 그 유포는 19건, 통신매체 음란 행위 유형은 중징계가 7건 집계됐습니다. 성비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한 교원도 각각 중징계 2건, 경징계 7건 처분됐습니다. 파면 징계는 2022년 16건에 비해 지난해 30건으로 2배에 육박한 반면 비교적 가벼운 정직이나 감봉은 감소 추이를 보였고 특히 학생 등 미성년자나 장애인 대상 성폭력 행위로 내려진 중징계 건수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교장, 교감직에 있는 책임자급 교원의 경우 80건에 이르는 성비위 징계 사례가 기록됐습니다. 지역별로도 편차를 보였는데 교원 상당수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경남과 충남도 비교적 많은 교원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11: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는 힘의 균형이 깨어진 권력형 성범죄 장소입니다. 해당 학교 학부모들에게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과 학생 보호 조치에 대해서 알려야 합니다.
10: 스쿨 미투를 막겠다며 교육당국이 예비교원 교육까지 몇 년간 공들여왔는데 정작 교실 안팎의 성비위는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후 대응부터 2차 피해 예방 조처까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조만간 있을 국정감사를 계기로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8: 지난 1월 광주 소년원에서 한 학생이 담임교사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발로 목을 조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소년원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최근 3년 사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다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2: 전남 광주 특별시에 있는 광주 고령 정보산업학교, 이른바 광주 소년원입니다. 지난 1월 이곳에서 생활하던 A 학생은 담임교사의 얼굴을 13차례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발로 목 주변을 졸랐습니다. 피해 교사는 견갑골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A 학생은 이 사건으로 장기 1년, 단기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3: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14: 법무부 관계자입니다.
13: 있다는 걸 좀 국민들께 살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12: 이런 소년원생의 규율 위반 행위는 지난 2022년 382건이었지만 지난해 764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건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입니다. 2022년엔 41건이었는데 지난해 84건으로 3년 만에 2배를 넘어섰습니다. 소년원 내 교권 추락은 소년범들의 교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수용돼 있는 소년원생들 가운데 22.5%는 이미 보호 처분을 마친 뒤 3년 안에 또 범죄를 저질러 재수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입원율이 지난해 15.7%보다 늘어난 겁니다.
15: 교사의 안전과 교권이 무너진 환경에서는
14: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5: 정상적인 교화를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12: 소년원이 비행청소년 교육과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려면 교사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권을 신장할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8: 정부가 광주 군공항 조기 이전을 위해 관련 시설을 3개 지역에 분산 배치하기로 한 가운데 임시 비행장의

0: 방호시설 건립 등을 위한 예산이 타당성 검토 등 사전 절차 없이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군공항사업단과 공군 등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모두 3,169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예천 충주기지에 설치할 전투장비 보호벽과 충주 서산기지 경납고와 탄약고 신축 등 10개 항목에 각각 200억 원 이상 배정됐지만 관련 용역조사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YTN에 사업 시급성을 고려해 기획 예산처와 협의 아래 관련 예산을 먼저 반영했다며 이달 말 마무리 예정인 용역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을 거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0도 등 전국이 2도에서 14도로 쌀쌀하겠지만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광주 25도, 대구 23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누리호 5차 발사가 예정된 고흥 나로 우주센터 일대는 종일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발사 예정 시간대인 정오 무렵에는 지상풍이 초속 2m 안팎으로 매우 약해지겠고 돌풍이나 낙뢰 가능성도 작아 기상 조건은 최상의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6.6도, 습도는 61%입니다. YTN 뉴스 FM.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4: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3: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4: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3: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4: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굿모닝 굿라이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치매와 간병에 대한 걱정은 우리 사회 전체 고민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백서에 따르면요. 오는 2040년에는 국내 65세 이상 치매 노인이 약 177만 명에 달하고 치매 유병률도 10.3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에 1명꼴로 치매를 앓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치매 진단만 보장하는 보험에서 벗어나 치료와 간병은 물론이고 생활비와 자산관리까지 고려한 다양한 상품들이 등장하면서 보험의 역할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는요.

0: 갈수록 커지는 이 치매 간병 위험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 상황에 맞는 보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그런 내용 준비했습니다. 누구나 관심이 가는 보장 중 하나인 치매 간병 보험에 대해 살펴봅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게 나한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 오늘도 저희가 보험료 다이어트 바로 도와드린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마지막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오늘도 일타 강사 전문가 두 분께 청취자분들의 질문 드리고요. 답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여름날에 뵀던 것 같은데 어느새 가을이 됐습니다.
2: 그러게요.
0: 날이 이렇게 선선해지다 보니까.
3: 와, 오늘 아침에 날씨 엄청 쌀쌀하더라고요.
0: 맞아요. 진짜. 이거 막 옷장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이불도 바꿔야 될 것 같고, 이럴 때 또 내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금융상품도 관리하고 있었는지 점검해보는 타이밍 잡아보셔도 좋을 텐데요. 자, 오늘 우리 굿모닝 굿나이프 듣고 계신 분들이 어떤 거에 좀 집중해서 방송 함께 하시면 좋을까요?
3: 네, 청취자님들께서도 아마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지 않은 채 가입한 보장성 보험들 하나쯤은 꼭 있으실 텐데요.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나에게 왜 맞지 않은 보험 상품이었는지 이런 문제점들을 좀 파악하고 해결해보는 팁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현재 내 보장이 잘 되어 있나 걱정이신 분들은 오늘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0: 좋습니다. 권지은 팀장님은 어떤 거 강조하고 싶으세요?
2: 네, 얼마 전 제가 입원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이 간병 시스템을 이용한 분도 계셨지만 이 가족끼리 교대로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엔 그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다가 이 보험 보장 도움드린 사례까지 생생하게 들려드릴게요.
0: 그러니까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권지은 팀장님이 꽤 큰
2: 맞아요.
0: 수술을 하시고 이겨내시고 돌아오셔서 건강하게 또 이렇게 방송 전해주고 계신 건데요. 입원 후 간병 시스템 어떻게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다,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바로 시작합니다. 머니 인사이트 만나볼게요. 정부가 내년부터 간병비 급여화 시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고 100병상 이상을 갖춘 요양병원 가운데 500곳을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간병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선제 과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데다 힘든 업무 특성으로 간병인을 하려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런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럴 때 우리 소비자들은 어떤 점들을 짚어보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혹은 내 가족이 아팠을 때 간병 100% 우리는 다 책임지고 부담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게 되는 것 같아요.
3: 맞아요. 일단 요즘은 이 주변만 살펴보더라도 이 맞벌이 가정이 아닌 집을 찾기가 더 어렵죠.
0: 그렇죠.
3: 그만큼 가족 중 누군가가 입원을 하게 된다면 아마 옆에서 간호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 그렇게 되면 경제활동을 중단을 해야 되고 또 사실 간병을 해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따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간병인 보장이 눈에 가고 요즘에는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우리 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권진 팀장님이 한 5일 정도 입원하셨었나요?
2: 맞아요.
0: 맞아요. 이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다들 제가 입원하신지 모르고 수술하신지 모르는데 보이는 라디오 많이 보신 분들 제가 좀 헬쓱해진 것 같지 않나요?
0: 살이 진짜 많이 빠지셨어요.
2: 맞아요. 이걸로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제가 입원해 있는 5일 동안 이 수술한 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은 제가 혼자 거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저는 간병인이 꼭 필요했어요.

0: 맞아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배우자님과 이제 또 자녀분 두 분이서 이제 아침부터 밤샘 간호까지 이제 교대로 이렇게 좀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간병에 대한 보장의 준비가 안 되어 있으셨거나 아마 비용 부담을 느끼셨을 수, 충분히 느끼셨을 수 있겠죠.
1: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모로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 또는 간병인을 썼을 때 경제적인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해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게 바로 이 간병인 보장인데 이건 좀 어떨까요?
2: 옆에서 누군가 간호를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간병인도 나에게 맞는 보장 혹은 보험료 등을 따져보고 나에게 맞는 상품을 잘 준비하셔야 하니까 오늘 내용 잘 들어보시고요. 나에게 맞는 준비를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그럼 합리적인 보험료로 나에게 맞는 간병인 보험 구성하려면 어떤 것들을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0: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이제 즉 보장을 준비할 때는요, 꼭 보험사에 알려야 되는 내 상황에 대한 의무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알릴 의무 사항이라는 건데요. 이 상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의 내용은 대부분 과거 치료력 중에 질병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혹시 또 약물 복용을 뭐 처방을 받은 적이 있는지, 입원, 수술, 뭐 시술, 치료를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또 5년 이내에 뭐암 진단 같은 중대 질병을 받은 적이 뭐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잘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1: 그렇죠. 내 병력 사항이나 병원 진료 기록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말을 하고 보험사와 어디까지를 보장으로 구성할 건지를 약속을 해서 계약이 시작되는 거니까
2: 맞아요.
1: 알릴 의무 사항은 정확하게 고지를 하고 지키셔야 되는데 하나 짚어볼 건 어쨌든 이 고지에 따라서 보험료의 수준이 좀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인데요. 이 과거 치료력에 따라 사실 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가장 크죠. 그 다음은 또 우리가 보험료 납입 부담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경제 활동의 은퇴 시기가 앞당겨진 뭐 60대 분의 경우 과거 치료력이 많아가지고 뭐 간병인 보장을 준비하려 했더니 보험료가 매월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용이신지를 좀 이런 것들을 따져보셔야 되고요. 보험료가 부담이 되지 않으신다면 뭐 준비하셔도 괜찮겠지만 비용 부담을 느낀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을 분명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1: 그렇군요. 간병인 보장이 꼭 필수로 느껴지긴 하겠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잘 고려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정부 지원 혜택도 모든 사람한테 다 주어지는 게 아니기
0: 그렇죠.
1: 때문에 이것만 믿고 또 준비를 늦추다가 막상 어려운 상황에 닥치게 되면은 또 약간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되니까 그런 적정선을 좀잘 고려하셔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이제 준비를 하실 때에는 보험료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납입 기간이라든가 만기까지를 정확히 잘 확인해 본 다음에 내가 이 간병인 보장이 꼭 필요하시다면은 나에게 맞는 상품을 잘 선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나에게 맞는 방법을 좀 찾아보셔서 준비를 하시면은 불안한 이 간병인을 썼을 때에 대한 대비가 마련이 되실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장기간 요양이 필요할 때 우리가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긴기간 간병인을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간병인 보험에 대한 문의를 꾸준히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집도 이런 대비를 하고 싶은데 보험료가 부담돼서 고민이라면 또는 나는 이미 간병인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보장이 맞는지 체크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잇 전문가분들이 도와드릴게요. 샵 09 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를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1: 애프터.
0: 재무 상태가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 문제 진단하고요.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김종수 팀장님. 머니클리닉 비포.
1: 애프터.
2: 애프터. 이거 아니었나요?
0: 이 애프터 어떻게 할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애프터 외치는 것만큼이나 애프터 사연 결과 만들어주시려고 두 분이 정말 이번에도 맞아요. 앱 많이 쓰셨을 텐데 자 어디에서 어떤 분 만나고 오셨을까요?
3: 네. 이번 사연은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고 계시는 50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셨어요. 이 지인으로 알고 계셨던 분이 7년

0: 한전 보험 설계사가 되시면서 여러 가지 보장을 준비를 도와주셨다고 해요. 한 달에 월 보험료는 40만 원대를 납입하고 계신데 보험료 대비 보장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점검받고 싶으셔서 상담 신청하셨다고 해요.
1: 일단은 이거 중요해 보여. 이분은 지금 현재 50대, 그렇죠? 내년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 뒤면은 은퇴의
0: 그렇죠.
1: 연령을 맞이하게 되시고 한달 보험료가 40만 원대 나가고 있다. 이거
2: 적지
1: 적지
2: 않죠.
1: 않아요.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2: 네, 지금부터 좀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일단 우선 12년 전에 가입하신 종합보험 8만 원짜리 상품이 하나 있었고요. 여기에는 당연히 실손의료비가 추가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7년 전부터 현재까지 설계사이신 지인분한테 가입한 상품은 총 6건이고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종합보험이 총 3건에서 17만 원, 4만 원, 3만 원 이렇게 되고 또 운전자 보험도 2건이나 있더라고요. 5만 원짜리 2건에서 5만 원. 또 간병인 보험도 7만 원에서 이렇게 총 44만 원을 정확히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1: 좀 뭔가 중복되고 과해 보이는데
0: 그렇죠.
1: 보장은 어땠을까요?
0: 우선 하나씩 보장을 좀 살펴보면 가장 많은 보험료를 차지하고 있던 17만 원의 종합보험. 이꼭 필요한 암 진단비, 뇌혈관, 심장 질환 진단비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으셨고요. 그 외에 수술비 보장도 잘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점이 있었죠.
1: 문제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암 진단비,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수술비. 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2: 네, 이제 보장과 관련 없이 일단은 이 바로 상품의 선택과 납입 기간에 대한 이제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청취자님의 경우는 현재 고지혈하고 고혈압 약물은 복용하고 계시지만 그 외에 수술이나 치료력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다른 상품보다 비싼 초간편 상품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1: 간편도 아니고 초간편이니까 정말 보험료가 초초초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지인분은 청취자분한테 이런 보험을 권유하신 걸까요?
0: 혹시라도 이 가입한 시기에 청취자분께서 치료력이 있었는지도 사실 확인해 봤는데 아무 병력이 없으셨거든요. 이 보장을 준비해 주실 때 상품 선택을 잘못하셨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납입 기간이에요. 7년 전이면 청취자분께서 정확히 52세이실 때였거든요. 근데 보험료 납입 기간을 30년으로 설정을 하신 거예요. 이 청취자분은 믿고 가입을 하셨던 터라 사실 납입 기간이 30년인지 모르고 가입을 하시면서 비싼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던 거예요.
1: 좀 상당히 허탈하셨을 것 같은데요.
2: 그뿐만 아니라 이또 자가용을 운전하고 계시는 청취자님이시거든요. 이 운전자 보험을 두 건으로 아까 총 5만 원을 납부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맞아요.
2: 이렇게 5만 원인 이유는 운전자 보험 안에 운전자 담보 외에 불필요한 상해 진단비라든지 뭐 상해 수술비, 상해 입원비 같은 이런 특약들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두 개로 나뉘어서 가입이 되어
1: 사실 운전자 보험은 법령이 바뀌면은 우리가 새롭게
2: 그때
1: 그쵸
2: 그쵸.
1: 재가입을 해야 되기
0: 맞아요.
1: 때문에 운전자 보험에는 운전자 관련 특약 말고는 다른 거 넣지 마셔라. 이거 나중에 해지하게 되면은 그동안 했던 보험료 보장 다 사라지니까
2: 맞아요.
1: 중복 으로도 안 되고 다른 특약도 넣지 마셔라라고 했는데 청취자님 그런 운전자 보험을 두건 갖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이것도 좀 조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0: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 보장이 잘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항상 안도만 하실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점검을 항상 받아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랍게 보험료를 줄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 종합보험이 총 3건이 가입이 되어 있으셨잖아요. 그 나머지 2건은 4만 원, 3만 원의 상품에는 암에 관련한 비급여 치료비와 입원비 보장이 준비가 되어 있으셨어요. 그런데 또 문제점은 여기서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으셨어요.
1: 그렇군요. 이 갱신형 또한 보험료 부담이 지속되는 거니까 부담이 되실 텐데, 근데 사실 암 관련해서 주요 비급여 치료비 특약은 요즘에 막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갱신형으로 밖에 가입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입하신 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2: 아니에요. 아직 이 보험사 상품마다 아직까지 암 관련한 이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회사도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 비갱신형으로 출시한 회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뭐 치료에 대한 보장에 대한 준비를 원하실 때는 사실 이런 갱신형도 짧은 주기인지 긴 주기인지 이런 것부터 해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1: 그렇군요. 지인이 설계해 줬으니까 잘 해줬을 거야. 나보다 전문가니까 이렇게 철 설석까지 믿으셨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잘 아는 정말 믿을 만한 전문가를 하더라도 더블 체크 그 이상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굿모닝 굿나이프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도 관련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면은 간병인 보험도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건 좀 어떠셨을까요?
0: 예, 간병인 보험을 보면은 20년만 납입하면 되시는 줄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증권을 저희가 재발행해서 확인해 보니 문제가 20년 납, 20년 만기 갱신형이었던 거죠.
1: 그러면 이분은 지금 모든 그 보험 상품을 제대로 알고 가입한 게 하나도 없으신
0: 맞아요.
1: 거예요.
0: 이게 보험료가 인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은 들으셨대요.
2: 20년 안에만 인상이
0: 맞아요.
2: 안 되겠죠.
0: 근데 이 뜻은 20년간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는다라는 걸로 이제 알고 계셨던 거죠. 그 말은 20년 후에는 보험료가 갱신이 된다라는 건데 20년 후만 되더라도 청취자님은 70대 그러면은 이 보장을 받아야 되는 나이인데 보험료가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인상이 되면 또 해지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겠죠.
1: 그러네요. 결국에는 유지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보험이었던 거네요.
2: 네. 그게 바로 좀 문제였던 건데요. 이 갱신형이 비갱신형보다 당신 보험료가 뭐 저렴해 보일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내가 상품을 유지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고요. 이 계속 보험료가 이제 갱신될 때마다 인상된다는 더 큰 문제 때문에 얼마나 하면 특히나 이제 이 간병인 같이 우리 보장을 막 100세, 110세까지 길게 가져가야 되는 것들은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맞습니다. 매달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는 우리 집 보험료 진짜 잘 모른 채로 돈만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이래서 전문가의 점검과 체크가 필요합니다. 굿머니 굿나이프로 상담 신청하시면요. 저희가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 분석, 보장, 체크, 보험료 수준에 대한 적정 판단까지 재무점검, 보험점검 도와 드리는데요.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정 어떤 개선안이 나왔을지 청취자님 앱서 결과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3: 돈 들어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4: 여러분께서는 지금 돈이 되는 방송
3: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FM 94.5MHz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김정수 주치님, 청취자분 애프터 처방 결과 알려주시죠.
2: 네, 지금부터 이제 처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은퇴 시기를 고려해서 이 청취자님께서는 30년 납입에 월 17만 원을 납입을 하는 건 부담이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1: 네.
2: 그래서 20년 납으로 납입하시는 게 맞다라고 하셔서 현재 건강 상태를 정확히 고지하고요. 또 필요한 보장을 준비를 했을 때 월보험료를 또 따져봤고 기존에 가입하셨던 이 30년 납의 상품으로 앞으로 납입해야 할 보험료와 또 새로 가입하실 상품의 총 보험료를 비교해서 총 납입 금액이 적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비교를 해보셨을 때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 게 낫을까요? 새롭게 20년 납으로 바꾸는 게 더 유리했을까요?
0: 계산을 해봤더니 기존의 보험을 앞으로 23년을 더 납입할 금액을 따져보니까 총 4,692만 원 정도 되셨고요.
1: 네.
0: 똑같은 보장을 준비하면서 20년 납으로 새롭게 가입을 하실 때에는 월 보험료가 14만 원으로 총 납입 금액은 4천만 원이 되셨어요.
2: 700만 원이 납입했어요.
0: 그동안 이 납입한 비용은 아깝긴 하지만 이 앞으로 부담하셔야 되는 비용을 계산해봤더니 아무래도 새롭게 저렴한 보장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안내를 도와드린 거죠.
1: 그동안 냈던 돈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유지를 하는 게 덜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막상 정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오히려 새롭게 시작하시는 게 700만 원 가까이를 아끼면서도 보장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래서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최근에는 암 관련해서 비급여 치료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보험료 7만 원씩 납입하고 계셨고 갱신형이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0: 이 보험사 상품마다 암 관련한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회사도 있기도 하지만 그중에서는 빅잉 신용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상품과 회사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으시다거나 이 치료료에 대한 보장을 준비를 원하실 때에는 갱신용의 보험료가 저렴하기도 하지만 비갱신용으로도 비교를 꼭 해보면서 살펴보셔야 돼요.
2: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동안 납입하셨던 보험료 같은 경우는 뭐 아깝지만 과감히 정리를 하고요. 이 비갱신용 상품의 보장을 준비를 새롭게 도와드렸습니다. 뭐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자면 뭐 표적항암 치료라든지 뭐 중입자방사선 치료 또 요즘에 많이 하죠. 다빈치 로봇 수술, 그다음에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을 보장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도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월 보험료는 3만 원 정도밖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기존 것들을 좀 정리하고요. 저렴한 보험료로 좀 이전보다 더 꽉 찬 보장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0: 네,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 두 건이 가입이 되어 있으셨는데 이 부분은 하나의 운전자 보험으로 좀 조정을 도와드려서 보험료를 만 원대로 줄여드렸고요. 마지막 큰 문제였던 이 간병인 보험 한 달에 7만 원씩이나 납입하고 계셨던 것도 갱신형이었던 걸 이제는 비갱신형으로 보장은 똑같이 준비하면서 100세까지 가져가실 수 있게끔 도와드렸죠.
1: 50대에 가입하셨고 20년 후면 70대이신 청취자님이신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조정된 보험은 탄탄하게 가져가시면서도 노후에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아프게 된다면 이 보험 활용하시면 되는데 자 간병인 보장도 사실 필수로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만약에 보험료가 이게 계속 오른다면 유지하기 힘들 것 같아요.
0: 당연한 거죠. 이 갱신형이 사실 월 보험료가 비갱신보다 당시에는 저렴해 보일 수 있긴 하지만 방금 우리가 계산 했듯이 총납입 보험료 혹은 인상될 보험료까지 이제 계산을 해본다면 비갱신형이 월등히 저렴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간병인 같은 보장은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1: 그렇군요. 그럼 이번 상담을 통해서 청취자분은 내 보장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게 된 시간이었고 똑같은 보장을 준비하면서도 보험료를 많이 줄이실 수 있게 된 거네요.
2: 맞아요. 그래서 이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도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새롭게 도와드리면서 월 보험료가 약 5만 원 정도 되셨고요. 기존에 가입하셨던 이 가지고 계셨던 44만 원의 보험료를 총 월 22만 원으로 절반으로 줄여드리면서 상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보장은 괜찮았지만 이게 이제 갱신형 상품인데다가 운전자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돼 있어서 굉장히 좀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많은 청취자님의 보험 상태였습니다. 싹 다이어트하면서 절반의 가격으로 비갱신형 상품으로 위험 대비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는데 끝으로 요거 하나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에 이야기한 그 비급여 주요 치료비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게 현장에서 청구율이 많다라는 건 어쨌든 활용도가 되게 높은 보험이라는 건데
2: 그렇죠.
1: 실제로 암 주요 치료비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비급여 치료비 보험금 청구 사례도 많이 있나요?
2: 그렇죠. 실제로 요즘에 최근 들어서 한 1년 사이에 굉장히 급증을 했고요. 이게 뭐 우리가 청구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에서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그런 비급여 치료가 많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객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드릴 때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요. 내가 이 치료비가 준비가 안 돼서 더 나은 치료법을 취하지 못한다고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러니까 요즘에 이 치료비 같은 경우도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갱신형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의료비가 얼마나 들지 보험사들도 계리하기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서 어느 정도 고비용이 들어가는 게 나오게 되니까 여러 이제 경쟁사들에서 비갱신형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주요 치료비 안에도 급여와 비급여가 다 되는 것 같은 경우 보험료가 좀 비싸겠죠. 이런 것들이 출시되다가 이제는 왜 우리가 좀 저렴하고 좀 보장을 받고 싶은 것만 이렇게 좀 특정해서 받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보험료 많이 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범위를 좀 좁혀서 비급여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비급여로 제한해서 비급여 치료비만 이제 또 보상해주는 담보들이 비갱신형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내 상황이 어떤지부터 이제 좀 진단을 받아봐야 되고 거기서 모자란 부분만 보완한다면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1: 좋습니다. 관련해서 요즘 이런 대비를 많이 한다는데 정말 일선 현장에서 많이 쓰여지는 보험 특약들인지 궁금하신 점도 많으실 거예요. 직접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고 현장의 소리 생생하게 담아서 나에게 필요한 보험들로 구성해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였습니다.

보내주신 고민 문자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요. 여러분의 재무 상태 확실하게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0: 두 분께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보살님 두 분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3345번님. 실손의료비에서 암 비급여 치료도 보장되지 않나요? 근데 별도로 그 비급여 치료비라는 거 준비를 더 해야 되나요?
1: 아, 예, 이 가장 좀 절묘한 질문입니다. 이 고객분들도 이런 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실손을 가입해 놓은 게 아닐까요? 왜 저한테 비급여 치료비를 권유하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0: 그렇죠.
1: 우리가 이제는 과거처럼 치료가 이제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수술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 거의 없고요. 이제 하도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그 암세포를 줄어들기 조그맣게 만듭니다. 그 이후에 이제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고요. 보통은 항암 방사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전처럼 우리가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입원해서 받을 수 없다는 게
0: 통원으로 하는군요.
1: 문제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0: 한도가 부족해요.
1: 그렇죠. 맞아요.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 뭐 1, 2세대야 25만 원까지 하루당 지급을 한도로 받을 수 있지만 최근에는 다 20만 원 한도로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표적 항암 치료가 1회 치료비가 뭐 평균적으로 6, 700만 원 하는데 네, 600만 원 내가 방사선 치료랑 700만 원 정도가 들어서 20만 원 받고 나머지 680만 원을 내 부담을 해야 된다면 그 횟수가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면 엄청난 큰 비용이 들겠죠.
0: 그래서
1: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따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2: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실손에서도 적용이 되지만 자기 부담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비급여 치료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없는 분들에 비해서는 발병률이 더 높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여러 차례 우리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주요 비급여 치료비 특약 같은 게 왜 필요한지 일단 현장에서 정말 많이 쓰이고 있고 그 청구율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실손으로 의료비만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거 다 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통원이라는 한도의 함정을 우리가 너무 잊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하나 짚어볼게요. 아까 청취자님도 운전자 보험 두 개 가지고 계시면서
1: 아,
0: 거기에
1: 맞아요.
0: 불필요한 특약 막 있으셨잖아요. 1154번님. 운전자 보험에요. 상해 수술비, 골절 진단비 같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3만 원 내고 있는데 이거 보장 많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2: 아까 우리 이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보장이 좋으면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법령이 바뀔 때마다 해지를 하고 재가입을 하셔야 돼요.
0: 그렇죠.
2: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보장도 같이 없어졌다가 다시 가입을 하지만 이렇게 다시 재가입을 할 때에는 나이도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보장에 대한 보험료도 다시 비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에 해당하는 보장만 가입을
1: 그렇죠.
2: 하고요.
0: 그렇죠.
2: 나머지에 대한 질병과 상해는 종합보험에 가져가서
1: 그렇지.
2: 90세 혹은 100세 만기로 가져가시는 게 월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적고 더 효율적이죠.
0: 잘 들으셨죠? 되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1154번님께도 충분한 답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5127번님 기존에 가입한 상품이요. 30년 만기 갱신형입니다. 이 상품도 나쁜 걸까요?
1: 뭐 단순하게 뭐 이 30년 만기 갱신 상품 이거 하나만 있으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예를 들어보자면 뭐 우리가 앞선 사연도 이제 갱신형 상품들을 50대 분이 많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또 특히나 이제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 갱신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비갱신형으로 강조를 많이 드린 건데
0: 맞아요.
1: 만약에 이분께서 뭐 예를 들어 50대 남성분이라고 치면 대부분의 보험이 비갱신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잘 되어 있고 특정 예를 들어 암 치료비라든지 아니면 암 진단비를 추가로 가입했다든지 뭔가 중복되는 부분에서 비용을 적게 드리고 추가로 내가 계단식으로 보장을 하고자 했다면 갱신형 상품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나쁘다기보다는 또 이분이 말씀하신 것도 30년 만기 30년 갱신형 상품이잖아요. 예를 들어 뭐 30대가 가입했어도 60세까지 보험료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상품들이 비갱신으로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다면 이렇게 갱신형으로 한두 개 갖고 있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0: 그렇군요. 충분한 답이 됐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 문자는 계속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고령화 시대 필수 준비 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간병비, 간병인 보험 준비 방법 살펴봤고요. 청취자님 리모델링 사연 통해 나에게 꼭 맞는 보장안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지금 나도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데 해결이 되지 않은 고민이라면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 요청하고 재무 상담, 보험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의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 클릭비의 드리밍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0: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은 돼야 일부 지역은 아침 기온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래도 내륙은 한 자릿수에 그치는데요.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에 유의해주시고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모두 작업 중인 곳이 늘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정릉 진입로에서 도로 포장 공사 중인데 도로 통제 예정입니다. 성수분기점 방향은 홍지문 터널 1차로에 작업 구간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군자교에서 성동분기점 구간 2차로와 3차로에서 도로 포장 공사 중이고 장안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대교 위로 강남 방향 3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올림픽대로에서 하류 진출로로 가는 길 공항 방향에서 부분 통제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보수 공사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신갈 방향 반포나들목에서 서초 구간 1차로에서 작업 중이고 강남순환로 수서 방향 관악터널 입구에서 출구 가는 길 1차로와 2차로에서 시설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기흥휴게소 5차로에 작업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7: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와대와의 대법관 재재청 거부 갈등에 대한 여권 지적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8: 증인 선서는 거부했지만 재청권 간섭은 위헌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먼저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9: 국정감사 첫날 열린 국회 법사위. 2년 연속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기관장 인사말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재재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10: 다른 후보자를 재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9: 이후 진행된 증인 선서에선 홀로 자리에 앉은 채 선서를 거부했고 증언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여권 의원들의 질문 세례에 결국 전례 없는 작심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A4 용지를 꺼내들고 증언 거부 이유와 대법원장 재청권에 대한 헌법적 해석을 6분가량 쏟아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의 재청에 간섭하는 게 위헌이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10: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재청에

0: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장의 재청에 간섭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1: 청와대와의 갈등을 증폭시킨 이른바 서면재청 문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간 신속한 대법관 임명을 위해 대법원장이 자진해 협의해온 것이고 역대 대통령들도 끝내 재청권을 존중해왔다며 헌법상 제한이 없어 서면 재청도 위헌이 될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에 응한 건 현행 헌법 체제에서 처음입니다. 다만 이어진 오후 질의에선 건강상 이유로 자리를 떴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앞서 재재청 거부와 관련해 국감을 통해 얘기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일반 증인으로 국감장에 서는 선례를 피하면서도 대법관 최장기 공백 책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는 줄곧 입을 닫았지만 보신 것처럼 올해는 달랐습니다.
3: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침묵했다는 의혹 등에 사실이 아니라며 조목조목 반박했고 제2의 윤석열이라는 비판에도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4: 지난해 대법원 국정감사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관례에 따라 미리 준비한 인사말만 읽은 뒤 100분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5: 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5: 대법원장님.
4: 올해도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로 답변을 대신하는 듯 했지만 잇따르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침묵했다는 비판에 계엄사령부에 협조한 바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0: 계엄사에서 인원을 확인해달라 아니면 명단이라도 보내달라 그럼 제가 절대 위헌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
4: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지시사항을 직접 설명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서부지법 난동사태 때도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신을 제2의 윤석열에 빗댄 비판에는 이렇게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7: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
0: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슬픈 일입니다.
4: 대법관 경력금 지급 문제 등 각종 지적에도 조목조목 반박을 이어갔는데 다만 업무 추진비 부정 지출 의혹엔 고개를 숙였습니다.
0: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었다 안 하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조 대법원장은 150분 동안 이어진 여야 의원 8명 질의에 선택적으로 입을 열었고 감사가 잠시 정회되자 몸 상태를 이유로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자리를 뜬 건 특혜라며 추가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삼권 분립 침해란 야당 공세 속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2: 청와대는 대법관 재재청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를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재청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국회나 대통령이 재청에 관여하는 건 위헌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청와대 입장은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공개해 우리 정부가 공식 사과를 요구한 상태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도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며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국대사 소환을 비롯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3: 북한 외무성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의 원인은 북한군의 매설 지뢰라는 우리군의 최종 판단에 대해 한국이 일방적으로 조작하고 결론한 자작극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외무성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북한의 남북 국경 요새화를 지연시키려는 방해 책동이자 자체 사고의 책임을 넘겨씌우려는 한국 군부의 궁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자작극의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려는 건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도발이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할 엄중한 주권 침해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자신들과 무관한 지뢰 제거 여부는 상관할 바가 아니지만 그 군홧발이 자신들의 영토를 1mm라도 침범한다면 즉시적이며 강력한 대응 행동을 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2: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3: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DMZ 내 지뢰 제거 작전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외교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질의 시작도 하기 전부터 여야가 부딪혔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DMZ 내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이 다친 것과 관련해 외통위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9: 북한의 지뢰 매설을 규탄하고
6: 국회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9: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대북 제재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신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8: 여당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외통위 차원의 결의안 채택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주무부처를 관할하는 국방위에서 관련 내용이 진행 중인 만큼 지켜보자는 겁니다.
10: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는 국방위에서 우리 민주당
6: 민주당 간사입니다.
10: 민주당이 그 결의안 채택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당시 그 국힘 의원 님들이 제안한 내용이 합의가 안 돼서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 논의 과정을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8: 이런 가운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DMZ 내 지뢰 제거 작전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군이 단호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한 겁니다.
11: 대응이 좀 수동적이다, 너무 방어적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12: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6: 강신철 국방부 장관입니다.
12: 우리 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저는 단호한 대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8: 강 장관은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유엔사와 함께 상황을 평가해 추가 작전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북 확성기를 꺼내들었던 지난 2015년과 비교하면 국방부 대응 수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통일부 역시 북한과 강 대 강보다는 선 대 선 소통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일단 로우키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 군의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고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2: 중수청 수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 5곳의 지방 중수청장이 첫 출근을 했습니다. 준비 부족 탓에 당장은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다며 정부를 향한 쓴소리까지 나왔는데 조직 안정화부터 예산까지 이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 게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마약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게 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장이 임명되지 않은 채로 전국 5개 지방중수청장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첫 출근은 했지만 당장 수사에 착수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14: 출범 초기 분명히
6: 김영근 수원지방중수청장입니다.
14: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부패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 넓은 관할 구역에 따른 접근성 문제에 더해 예산과 조직 정비까지 현장에선 당장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고백까지 나왔습니다. 극심한 혼란이 예상됐는데도 성급하게 개청했다며 정부를 향한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15: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고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6: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입니다.
15: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되질 않아서 올해 6월 초에 제가 정성호 장관님한테 이 정도 되면 개청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로.
13: 현재 중수청 정원은 2,800여 명의 66%에 불과한 약 1,900명밖에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출범 취지에 맞게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16: 국가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6: 문홍주 대전지방중수청장입니다.
16: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13: 개문 발차 나아가 개문 정차 버스에 승객을 태울 수 있느냐는 안팎의 냉소 속에 첫발을 뗀 중수청.
2: 예산과 조직 정비,
17: 넓은 관할 문제에 수장 공백 사태까지 겹쳐 중수청 체제는 출범 초기부터 거센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 등을 제외하자는 여권 일각의 논의에 공수처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견제 구조가 퇴보할 거란 이유를 들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18: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제외하는 여권발 방안을 두고 공수처가 견제 구조의 퇴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정례 브리핑에서 중수청과 경찰 모두 행정안전부 소속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행안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수사 대상자의 직속기관이 수사를 맡는 구조가 되는 거라며 공수처의 독립성이나 국민 신뢰 측면 모두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드러낸 겁니다. 현행 공수처법은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행정부와 국회의원 등 입법부까지 고위공직자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민주당 일각의 공수처 개편안은 여기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 권한을 중수청으로 넘기고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찰과 수사관 등 수사 사법기관 종사자에 대한 견제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공수처의 그간 실적을 고려하면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연평균 기소 건수가 한 건을 겨우 넘는 데다가 지금껏 구속영장의 발부율도 20%에 그칠 만큼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을 주제로 한 정치권 토론회도 예정된 가운데 조직 효율성 제고와 정치 권력 수사 중립성 담보라는 두 목표를 아우를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2: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오늘 11차 회의를 열고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 보유자를 채용해 수사부서에 배치하라고 경찰에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법률 역량이 중요해진 만큼 각 경찰서 262곳에 서너 명 이상의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수한 수사관을 여성과 청소년, 장애인 등 약자 상대 범죄 업무에 우선 배치하고 수사경찰의 특별 승진 같은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지난 7월 출범한 수사개혁위는 경찰 수사 역량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광주 군공항 조기 이전을 위해서 관련 시설을 3개 지역에 분산 배치하기로 한 가운데 임시 비행장의 방호시설 건립 등을 위한 예산이 타당성 검토 등 사전 절차 없이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군공항사업단과 공군 등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모두 3,169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 안에 반영된 예산 가운데 예천 충주 기지에 설치할 전투 장비 보호벽과 충주 서산 기지 격납고와 탄약고 신축 등 10개 항목에 각각 200억 원 이상이 배정됐으나 관련 용역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 곳곳에서 여야의 신경전이 불거진 국정감사 첫날. 상임위별 주요 감사 대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현안이 도마 위에 오른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중국산 휴머노이드가 국감장에서 춤을 추는 진풍경도 펼쳐졌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9: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소속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원호 전 서울시장 후보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김 의원이 국감 첫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자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 아니냐며 국감장에서 단체 반발에 나선 겁니다.
20: 국정감사 첫날과 정확히 겹치는 시간에
21: 정무위원회 야당 국민의힘 간사면
20: 국회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22: 우리 내용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21: 한민수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입니다.
22: 위원장을 상대로 압박을 하고
19: 김 의원 조사는 정무위를 넘어 소속 상임위도 아닌 행정안전위원회에서까지 공방의 대상이 됐는데 상임위별 주요 감사 의제와는 거리가 있는 현안 발언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국제영화제 개막작 철회 요청까지 감행한 영화 암살자들 진실 공방이 벌어지자 여기가 문체위인지 법사위인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23: 김정일이
1: 자기가 배우라고 자백까지 하고
21: 주진우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입니다.

0: 영화 제목이 암살자 드리라는 복수 그걸 넣어가지고
1: 평양에 가서
2: 박지원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입니다.
1: 인정을 하고 사과했다. 제가 국정원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거짓말이에요.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휴머노이드 두 대가 무술시범과 춤을 선보이는 이색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국내 투자 상황을 짚는 과정에서 중국산 휴머노이드를 직접 등장시킨 겁니다.
4: 휴머노이드는 이제 퇴장해 주시고.
5: 네, 휴머노이드 퇴장해 주세요.
3: 여야는 국정감사 첫날부터 주요 쟁점은 물론 예상 밖의 현안을 두고도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크고 작은 현안을 둘러싼 신경전은 남은 한 달 동안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6: 경찰이 영화 암살자들에 출연한 배우 유해진 씨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제부터 시작된 자택앞 집회와 협박성 발언 때문인데 경찰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웅래 기자입니다.
7: 지난 일요일 배우 유해진 씨 자택 앞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8: 제작자 배우들은 유가족과 고인에게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7: 집회는 이후에도 이어졌고 온라인엔 유 씨에 대한 협박성 발언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유 씨의 소속사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안전조치심의위원회를 거쳐 유 씨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에 나섰습니다. 특정 시간대 유 씨의 자택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했고 112 시스템에 등록된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유 씨의 안전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배우 개인의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집회 현장에서 불법 행위 등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6: 영화 암살자들에 출연한 배우 유해진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이어 부일 영화상 시상식에도 불참합니다. 유해진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내일 오후 부산에서 열리는 제35회 부일 영화상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지만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근 자택 앞에서 집회가 열리는 등 신변을 위협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시상식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 왜곡 논란 속에서도 연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개봉 전 기대했던 흥행 성적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9: 암살자들은 개천절 연휴 4일 동안 52만 명이 관람해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치이카와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순위만 놓고 보면 역사 왜곡 논란에도 흥행세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개봉 이후 전체 관객 추이를 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개봉 첫날 13만 명으로 출발한 뒤 추석 연휴가 낀 첫 주말에는 하루 40만 명 넘게 극장을 찾았고 개봉 나흘 만에 100만 관객을 넘어섰습니다. 천만 영화 서울의 봄과 같은 속도입니다. 하지만 논란이 본격화된 뒤 평일에 하루 5에서 7만 명대로 내려앉았고 개천절 연휴에도 15에서 18만 명대로 첫 주말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초반에 관객을 빠르게 끌어모은 것과 달리 장기 흥행의 가늠자인 개봉 2주차 주말에 외연을 넓히는 데는 한계를 보인 겁니다. 서울의 봄 제작사, 감독, 배우들의 이름값 등을 고려하면 흥행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0: 규모를 생각했을 때 200만 명의 관객이 넘었다고 해서 영화 평론가입니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영화의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피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9: 반면 거센 논란이 일부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해 극장으로 발길을 이끈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이 흥행에 득이 됐는지 독이 됐는지를 현재 관객 수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논란 이후 사실상 영화 홍보가 멈춘 만큼 관람객들의 평가와 입소문이 최종 흥행 성적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6: 국민의힘은 오늘 싱가포르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영화 암살자들 개막작 선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점식 원내대표 명의로 보낸 서한에서

0: 있는데요. 영화 암살자들을 개막작으로 선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결정을 즉각 재고해 줄 것을 소속 국회의원 109명 전원의 뜻을 모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화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건과 관련돼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민 정서에 크게 반하는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국민의힘이 역사 왜곡 등 자극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어떤 정치 권력도 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 창작 자율성을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문체위 소속 의원들은 오늘 성명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공식 발표와 다른 결론을 암시하거나 의문점을 던졌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폐륜이나 역사 왜곡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예술적 표현 영역에 대한 지나친 검열이자 억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정경제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개미들을 울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부동산 정책 관련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 1월 13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도로 열린 청와대 회의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시발점으로 여겨집니다. 재정경제부 대상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권대영 재경부 1차관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54조 이상을 잃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2: 투자자 손실 문제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4: 규제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위원회 결정이
3: 결과적으로 재정경제부 1차관들께
4: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입니다.
1: 두 사람은 결정은 금융위가 했고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서둘러 도입된 이유에 대해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4: 어떤 정치적인 고려나 그런 또
3: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입니다.
4: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그런 업무를 해태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시장의 신뢰가 사라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5: 평탄화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통령께서 평택이랑 동탄이랑 화성사라고
3: 했다. 이준석 있다가 개혁신당 의원입니다.
5: 뭐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희화화 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정책이 희화화되기 시작하면은 정책의 수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1: 여당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정책에 대한 설득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후덕 의원은 자체 분석 결과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비거주 비율이 전국은 16.6%, 서울이 22.3%, 강남 3구는 26.9%라며 대상과 부담을 정확히 알려줬다면 보편적 논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6: 아니 문제는 대상자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수용을
3: 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7: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 데이터 자체도 국회 제출도 안 했고.
1: 이 부총리는 첫 대미 투자금 24억 달러를 미국의 프로젝트 공개 직후인 이번 달 1일 송금했다고 밝혔습니다. 45 영업일 이후로 명시된 양해각서의 송금 시점과 다르다는 지적에 서로 협의하면 빨리 보낼 수도 있다며 45일 이내로 계속 논의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말이 다른 알래스카 LNG 사업 개발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우리 정부는 팩트시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0: 처음 본 70대 남성을 자신과 어깨를 부딪혀 살해했다는 20대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YTN의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피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8: 서울 번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입니다. 이곳에 사는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4일 저녁 7시쯤입니다.
9: 과학수사대 쪽 사람들이었던 것 상인입니다. 같아요. 그냥 일반 경찰은 아니고 좀 심란했죠. 아무래도 옆집 사장들하고 만나면 자꾸 그런 얘기만 하게 되고. 또
8: 범죄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추적과 잠복 끝에 20대 남성 A씨를 6시간 만에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피해자를 처음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어깨를 부딪혀서 항의하기 위해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이재명 정부 2년차 국회 국정감사 첫날, 최대 격전지는 단연 법사위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그리고 일부 발언 장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3: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 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습니다.
4: 판사 본인은 국회가
5: 대법원장님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3: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5: 그런데 지금 좀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하고 그렇게 무례하세요. 무례하고 오만하고 폭력적이에요 발언들이.
6: 대법원장께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재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법관 재청을 이미 대법원장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명 안 되는 이유를 따져보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증인을 나와야죠.
3: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재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0: 네,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인사말을 하러 왔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고요. 오전 내내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또 여야가 공방하는 모습 보셨는데요. 예상했던 장면이죠, 교수님.
1: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얘기한 거는 피감 기관장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7: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님
1: 채택을 했고.
0: 그랬죠.
1: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관례라는 게 그 피감 기관의 기관장으로 출석을 해서 인사말하고 이석해 왔던 거였어요.
0: 예.
1: 이번엔 그건 아니고 피감기관장으로 오긴 왔는데 인사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최근에 논란이 됐던 걸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증인의 자격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게.
0: 그렇죠.
1: 아까 보셨겠습니다만.
0: 채택은 일반 증인으로 채택을 했지만.
1: 일반 증인으로 채택을 동의하지 않은 거예요.
0: 네.
1: 피기감장으로서 인사말을 하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죠. 그 화면에서 보셨겠습니다만. 다들 일어나서 선서하는데 선서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 증인으로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국회에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죠. 예상했던 대로인데 그거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해서 앞으로 얘기를 나눌 테니까.
0: 예.
1: 근데 아무튼 간에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는 어쨌든 이 자신이 또 재재청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그리고 청와대가 재재청 요구한 것도 위헌이다. 그 위헌이라는 예. 단어를 네 번 얘기했어요. 위헌이라고 단정을 하더라고요. 위헌일 수 있습니다라는 대법원장의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라 위헌이다라고 단정을 하는 것처럼 네. 느꼈는데 저건 대법원장이라고 해도 저는 그 증인으로 출석할 수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0: 예.
1: 대개 증인으로 이제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재판이나 사건, 수사 사건에 대한 소추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때 이제 나오지 않을 출석 사유, 불출석 사유가 되는
0: 네.
1: 건데 이건 사법 행정에 관련된 것이고 자신이 국회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전 답변할 의무 있다고 봐요.
0: 아, 예.
1: 근데 그 주장이 갈리는 거니까 그건 이제
0: 예.
1: 앞으로 말씀 나누기로 하죠. 예.
0: 알겠습니다. 일단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것부터 이제 뭐 예상이 뭐 논란이 됐습니다만 일단 나왔고 선서는 했습니다만은 선서는 안 했고 재재청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A4 용지까지 준비된 A4 용지까지 들고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8: 아니 근데 지금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이 대법관 임명과 관련된 논란이 종료될 것이라는 그런 환상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의 주장이 명백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 입장은 아니 그동안에 관행으로 상의를 해왔던 것을 왜 서면 제출을 하느냐라는 입장인 것이고 법원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헌법에 그렇게 하지 할 수 없다고 돼 있지 않은데 우리가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은 건데 왜 그걸 문제 삼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배경이 또 있죠. 예를 들면 청와대 쪽에서는 비상기업 있을 때 대법원이 거기 협조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야? 대법원장이 거기 동조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야? 네. 라는 식의 의혹이 있는 거고 법원 쪽에서는 대통령 본인도 재판을 다섯 개나 받은 분 아닙니까? 이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지금.
0: 네.
8: 그 양쪽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양보를 요구하는 것들이 별로

0: 바뀔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서로 대법관을 제청을 놓고 논란이 있을 때 어떤 때는 대법원장이 물러났었고 어떤 때는 대통령이 모른 척 해줘서 그냥 넘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제청권이 먼저냐 임명권이 먼저냐 문제를 둘러싸고서도 이승만 정권 때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했고 그다음에 4.19 이후에는 그 대법원장이 요구하면 그냥 임명을 했었고 그러다가 87년 헌법이 되면서 대법원장이 요구하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바뀐 거기 때문에 예. 시대 상황에 따라서 임명권과 제청권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그런 주장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저 국정감사를 통해서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가 압력을 가한다고 해결이 된다든가 예. 혹은 대법원이 완전히 그 청와대의 주장을 깨부수는 어떤 논리를 제시한다든가 이건 애초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앞서서 들으신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대통령도 국회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같은 날 청와대가 대법관의 재제청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서 다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입장을 오늘 재확인했습니다. 재차 압박을 한 느낌이죠.
2: 저 문제도 좀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 네.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헌법 104조 2항에 따라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네. 대통령의 임명권 이 세 개가 이제 입법, 사법, 행정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혼란이 생긴 거고 보기에 따라서 헌법적, 제도적 미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법원조직법 41조 2에 의하면 제청이 끝나면 다시 법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시작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4명을 후보 추천했었죠.
1: 네.
2: 이제 김봉기, 예. 손봉기, 김민기, 윤성식, 박성윤인가요? 박성 그분들 이름 끝자가 기억나요. 4분을 이제 네. 후보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손봉기 판사를 이제 제청을 한 거였잖아요. 근데 대체로 알려져 있기는 이제 청와대에서는 김민기 판사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는 거죠. 그건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만.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제청된 후보 중에서 다시 재제청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1: 예.
2: 법원조직법의 규정상에 볼 땐 대단히 그건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제청을 할 땐 법관 후보 추천위를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원조직법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도 충돌하는 거라서 그것도 애매하게 돼 있다고.
1: 예.
2: 이것도 무조건 청와대 말대로 지금 이미 4명 제청한 사람들 그런 사람 중에 또 한 명 하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도 이것도 이 유권에서 필요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1: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 추천위를 다시 구성하느냐 마느냐도 이게 이제 명확하지가 않은 상태인 네, 것 같아서 이것도 네. 지금 이제 논란이란 말이에요.
0: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청와대 요구는 간단하잖아요. 추천위에서 4명을 원래 추천을 했었잖아요. 근데 한 분은 내란재판부에 가 있고 한 분은 그다음에 선관위 그와 관련돼 있으니까 두 분은 어차피 안 돼. 그럼 두 명이 남았잖아요. 한 명이 김민기 판사고 한 명이 손봉기 판사인데 대법원장의 입장은 아니 김민기 판사는 남편이 헌법재판관이다. 그러니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부부가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이해 충돌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저거는 네. 사심제가 되어 있는 마당에.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손봉기 그 판사를 추천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의 맹점이 뭐냐면 그럼 청와대가 손봉기 판사가 왜 안 된다라는 이유를 제시를 못해요. 아무런 이유를 제시 못하면서
1: 예.
0: 추천위가 구성한 사람 중에서 빨리 올려라라는 것은 나머지 두 명은 되지 않고 손봉기는 마음에 안 드니까 김민기 판사를 다시 올려라라고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김민기 판사가 아시다시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 충돌 논란도 있고.
1: 네.
0: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서로 무엇이 옳은지 국가기관끼리 서로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로 보내서 권한쟁의 심판을 하시든가 그게 아니면 법에 정해진 대로 국회에 동의 절차를 구하되 국회에서 아, 이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안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국회가 부결을 하니까 나도 이 사람을 임명할 수 없다.
1: 네.
0: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건 안 하거든요.
1: 예.
0: 제가 보기에는 그 헌재에 가면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고 청와대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국회 동의를 구하면 손봉기 판사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데 아니 봐도 별 문제가 없는데 왜 거부하겠다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둘 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간을 끌고 있으면서
1: 예.
0: 그 재판관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상고심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

0: 수 있다라는 여론전을 펴고 계신데 이 부담은 결국은 다 정권에 돌아가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도 대법원장도 전혀 양보할 기색이 안 보이고 제3기관이라고 하는 국회나 뭐저 헌재에서도 좀 용이하지 않은 뭐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근데 대법원장의 말에 저는 하자가 좀 있다고 보는 게
1: 네.
2: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국회나 대통령이 침해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 행정, 사법이 3자가 공이 같은 무게로 지금 규정이 돼 있어요.
1: 예.
2: 104조 2항에. 똑같은 논리예요. 대통령 임명권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나 국회가 간섭할 수 없어요. 국회 동의권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말을 따를 수 없다는 거나 똑같은 논리로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재청에 따를 의무가 없어요. 단지 그 안에 지금 우리 김정일 최고위원이 설명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 법으로 따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속내예요. 속내가 그런 거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저렇게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대법원장한테 답지 않다. 저건 법률가다. 법률가면 저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자신이
1: 그러니까
2: 마치 헌재인 것처럼 위원입니다라고 단정하는 거, 이 태도도 대단히 오만하다라고 생각해요.
1: 모든 게 이제 헌법과 법률이 이제 애매하기 때문에 이제 협의라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까지 거쳐왔는데 어쨌든 상황이 지금 이렇게 이렇습니다. 자, 조 대법원장 오늘 국감장에서 이 법사위원들의 도발적인 질문도 받았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3: 주희대 대법원장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4: 국민들이
3: 묻고 있는데요. 제가 여쭙겠습니다. 주희대 대법원장님.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5: 그런 말씀은
4: 저희대 대법원장입니다.
3: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6: 그럼 좋습니다. 6월 달부터 6월 달까지
4: 더불어민주당 의원
6: 대법원장 개인 업무 대법관 업무 주는 대로 와인을 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개인 업무 주심으로 술을 이렇게 많이 삽니까?
7: 아시다시피
6: 이 돈은 누구 겁니까? 업무 주심에도 술을 못 사게 되겠어요.
7: 저는 카드를 언제 끊지?
1: 자, 지난해 국감 때는 조 대법원장이 침묵을 했었습니다.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상당히 지금 저런 장면들을 봐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0: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그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그 카드로 술을 산 거를 갖고 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뭐 아시다시피 술을 한 잔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개 이제 대법관들이 그 카드 달아서 회식하거나 알아서 쓰세요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에 어긋난 물품을 구입했다라고 얘기하면 그 비판을 받을 것이지만 그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 본인 지금 완강히 거부를
0: 예,
1: 뭐 부인을 하고
0: 그렇지
1: 있는 상황이기
0: 않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손설 진보당 의원 뭐 이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민주당에 의해서 비례 그 배지를 다신 분이고 그러니까 뭐 민주당과 궤를 같이 하신다고 봐요.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게 지금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1: 예.
0: 이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을 윤석열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이 반발하면서 그러면서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대통령과 맞서면서 대통령 후보까지 되고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것 이재명 대통령에게 맞섬으로써 조희대 대법원장 당신도 뭐 정치하려는 것이냐
1: 네.
0: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손설 의원한테 묻고 싶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맹렬히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게 잘된 겁니까? 거기에 저항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윤석열 아니라 박성열이든 김성열이든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은 그거 반대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인은 4년형 본인은 2년형 실형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거 그거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김승원 씨 같은 사람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1: 예.
0: 지금 대통령이 재재청이라는 헌법에 없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법원장이 그거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러면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부 다 제재청해라, 제재청해라 라고 얘기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런 반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놓고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라고 저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 지난번에 대법원장 청문회 할 때 민주당 의원들 줄줄이 나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대법원장 후보가 있는지 몰랐다. 파도 미담만 나온다. 이런 얘기 안 하셨습니까?
1: 예.
0: 아니, 그때 그래놓고서 본인들한테 반대한다고 이제는 예. 완전히 뭐 몹쓸 사람이고 그다음에 무슨 저 법무카드로 술이나 사서 마시는 사람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 그게 합당한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 그러니까 그 손소루 의원이 뒤에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이 법복을 입고 정치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이제 질문이었고.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조 대법원장이 인지도를 높여서 대선 후보를 노리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2: 그러니까 국정감사라는 게 예. 이제 이 정기국회가 예산 국회잖아요. 예산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지난 연도의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는 거예요. 국정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예. 특정 기관 중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가 아주 정치화돼 있잖아요. 이게 88년도에 부활된 거잖아요. 유신 때 1972년도에 폐지됐다가
1: 예.
2: 민주화 이후 1987년도 13대 대선 이후에 1988년도 13대 총선 이후에 13대 국회 때 부활된 제도의 저 제도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근데 국감이 계속 정정화되면서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88년도 그때는 아주 국감 스타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국정감사가 정말 국민들에게 16년 만에 부활됐으니까.
1: 예.
2: 근데 그 이후에 그때 아주 좋았는데 언제부터가 정정화돼서 다시 결론을 돌아와서 전 박지원 의원의 저 질문이라든지 손소로 의원의 질문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할지 아닌지 전혀 몰라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따지는 예. 거는 과연 대법원장의 행위가 그게 타당했는가를 따지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재판이나 사건의 수사 사건에 대한 소추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는 거예요, 지금.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1: 예.
2: 작년에 답변 안 한 이유는 그때 이제 그 뭐 파기환송 했던 거,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그 다음에 윤석열 그때 뭐 예 그 한독수를 만나냐 안 만나냐 이런 걸 따지니까 대답을 안 했던 거로 생각이 되고
1: 예.
2: 이번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록 일반 직인의 자격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극 답변을 한 거거든요. 그럼 그걸 서로 공방하면 돼요.
1: 네.
2: 대통령의 권한도 임명권도 형식화되면 안 된다라든지 그거 반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도 갑자기 제2 윤석열이냐 이건 너무 정치적이에요. 그러니까 국정감사라는 게 일정 부분 정치적인 부분이 불가피합니다.
1: 예.
2: 근데 제가 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제가 국회의원이라면 따질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민주당 의원이라면. 근데 예. 저렇게 해가지고 손소 의원이 진보당 의원인데
1: 예.
2: 저렇게 제
1: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었다.
2: 법보 있고 정치하냐 이건 말이죠. 우리 논리의 그 칼날을 무디게 만들 수 있다고. 그건 조금 더 냉정하게 칼날 같은 논리로 저걸 파고들어야지 저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예. 공격하는 거는 쏙 좋아 보이지 않는다.
1: 알겠습니다.
2: 이거 맞습니다.
1: 자, 이렇게 해서 법사위 국감장 모습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제 본격 출범을 했는데 오늘 전국 지방 중수청장들도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이문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은 김지용 후보자를 향해서 또 쓴소리를 했는데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8: 김지용 후보자께서 여러 차례 이런저런 국민스러운 일에 뭐 지휘 라인으로 관여하셨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데 그분께서도 반대 의견을 개진하셨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의 제기서를 제출한 바 없고 결재 도장도 다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극심한 논란이 예상되고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경보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되질 않아서 올해 6월 초에 제가 정성호 장관님한테 이 정도 되면 개청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로 오고.
1: 자, 이문정 광주 중수청장. 전날에는, 그러니까 어제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 중수청 수사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직격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오늘 또 출근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0: 뭐 국정 뭐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중수청장 그 지방 중수청장 후보로 나온 그 예를 들면 임명된 분이 나오자마자 그 가면서
9: 김정현
0: 자기의
9: 전
0: 장관이
9: 돼서 위원입니다.
0: 그 임명권자 자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임명권자예요. 그리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 상관일 될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고 저렇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근데 거기다 대고서 대통령의 임명이 잘못됐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는 야당 인사예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뭐 하는 짓이지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아니 지금 국정 돌아가는 걸 보면요. 도대체가 뭐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영도 없고 규율도 없고 아니 도대체 이런 그 국정 운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엉망진창입니다. 예. 서로 그 집권당 내부에서 대통령과 그리고 그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서로를 손가락질하면서 대통령 임명한 인사를 뭐 히틀러가 임명한 아이만 유태인 학살의 주범 아이만이라고 하지 않나 밀정이라고 하지 않나 그다음에 대통령은 또 그런 사람들을 극단적 뭐 무슨 극단주의자
1: 무국파
0: 네, 무국파 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가 하면 도대체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허리띠 졸라매고 시장 가보면 장바구니 들고 가기가 무서울 지경인데 자기들끼리 앉아갖고 그 멀쩡한 검찰청 박살을 내놓고 그다음에 공소청 중수청 개문발차하게 한 다음에 보안수사권까지 다 폐지해버리고 저렇게 싸움박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 예. 좀 여론 무섭고 국민 무서운 줄도 좀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김재용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검찰주의자다, 초대 중수청장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서 보신 것처럼 이게 준비가 안 돼서 앞으로 혼란이 예상된다. 내가 6월 달에 진작에 정성호 본부장관한테 이럴 거면 이거 연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를 오늘 폭로를 했어요.
3: 이게 이문정 광주 지방 중수청장이잖아요.
2: 예.
3: 이게 국회의원이 청문 과정에서 얘기하는 거라든지
2: 네.
3: 인사청문회에서 언론이 이제 검증 과정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분은 지금 광주청장으로 발령이 난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 그렇죠.
3: 검사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검사가 이제 수사는 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요. 이거는. 이건 전 기강의 문제라고 봐요. 뭐 이분의 말이 틀리고 맞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주지방중수청장으로 임명이 된 분이 지금 여러 가지 대통령의 임명행위, 아직 임명은 안 하고 지명을 했는데
2: 예.
3: 재검증을 지시했고 재검증한 결과 역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인사청문 요청을 국회에 송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중수청장, 지방중수청장으로 임명된 분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이건 제가 볼 때 여권의 단순히 주도권 다툼 이건 전혀 별개 차원이에요. 지금
2: 예.
3: 여당 내에서 추미애 지사라든지 경기도지사라든지 김용민 의원 이런 분들 뭐 윤건영 의원도 반대를 하는 것 같고
2: 네.
3: 박주민 의원도 그렇게 뭐 발언한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국회의원이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민주당에서도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인사에 대한 예. 비판할 수 있는 건데 이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공직자로서
2: 네.
3: 그럼 국회의원도 공직자는 공직자입니다만
2: 예.
3: 이건 대단히 납득이 안 이건 글쎄 이건 이례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건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강하게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를 X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종 후보자에 대한 거 이건 첫째는 기본적으로 조국 혁신당과도 상당히 이제 반박 재반박이 오고 가고 있는데 청와대와의 사이에 문제는 이제 정치적 공학적으로 본다면. 진보 진영 여권 내에서의 권력 다툼 문제, 주도권 다툼 문제가 깔려 있고 또 조국 혁신당이 나중에 내년 후년에 이제 그 총선 때 공천을 많이 하게 되면
2: 네.
3: 수도권은 박빙으로 승부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하나의 카드 생각하는 점도 있어 보이고
2: 네.
3: 근데 이문정 검사의 이런 말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걸 자신이 얘기할 건 아닌 거죠. 얘기를.
2: 예.
3: 얘기라는 게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누가 얘기하느냐. 어떤 시점에 얘기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 우리
2: 예.
3: TPO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대단히 납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광주지방청장이 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건 전 공직기관의 극도의 문란이라고 생각합니다.
2: 예.
3: 이건 이게 대통령께서 기강을 잡아야 돼요. 이거는 옳고 그름 문제 아닙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2: 예. 예. 공직자의 이야기와 이제 정치인의 이야기는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을 구분을 좀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이 김지영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이미 보냈고 그리고 강경파들을 향해서도 조금 전에 이제 뭐 무급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무책임한 극단주의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을 했는데 강경파들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계속 재반박을 하거든요.
0: 네. 예, 그 예. 보면 대통령의 권위가 얼마나 바닥에 떨어졌느냐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자초하신 측면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것이 보안수사권 문제였어요. 보안수사권 문제는 대통령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 당시 법무부 장관, 총리 모두가 다 이것은 그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론도 압도적으로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대표 경선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결국은 항복해버렸지 않습니까?
2: 네.
0: 항복을 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또 이제 김지용 이 지금 중수청장 후보자 본인이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국회에다 동의서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0: 그런데 추미애 도지사가 아, 그 사람 문제 있다 그러니까 다시 재검증을 해보겠다.
1: 네.
0: 뭐 이러면서 발을 주춤주춤 뒤로 뺐습니다.
1: 예.
0: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호랑이한테 이빨 빼면 내가 너 친구해 줄게. 발톱 빼면 너 친구해 줄게. 그리고 이빨 빼고 발톱 빼니까 몽둥이로 때려잡았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면은 본인들의 지지층이 뭐라고 하든 간에 거기에 반대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돼요.
1: 예.
0: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그 숭항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에 관한 진보가 얘기한 것이 옳은 게 없더라라고 얘기하면서 한미 FTA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계속 주춤주춤하면서
1: 예.
0: 그 타협하고 물러서는 모습 보여주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영이라는 것들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1: 그러니까요.
0: 합니다.
1: 대통령의 말이 영이 안 선다. 지금 이제 밤새 SNS를 하더라도 그게 대국민적인 어떤 정책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권 내에 이제 강경파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2: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 아쉬워요. 보안사건
1: 네.
2: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 말씀이 나와서 얘기인데 네.
3: 최창렬 용인대
2: 아주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김민석 그때 총리도 그랬고
1: 네.
2: 어쨌든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보안사건 완전히 박탈이 된 건데 어제 여권에 지금 돌아가는 이 정치공학적인 이러한 상황을 보면 말이죠. 이거 완전 권력 다툼이에요. 권력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이 집권 2년 차. 그러니까 1년 4년밖에 안 됐어요. 집권 2년 차의 초기거든요.
1: 네.
2: 지금 이 저 여러 가지 의원들의 저 반발 같은 게 과거에 대한민국 권력의 어떤 지도를 볼 때 상상이 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게다가 이거 이 얘기는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거 고리로 해서 이 서로 반박하는 건데 검찰 개혁 됐잖아요. 수사기소 분리됐고 아, 중수청 공청 출범하는 거 아닙니까? 단지 이제 이른바 개무말차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장이 결정이 안 된 거. 이 부분 비판할 수 있어요.
1: 네.
2: 지금 그 차원을 넘는 거거든요. 이걸 이게 말이 아다로 어다라고 말이죠. 이 부분을 같은 여권에서 이건 같이 보호를 해줘야죠, 이런 거는.
1: 예, 예.
2: 다른 데는 그렇게 엉뚱한 인사에서 그렇게 김수호 후보자가 본인 모습을 잘한 인사라고 해놓고 이런 건 왜 온 거 안 합니까? 김수호 대표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선출직이잖아요.
1: 예.
2: 밀어붙여야 돼요, 저거는. 저렇게 하면 전 이게 지지율 문제인데 지지율 때문에 아마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중도층을 보고 소신껏 가면 지지율 올라가고 지지율 올라가면 저런 모습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제 14일, 오늘 14일에 이제 김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가 이제 잡혔습니다. 여기서 또 어떤 모습이 또 펼쳐질지 또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정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누리호 5차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거대한 발사체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가장 까다로운 조건은 바로 날씨인데요. 이번 5차 발사는 큰 변수 없이 최상의 가을 날씨 속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4: 길이 47m, 총중량 200톤에 달하는 거대한 우주발사체는 주변 기상 조건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발사 가능 온도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35도 사이여야 하고 지상풍은 평균 풍속 초속 15m,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1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비행 궤적 주변에 낙뢰나 돌풍이 있어서는 안 되고 태양 흑점 폭발이나 우주 물체와의 충돌 위험 등 우주 환경 요소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5: 기상 상황
6: 한영민 우주발사체 연구소장입니다.
5: 가장 중요한 건 풍속입니다. 우주 환경 관련해서도 태양 흑점 폭발이나 입자, 그다음에 지자기 교란도 제가 파악해서.
4: 현재 고흥 나로우주센터 일대의 기상 여건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발사 준비 작업이 이뤄진 오늘 지상풍이 평균 초속 5m 안팎으로 다소 강하게 불기도 했지만 발사 기준치에는 크게 못 미쳐 작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발사 당일인 내일 고흥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쾌청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고 바람도 한층 약해지겠습니다. 일정을 뒤흔들 돌발 변수 가능성도 작아 현장 기상 조건은 초록불입니다.
7: 발사 예정 시각인 7일 정오 무렵 기상청 고흥 나로우주센터 파견 예보 분석관입니다. 초속 5m 안팎으로 불고 상층풍도 전일보다 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비구름이나 벼락, 돌풍 같은 돌발 기상 변수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4: 하늘길이 활짝 열린 가운데 역대 최다인 15개 위성을 품은 누리호는 쾌청한 가을 하늘을 뚫고 우주를 향해 날아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 오키나와에서 또다시 발생한 미군의 현지 여성 살인 사건의 파문이 확산하자 일본 정부가 여론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기아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의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오키나와 주둔 미군 해병대의 괌 이전, 주일 미군 훈련지 이전에도 확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도 정례 회견에서 초기 대응으로 조지 글래스 주일 미국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한 데 이어서 미일 양국은 재발 방지를 위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며 지역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해 후텐마 비행장 부지의 조속한 전면 반환 등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뉴트리노 중성미자 관측에 크게 기여한 벨기에 물리학자 프란시스 할전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아이스큐브 뉴트리노 관측소에 대한 결정적인 기여와 천체 물리학적 기원의 고에너지 뉴트리노의 발견에 공적을 인정해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크 피어스 노벨 물리학 위원장은 할전은 우리에게 환상적인 관측 장비를 선사한 국제 연구진과 엔지니어 팀을 이끌어왔고 그의 끈기와 과학적 비전은 새로운 종류의 천문학을 위한 길을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프랑스에서 열악한 교육 환경에 항의하는 이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경찰관 등 900명 넘게 다친 가운데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앞둔 프랑스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조세현 특파원.
3: 네, 영국 런던입니다.
1: 네, 지난달 17일 시작된 프랑스 시위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3: 네, 시위 주최 측이 전국 행동의 날로 선포한 오늘 프랑스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도 파리와 마르세유, 리옹 등 주요 도시에서 학생들은 고등학교 진입로나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폭죽을 쏘거나 공공시설에 불을 지르기도 했고요. 경찰은 최루가스로 대응하는 등 양측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리 도심 거리 행진에 4만 명 넘게 참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단체와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일 대화에 나섰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위를 주도하는 고등학생연합은 학교 긴급 예산 100억 유로 배정, 대규모 교사 신규 채용 등의 요구사항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세바스티앙 르꼬르니 총리는 각 부처에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정부가 막대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로 긴축적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 예, 이렇게 시위가 계속 격화하는 모습인데 인명피해도 커지고 있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사태가 시작된 이후 학생 200여 명과 경찰관 7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지금까지 체포된 사람은 6,100명으로 대다수가 미성년자입니다. 어제 북부 랑스에서는 15살 소년이 경찰 수류탄을 집었다가 손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학생단체들은 현재 1,800개 고등학교가 봉쇄되거나 교육부에 의해 폐쇄된 상태이며 대학의 90%도 봉쇄됐다고 전했습니다. 파리 경찰은 학교 봉쇄를 풀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시위하라고 촉구했지만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 속에 시위는 진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악한 교육 환경이 발단이 되긴 했지만요. 국가 재정 불안과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청년들의 분노가 시위를 더욱 키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시위의 파장이 프랑스 정치권으로도 확산하고 있다면서요?
3: 네, 프랑스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 사태로 정치권에서도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정부와 극우 국민연합의 유력 주자 마린 르펜 의원은 극좌 활동가들이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르펜 의원은 특히 더 이상 고등학생 시위가 아니라 전문 시위꾼들이 조직하고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의원들이 감독하는 폭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극좌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는 이를 일축하고

0: 있습니다. 르펜 의원과 결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장르크 멜랑숑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대표는 정부가 이 문제를 정치화하고 학생들의 이익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1: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들의 병역 특례 발언 논란이 이어지자 국방부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해 보충력을 감축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뒤 SNS에 올린 이른바 전영모 세러머니 모습입니다. 승리에 취한 일부 선수들은 메달보다 군 면제가 중요했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고 여론의 질타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3: 그 행동에 대해서는 국방의 의무를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짜 진심으로 전하고 싶고요.
2: 하지만 들끓는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군 당국도 선수들의 발언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4: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5: 정빈다 국방부
4: 병역 업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을 해야 될 신성한 의무입니다.
2: 국방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병역 특례 제도 개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예술 체육 요원들에 대한 병역 특례 제도는 지난 1973년 도입됐습니다. 체육 요원의 경우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하면 체육봉사활동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보충역 대상자를 대폭 줄이고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추진하던 방안인데 이참에 더 속도를 내 국방개혁안에 넣겠다는 겁니다.
4: 병역 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 예술체육계뿐 아니라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보충역 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손질에 나서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의 구체적 협의를 거친 뒤 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개선 논의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1: 이렇게 보신 것처럼 군 당국까지 유감을 표명하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 할 정도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경솔한 발언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예체능인의 병역 특례를 폐지하자는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한 청원인은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문화강국이 된 시대에 몇몇 특정 대회 승자에게 국격을 높였다는 이유로 병역 특혜를 주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격을 높인 것이 이유라면 서구권에서 주목하지 않는 아시안게임 우승자보다 방탄소년단, BTS 같은 청년들이 더 자격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는데요. 해당 청원은 현재는 정식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이에 더해 국제대회 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이 아파트 특별 공급 자격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우수 선수 주택 특별 공급 대상자가 됐는데요. 이 제도는 지난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등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선수들이 이 국민주택 공급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다만 메달을 땄다고 해서 저절로 특공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과거 이력이 없어야 하고 무주택 기간 등도 충족해야 합니다. 문제는 보이는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 등 인기 지역에 당첨될 경우 막대한 시세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연봉을 받는 프로 선수들인데 병역 혜택에 더해서 내 집 마련 특혜까지 주는 게 맞느냐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축구 팬들은 과거 선배들이 보여준 성숙한 인터뷰를 다시 소환하고 있습니다. 8년 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병역 면제 혜택을 받게 된 당시 손흥민 선수의 발언입니다. 짧게 들어보시죠.
5: 아니,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 여기는 승하러 온 대회고 2연패하러 온 대회고 선수들한테도 그런 거를 제일 먼저 얘기해줬던 것 같습니다.
1: 당시 손흥민 선수는 태극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대표의 책임감을 보여줬죠. 태극마크를 달고 뛴 선수가 메달보다도 병역 혜택을 앞세웠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선수들 스스로도 태극마크의 무게를 깊게 생각해 볼 때입니다.
6: 청와대와 조국혁신당이 이 검찰개혁 세부 내용을 두고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을 향해 여야 가릴 것 없이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공방의 시작은 이재명 대통령의 SNS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성과를 강조하면서 조국혁신당 등 검찰개혁 주장자들이 과거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주자고 주장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 개혁에 대한 범여권 내 강경파들의 과거 발언이 담긴 글도 공유했습니다. 정부의 검찰 개혁이 이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되는데 조국 혁신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혁신당이 주장한 건 보완 수사 요구권이지 보완 수사권이 아니고 두 권한은 전혀 다른 개념이란 겁니다. 그러자 청와대도 늦은 밤 공지를 내고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보완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다며 인터뷰 발언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세부 설계를 상황에 따라 바꿔왔다며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보다 민생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필 수 있도록 검찰개혁 완수 과정에 함께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이에 조 전 대표는 당시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이미 법률안 통과로 끝난 사안을 두고 다시 과거의 입장을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는데 다만 청와대는 여기에 추가적인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대신 공소청 중수청 출범 이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새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착을 당부했습니다.
8: 네 편, 내 편,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 검찰개혁 세부 방향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범여권 내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6: 이런 가운데 이문정 광주 중수청장이 공개 석상에서도 이 상관이 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김지용 후보자가 검사 시절 불미스러운 일에 지휘 라인으로 관여했다며 거듭 비판했는데요. 이 중수청 내부 비판에 정부도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9: 취재진 앞에 선 이문정 광주 중수청장. 상관이 될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거침없었습니다. 검사 시절 불미스러운 일에 지휘라인으로 관여했다면서 반대 의견을 냈다곤 하지만 공식 절차는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10: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11: 이문정 광주지방중수청장입니다.
10: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이고 시민으로서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공식적인 반대가 없었던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하루 전에는 김지용 후보자가 감찰부서에 있을 때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의혹을 감찰하지 않았다며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성폭력 의혹은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조사했기 때문에 감찰하지 않았다는 김 후보자의 해명이 나왔지만 비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중수청 내부에서 나온 비판에 정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12: 이문정 청장이 어디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13: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14: 그런데 지금 이문정 청장이 얘기한 게 그럼 허위사실이라는 겁니까, 장관님?
12: 뭐 다 정확하게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9: 상기된 표정의 윤호중 장관은 중수청 차장을 통해 잘 소통하겠다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권 내부의 갑론을박에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중수청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13: YTN 이정미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전 서울시장 후보의 멕시코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받는 김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김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자신은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발언했다며 국정감사 첫날 소환 조사를 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다만 오늘 김 의원의 출석은 경찰이 지정한 날짜에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당원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튜브 시사타파 TV 운영자 이종원 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4일 김 대표가 자신의 이름과 당원 신분 등을 동의 없이 SNS에 공개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전당대회 여론조작 의혹 당사자로 이 씨를 지목하고 SNS에 이종원 씨가 당원임을 확인하고 윤리감찰단에 긴급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장인회사와 집회 물품을 계약했다는 논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오늘 최 위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최 위원장이 공동투쟁본부 활동 당시 본인의 장인회사에 조끼를 발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가족특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0일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최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기 평택에서 벌어진 외국인 패싸움을 수사하는 경찰이 국제범죄수사대 인력을 투입해 달아난 가담자들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식당에 레커 테러를 벌인 뒤 도주한 중국인 일당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허현진 기자입니다.
15: 지난 3일 밤 경기도 평택시의 공원에서 외국인 10여 명이 패싸움을 벌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두 명을 체포했지만 나머지 가담자들은 이미 도주한 뒤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신속한 추적을 위해 외국인 범죄 수사에 특화된 국제범죄수사대 인력을 파견받았습니다. 7명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중국 최고 지도자 이름을 상호로 쓰는 식당에 페인트 테러를 벌인 중국인 일당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피의자 4명 모두 범행 당일 중국으로 도주했는데 3명에 대해서는 적색 수배가 떨어졌고 나머지 1명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중국이 자국민 범죄자를 해외로 인도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는 만큼 경찰은 이들이 현지에서 처벌받도록 법무부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41톤짜리 선박이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오후 2시쯤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 있던 어획물 운반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승선원 3명은 인근 어선에 구조돼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천 용현동에선 오전 9시 반쯤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40대 여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은 필로티 구조인 1층 기둥 근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허연진입니다.
1: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잇따라 터진 정보 유출로 금융권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기존에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던 금융사에서도 전방위적인 공격 시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은 해킹 시도에 동원된 IP들을 특정해 금융업계에 공유한 가운데 모든 금융사가 긴급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금융권 해킹 사고의 여파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신한은행을 공격했던 IP를 추적한 결과 기존에 피해가 확인된 금융사 7곳뿐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도 정보 탈취 시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토스뱅크와 K뱅크, 카카오뱅크에서 여러 차례 정보 접근 시도가 이뤄진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다만 은행들이 IP 접근 차단 등의 조치를 해 실제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또 일부 증권사에서도 문제의 IP가 본격적인 공격을 하기 전 사전 탐사격에 이른바 스캐닝을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중복을 제외하고 공격에 동원된 IP 28개를 특정해 모든 금융사에 공유했습니다. IP 소재지는 미국, 일본, 홍콩 등 여러 나라로 나타났지만 우회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IP 소재지 특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13: 해외 IP를 포함해서
17: 그러한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 교수입니다.
13: 그 서비스가 이미 활성화돼 있어요. 이 AI는 만 개 정도의 어떤 위조 IP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6: 금융사들도 대응에 분주했습니다. 각 은행의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CISO들도 한자리에 모여 AI를 활용한 해킹 공격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은행과 카드사는 물론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전 금융사가 관련 IP의 공격 정황과 차단 여부 등 12개 보안 사항을 바탕으로 오는 8일까지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유출된 대출 정보를 활용한 금융기관 사칭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이체나 앱 설치 같은 비정상적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최맹기입니다.
1: 네, 이번 AI 금융권 해킹 사태를 보면서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금융권은 최고 수준의 보안 체계를 갖췄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최소 7곳이 뚫린 이유는 뭔지 또 왜 제때 탐지하지 못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이유를 정리해봤습니다. 자, 먼저 금융권 보안 체계를 살펴봤더니 허술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본 신한, KB국민, 하나은행은 보안 최고 등급 평가와 국내외 인증을 받았고 24시간 보안 관제 등 각종 보호장치도 마련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처음 피해가 확인된 신한은행은 금융위 주관 점검에서 6년 연속 S등급 100점을 받았고 국내 금융권 최초로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의 록실즈 훈련에도 참가했습니다. 네, 여기에 수상한 금융거래를 찾아내는 AI 감시 시스템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린 이유는 뭘까요? 이번 해킹은 수비를 확실히 해둔 정문이 아니라 직원들만 이용하는 쪽문을 노렸기 때문입니다. 금융권의 보안 역량은 고객 계좌와 직결되는 핵심 서비스 등 보안 우선순위가 높은 곳에 집중돼 있었는데 이 금융당국의 점검도 이 영역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직원용 영업지원 시스템 같은 변두리는 상대적으로 보안이 느슨했고 인공지능이 이 쪽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물론 이 쪽문 열기는 예전에도 시도된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람이 일일이 많은 쪽문을 두드려볼 수가 없어서 성공 확률이 낮았지만 이번에는 AI가 열리는 문이 나올 때까지 성벽 전체를 샅샅이 훑어봤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보안 취약점을 AI가 스스로 찾아서 파고드는 자율 해킹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럼 왜 보안 시스템이 감지하지 못했을까요? AI가 교묘하게 탐지가 안 되도록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공격한 AI는 비밀번호를 5번 틀리면 계정이 잠긴다는 점을 알아채고는 4번까지만 시도했습니다. 이후 안 되면 다른 계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시를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더는 기존 보안 시스템으로는 AI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대비해도 모든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고 모의 훈련을 해도 알려진 공격법을 기준으로 점검하는 데 그치기 때문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는 AI의 공격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건데요. AI의 등장으로 보안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면서 정부기관과 기업들 갈등에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증권사, 편의점, 택배, 차 공유 앱까지 업종도 광범위한데요. 언론사까지 피해를 봤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8: 일본의 유명 고기 체인점인 야키니쿠 킹입니다. 지난 2일 매장 예약 등을 받는 공식 앱이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무려 1,079만 건에 육박합니다. 전체 등록자의 99% 정보가 털렸습니다.
19: 남편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주소, 이름, 전화번호가 함께 유출됐다는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피해자 가족입니다.
18: 비슷한 때 대형 증권사도 피해를 봤습니다.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다이와 증권인데 2일 밤과 3일 새벽 사이 인터넷 관리를 맡긴 회사 서버가 해킹당했습니다. 계좌번호 등 1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

0: 신원 확인이 안 된 정보까지 합치면 22만 건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차 공유업체인 타임즈카는 지난달 말 웹 시스템이 공격당했습니다. 최대 66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이 가운데 160만 건은 운전면허증과 학생증 사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명 택배 회사인 사가와 익스프레스, 편의점 체인인 세이코마트, 그리고 지하철 회사인 도쿄메트로도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언론사도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직원 업무용 프로그램이 해킹 공격을 받으면서 직원을 사칭한 악성 메일이 9천 통 발송됐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열흘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불안하지만 일반 서민이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입니다.
0: 일본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경찰을 통해 보고와 상담을 받고 있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기아라 미노로 일본 관방장관입니다.
0: 개인정보를 빼낸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AI를 이용한 해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보안 조치가 시급하다고 일본 언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매입니다.
2: 오늘 대법원을 상대로 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고성과 설전, 급기야 원색적인 막말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여부부터 대법관 후보자 재자청 문제까지 여야는 온종일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3: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곳곳에서 고성이 터져나옵니다. 여야는 시작부터 조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 여부는 물론 관례대로 이석을 허용해야 한다. 일반 증인으로서 답할 의무가 있다. 치열한 신경전을 주고받았습니다.
4: 그런데 뭘 더 듣겠다고?
1: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4: 강제로 앉혀놓는 겁니까? 이거는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예요 이게.
5: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1: 김의겸 법제사법위원회 뿐만 아니라
5: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3: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지킨 채 질의에 들어서자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문제 등 사법 현안과 관련한 공방은 한층 가열됐습니다. 민주당은 재재청 거부가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이자 헌법 위반인 만큼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다고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는데
6: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보신다면 그것은 매우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은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3: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대법관 쇼핑이 본질이라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7: 똑같이 공정하게 재판 받아야 되는데 왜 대통령은 그것을 안 의원입니다. 지키느냐. 그것 때문에 대통령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법부 흔들게 나서는 겁니다.
3: 서로 언성을 높이고 끼어들며 발언 수위는 급기야 막말로 치달았고 이 과정에서 김태규 의원은 한동안 발언권이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8: 국회법 145조에 따라
1: 최영규
8: 김태규 의원
1: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8: 발언권 정지합니다. 김태규 의원 발언이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어!
3: 김 의원의 항의 끝에 오후에 결국 발언권을 되찾았지만 누가 먼저 험악한 말을 시작했는지를 두고 소란은 이어졌습니다.
9: 동료 의원에 대한 방해와 비하와 비난과
1: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9: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10: 이것도 역시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1: 김영민
10: 의원도
1: 의원입니다.
10: 저한테 인간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3: 첫날부터 고성으로 얼룩진 법사위 오는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거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1: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전기국가로 가야 하고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 기회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 지난 5월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정부가 위험지역에 대한 드론조사 요청을 2,300건 가까이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2일 기준 전국에서 신청된 7

0: 박 위원장은 오늘 SBS 라디오 김태연의 정치쇼에 출연해 위원장직을 무보수로 한다고 한 만큼 경비를 반납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1: 최근 기온이 내려가면서 이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머무는 상어 북항이에 대한 부산시와 시민들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0: 다음 달이면 수온이 상어가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수준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당분간 건강 상태를 유심히 살피면서 대응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2: 부산 북항 친수공원의 상어 북항이 주변에 어김없이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연휴가 끝난 평일인데도 방문객 발걸음은 끊이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 100만 인파를 불러모은 북항의 인기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친수공원을 찾을지도 관심입니다.
3: 아쿠아리움에서 보는 것보다 더 가까이 볼 수도 있고 가까이서 보니까 생각보다 귀엽고 돌고래 같은 느낌도 있어서 보러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2: 그물을 치고 밖으로 내보냈는데도 북항이가 수로 안쪽으로 넘어오자 부산시는 일단 억지로 바다로 돌려보내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수온이 문제입니다. 현재 22도 정도인 수온이 다음 달 16도 밑으로 떨어질 거로 예상되는데 상어가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온도입니다.
4: 무태 상어와 흑상어는 수온 변화에 따라 계절적으로 이동하는
5: 과학원 연구사입니다.
4: 따라서 부산 연안 수온이 내려가는 11월경에는 따뜻한 제주 바다로 이동해서 먹이 활동을 이어갈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 북항이를 보러 온 방문객도 반가움과 함께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최근 싸늘함이 느껴질 정도로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 북항이도 추위를 타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6: 마음 같아서는 조금 따뜻한 곳을 갔다가 다시 이제 우리나라 따뜻해지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그 뭐 부산 시민증 같은 걸 줘가지고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북항이가 수로 안쪽을 고집하는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온이 내려가면 따뜻한 바다를 스스로 찾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무태상어 또는 흑상어로 추정된 북항이는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흑상어로 최종 확인됐고 성별은 암컷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1: 세계 영화 제작자 연맹의 최고 등급으로 거듭난 이 부산국제영화제가 31번째 막을 올렸습니다. 영화 암살자들 관련 행사가 취소되는 진통도 겪었지만 이 높아진 위상만큼 상영작은 한층 다채로워졌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7: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 수상자인 배우 미셸 여가 15년 만에 부산 레드카펫에 섰습니다. 중화권 대표 배우 판빙빙과 저우신은 물론 세계적 명장 고레에다 히로카즈와 알폰소 쿠아론도 출동했습니다. A리스트 등재에 오스카상 출품 자격까지 겹경사 속에 열린 첫 영화제인 만큼 참석한 배우들도 벅찬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8: 오프닝 작품을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9: 심은경 배우입니다.
8: 본 상영에서도 관객분들이 어떤 또 반응이 있을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7: 영화제 위상이 높아지면서 두 해째를 맞은 경쟁 부문 14편의 대결도 한층 치열해졌습니다. 아시아 영화계에서 특히 약진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을 전면에 배치하는 등 세계적인 흐름도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10: 부산국제영화제가 말 그대로 국제영화제로서 해왔던
9: 정한석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10: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7: 올해 영화제에선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암살자들 관련 행사가 모두 취소되는 홍역도 치렀습니다. 개막작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지만 영화제 측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11: 암살자들 관련해서는 기존에 저희 공지가 나간 바 있습니다.
9: 정지혜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입니다.
11: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올해 공식 초청작 247편에 부대 상영까지 300편이 넘는 영화가 관객들을 만납니다. 상영 회차도 하루 5차례로 늘린 부산국제영화제는 열흘 동안 펼쳐집니다. 부산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1: 북중수교 77주년을 계기로 신압록강 대교 개통설이 다시 돌았지만 결국 또 빗나갔습니다. 막상 빗장에 풀려도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중 접경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12: 신압록강 대교로 진입하는 중국 측 세관 통로에 전광판이 켜졌습니다. 그러나 차량은 물론 사람도 보이지 않아 썰렁하기만 합니다.
13: 이번엔 열린다던 신압록강 대교는 북중 수교 기념일 당일인 오늘에도 이렇게 굳게 닫혀 있습니다.

0: 지난달 북러 두만강 다리 개통식처럼 이번에도 압록강 건너 북측 관문에서 열리는 건 아닐까. 카메라로 당겨 찍어봤지만 마찬가지. 도대체 언제 개통한다는 건지 무역회사들도 깜깜무소식입니다.
1: 개통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통지는 없었습니다. 개통이 안 돼서 옛날 다리를 쓰고 있잖아요.
0: 최근 이런저런 변화가 있었던 만큼 그래도 곧 열릴 거란 기대감은 여느 때보다 높습니다.
1: 요즘 물동량이 많아졌다잖아요. 예, 세관 쪽에 화물차도 적지 않아서 줄도 길게 선다고 합니다. 단둥 주민입니다.
0: 다만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준수하는 한 빗장이 풀리더라도 교역량 확대엔 한계가 있습니다. 신압록강 대교는 북중 교역의 최고 호황기였던 2014년에 완공됐습니다. 왕복 4차로 하루 평균 통행량 2만 대 기준 설계입니다. 그러나 유엔 제재가 군수를 넘어 민생 경제로 확대된 2016년 이후 교역량은 3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석탄 물물 교역이 여전히 막힌 상황. 북한이 12년째 개통에 미온적이었던 배경입니다. 중국 단둥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6: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1,000원짜리 버거. 요즘 물가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가격이죠. 그런데 학생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25년 동안 이 가격을 유지하며 장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철버거의 고 이영철 대표인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표는 2000년부터 25년 동안 고려대학교 앞에서 1,000원의 버거를 팔았습니다. 개당 200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도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끝까지 가격을 유지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대표는 매년 고려대에 장학금을 기부해 생전 총 1억 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고려대 학생들 또한 이 대표의 따뜻한 마음에 보답했습니다. 2015년 경영난으로 폐업한 영철버거를 돕기 위해 비긴어게인 영철버거 프로젝트를 열어 약 6,800만 원을 모금했고 결국 이 대표는 다시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재학생과 졸업생들 모두 이 대표의 마음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영철버거 장학기금을 만들어 자발적으로 돈을 모은 겁니다. 이런 선행에 고려대도 모금액만큼 돈을 보태면서 장학기금이 총 10억 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1학기 첫 장학생 15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한 사람의 친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따뜻한 소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괴토의 더 클래식.
1: 10월 6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우리 민요 아리랑 카운터 테너 안드레아스 쇼리 부릅니다.

0: 10월 6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저는 듀엣토의 백인태입니다. 이 방금 들으신 곡 우리 민요 아리랑이었습니다. 근데 아리랑을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인 이 카운터 테너 안드레아스 숄의 노래로, 그리고 또 나현선의 하프 연주로 들었습니다.
0: 이게 숄, 그러게요. 완전 외국인인데 외국 성악가의 목소리로 듣는 아리랑, 전혀 색다른 느낌입니다.
1: 이 지난주 추석 연휴에 이 아주 특별한 성악 경연 프로그램이 방송됐다고
0: 봤습니다,
1: 합니다.
0: 봤습니다.
1: 보셨어요?
0: 예,
1: 전
0: 봤습니다.
1: 못 봤는데.
0: 예.
1: 전 극장에 있었나 보다.
0: 연습하고 있었을 거예요.
1: 2026년 K 가곡 슈퍼스타였어요.
0: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작년부터인가 시작해가지고 또 처음에 외국인들로 해서 세계 각국 성악가들이 우리말로 한국 가곡을 부르는 대회였습니다. 세계 36개국에서 126명이 지원했고, 그
1: 진짜로?
0: 가운데 8개국 10명의 성악가가 본선 무대에 올랐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작년에 외국 했고, 그 다음에 한국인들 했어요. 한국인으로 한번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외국인으로 한 건데,
1: 아니 근데 진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좋아졌으면 36개국에서 126명이나 지원을 해요.
0: 그러니까요. 이게
1: 근데 또 저희가 잘 아는 소프라노
0: 네네
1: 조수미 씨와 그리고 바리톤 고성현 씨도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0: 맞습니다.
1: 했다고
0: 저도
1: 합니다.
0: 우연히 돌리다가 하면서 아니 선생님 나오시네 하고 보다가
1: 저희의 선생님들, 그죠?
0: 외국의 독일이었나? 독일의 교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1: 잘 불러요?
0: 정말 잘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발음도 그렇고
1: 나
0: 그
1: 궁금하다. 나
0: 표현이
1: 못 봤는데.
0: 거의 아리아처럼 부르시는데,
1: 진짜로?
0: 야, 이거 좋았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외국 유명 성악가들이 우리 노래를 부르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 맞습니다. 방금 들은 안드레아스 숄도 2000년 첫 번째 내한을 기념해서 한국 팬들을 위한 이 특별 음원을 녹음했습니다. 아리랑뿐만 아니라 세야세야도 불렀다고 해요.
0: 세야세야. 그리고 소
1: 독두장군.
0: 아, 그렇죠. 이게 진짜 그거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담겨 있는 노래라 보니까 그리고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도 우리 가곡과 특별한 인연이 또 있습니다.
1: 1997년에 처음 한국을 찾았을 때 앙코르로 한국 가곡 물망초를 불렀대요. 그래서 큰 호응을 얻었고 이듬해 그래서 이렇게 좋아해? 한국 가곡을 다섯 곡이나 연달아서 녹음했다고
0: 어떤 곡인지
1: 합니다.
0: 알려주시죠.
1: 님이 오시는지, 진달래꽃, 편지, 눈, 그리고 저 구름 흘러가는 곳. 뉴욕에서 녹음했고요. 피아노 반주는 서혜경이 맡았습니다.
0: 이 반주해 주시는 서혜경 선생님께서 또 한국에 대한 언어를 또 알려주셨겠습니다.
1: 그러네.
0: 자, 그럼 한번 그 노래 들어보시죠.
1: 예, 박문호 작시, 김규환 작곡, 님이 오시는지, 그리고 김용호 작시, 김동진 작곡,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소프라노 바바로보니의 노래, 그리고 서혜경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박문호 작시, 김규현 작곡의 님이 오시는지, 그리고 김용호 작시, 김동진 작곡의 저구름 흘러가는 곳,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의 노래 서혜경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아, 이 발음이 훌륭합니다.
1: 아무래도 이 서혜경이라는 피아니스트가 한국인이고 그 옆에 붙어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발음의 교정을 아, 그렇죠, 계속받을 그렇죠. 수 있으니까 이 외국의 성악가들이 부른 한국의 노래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곡이 있습니다.
2: 누구의 주제련과
0: 정답 백인태
2: 맑고
1: 그리운 금강산
0: 네 소프라노 이네사 갈란 테너 내한 공연에서 이 곡을 앙코르로 불러 큰 박수를 받았고요.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도 이 곡을 여러 번 불렀죠.
1: 아 근데 저 같아도 여러 번 불러요. 아. 왠지 아세요? 한 번 익혀놨는데 한 번만 부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깝다. 1995년 내한 공연에서 도밍고는 자신의 한국어 발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한 뒤 소프라노 홍혜경, 베이스 영광철과 함께 이 곡을 앙코르로 불렀습니다.
0: 아, 양해할 필요가 없었던 게 네. 완벽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1: 맞아요.
0: 도밍고는 2009년, 2018년에 한국을 다시 찾았을 때도 그리운 금강산을 다시 불렀죠.
1: 네, 그리고 지난 추석 연휴에 방송된 K가곡 슈퍼스타에서도 이탈리아 테너 프란체스코 루치가 이 곡을 불렀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0: 들어봤습니다. 거의 이거를 또 큰 강산을 부른다까지 올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하이를 어디까지 내는 거야 하면서 아주 대단했습니다.
1: 네. 진짜 금강산이 높은 걸 표현했나 보네요.
0: 진짜 높았어요.
1: 네.
0: 다 금강산 부른다 이거잖아요. 다 부른다를 올렸어요. 그래서 와
1: 높구나.
0: 자, 이 곡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플라시도 도밍고의 1995년 공연 실황입니다. 한상옥 작시, 최영섭 작곡, 그리움 금강산,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소프라노 홍혜경, 베이스 영광철이 함께 부릅니다.
1: 이 곡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수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오겠습니다.

0: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확실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호덕 의원은 자체 분석 결과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비거주 비율이 전국은 16.6%, 서울이 22.3%, 강남 3구는 26.9%라며 대상과 부담을 정확히 알려줬다면 보편적 논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 아니 문제는 대상자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수용성 높게 이렇게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 데이터 자체도 국회 제출도 안 했고.
1: 이 부총리는 첫 대미 투자금 24억 달러를 미국의 프로젝트 공개 직후인 이번 달 1일 송금했다고 밝혔습니다. 45 영업일 이후로 명시된 양해각서의 송금 시점과 다르다는 지적에 서로 협의하면 빨리 보낼 수도 있다며 45일 이내로 계속 논의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말이 다른 알래스카 LNG 사업 개발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우리 정부는 팩트시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3: 여야의 신경전이 불거진 국정감사 첫날, 상임위별 주요 감사 대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현안이 도마에 오른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4: 중국산 휴머노이드가 국감장에서 춤을 추는 진풍경도 펼쳐졌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소속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원호 전 서울시장 후보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김 의원이 국감 첫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자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 아니냐며 국감장에서 단체 반발에 나선 겁니다.
6: 국정감사 첫날과 정확히 겹치는 시간에 야당 의원을 소환한다면 국회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7: 우리 내용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지금 시작도 전에 위원장을 상대로 압박을 하고.
5: 김 의원 조사는 정무위를 넘어 소속 상임위도 아닌 행정안전위원회에서까지 공방의 대상이 됐는데 상임위별 주요 감사 의제와는 거리가 있는 현안 발언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국제영화제 개막작 철회 요청까지 감행한 영화 암살자들 진실공방이 벌어지자 여기가 문체위인지 법사위인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8: 김정일이 자기가 배우라고 자백까지 하고 사과까지 했는데 일부러 영화 제목이 암살자들이라는 복수 그걸 넣어가지고
9: 평양에 가서 김정일이 인정을 하고 사과했다. 제가 국정원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거짓말이에요.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휴머노이드 두 대가 무술시범과 춤을 선보이는 이색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국내 투자 상황을 짚는 과정에서 중국산 휴머노이드를 직접 등장시킨 겁니다.
10: 휴머노이드는 이제 퇴장해 주시고.
11: 네, 휴머노이드 퇴장해 주세요.
4: 여야는 국정감사 첫날부터 주요 쟁점은 물론 예상 밖의 현안을 두고도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크고 작은 현안을 둘러싼 신경전은 남은 한 달 동안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3: 경찰이 영화 암살자들에 출연한 배우 유해진 씨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에 나섰습니다.
4: 자택앞 집회와 협박성 발언 때문인데 경찰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홍래 기자입니다.
12: 지난 일요일 배우 유해진 씨 자택 앞.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13: 제작자 배우들은 유가족과 고인에게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12: 집회는 이후에도 이어졌고 온라인엔 유 씨에 대한 협박성 발언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유 씨의 소속사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안전조치 심의위원회를 거쳐 유 씨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에 나섰습니다. 특정 시간대 유 씨의 자택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했고 112 시스템에 등록된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유 씨의 안전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배우 개인의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집회 현장에서 불법 행위 등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14: 영화 암살자들에 출연한 배우 유해진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이어 부일영화상 시상식에도 불참합니다. 유해진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오늘 오후 부산에서 열리는 제35회 부일영화상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지만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근 자택 앞에서 집회가 열리는 등 신변을 위협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시상식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국민의힘은 어제 싱가포르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영화 암살자들 개막작 선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점식 원내대표 명의로 보낸 서한에서 영화 암살자들을 개막작으로 선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결정을 즉각 재고해 줄 것을 소속 국회의원 109명 전원의 뜻을 모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화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건과 관련돼 있을 수 있다는 해석에 여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민 정서에 크게 반하는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4: 더불어민주당은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국민의힘이 역사 왜곡 등 자극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어떤 정치 권력도 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 창작 자율성을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문체위 소속 위원들은 어제 성명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국민의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공식 발표와 다른 결론을 암시하거나 의문점을 던졌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폐륜이나 역사 왜곡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예술적 표현 영역에 대한 지나친 검열이자 억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청와대와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세부 내용을 두고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14: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향해 여야 가릴 것 없이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공방의 시작은 이재명 대통령의 SNS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성과를 강조하면서 조국혁신당 등 검찰개혁 주장자들이 과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고 주장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0: 이와 함께 검찰 개혁에 대한 범여권 내 강경파들의 과거 발언이 담긴 글도 공유했습니다. 정부의 검찰 개혁이 이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되는데 조국혁신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혁신당이 주장한 건 보완수사 요구권이지 보완수사권이 아니고 두 권한은 전혀 다른 개념이란 겁니다. 그러자 청와대도 늦은 밤 공지를 내고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보완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다며 인터뷰 발언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세부 설계를 상황에 따라 바꿔왔다며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보다 민생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필 수 있도록 검찰개혁 완수 과정에 함께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이에 조전 대표는 당시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이미 법률안 통과로 끝난 사안을 두고 다시 과거의 입장을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는데, 다만 청와대는 여기에 추가적인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대신 공소청 중수청 출범 이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새 형사사법 시스템에 안착을 당부했습니다.
1: 네 편, 네 편,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 검찰개혁 세부 방향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범여권 내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들의 병역 특례 발언 논란이 이어지자 국방부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3: 그러면서 예술체육위원을 포함해 보충역을 감축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안게임 남자축구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뒤 SNS에 올린 이른바 전영모 세러머니 모습입니다. 승리에 취한 일부 선수들은 메달보다 군 면제가 중요했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고, 여론의 질타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4: 그 행동에 대해서는 국방의 의무를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짜 진심으로 전하고 싶고요.
3: 하지만 들끓는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군 당국도 선수들의 발언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5: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병역 업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을 해야 될 신성한 의무입니다.
3: 국방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병역 특례 제도 개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예술 체육 요원들에 대한 병역 특례 제도는 지난 1973년 도입됐습니다. 체육 요원의 경우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하면 체육 봉사활동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보충역 대상자를 대폭 줄이고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추진하던 방안인데 이참에 더 속도를 내 국방개혁안에 넣겠다는 겁니다.
5: 병역 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그리고 병역 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3: 예술 체육계뿐 아니라 산업 기능 요원, 전문 연구 요원 등 보충역 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손질에 나서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의 구체적 협의를 거친 뒤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개선 논의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7: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8: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0: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참을

0: 밤 새 노래를 썼고 그 노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어.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3: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어제 대법원을 상대로 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고성과 설전, 급기야 원색적인 막말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성 여부부터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문제까지 여야는 온종일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곳곳에서 고성이 터져나옵니다. 여야는 시작부터 조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 여부는 물론 관례대로 이석을 허용해야 한다, 일반 증인으로서 답할 의무가 있다, 치열한 신경전을 주고받았습니다.
9: 그런데 뭘 더 듣겠다고 대법원장 여기 강제로 앉혀놓는 겁니까? 이거는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예요, 이게.
10: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8: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지킨 채 질의에 들어서자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문제 등 사법 현안과 관련한 공방은 한층 가열됐습니다. 민주당은 재재청 거부가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이자 헌법 위반인 만큼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다고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는데,
11: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보신다면 그것은 매우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은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8: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대법관 쇼핑이 본질이라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12: 똑같이 공정하게 재판 받아야 되는데 왜 대통령은 그것을 안 지키느냐. 그것 때문에 대통령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법부 흔들게 나서는 겁니다.
8: 서로 언성을 높이고 끼어들며 발언 수위는 급기야 막말로 치달았고, 이 과정에서 김태규 의원은 한동안 발언권이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13: 국회법 145조에 따라 김태규 의원 발언권 정지합니다. 김태규 의원 발언이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어!
8: 김 의원의 항의 끝에 오후에 결국 발언권을 되찾았지만 누가 먼저 험악한 말을 시작했는지를 두고 소란은 이어졌습니다.
14: 동료 의원에 대한 방해와 비하와 비난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15: 이것도 역시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김용민 의원도 저한테 인간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8: 첫날부터 고성으로 얼룩진 법사위, 오는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거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7: 지난해 국정감사 땐 줄곧 입을 닫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보신 것처럼 올해는 달랐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침묵했던 의혹 등의 사실이 아니라며 조목조목 반박했고, 제2의 윤석열이란 비판에도 입을 열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6: 지난해 대법원 국정감사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관례에 따라 미리 준비한 인사말만 읽은 뒤 100분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17: 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님.
16: 올해도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로 답변을 대신하는 듯 했지만 잇따르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침묵했다는 비판에 계엄사령부에 협조한 바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18: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견해달라 아니면 명단이라도 보내달라. 그럼 제가 절대 위헌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
16: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지시사항을 직접 설명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서부지법 난동사태 때도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신을 제2의 윤석열에 빗댄 비판에는 이렇게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19: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
18: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19: 맞습니다.
18: 슬픈 일입니다.
16: 대법관 경력금지금 문제 등 각종 지적에도 조목조목 관박을 이어갔는데 다만 업무 추진비 부정지출 의혹엔 고개를 숙였습니다.
18: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 안 하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 조 대법원장은 150분 동안 이어진 여야 의원 8명 질의에 선택적으로 입을 열었고 감사가 잠시 정회되자 몸 상태를 이유로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자리를 뜬 건 특혜라며 추가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삼권 분립 침해란 야당 공세 속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7: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젯밤 10시 50분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종료 전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법관 공석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리는데 거듭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업무 추진비 관련 지적을 두고는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식하게 됐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관련 예산 집행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점검하고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 국정감사 첫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놓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DMZ 내 지뢰 제거 작전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 외교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질의 시작도 하기 전부터 여야가 부딪혔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DMZ 내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이 다친 것과 관련해 외통위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21: 북한의 지뢰 매설을 규탄하고 책임 안정과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대북 제재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신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20: 여당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외통위 차원의 결의안 채택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주무부처를 관할하는 국방위에서 관련 내용이 진행 중인 만큼 지켜보자는 겁니다.
22: 그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는 국방위에서 우리 민주당 측이 민주당이 그 결의안 채택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당시 그 국힘 의원님들이 제안한 내용이 합의가 안 돼서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 논의 과정을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20: 이런 가운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DMZ 내 지뢰 제거 작전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군이 단호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한 겁니다.
23: 대응이 너무 수동적이다, 너무 방어적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24: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GOP, 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저는 단호한 대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 강 장관은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유엔사와 함께 상황을 평가해 추가 작전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북 확성기를 꺼내들었던 지난 2015년과 비교하면 국방부 대응 수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통일부 역시 북한과 강 대 강보다는 선 대 선 소통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처럼

0: 정부가 일단 로우키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 군의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고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미국을 방문하려다가 미국 측이 반미 성향 등을 문제 삼아 입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의원은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이 이 원장에 대해 반미 성향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문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도 모르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조 장관은 아는 바가 없고 전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보 분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호남이 선정된 이유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 사안으로 확정된 것처럼 발표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두고도 위원들의 질의는 이어졌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김정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경위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으로 시작됐습니다.
3: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증인들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묵살이 됐습니다. 이 묵살된 경위를 알고 싶습니다.
4: 이재용 최태원 회장을 출석하게 해달라라는 요구 말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담당자로 뭐 증인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그 야당의 입장을 듣지는 못했었습니다.
2: 국민의힘은 정부가 기업 의견에 반해 호남 일대를 부지로 정한 것 아니냐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는데
5: 삼성이나 하이닉스 쪽에 이렇게 문의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전력과 용수 또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호남 반도체는 불가능하다 하는 평가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2: 김 장관은 결국 기업이 선택한 것이라고 답했고
6: 정부는 제안을 했고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이 했다.
2: 민주당도 호남권은 용수 전력 확보에 여력이 있는 지역이라며 거들었습니다.
7: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지 검토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누가 무슨 단어를 먼저 꺼냈는지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미 투자가 확정된 것처럼 발표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파고들었습니다. 미국과 사업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하면서 우리 측도 부담을 떠안은 것 아니냐고 꼬집었는데
8: 어그리란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제재 요건은 없으나 실제적으로 한미 양국 간의 외교적인 신뢰에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문구입니다.
2: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이 필수 전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6: LNG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다면 전략적인 가치는 분명히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2: 이 밖에도 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요구와 중국의 반도체 추격을 뿌리치기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묻는 질의 등도 있었습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1: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장래 데이터 전력 수요 전망에 대해 과잉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전력수요 전망이 과잉됐다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가 처음 제시됐던 4기가와트에서 지금 20.8기가와트까지 4개월 만에 뻥튀기 됐다며 데이터센터는 계획된 수요가 실제 수조와 투자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장 없이 대행체제로 출범한 걸 두고 일제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어제 행안위에서 중수청 수장은 공석 상태이고 차장과 지방청장들도 개청 전날에야 임명됐다며 수사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지 국민 걱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도 정부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청 3주가 넘어서야 보냈다며 국감 도중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 데 행안부 장관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선을 다했지만 수장과 함께 중수청이 출범되지 못한 데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9: 지금까지 YTN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0: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금융기관에 이어 이번엔 대형 교회들이 해킹 공격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교회 두 곳에서 탈취된 걸로 의심되는 교인 정보가 100만 건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교인을 뜻하는 멤버라는 단어가 들어간 파일이 줄줄이 보입니다. 교인의 개인정보 등을 담은 거로 추정되는 파일들입니다. 사이버 보안업체가 해외 공격자 서버에서 찾아낸 국내 대형교회 데이터 일부입니다. 공격을 받은 곳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입니다. 보안업체 오아시스 시큐리티는 두 교회에서 유출된 거로 추정되는 교인 정보가 100만 건이 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경우 교인 헌금 기록 33만 건과 최근 2년 동안 업데이트된 교인 정보 96만 건이 발견됐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도 교인 8만 9천 명분의 정보와 임직원 정보 286건 등이 확인됐습니다. 두 교회 내부 시스템에 침투한 방법은 달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내부 서버에 침투한 뒤 관리자 권한을 확보해 다른 시스템까지 접근했고, 사랑의 교회는 미리 확보한 거로 추정되는 계정으로 내부 시스템에 접속한 뒤 보안 허점을 이용해 관리자급 권한까지 확보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관련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정보 시스템에 대한 보안 점검과 필요한 보호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고, 사랑의 교회도 비상대책 TF를 구성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한편 경위를 파악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하는 인터넷 교육 사이트가 해킹돼 이용자 1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최근 청렴 권익배부터 이용자 10만여 명의 이름과 직급, 아이디 등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움터 운영을 맡았던 업체의 서버가 해킹되면서 발생했으며, 다른 기관 자료와 함께 배움터 관련 자료도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잇따라 터진 정보 유출로 금융권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기존에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던 금융사에서도 전방위적인 공격 시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은 해킹 시도에 동원된 IP들을 특정해 금융업계에 공유한 가운데 모든 금융사가 긴급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금융권 해킹 사고의 여파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신한은행을 공격했던 IP를 추적한 결과 기존에 피해가 확인된 금융사 7곳뿐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도 정보 탈취 시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토스뱅크와 K뱅크, 카카오뱅크에서 여러 차례 정보 접근 시도가 이뤄진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다만 은행들이 IP 접근 차단 등의 조치를 해 실제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또 일부 증권사에서도 문제의 IP가 본격적인 공격을 하기 전 사전 탐사격에 이른바 스캐닝을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중복을 제외하고 공격에 동원된 IP 28개를 특정해 모든 금융사에 공유했습니다. IP 소재지는 미국, 일본, 홍콩 등 여러 나라로 나타났지만 우회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IP 소재지 특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8: 해외 IP를 포함해서 그러한 위조 IP를 갖다가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이미 활성화돼 있어요. 이 AI는 만 개 정도의 어떤 위저 IP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7: 금융사들도 대응에 분주했습니다. 각 은행의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CISO들도 한자리에 모여 AI를 활용한 해킹 공격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은행과 카드사는 물론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전 금융사가 관련 IP의 공격 정황과 차단 여부 등 12개 보안 사항을 바탕으로 오는 8일까지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유출된 대출 정보를 활용한 금융기관 사칭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이체나 앱 설치 같은 비정상적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최맹기입니다.
5: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경찰청에 28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9: 경찰이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인공지능 해킹 사건 관련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건 지난 1일입니다. 그로부터 나흘 만에 정식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개천절 연휴 기간 내사를 거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수사대에 4개 팀, 28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해킹의 배후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해킹 전후 서버 접속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해외에서 중국발 AI를 활용한 동시다발 해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제공조 수사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는 7대 범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국가 핵심 기반 또는 전자금융 기반 시설이 해킹 피해를 입었을 때는 중수청이 수사합니다. 경찰이 관련 사건을 먼저 인지했더라도 중수청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면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경찰은 피해 금융기관들이 국가 핵심 기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자금융기반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금융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사법체계가 급변하고 중수청이 진용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이 일단 수사에 시동을 걸었지만 향후 누가 수사하는 게 맞는지를 놓고는 긴밀한 조율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5: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대법관 재재청 거부 갈등에 대한 여권 지적에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증인 선서는 거부했지만 재청권 간섭은 위헌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국정감사 첫날 열린 국회 법사위. 2년 연속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기관장 인사말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재재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11: 다른 후보자를 재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10: 이후 진행된 증인 선서에선 홀로 자리에 앉은 채 선서를 거부했고 증언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여권 의원들의 질문 세례에 결국 전례 없는 작심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A4 용지를 꺼내들고 증언 거부 이유와 대법원장 재청권에 대한 헌법적 해석을 6분가량 쏟아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의 재청에 간섭하는 게 위헌이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11: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재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장의 재청에 간섭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10: 청와대와의 갈등을 증폭시킨 이른바 서면 재청 문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간 신속한 대법관 임명을 위해 대법원장이 자진해 협의해온 것이고 역대 대통령들도 끝내 재청권을 존중해왔다며 헌법상 제한이 없어 서면 재청도 위헌이 될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에 응한 건 현행 헌법 체제에서 처음입니다. 다만 이어진 오후 질의에선 건강상 이유로 자리를 떴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앞서 재재청 거부와 관련해 국감을 통해 얘기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일반 증인으로 국감장에 서는 선례를 피하면서도 대법관 최장기 공백 책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5: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은 위헌이며 대법원이 전혀 협조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계엄 당시 침묵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 당시 계엄사령부가 인원 파견과 명단을 요청했지만 위헌적인 행위니 절대 응하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이 침묵하거나 소홀히 한 적이 없다며 최근 소요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는 진보당 손솔 의원의 질의엔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비무장지대 폭발 사건의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때문이었다는 우리군의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군의 자작극을 거듭 주장하며 자신들의 영토를 조금이라도 침범한다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우리 군이 DMZ 지뢰폭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외무성명의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북한군 매설 지뢰가 폭발 원인이었다는 우리 군의 조사 결과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조작하고 일방적으로 결론한 자작극일 뿐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국경선 요새화를 지연, 저지시키기 위해 이번 사고를 기획했다며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광대 자작극 주장을 외무성 차원에서 이어간 겁니다. 앞으로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하더라도 그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미리 선을 긋기까지 했습니다. 한국군이 예고한 MDL 인압,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해선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군의 군핫발이 우리 영토를 1mm라도 침범한다면 즉시적이며 강력한 대응 행동을 취할 거란 위협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국경 안전 보장을 위한 정당한 주권적 권리를 더 단호히 행사하겠다며 국경 요새화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토 내 군사주권 행사 문제를 적국과 논의하지 않을 거라고도 선언했는데 앞서 남북 군사회담으로 MDL 문제를 풀자고 한 한국 측의 제안을 일축하는 의도를 읽힙니다. 일부 강경한 표현이 포함되긴 했지만 군부가 아닌 외무성이 나섰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부러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 하는 것 같진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13: 국가 대 국가 관계로서 외국에게 얘기하는 이쪽 메시지 형식을 취하면서 군사적으로 문제를 풀고 싶지 않다. 외교적인 그냥 수사로 풀고 싶다.
12: 지뢰 사고 후속 조치에 관여하지 않을 테니 국경 요새화 작업 역시 방해하지 말라는 메시지에 방점을 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5: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것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사과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 측의 사과 여부를 묻는 질의에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사과의 말도 들어있는 메시지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생각하는 수준과 차이가 있다며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 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늘은 누리호 5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발사체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가장 까다로운 조건은 바로 날씨인데요. 이번 5차 발사는 큰 변수 없이 최상의 가을 날씨 속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길이 47m, 총중량 200톤에 달하는 거대한 우주발사체는 주변 기상 조건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발사 가능 온도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35도 사이여야 하고 지상풍은 평균 풍속 초속 15m,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1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비행 궤적 주변에 낙뢰나 돌풍이 있어서는 안 되고 태양 흑점 폭발이나 우주 물체와의 충돌 위험 등 우주 환경 요소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15: 기상 상황, 우주 물체 충돌 연관 항해들인데 가장 중요한 건 풍속입니다. 우주 환경 관련해서도 태양 흑점 폭발이나 입자

0: 그다음에 지자기 교란 또 제가 파악해서
1: 현재 고흥 나로우주 센터 일대의 기상 여건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발사 준비 작업이 이뤄진 어제 지상풍이 평균 초속 5m 안팎으로 다소 강하게 불기도 했지만 발사 기준치에는 크게 못 미쳐 작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발사 당일인 오늘 고흥은 고기압 영향으로 쾌청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고 바람도 한층 약해지겠습니다. 일정을 뒤흔들 돌발 변수 가능성도 작아 현장 기상 조건은 초록불입니다.
2: 발사 예정 시각인 7일 정오 무렵 고흥 나로우주센터는 지상풍이 초속 2m 안팎으로 불고 상층 풍도 전일보다 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비구름이나 벼락, 돌풍 같은 돌발 기상 변수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 하늘길이 활짝 열린 가운데 역대 최다인 15기 위성을 품은 누리호는 쾌청한 가을 하늘을 뚫고 우주를 향해 날아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네, 한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1: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어제 대법원을 상대로 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고성과 설전, 급기야 원색적인 막말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여부부터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 문제까지 여야는 온종일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곳곳에서 고성이 터져나옵니다. 여야는 시작부터 조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 여부는 물론 관례대로 이석을 허용해야 한다, 일반 증인으로서 답할 의무가 있다, 치열한 신경전을 주고받았습니다.
5: 그런데 뭘 더 듣겠다고 대법원장 여기 강제로 앉혀놓는 겁니까? 이거는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예요, 이게.
6: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대법원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4: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지킨 채 질의에 들어서자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 문제 등 사법 현안과 관련한 공방은 한층 가열됐습니다. 민주당은 제재청 거부가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이자 헌법 위반인 만큼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다고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는데,
7: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보신다면 그것은 매우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은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4: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대법관 쇼핑이 본질이라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8: 똑같이 공정하게 재판 받아야 되는데 왜 대통령은 그것을 안 지키느냐. 그것 때문에 대통령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법부 흔들게 나서는 겁니다.
4: 서로 언성을 높이고 끼어들며 발언 수위는 급기야 막말로 치달았고, 이 과정에서 김태규 의원은 한동안 발언권이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9: 국회법 145조에 따라 김태규 의원 발언권 정지합니다. 김태규 의원 발언이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어!
4: 김 의원의 항의 끝에 오후에 결국 발언권을 되찾았지만 누가 먼저 험악한 말을 시작했는지를 두고 소란은 이어졌습니다.
10: 동료 의원에 대한 방해와 비하와 비난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11: 이것도 역시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김용민 의원도 저한테 인간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4: 첫날부터 고성으로 얼룩진 법사위, 오는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거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3: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젯밤 10시 50분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종료 전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법관 공석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거듭 송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업무 추진비 관련 지적을 두고는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식하게 됐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관련 예산 집행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점검하고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무장지대 폭발 사건의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때문이었다는 우리 군의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군의 자작극을 거듭 주장하며 자신들의 영토를 조금이라도 침범한다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12: 우리 군이 DMZ 지뢰폭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외무성 명의의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북한군 매설 지뢰가 폭발 원인이었다는 우리 군의 조사 결과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조작하고 일방적으로 결론한 자작극일 뿐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국경선 요새화를 지연, 저지시키기 위해 이번 사고를 기획했다며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광대 자작극 주장을 외무성 차원에서 이어간 겁니다. 앞으로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하더라도 그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0: 선을 긋기까지 했습니다. 한국군이 예고한 MDL 인압,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해선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군의 군홧발이 우리 영토를 1mm라도 침범한다면 즉시적이며 강력한 대응 행동을 취할 거란 위협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국경 안전 보장을 위한 정당한 주권적 권리를 더 단호히 행사하겠다며 국경 요새화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토 내 군사주권 행사 문제를 적국과 논의하지 않을 거라고도 선언했는데 앞서 남북 군사회담으로 MDL 문제를 풀자고 한 한국 측의 제안을 일축하는 의도를 읽힙니다. 일부 강경한 표현이 포함되긴 했지만 군부가 아닌 외무성이 나섰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부러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 하는 것 같진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1: 국가 대 국가 관계로서 외국에게 얘기하는 그 이쪽 메시지 형식을 취하면서 군사적으로 문제를 풀고 싶지 않다. 외교적인 그냥 수사로 풀고 싶다.
0: 지뢰 사고 후속 조치에 관여하지 않을 테니 국경 요새화 작업 역시 방해하지 말라는 메시지에 방점을 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2: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DMZ 내 지뢰 제거 작전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외교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질의 시작도 하기 전부터 여야가 부딪혔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DMZ 내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이 다친 것과 관련해 외통위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4: 북한의 지뢰 매설을 규탄하고 책임 안정과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대북 제재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신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3: 여당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외통위 차원의 결의안 채택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주무부처를 관할하는 국방위에서 관련 내용이 진행 중인 만큼 지켜보자는 겁니다.
5: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는 국방위에서 우리 민주당 측이 민주당이 그 결의안 채택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당시 그 국힘 의원님들이 제안한 내용이 합의가 안 돼서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 논의 과정을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3: 이런 가운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DMZ 내 지뢰 제거 작전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군이 단호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한 겁니다.
6: 대응이 너무 수동적이다, 너무 방어적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7: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GOP, 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저는 단호한 대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 강 장관은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유엔사와 함께 상황을 평가해 추가 작전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북 확성기를 꺼내들었던 지난 2015년과 비교하면 국방부 대응 수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통일부 역시 북한과 강 대 강보다는 선 대 선 소통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일단 로우키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 군의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고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2: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호남이 선정된 이유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 사안으로 확정된 것처럼 발표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두고도 위원들의 질의는 이어졌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8: 김정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 호남반도체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경위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으로 시작됐습니다.
9: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증인들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묵살이 됐습니다. 이 묵살된 경위를 알고 싶습니다.
10: 이재용 최태원 회장을 출석하게 해달라라는 요구 말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담당자로 뭐 증인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그 야당의 입장을 듣지는 못했었습니다.
8: 국민의힘은 정부가 기업 의견에 반해 호남 일대를 부지로 정한 것 아니냐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는데
11: 삼성

0: 삼성이나 하이닉스 쪽에 이렇게 문의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전력과 용수 또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호남 반도체는 불가능하다 하는 평가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1: 김 장관은 결국 기업이 선택한 것이라고 답했고,
2: 정부는 제안을 했고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이 했다.
1: 민주당도 호남권은 용수 전력 확보에 여력이 있는 지역이라며 거들었습니다.
3: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지 검토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누가 무슨 단어를 먼저 꺼냈는지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 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미 투자가 확정된 것처럼 발표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파고들었습니다. 미국과 사업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하면서 우리 측도 부담을 떠안은 것 아니냐고 꼬집었는데,
4: 어글이란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제재 요건은 없으나 실제적으로 한미 양국 간의 외교적인 신뢰에는 큰 타격을 줄수 있는 문구입니다.
1: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이 필수 전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2: LNG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다면 전략적인 가치는 분명히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1: 이 밖에도 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요구와 중국의 반도체 추격을 뿌리치기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묻는 질의 등도 있었습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5: 재정경제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에서는 개미들을 울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부동산 정책 관련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재경희 국감 소식 전합니다.
6: 1월 13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도로 열린 청와대 회의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시발점으로 여겨집니다. 재정경제부 대상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권대영 재경부 1차관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54조 이상을 잃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7: 투자자 손실 문제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구합니다.
8: 규제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위원회 결정이 결과적으로 이런 국민들께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입니다.
6: 두 사람은 결정은 금융위가 했고,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서둘러 도입된 이유에 대해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8: 어떤 정치적인 고려나 그런 또 정책을 함에 있어서 그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그런 업무를 회피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6: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시장의 신뢰가 사라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9: 평탄화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통령께서 평택이랑 동탄이랑 화성 사라고 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희화화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정책이 희화화되기 시작하면은 정책의 수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6: 여당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정책에 대한 설득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호덕 의원은 자체 분석 결과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비거주 비율이 전국은 16.6%, 서울이 22.3%, 강남 3구는 26.9%라며 대상과 부담을 정확히 알려줬다면 보편적 논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0: 아니, 문제는 대상자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수용성 높게 이렇게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 데이터 자체도 국회 제출도 안 했고.
6: 이 부총리는 첫 대미 투자금 24억 달러를 미국의 프로젝트 공개 직후인 이번 달 1일 송금했다고 밝혔습니다. 45 영업일 이후로 명시된 양해각서의 송금 시점과 다르다는 지적에 서로 협의하면 빨리 보낼 수도 있다며 45일 이내로 계속 논의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말이 다른 알래스카 LNG 사업 개발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우리 정부는 팩트시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1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Ask me to.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5: 오늘 누리호 5차 발사

0: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거대한 발사체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가장 까다로운 조건은 바로 날씨인데요.
1: 이번 5차 발사는 큰 변수 없이 최상의 가을 날씨 속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길이 47m, 총중량 200톤에 달하는 거대한 우주발사체는 주변 기상 조건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발사 가능 온도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35도 사이여야 하고 지상풍은 평균 풍속 초속 15m,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1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비행 궤적 주변에 낙뢰나 돌풍이 있어서는 안 되고 태양 흑점 폭발이나 우주 물체와의 충돌 위험 등 우주 환경 요소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3: 기상 상황, 우주 물체 충돌 연관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풍속입니다. 우주 환경 관련해서도 태양 흑점 폭발이나 입자, 그다음에 지자기 교란도 제가 파악해서.
2: 현재 고흥 나로우주센터 일대의 기상 여건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발사 준비 작업이 이뤄진 어제 지상풍이 평균 초속 5m 안팎으로 다소 강하게 불기도 했지만 발사 기준치에는 크게 못 미쳐 작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발사 당일인 오늘 고흥은 고기압 영향으로 쾌청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고 바람도 한층 약해지겠습니다. 일정을 뒤흔들 돌발 변수 가능성도 작아 현장 기상 조건은 초록불입니다.
4: 발사 예정 시각인 7일 정오 무렵 고흥 나로우주센터는 지상풍이 초속 2m 안팎으로 불고 상층풍도 전일보다 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비구름이나 벼락, 돌풍 같은 돌발 기상 변수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 하늘길이 활짝 열린 가운데 역대 최다인 15기 위성을 품은 누리호는 쾌청한 가을 하늘을 뚫고 우주를 향해 날아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0: 누리호 5차 발사를 앞두고 발사장 주변은 삼엄한 경비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누리호가 우주로 향하는 모습이 보이는 전망대에는 일찌감치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5: 고흥 나로우주센터로 향하는 길목에 검문소가 들어서서 일반인 출입을 통제합니다.
6: 차량 출입증이 있으신가요? 받아야 되나?
5: 우주센터 방향으로 향하던 차량은 안내를 받고서는 되돌아갑니다. 누리호 5차 발사를 앞두고 발사대를 중심으로 육상 반경 3km가 경계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발사대 주변을 비롯해 누리호 비행 경로에 있는 하늘과 바다 통제도 이루어집니다. 특히 비행 항로 해역 폭 24km, 길이 78km 해상은 발사 시각 2시간 10분 전부터 전면 차단됩니다. 이를 위해 해경과 해군 함정 28척이 바다를 지킵니다. 만에 하나 기체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 대비하고 또 연료를 소진한 추진체가 낙하하면서 생기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7: 궤도 이탈이라든지 발사체 폭발, 예상치 못한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이제 주변 해역이나 공역에 인명과 선박 항공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5: 발사장과 직선으로 15km 떨어져 누리호가 솟구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전망대. 망원경을 통해 아이 눈에 가까이 다가온 나로우주센터의 모습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8: 대한민국이 이제 우주 강국으로 가는 그 길목에 저희 아이들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인데 지금 그 추억을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아들도 학교에 체험활동 학습도 내고 왔고요. 발사 성공 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꿈을 또 가지고 갈 수 있게.
5: 모두의 염원 속에 나로우주센터 일대는 누리호 발사 시각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0: 오늘 발사되는 누리호 5호기에는 군집위성을 포함해 역대 가장 많은 위성 15기가 실립니다.
1: 탑승객격인 이들 위성을 안전하게 우주로 내보내기 위해 관련 기술도 진화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누리호 5차 발사 과정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한 영상입니다. 1단 로켓이 불을 뿜으면 길이 47m, 무게 200톤 발사체가 지상을 박차고 날아오릅니다. 2분 3초 뒤 1단 로켓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어 위성을 탑재한 머리 부분의 덮개를 떨어뜨려 무게를 줄인 뒤 2단 로켓을 분리합니다. 3단 로켓의 힘으로 날아가다가 목표 궤도 570km 상공에 도달하면 연소를 멈춥니다. 지금부터 역대 가장 많은 위성 15기를 우주로 내보내는 사출이 시작됩니다. 누리호 4호기는 같은 자세로 위성을 내보냈지만 5호기는 다릅니다. 주인 공격인 군집위성 5기를 30에서 40초 간격으로 서로 충돌 없이 안전하게 목표 궤도에 올리기 위해 자세를 이리저리 바꿉니다. 자세 제어 기술과 함께 충격 흡수, 위성 발사 장치 등이 4차 때보다 진화했고 관련 부품 무게도 475kg 늘었습니다. 군집위성이 모두 빠져나가면 10초 간격으로 큐브 위성 10기가 2기씩 우주로 힘차게 나아갑니다.
9: 위성들이 잘 올라가서 작동을 한다면 우리나라 위성 개발이 양산 및 군집 위성 운영 체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 더욱 정교해진 위성 사출 기술과 함께 이번 5차 발사는 민간 기업이 발사체 제작부터 통제센터 운용까지 주도한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별화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0: 금융기관에 이어 이번에는 대형 교회들이 해킹 공격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1: 교회 두 곳에서 탈취된 걸로 의심되는 교인 정보가 100만 건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교인을 뜻하는 멤버라는 단어가 들어간 파일이 줄줄이 보입니다. 교인의 개인정보 등을 담은 거로 추정되는 파일들입니다. 사이버 보안업체가 해외 공격자 서버에서 찾아낸 국내 대형교회 데이터 일부입니다. 공격을 받은 곳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입니다. 보안업체 오아시스 시큐리티는 두 교회에서 유출된 거로 추정되는 교인 정보가 100만 건이 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경우 교인 헌금 기록 33만 건과 최근 2년 동안 업데이트된 교인 정보 96만 건이 발견됐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도 교인 8만 9천 명분의 정보와 임직원 정보 286건 등이 확인됐습니다. 두 교회 내부 시스템에 침투한 방법은 달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내부 서버에 침투한 뒤 관리자 권한을 확보해 다른 시스템까지 접근했고, 사랑의 교회는 미리 확보한 거로 추정되는 계정으로 내부 시스템에 접속한 뒤 보안 허점을 이용해 관리자급 권한까지 확보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관련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정보 시스템에 대한 보안 점검과 필요한 보호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고, 사랑의 교회도 비상대책 TF를 구성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한편 경위를 파악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하는 인터넷 교육 사이트도 해킹돼 이용자 1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청렴 권익 매문터 이용자 10만여 명의 이름과 직급, 아이디 등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움터 운영을 맡았던 업체의 서버가 해킹되면서 발생했으며, 다른 기관 자료와 함께 배움터 관련 자료도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잇따라 터진 정보 유출로 금융권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기존에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던 금융사에서도 전방위적인 공격 시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1: 금융당국은 해킹 시도에 동원된 IP들을 특정해 금융업계에 공유한 가운데 모든 금융사가 긴급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금융권 해킹 사고의 여파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신한은행을 공격했던 IP를 추적한 결과 기존에 피해가 확인된 금융사 7곳뿐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도 정보 탈취 시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토스뱅크와 K뱅크, 카카오뱅크에서 여러 차례 정보 접근 시도가 이뤄진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다만 은행들이 IP 접근 차단 등의 조치를 해 실제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또 일부 증권사에서도 문제의 IP가 본격적인 공격을 하기 전 사전 탐사격에 이른바 스캐닝을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중복을 제외하고 공격에 동원된 IP 28개를 특정해 모든 금융사에 공유했습니다. IP 소재지는 미국, 일본, 홍콩 등 여러 나라로 나타났지만 우회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IP 소재지 특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12: 해외 IP를 포함해서 그러한 위조 IP를 갖다가

0: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 AI는 만개 정도의 어떤 위저 IP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금융사들도 대응에 분주했습니다. 각 은행의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CISO들도 한자리에 모여 AI를 활용한 해킹 공격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은행과 카드사는 물론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전 금융사가 관련 IP의 공격 정황과 차단 여부 등 12개 보안 사항을 바탕으로 오는 8일까지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유출된 대출 정보를 활용한 금융기관 사칭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이체나 앱 설치 같은 비정상적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최맹기입니다.
2: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대법관 재재청 거부 갈등에 대한 여권 지적에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증인 선서는 거부했지만 재청권 간섭은 위헌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국정감사 첫날 열린 국회 법사위. 2년 연속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기관장 인사말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재재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4: 다른 후보자를 재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3: 이후 진행된 증인 선서에선 홀로 자리에 앉은 채 선서를 거부했고 증언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여권 의원들의 질문 세례에 결국 전례 없는 작심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A4 용지를 꺼내들고 증언 거부 이유와 대법원장 재청권에 대한 헌법적 해석을 6분가량 쏟아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의 재청에 간섭하는 게 위헌이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4: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재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장의 재청에 간섭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3: 청와대와의 갈등을 증폭시킨 이른바 서면 재청 문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간 신속한 대법관 임명을 위해 대법원장이 자진해 협의해온 것이고 역대 대통령들도 끝내 재청권을 존중해왔다며 헌법상 제한이 없어 서면 재청도 위헌이 될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에 응한 건 현행 헌법 체제에서 처음입니다. 다만 이어진 오후 질의에선 건강상 이유로 자리를 떴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앞서 재재청 거부와 관련해 국감을 통해 얘기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일반 증인으로 국감장에 서는 선례를 피하면서도 대법관 최장기 공백 책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5: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영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10월 7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대법관 제재청 거부 갈등에 대한 여권 지적에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1: 증인 선서는 거부했지만 제척권 간섭은 위헌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국정감사 첫날 열린 국회 법사위. 2년 연속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기관장 인사말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제재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3: 다른 후보자를

0: 이제
1: 요청하도록
0: 대법원장입니다.
1: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2: 이후 진행된 증인 선서에선 홀로 자리에 앉은 채 선서를 거부했고 증언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여권 의원들의 질문 세례에 결국 전례 없는 작심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A4 용지를 꺼내들고 증언 거부 이유와 대법원장 재청권에 대한 헌법적 해석을 6분가량 쏟아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의 재청에 간섭하는 게 위헌이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1: 국회와 대통령도
0: 대법원장입니다.
1: 대법원장의 재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장의 재청에 간섭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2: 청와대와의 갈등을 증폭시킨 이른바 서면 재청 문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간 신속한 대법관 임명을 위해 대법원장이 자진해 협의해온 것이고 역대 대통령들도 끝내 재청권을 존중해왔다며 헌법상 제한이 없어 서면 재청도 위헌이 될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에 응한 건 현행 헌법체제에서 처음입니다. 다만 이어진 오후 질의에선 건강상 이유로 자리를 떴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앞서 재재청 거부와 관련해 국감을 통해 얘기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일반 증인으로 국감장에 서는 선례를 피하면서도 대법관 최장기 공백 책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3: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은 위헌이며 대법원이 전혀 협조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계엄 당시 침묵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질의에 당시 계엄사령부가 인원 파견과 명단을 요청했지만 위헌적인 행위니 절대 응하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이 침묵하거나 소홀히 한 적이 없다며 최근 소유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4: 대법원 국정감사는 고성과 설전, 급기야 원색적인 막말까지 터져나오며 중간중간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3: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성 여부부터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문제까지 여야는 온종일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곳곳에서 고성이 터져나옵니다. 여야는 시작부터 조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 여부는 물론 관례대로 이석을 허용해야 한다. 일반 증인으로서 답할 의무가 있다. 치열한 신경전을 주고받았습니다.
6: 그런데 뭘 더 듣겠다고.
0: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6: 강제로 앉혀놓는 겁니까? 이거는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예요, 이게.
7: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확정하는 것은
0: 법제사법위원회
7: 대법원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5: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지킨 채 질의에 들어서자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문제 등 사법 현안과 관련한 공방은 한층 가열됐습니다. 민주당은 재재청 거부가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이자 헌법 위반인 만큼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다고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는데
8: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보신다면 그것은 매우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은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5: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대법관 쇼핑이 본질이라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9: 똑같이 공정하게 재판 받아야 되는데 의원입니다. 왜 대통령은 그것을 안 지키느냐. 그것 때문에 대통령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법부 흔들게 나서는 겁니다.
5: 서로 언성을 높이고 끼어들며 발언 수위는 급기야 막말로 치달았고 이 과정에서 김태규 의원은 한동안 발언권이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10: 국회법 145조에 따라 김태규 의원 발언권 정지합니다. 태규 의원 발언이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어!
5: 김 의원의 항의 끝에 오후에 결국 발언권을 되찾았지만 누가 먼저 험악한 말을 시작했는지를 두고 소란은 이어졌습니다.
11: 동료 의원에 대한 방해와 비하와 비난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12: 이것도 역시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0: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2: 김용민 의원도 저한테 인간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2: 첫날부터 고성으로 얼룩진 법사위

0: 오는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거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비무장지대 폭발 사건의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때문이었다는 우리 군의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 한국군의 자작극을 거듭 주장하며 자신들의 영토를 조금이라도 침범한다면 강력 대응하겠다고도 위협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3: 우리 군이 DMZ 지뢰 폭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외무 성명의에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북한군 매설 지뢰가 폭발 원인이었다는 우리 군의 조사 결과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조작하고 일방적으로 결론한 자작극일 뿐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국경선 요새화를 지연, 저지시키기 위해 이번 사고를 기획했다며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광대 자작극 주장을 외무성 차원에서 이어간 겁니다. 앞으로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하더라도 그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미리 선을 긋기까지 했습니다. 한국군이 예고한 MDL 이남,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해선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군의 군홧발이 우리 영토를 1mm라도 침범한다면 즉시적이며 강력한 대응 행동을 취할 거란 위협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국경 안전 보장을 위한 정당한 주권적 권리를 더 단호히 행사하겠다며 국경 요새화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토 내 군사주권 행사 문제를 적국과 논의하지 않을 거라고도 선언했는데 앞서 남북 군사회담으로 MDL 문제를 풀자고 한 한국 측의 제안을 일축하는 의도를 읽힙니다. 일부 강경한 표현이 포함되긴 했지만 군부가 아닌 외무성이 나섰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부러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 하는 것 같진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4: 국가 대 국가 관계로서 외국에게 얘기하는
5: 홍민 통일연구원 그 선임연구위원입니다.
4: 메시지 형식을 취하면서 군사적으로 문제를 풀고 싶지 않다. 외교적인 그냥 수사로 풀고 싶다.
3: 지뢰 사고 후속 조치에 관여하지 않을 테니 국경 요새화 작업 역시 방해하지 말라는 메시지에 방점을 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국정감사 첫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2: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DMZ 내 지뢰 제거 작전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선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외교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질의 시작도 하기 전부터 여야가 부딪혔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DMZ 내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이 다친 것과 관련해 외통위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7: 북한의 지뢰 매설을 규탄하고
5: 김대식 국회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7: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대북 제재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신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6: 여당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외통위 차원의 결의안 채택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주무부처를 관할하는 국방위에서 관련 내용이 진행 중인 만큼 지켜보자는 겁니다.
8: 북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5: 국회 외통위
8: 민주당에서 우리 민주당 측이 민주당이 그 결의안 채택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당시 그 국힘 의원님들이 제안한 내용이 합의가 안 돼서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 논의 과정을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6: 이런 가운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DMZ 내 지뢰 제거 작전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군이 단호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한 겁니다.
9: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다.
5: 강신철 국방부 장관.
10: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GOP, 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저는 단호한 대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6: 강 장관은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유엔사와 함께 상황을 평가해 추가 작전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북 확성기를 꺼내들었던 지난 2015년과 비교하면 국방부 대응 수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통일부 역시 북한과 강 대 강보다는 선 대 선 소통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일단 로우키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 군의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고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0: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 나섭니다. 군 당국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 소행으로 최종 결론 내린 가운데 사태 경위와 관련 군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관학교 통폐합과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등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야권은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지뢰폭발 사고 후속 조치 차원에서 대북 사이버 제재를 제안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정동영 장관이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에 반한다고 반발했다는 보도 등에 대한 질의를 예고했습니다.
1: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 씨가 증인으로 나섭니다. 최근 불거진 무보수 봉사 거짓말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을 방침으로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도 예상됩니다. 이 밖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과 부동산 정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속 대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0: 최근 해킹 문제가 심각한데요. 금융기관에 이어서 이번에는 대형 교회들이 해킹 공격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1: 교회 두 곳에서 탈취된 것으로 의심되는 교인 정보가 1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교인을 뜻하는 멤버라는 단어가 들어간 파일이 줄줄이 보입니다. 교인의 개인정보 등을 담은 거로 추정되는 파일들입니다. 사이버 보안 업체가 해외 공격자 서버에서 찾아낸 국내 대형교회 데이터 일부입니다. 공격을 받은 곳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입니다. 보안업체 오아시스 시큐리티는 두 교회에서 유출된 거로 추정되는 교인 정보가 100만 건이 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경우 교인 헌금 기록 33만 건과 최근 2년 동안 업데이트된 교인 정보 96만 건이 발견됐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도 교인 8만 9천 명분의 정보와 임직원 정보 286건 등이 확인됐습니다. 두 교회 내부 시스템에 침투한 방법은 달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내부 서버에 침투한 뒤 관리자 권한을 확보해 다른 시스템까지 접근했고, 사랑의 교회는 미리 확보한 거로 추정되는 계정으로 내부 시스템에 접속한 뒤 보안 허점을 이용해 관리자급 권한까지 확보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관련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정보 시스템에 대한 보안 점검과 필요한 보호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고, 사랑의 교회도 비상대책 TF를 구성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한편 경위를 파악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하는 인터넷 교육 사이트가 해킹돼 이용자 1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청렴권익회음터 이용자 10만여 명의 이름과 직급, 아이디 등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렴권익회음터는 공공기관 임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 공직 유관단체 관계자들이 인터넷으로 청렴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1: 경찰청에 28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정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경찰이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인공지능 해킹 사건 관련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건 지난 1일입니다. 그로부터 나흘 만에 정식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개천절 연휴 기간 내사를 거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수사대에 4개 팀, 28명 규모의 전담수사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해킹의 배후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해킹 전후 서버 접속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해외에서 중국발 AI를 활용한 동시다발 해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제공조 수사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는 7대 범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국가 핵심 기반 또는 전자금융 기반 시설이 해킹 피해를 입었을 때는 중수청이 수사합니다. 경찰이 관련 사건을 먼저 인지했더라도 중수청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면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경찰은 피해 금융기관들이 국가 핵심 기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자금융기반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금융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사법 체계가 급변하고 중수청이 진용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이 일단 수사에 시동을 걸었지만 향후 누가 수사하는 게 맞는지를 놓고는 긴밀한 조율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0: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역대 최장 기록을 쓰고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펼쳐온 수요 억제, 공급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올해 말 지정기한 만료를 앞둔 토지거래 허가제 연장 여부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입장도 주목됩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도 같은 날 시작됩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농촌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는 야당 공세에 여당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사라며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식재료 담합 등 부당거래 행위에 대한 질의도 나올 전망입니다.
0: 리사수 AMD 최고 경영자가 지난 3월에 이어 7개월 만에 다시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리사수 CEO가 방한 기간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1: 오늘부터 정책 금융 상품인 청년 미래적금 2차 신청이 시작됩니다.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적금으로 기본 이자에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추가로 지원하고 비과세 혜택도 줍니다.
0: 세계 영화 제작자 연맹의 최고 등급으로 거듭난 부산국제영화제가 31번째 막을 올렸습니다.
1: 영화 암살자들 관련 행사가 취소되는 진통도 겪었지만 높아진 위상만큼 상영작은 한층 다채로워졌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4: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 수상자인 배우 미셸 여가 15년 만에 부산 레드카펫에 섰습니다. 중화권 대표 배우 판빙빙과 저우시는 물론 세계적 명장 고레에다 히로카즈와 알폰소 쿠아론도 출동했습니다. A리스트 등재에 오스카상 출품 자격까지 겹겸사 속에 열린 첫 영화제인 만큼 참석한 배우들도 벅찬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5: 오프닝 작품을 이렇게
6: 심은경 개막작 밤과 밤은 서로에게 배웁니다.
5: 온 상영에서도 관객분들이 어떤 또 반응이 있을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4: 영화제 위상이 높아지면서 두 해째를 맞은 경쟁 부문 14편의 대결도 한층 치열해졌습니다. 아시아 영화계에서 특히 약진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을 전면에 배치하는 등 세계적인 흐름도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6: 정한석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7: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4: 올해 영화제에선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암살자들 관련 행사가 모두 취소되는 홍역도 치렀습니다. 개막작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지만 영화제 측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5: 암살자들 관련해서는
6: 정재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입니다.
5: 그것이 영화제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올해 공식 초청작 247편에 부대 상영까지 300편이 넘는 영화가 관객들을 만납니다. 상영회차도 하루 5차례로 늘린 부산국제영화제는 열흘 동안 펼쳐집니다. 부산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8: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9: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1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1: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6: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3: 듀엣토의 더 클래식.
14: 10월 7일 수요일 듀에이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5: 박건호 작시, 박춘석 작곡,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베르너 토마스 미푼의 첼로 연주입니다.

0: 10월 7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이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박건호 작사, 박춘석 작곡,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베르너 토마스 미프네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0: 아, 이게 원곡이 제가 알기로 패티김이 1983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10월에 들으니까 이게 좀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1: 어제는 외국 성악가가 부르는 한국 가곡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기악 연주 순서예요.
0: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국의 노래를 외국 연주자들이 악기로 연주한 음원들을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재밌는 곡들이 꽤 많습니다.
1: 잠깐만요. 우리가 잘 아는 한국 노래? 예를 들면 뭐 아리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군밤 타령?
0: 군밤 타령.
1: 바람이 분다 이거를 이제 바이올린도 송송송송
0: 그럴 수 있죠. 이게 참 많죠.
1: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에는 우리나라 클래식 음반 시장의 규모가 컸습니다.

0: 그래서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한국 발매 음반을 위해서 우리 음악을 따로 녹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1: 하긴
0: 하네요.
1: 우리 어릴 때는 진짜 클래식 아티스트들을 보통 이렇게 CD로 듣고
0: 맞아.
1: 그 CD 판매점에 가서 사진 걸려 있으면 유명한 아티스트고
0: 맞아, 맞아,
1: 이랬는데
0: 맞아,
1: 그죠
0: 맞아,
1: 맞아요?
0: 맞아. 그래서 와, 대단하다 하면서 나도 저기에 있고 싶다 막
1: 맞아요.
0: 이랬는데.
1: 그래서 제가 그때 유럽 갔을 때그 CD 판매점 갔는데 이 정명훈 선생님이 딱 사진으로 팍 붙어 있는 거예요.
0: 진짜로?
1: 외국
0: 그 한국인이 많이 관광하는 도시였죠?
1: 전혀 아니에요.
0: 진짜?
1: 그냥 외국인 있는데 그
0: 대단하다.
1: 어디서 뿌듯한 그런 느낌.
0: 그게 이탈리아?
1: 이탈리아였을 거예요. 이게 베르너 토마스 미푸네는 한국에서 특히 사랑받았던 첼리스트입니다. 무엇보다 오펜바흐의 재클린의 눈물을 발굴해 연주한 것으로 유명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곡이 큰 사랑을 받으면서 토마스 미푼의 이름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 음반을 발매하면서 음반사 요청으로 우리 가요, 가을을 남기고 한 사랑을 녹음하게 된 거죠.
0: 근데 이것도 하필 가요를 이렇게 한게
1: 그러게요.
0: 되게 신기하네요. 다른 클래식 우리나라 노래들도 많은데,
1: 이게
0: 그죠?
1: 되게 그 노래 아까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하면서 되게 가곡 같아요. 패티 김슨님 노래가 약간
0: 하긴 옛날
1: 되게
0: 노래들. 그리고 노래도 쭉쭉
1: 쭉쭉
0: 부르시잖아요.
1: 가는
0: 약간
1: 그런
0: 소프라노처럼.
1: 거의 사실 그때는 성악가가 마이크를 대고 부르는 느낌이 가요 느낌?
0: 맞아, 맞아,
1: 성악했던 것
0: 맞아.
1: 같아요.
0: 옛날 그 아르헨티나나 뭐 이탈리아 그 가수들도
1: 완전
0: 그러더라고요.
1: 성악가 같죠.
0: 그 중에 이제 허스키 하신 분들이 막 사랑을 받게 된 거지, 그죠? 근데 이런 그 한국 특별 녹음을 남긴 연주자 가운데 훨씬 더 유명한 이름도 있다고 해요. 바로, 이분도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예요. 이 마이스키는 더군다나 한국 가곡을 한 곡도 아니고 여러 곡 녹음했는데,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있어요. 그리운 금강산까진 그런데, 우리 그 한양대 설립자가 누구시죠?
1: 김현준 이사장님.
0: 그분이 청산의 살리라가 있죠.
1: 네.
0: 그리고 그분이 가곡을 1000곡을 넘게 지으셨잖아요.
1: 맞죠.
0: 근데 그분의 비가라는 노래도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나 한양대 총장, 내거좀 많이 해줘. 나 높은 사람.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1: 초청받아서 하셨나 봅니다. 자, 어제는 성악가들의 목소리로 들었던 한국 가곡을 오늘은 첼로의 목소리로 들어가 보는 셈입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김현준 작시 작곡 청산의 살리라 이어서 신동춘 작시 김현준 작곡 비가 미샤 마이스키 첼로 다리아 호보라 피아노 연주입니다.

0: 김현준 작시 작곡 청산의 살리라. 이어서 신동춘 작시 김현준 작곡 비가. 미샤 마이스케 첼로. 다리아 호보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오늘 마지막 곡 역시 당시 한국 음반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재밌는 사례입니다. 클라리넷 연주자 리처드 스톨츠만이 연주하는 우리 가요.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0: 리처드 스톨츠만 이름도 멋있는데 스톨츠만. 최정상급 클래식 연주자입니다.
1: 이 스톨츠만은 클래식에만 머물지 않고 재즈와 팝까지 넘나들면서 클라리넷의 영역을 넓혀온 연주자입니다.
0: 근데 이 스톨츠만이 도대체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를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1: 이분이 크로스오버 음반을 기획했대요. 오호. 근데 그 당시에 처음에 한국 발매를 위한 곡으로 오호. 스톨츠만 씨 혹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이 곡을 접한 스톨츠만이 뭔지 모르겠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 곡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고 오. 한국 발매뿐만 아니라 인터내셔널 발매 음반에도 이 곡을 수락하게 되었다고.
0: 야, 이거 뭐 거의
1: 이제 노래도 하시는 거죠. 어제는 떠난 구라가 이렇게.
0: 자, 그러면 우리 스톨츠만 씨의 노래가 아니라 연주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유재하의 작사 작곡 사랑하기 때문에 리처드 스톨츠만의 클라리넷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주더클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적반하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도리어 큰 소리를 친다라는 말이죠. 최근 학교 현장에선 교원단체들이 실제 이 표현까지 써가며 답답함을 호소한 사건들이 잇따랐습니다.
2: 저 학부모한테 고소당했어요.
3: 예? 고소요? 아니 무슨 일 있었어요?
2: 그때 저 교실에서 그 아이한테 머리채 잡히고 맞았던 거 기억하시죠? 그 일로 제가 고소당했어요. 아동학대라고.
3: 예?
1: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선생님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학생의 부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가 오히려 가해자로 형사 절차를 밟게 된 거죠.
2: 그 뉴스 봤어? 중학생이 선생님들 사진이랑 이름, 휴대전화, 번호까지 SNS에 올리고 그래서 죽어라, 역겹다 글까지 올렸대.
3: 그건 그냥 욕한 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
2: 그런데 더 문제는?
3: 문제는?
2: 학생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대.
3: 에?
1: 도대체 왜 이 학생의 학부모는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고소했던 걸까요? 최근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 4학년 아이가 교실에서 콩주머니를 던지고 받는 활동을 하다 미끄러져 넘어졌고요. 무릎을 크게 다쳐 6주 넘게 치료받았습니다. 이렇게 사고 위험이 있는 활동이었다면 교사가 학생 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1: 교실에서 교육활동을 하다 학생이 다친 사고였죠. 그런데 최근 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은 건 사고가 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 교사가 형사고소를 당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최근 잇따른 교사 상대 형사고소 사건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1: 첫 번째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가 오히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4: 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아침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발단은 그 전날이었다고 합니다. A양이 나눠준 시험지가 더럽다면서 담임선생님께 욕설을 했고 그 일로 귀가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선생님이 시험을 다시 보자라고 안내를 하자 그 자리에서 선생님 머리채를 붙잡고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담임선생님은 60대였습니다. 말리러 온 교감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욕설과 폭행을 이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이 장면이 영상으로 남아 언론에 공개되면서 크게 알려졌고 피해 선생님은 충격으로 지금까지 출근을 못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3일 학생 부모가 담임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그리고 교직원 한 명까지 모두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고소장에 시험지를 바꿔달라고 하는데 안 바꿔주고 소리를 질렀다. 말리는 과정에서 교감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말을 했다. 이런 주장이 담겼다고 합니다.
1: 이 사건 아동학대로 볼 여지가 있을까요?
4: 먼저 짚어드릴 건 아이가 속상했다, 아이한테 불리한 일이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아동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번처럼 정서적 학대가 문제가 될 때 법원은 아이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현저한 위험을 줄 정도였는지를 봅니다. 때리거나 방치한 것에 맞먹을 만큼 심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목소리를 높였다, 단호하게 제지했다 이 정도만으로는 곧바로 학대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2023년 서희초 사건 이후 법이 바뀌어서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가 됐습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정당한 지도냐? 저는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목적. 폭력을 멈추고 다른 학생이나 본인을 보호하려던 것이냐? 둘째, 방법. 필요한 만큼만 했느냐? 붙잡아서 떼어놓는 건 제지지만 상황이 다 끝났는데도 때리거나 모욕을 주면 그땐 학대 소지가 생깁니다. 셋째,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느냐? 이 사건은 보도 내용대로라면 학생이 먼저 폭행을 했고 선생님들은 맞아가면서 말린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목소리가 커진 걸 두고 정서적 학대라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소장에 선생님의 특정 발언이 언급됐다고 하니 그 말이 정확히 뭐였는지는 수사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1: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동학대가 아니었다 결론이 나오면 뭐 교사를 고소한 학부모는 무고죄로라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드라마 뭐 참교육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거기서 무혐의 나면 어쩌려고 이러시냐 하니까 학부모가 사과해야죠. 그게 끝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의심만으로도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하니까 무고죄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논리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진짜로 그런지 어떻습니까?
4: 드라마 속 그 대사 제가 보기에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 무고죄는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인 줄 알면서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두고 부모가 이거 학대 아닌가라고 판단해서 신고했는데 결과적으로 학대가 아니었다. 이건 무고가 아닙니다. 사실 자체는 맞는데 법적인 평가만 달랐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 대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과하면 끝. 그게 법이에요. 이건 틀립니다. 없던 일을 지어냈거나 일부러 크게 부풀렸거나 앞뒤 다 자르고 유리한 부분만 신고했다면 그건 허위 신고라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에서는 초등학교 담임교사 등 교직원 10명을 아동학대로 고소한 학부모가 교사들이 모두 혐의 없음이나 불송치 결론을 받은 뒤 거꾸로 무고와 협박 형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 두 번째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학생이 본인 SNS에 올려서는 안 될 내용들을 버젓이 올린 그리고 지우라고 했는데도 한참 지나서야 이 글을 삭제했던 그런 사건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4: 보도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16일 이동수업 문제로 선생님들한테 생활지도를 받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선생님들 모습을 몰래 찍었고 다음 날인 17일 저녁 그 영상을 캡처해서 인스타그램과 스레드에 올렸다고 합니다. 담임선생님을 포함해 선생님 네 분이었는데요. 얼굴 사진, 이름, 휴대전화는 물론 담당 과목, 성별, 결혼 여부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거기에 미친 X, 늙은 X, 죽어라, 역겹다 같은 욕설이 함께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지워달라는 요청에도 게시물은 사흘 뒤인 20일에야 삭제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 1학기에도 다른 선생님을 상대로 비슷한 일을 벌여서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피해 선생님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관과 변호사를 보내서 지원에 나선 상황입니다.
1: 이 사건은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게 학생이 단순히 욕설에 그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개인정보를 또 공개를 했단 말이죠. 이 정도면은 형사책임까지도 문제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4: 네, 이 행위만 놓고 보면 문제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욕설이죠. 얼굴과 이름이 다 나와 있으니 누구를 향한 것인지 분명하고 SNS는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간이니까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욕설을 넘어 선생님에 대한 어떤 사실을 들어서 깎아내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개인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했다는 건 욕 한마디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모르는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고 신상 털기로 번질 수 있는 피해가 계속 이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수업 중에 선생님을 몰래 찍어서 올린 것도 초상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이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면 대부분 만 12살, 13살 이렇게 만 14세가 안 되면 이른바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부로 가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교 안에서는 교육활동 침해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받게 되는데 이미 한번 출석정지를 받고도 또 그랬으니 학급교체나 전학 같은 더 무거운 조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민사적으로는 자녀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1: 세 번째 사건으로

0: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또 앞선 사건들과는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1: 네, 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24년 6월 4학년 교실에서 수업 시작 전에 7, 8분 정도 몸을 푸는 아침 열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공주머니를 천장 쪽으로 던지고 박수를 몇번친 다음 다시 받는 놀이였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이걸 하다 미끄러져 넘어졌고 무릎뼈가 빠지는 슬개골 탈구 등으로 6주 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모 측은 지금도 통증과 붓기, 저림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담임은 정년 퇴직하신 뒤 시간 강사로 이 반을 잠시 맡고 계시던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는 이 선생님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논란이 되는 건 사고 내용보다도 고소 시점 때문입니다.
0: 고소 시점이 어땠길래 그렇죠?
1: 이 사고는 2024년 6월에 났는데 고소는 올해 6월에 들어갔습니다. 딱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최근에야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미 퇴직하시고 잠시 그 반을 맡았던 선생님 입장에선 2년 전 아침 활동 시간의 일로 갑자기 형사 피의자가 된 것입니다.
0: 사고가 난지 2년이 지났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교사 책임이 인정되려면 어떤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건지, 이 사건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1: 먼저 시기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피해자가 몇달 안에 고소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는 범죄가 아니고 공소시효도 7년이라 2년이 지난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후유증이 계속되니 뒤늦게라도 책임을 묻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만 말씀만 하신 대로 아이가 다쳤다는 결과만으로 교사가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첫째, 이런 사고가 날수 있다는 걸 교사가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느냐.
0: 네.
1: 둘째, 예상할 수 있다면 그걸 막을 수 있었는데 필요한 조치를 안 했느냐. 셋째, 그 잘못 때문에 실제로 다친 것이냐. 인과관계입니다. 이 사건에 대입해 보면 전 학년이 했던 활동이고 교육청 연수에서도 다른 프로그램이고 던지는 높이까지 제한해서 안내했다는 선생님 설명이 사실이라면 과실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쟁점은 당시 바닥 상태가 실제로 어땠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그걸 알수 있었는지가 될 것입니다. 이 하나 덧붙이면 수업 중 사고에 대한 치료비나 배상은 학교 안전공제회나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가 따로 있습니다.
0: 결국 중요한 건 무조건 교사 편, 학부모 편 이렇게 볼건 아니고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가려내는 거 이거일 텐데요. 아무튼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신고로 이어지는 이 문제를 두고 교원단체들은 법 개정을 또 요구를 하고 있어요. 뭘 바꿔달라는 거고 실제 보완이 필요한 대목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1: 이 교원단체들 요구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교사의 교육 활동은 아동복지법이 아니라 교육관련법을 중심으로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공주머니 사건처럼 정상적인 교육 활동 중 일어난 안전사고엔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선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기준이 너무 넓고 모호하다는 게 근본 문제라 법원의 판단 기준을 법에 좀더 분명하게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안전사고 형사 책임을 아예 없애자는 건 조금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신 매뉴얼대로 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처럼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억울한 교사는 빨리 벗어나게 해주고 진짜 학대는 확실히 잡아내는 것. 법 개정도 결국 이두 가지를 같이 담아가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사건 특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존 메이어의 그래비티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3: 네, 첫 소식입니다. 어제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대법관 재재청 거부 갈등에 대한 여권 지적에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4: 증인 선서는 거부했지만 재청권 간섭은 위헌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국정감사 첫날 열린 국회 법사위. 2년 연속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기관장 인사말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재재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6: 다른 후보자를 재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5: 이후 진행된 증인 선서에선 홀로 자리에 앉은 채 선서를 거부했고 증언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여권 의원들의 질문 세례에 결국 전례 없는 작심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A4 용지를 꺼내들고 증언 거부 이유와

0: 대법원장 재청권에 대한 헌법적 해석을 6분가량 쏟아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의 재청에 간섭하는 게 위헌이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1: 국회와
2: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1: 대법원장의 재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장의 재청에 간섭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0: 청와대와의 갈등을 증폭시킨 이른바 서면재청 문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간 신속한 대법관 임명을 위해 대법원장이 자진해 협의해온 것이고 역대 대통령들도 끝내 재청권을 존중해왔다며 헌법상 제한이 없어 서면 재청도 위헌이 될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에 응한 건 현행 헌법 체제에서 처음입니다. 다만 이어진 오후 질의에선 건강상 이유로 자리를 떴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앞서 재재청 거부와 관련해 국감을 통해 얘기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일반 증인으로 국감장에 서는 선례를 피하면서도 대법관 최장기 공백 책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땐 줄곧 입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보신 것처럼 달랐습니다.
3: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침묵했다는 의혹 등엔 사실이 아니라며 조목조목 반박했고, 제2의 윤석열이란 비판에도 입을 열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4: 지난해 대법원 국정감사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관례에 따라 미리 준비한 인사말만 읽은 뒤 100분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5: 저희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5: 대법원장님.
4: 올해도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로 답변을 대신하는 듯 했지만 잇따르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침묵했다는 비판에 계엄사령부에 협조한 바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1: 계엄사에서
2: 조희대
1: 인원을 파악해 달라
2: 대법원장입니다.
1: 아니면 명단이라도 보내달라. 그럼 제가 절대 위헌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
4: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지시사항을 직접 설명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서부지법 난동 사태 때도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신을 제2의 윤석열에 빗댄 비판에는 이렇게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6: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
1: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6: 맞습니다.
1: 슬픈 일입니다.
4: 대법관 경력금지급 문제 등 각종 지적에도 조목조목 반박을 이어갔는데, 다만 업무 추진비 부정지출 의혹엔 고개를 숙였습니다.
1: 그동안 못
2: 조희대
1: 먹어보던 음식을
2: 대법원장입니다.
1: 먹어보고 싶다 안한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조 대법원장은 150분 동안 이어진 여야 의원 8명 질의에 선택적으로 입을 열었고, 감사가 잠시 정회되자 몸 상태를 이유로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자리를 뜬건 특혜라며 추가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삼권분립 침해란 야당 공세 속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젯밤 10시 50분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종료 전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법관 공석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거듭 송구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3: 청와대는 대법관 재재청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를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재청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국회나 대통령이 재청에 관여하는 건 위헌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질문에 청와대의 입장은 기존과 달라진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비무장지대 폭발 사건의 원인이 북한의 주류 매설 때문이라는 우리 군 조사 결과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 군의 자작극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북한 영토를 조금이라도 침범하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7: 우리 군이 DMZ 지뢰폭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외무성 명의의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북한군 매설 지뢰가 폭발 원인이었다는 우리 군의 조사 결과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조작하고 일방적으로 결론한 자작극일 뿐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국경선 요새화를 지연, 저지시키기 위해 이번 사고를 기획했다며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광대 자작극 주장을 외무성 차원에서 이어간 겁니다. 앞으로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하더라도 그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미리 선을 긋기까지 했습니다. 한국군이 예고한 MDL 인압,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해선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군의 군핫발이 우리 영토를 1mm라도 침범한다면 즉시적이며 강력한 대응 행동을 취할 거란 위협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국경 안전 보장을 위한 정당한 주권적 권리를 더 단호히 행사하겠다며 국경 요새화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토 내 군사주권 행사 문제를 적국과 논의하지 않을 거라고도 선언했는데 앞서 남북 군사회담으로 MDL 문제를 풀자고 한 한국 측의 제안을 일축하는 의도를 읽힙니다. 일부 강경한 표현이 포함되긴 했지만 군부가 아닌 외무성이 나섰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부러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 하는 것 같진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8: 국가 대 국가 관계로서 외국에게
9: 얘기하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8: 메시지 형식을 취하면서 군사적으로 문제를 풀고 싶지 않다. 외교적인 그냥 수사로 풀고 싶다.
7: 지뢰 사고 후속 조치에 관여하지 않을 테니 국경 요새화 작업 역시 방해하지 말라는 메시지에 방점을 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2: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외교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한 외교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안보리에 가면 안보리 의장 성명이 있을 수 있고 그보다 더 강한 방안으로는 결의문 채택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일방적인 서한을 보내는 방법과 효과를 생각해 그것도 하지 않는 방안까지 모두 네 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이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 나섭니다. 군 당국이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사고를 북한 소행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가운데 사태 경위와 관련 군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야권은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지뢰폭발 사고 후속 조치 차원에서 대북 사이버 제재를 제안한 조현 외교부 장관의 제안에 정동영 장관이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에 반한다고 반발했다는 보도 등에 대한 질의를 예고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들의 병역 특례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이 이어졌죠. 결국 국방부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술, 체육요원을 포함해 보충력을 감축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10: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뒤 SNS에 올린 이른바 전영모 세러머니 모습입니다. 승리에 취한 일부 선수들은 메달보다 군 면제가 중요했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고 여론의 질타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11: 그 행동에 대해서는 이기혁 선수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짜 진심으로 전하고 싶고요.
10: 하지만 들끓는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군 당국도 선수들의 발언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12: 국방부 입장에서
13: 정빈다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12: 병역 업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을 해야 될 신성한 의무입니다.
10: 국방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병역 특례 제도 개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예술 체육 요원들에 대한 병역 특례 제도는 지난 1973년 도입됐습니다. 체육 요원의 경우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하면 체육 봉사활동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보충역 대상자를 대폭 줄이고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추진하던 방안인데 이참에 더 속도를 내 국방개혁안에 넣겠다는 겁니다.
12: 병역 의무자 간 형평성과

0: 김윤나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1: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 예술 체육계뿐 아니라 산업 기능 요원, 전문 연구 요원 등 보충역 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손질에 나서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의 구체적 협의를 거친 뒤 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개선 논의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3: 다음 소식입니다. 영화 암살자들에 출연한 배우 유해진 씨에 대해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자택 앞 집회와 협박성 발언 때문인데요. 경찰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4: 지난 일요일 배우 유해진 씨 자택 앞.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5: 제작자 배우들은 유가족과 고인에게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4: 집회는 이후에도 이어졌고 온라인엔 유 씨에 대한 협박성 발언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유 씨의 소속사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안전조치 심의위원회를 거쳐 유 씨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에 나섰습니다. 특정 시간대 유 씨의 자택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했고 112 시스템에 등록된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유 씨의 안전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배우 개인의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집회 현장에서 불법 행위 등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3: 최근 한 20대 남성이 처음 본 70대 남성을 살해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자신과 어깨를 부딪혀 살해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6: 서울 번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입니다. 이곳에 사는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4일 저녁 7시쯤입니다.
7: 과학수사대 쪽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0: 인근 상인입니다.
7: 그냥 일반 경찰은 아니고 좀 심란했죠. 아무래도 옆집 사장들하고 만나면 자꾸 그런 얘기만 하게 되고 또
6: 범죄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추적과 잠복 끝에 20대 남성 A 씨를 6시간 만에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피해자를 처음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어깨를 부딪혀서 항의하기 위해 집에 찾아가 목을 졸라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피해자가 수유동 술집을 나서 자택에 돌아가는 전체 동선의 모든 CCTV를 경찰이 확보해 분석했는데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은 겁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범행 동기를 숨기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판단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범죄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3: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환자 4명이 잇따라 숨진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 대해 어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정신병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환자 4명이 심정지나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당일이나 며칠 뒤 숨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환자들이 심정지나 호흡정지로 발견되기 전까지 의료진의 관리나 주의 의무가 소홀했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전남 광주 나주시에서 60대 부부가 결박된 채 숨진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나주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 50분쯤 나주시에 있는 주택에서 60대 부부가 숨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발견 당시 부부가 결박돼 있었고 흉기에 찔린 흔적이 확인됨에 따라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8: 안녕하세요. 남국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0: 내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1: 합성목재 예스틴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틴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7: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8: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7: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8: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7: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8: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9: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네, 아침 6시 20분 12초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일어나셨죠?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와이튼 라디오 해봅시다 시작합니다. 부동산 걱정이 많은 요즘입니다. 예전엔 내 집 마련하면요, 어머니 아버지 명패를 대문 옆에 나란히 걸고 축하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아주 오래전인데요. 지금은 문 앞에서 명패 잘 못 봅니다. 있는 것도 없어요. 개인정보 유출 악용 우려 때문이죠. AI 해킹 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정부 위탁기관, 대형교회 여러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직장이 어디인지, 어떤 돈을 언제 쓰는지 안다면 교묘한 속임수로 재산 피해 입힐 수 있고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움직이고 어딜 다니는지 알면 신체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문제점과 예방법, 오늘 YTN 라디오에서 전문가 인터뷰 많이 준비해드리고 있고요. 또 뉴스 속보로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변 가족, 지인과 이야기하고 한 번 더 의심하고 예방하는 것, 정보가 유출됐더라도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중요한 얘기에서 오늘 오프닝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들으면 도움되고 힘이 되고 때론 공감도 되는 뉴스들로 여러분을 깨울게요. 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0: 아침에 다양한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영구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강영구입니다.
0: 예, 영화 암살자들, 유해진 배우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극우 성향의 단체들의 위협이 있었잖아요. 지금 후폭풍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보호 절차에 들어갔죠?
1: 네, 온라인상에서 유해진 배우 향한 협박성 발언이 올라오면서 신변 위협 우려가 커지자 경찰이 신변 보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유 씨에게 스마트워치 지급했고요. 자택앞 순찰도 강화했습니다.
0: 지금 사실 부산 국제영화제가 드디어 이제 세계 수준의 영화제로
1: 격상이 됐죠.
0: 올해 격상이 됐는데도 여기도 못 갔어요. 일정이 다 취소됐죠.
1: 네. 부국제에서 열릴 영화 암살자들 관련 모든 일정 이미 취소됐고요. 유해진 배우는 또 제35회 부일 영화상에도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1700만 가까운 관객을 동원한 영화 왕가 사는 남자의 어몽도 역으로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는데요. 신변 위험 등 여러 이유로 최종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다른 영화에도 영향을 미친 거죠.
0: 영화가 내 의견과 다르다. 내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반한다라고 비판할 수는 있는데, 아니 도대체 왜 영화 속에 나오는 배우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지,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1: 이거는
0: 예, 뭐 어떤 보수 진보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왜 배우를 이렇게 공격하느냐라는 얘기인데 정치권까지 불이 붙었어요. 뭐라고들 얘기합니까?
1: 네, 영화 관련 논쟁이 정치권에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영화 암살자들 상영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면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면서 상영 중단하고 해외 영화제 출품도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반면 어제 민주당 문체 위원들은 성명 냈습니다.
0: 네.
1: 명백한 문화예술 탄압이자 정치적 검열 시도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영화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상영 중단을 압박하는 건 과거 독재 시절의 문화 검열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강조했죠.
0: 과거에는 뭐 벽돌신문이라고도요. 기사가 나면 마음에 안 들면 상주하고 있는 정보직원이 이렇게 통으로 새까맣게 칠해서 나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 그 시절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좀 과도한 억측이다라는 비판도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식으로든 제기되는 의혹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심지어 배우를 향한 인신공격은 중단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판단도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주셔도 되고요. 지금 유튜브 라이브 또 다음 라이브에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말미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흥행은 좀 이어지고 있는 아이러니도 참 신기하네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가수 박진영 씨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맡고 있는데 무보수다 이렇게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보수가 있다고요?
1: 네, 국민의힘 배현질 의원실의 지적이었는데요. 박 위원장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약 200만 원의 직책 수행 경비를 지급받았고 별도로 업무 추진비 카드와 해외 출장 여비 등도 지급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0: 네.
1: 무보수가 아니었던 건데요. 배현진 의원, 박 위원장이 사실상의 급여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는데 오늘 예. 박진영 위원장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0: 이게 200만 원이 아쉬울 뿐은 아닌 것 같아요. 박진영 씨가
1: 워낙 네.
0: 해명 내놨죠?
1: 네, 경비를 받는 줄 몰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을 때 반납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200만 원 받아서 진정성을 의심받느니 그냥 보수를 안 받고 싶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0: 예.
1: 그럼에도 경비를 반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만약 업무 추진비를 받지 않으면 다음 분은 박진영 씨는 안 받았는데 당신은 왜 받냐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해명했죠.
0: 대통령도 한마디 했네요.
1: 네,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지 못해서 안타깝고 미안하다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염치 없지만 섭섭함이 있더라도 K-POP과 대한민국 문화를 세계에 펼칠 수 있도록 조금 더 뛰어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박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0: 예. 자, 뭐 이게 규정이 있고 또 이런 게 있으면 뭐 나 안 받아요. 이것도 어려울 수 있고 또 앞서 말한 것처럼 다른 분들은 받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이를 좀 고려했다라는 얘기인데 국감에서 좀 다뤄지고요. YTN 라디오에서도 국정감사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내용들 직접 현장 중계해 드릴 테니까 꼭 YTN 라디오 켜두시고요. 자, 오늘은 아이들이 박수 칠 날입니다. 누리호 발사되죠?
1: 네, 오늘이 누리호 5차 발사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인 저도 박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
0: 네.
1: 이미 누리호 발사대로 이동을 완료했습니다.
0: 예.
1: 일단 12시 25분을 잠정 발사 시각으로 정했는데 오늘 오전 8시 45분에 최종 발사 시각이 결정이 됩니다.
0: 네.
1: 누리호 1차 발사는 실패했지만 이후 2차, 3차, 4차 발사 모두 성공했는데요. 오늘 5차 발사까지 성공하면 성공률이 50%를 넘게 됩니다.
0: 예. 80%를 확보한다라는 주장이 있죠. 네. 이게 저희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이불 뒤집어 쓰고 텐트 안에서 거실에 텐트 치고 막 봤던 기억도 나고요.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미래를 향하는 불빛으로 보일 겁니다. 우주니까요. 이번에는 어떤 의미가 담긴 발사입니까?
1: 누리호가 상업 발사체로 가기 위한 또 한 번의 큰 발걸음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상업 발사 서비스의 핵심이 여러 위성을 한꺼번에 많이 실어서 정확한 위치에 내려놓는 능력인데요. 네. 이번 누리호 주 탑재 위성 5개, 큐브 위성 10개 총 15개의 위성이 탑승을 합니다. 주 탑재 위성 1기를 포함해 13개의 위성을 태웠던 4차 발사 때보다 더 많은 건데요. 예. 이번 누리호 목표 궤도에 도달하면 누리호는 주 탑재 위성을 약 35초 간격으로 내려놓고요. 주 탑재 위성 5개 다 내려놓으면 이후 자세를 바꿔서 큐브 위성을 10초 간격으로 2개씩 5번 사출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 위성을 안전한 궤도로 내려놓는 운용 능력을 평가받죠.
0: 예, 이게 주변에 위성 발사 능력이 없는 국가에서는 우리한테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1: 그럼요.
0: 돈을 주고 여러 가지 상업성도 있고요. 무엇보다 그냥 우주를 향해 모험을 떠나는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이 참 와닿기도 합니다. 많은 관객들, 관람객들도 모일 것 같고요. 낮 12시 25분에 만약에 예정대로 발사가 된다면 역시 바쁘신 분들, 눈을 쓸 수 없는 분들은 YTN 라디오 켜두시기 바랍니다. 네. 발사 생생하게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축구가 있었습니다. 우즈벡전. 손흥민 선수 골 넣었나요?
1: 네, 골 넣었습니다. 네. 2-0으로 우리가 이겼는데요. 전반 6분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 멋진 프리킥을 성공시키면서 득점을 올렸고 후반 26분 모레노 감독 체제에서 처음으로 선발 출전한 오세훈 선수가 추가 득점을 올려서 2-0으로 이겼죠.
0: 손흥민 선수의 이 골 의미가 있다고요?
1: 살아있는 전설이 됐습니다. 어제 경기가 손흥민 선수의 한국 국가대표 통산 151번째 출전 경기였는데 어제 A매치 59호 골을 터뜨리면서 차범 홍근 선수의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0: 네.
1: 데뷔골 이후 15년 9개월 만에 한국 남자축구 A매치 최다 득점자가 됐죠.
0: 대한민국 대표 선수 중에 국가 간 경기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됐습니다. 팀 분위기를 좀 뒤숭숭하긴 했어요. 뭐 김민재 선수도 그렇고 안 보이는 분들도 있던데요.
1: 네, 직전 베네수엘라의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 모레노 감독과 답답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벤치에서 축구화를 벗어 던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 인터뷰에서 공격수들이 수비 가담을 잘 안 한다면서 수비수들 불쌍하다. 머리 쳐박고 뛰어야 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0: 예.
1: 또 황인범 선수는 대표팀에 문제가 많은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울먹거리는 등 팀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데요. 모레노 감독 어제 경기 끝나고 어떤 선수도 팀보다는 위대하지 않다라는 걸 인지해야 한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부에서 해결한다는 게 자신의 원칙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0: 자, 어수선한 국가대표팀, 축구팀 분위기가 다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뭐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 직장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팀워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복이 없이 잘하려면요.
1: 네.
0: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런 뉴스 좀 안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주의 한 술집 메뉴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비하하는 의심이 되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됐습니다.
1: 네, 떡갈비 위에 케첩을 뿌린 메뉴 이름이 피떡갈비인데요. 이 표현이 온라인에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혐오 표현으로 사용돼 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 네.
1: 논란이 일자 식당 측은 SNS에 사과문 올렸는데요. 아무 의미 없는 말인 줄 알았다.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후에는 메뉴를 바로 삭제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0: 심지어 광주 그리고 그 역사적인 5.18 민주화운동 이뤄진 장소 근처에 있는 식당이라고 하는데
1: 네.
0: 이게 단순 실수일까 의심을 많이 받죠.
1: 네, 그래서 5.18 단체에서도 지적 나왔습니다. 박강배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건 또 배재고 학생 응원 사건을 언급하면서 실제로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줬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죠.
0: 아주 야만적인 얘기인데요.
1: 네.
0: 한 50년 전만 해도요. 여성은 때려도 돼. 뭐 부거랑 여성 이런 비하 표현이 있었죠. 그 말이 실제로 행위로 이어지고 불평등과 폭력으로 이어졌었거든요. 말에서 출발합니다. 이런 표현 걸러내는 게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라는 거니까요. 이건 많은 분들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네요.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아침 6시 20분 가장 빠른 시사 경제 라디오 뉴스 YTN 라디오 해봅시다. 여러분 부자 돼봅시다. 행복해봅시다. 쨍하고 해뜰 때까지 여러분의 아침을 응원합니다. YTN 라디오 해봅시다.

앞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비하 메뉴 얘기 제가 좀 격하게 말씀드렸는데 늘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 처음에는요 유대인을 놀리고 비하하던 표현이 나중에 유대인 학살로 이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러지 않도록 말

0: 기업은 트럭 물류와 건설 장비는 물론이고요. 수확철 농기계의 핵심 동력이라고 하는데 자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 텃밭인 팜벨트 농장지대 표심을 달래기 위해서 파격적인 유류 규제 완화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1: 네.
0: 자 원래 농업용 적색 착색 경유를 차량이나 용도 구분 없이 누구나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한 건데요.
1: 네.
0: 그러니까 적색 경유는 농업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지만
1: 승용차에 못 쓰던 거네요.
0: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그냥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한테도 허용을 해준다는 겁니다.
1: 예.
0: 자 원래 이게 워낙 엄격하게 규제됐었는데 이것까지 풀 정도다 이러면은 지금 정말 트럼프 대통령 발등에 불이 떨어졌구나를 볼 수 있는 부분인
1: 그렇네요.
0: 거죠. 네 여기다가 또 하나 더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 나라가 수출 제한으로 모두가 피해를 보기 전에 4개월간 비축료 1억 배럴을 또 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1: 예.
0: G7 국가들은 또 회원국 간의 경유 수출을 금지하지 않기로도 의결했고요.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회원국의 정유시설 유지보수 일정도 서로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영국의 경유 가격도 역대 최고를 기록 중이고요. 또 8년 전에 유류세 인상으로 노란조끼 시위까지 있었던 프랑스도
1: 네.
0: 최근에 경유와 난방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또다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야, 이게 경유는요. 사실 우리도 예전에는 산업 경제 발전에 쓰인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주기도 했던 건데 지금은 휘발유랑 가격이 거의 비슷하고요.
0: 맞습니다.
1: 이 경유값이나 휘발유값 끌어올린 거 지금 전쟁이 일어난 뒤라는 걸 모두가 알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얘기라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간 게 아니고 정유시설 때문이다.
1: 네.
0: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란 전쟁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 정유시설은 우크라이나가 폭발했고 또 미국 시설은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주정부 규제로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 아, 이것 때문에 기름값이 오른다. 그럼 문제 해결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예, 왜 해결을 못합니까? 문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님께 질문 공식으로 드리겠습니다. 백악관에서 여기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동 상황 좀 안정돼야 될 텐데 지금 뭐 사우디와 예멘 후티 반군의 충돌도 격화되고 있지만 이란도요. 뭔가 대화의 협상 물꼬를 여는 것 같지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0: 네. 자, 지금 미국과 이란이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나 경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미국이 이란을 전반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 나갈 수 있는 기름이 한 방울도 없는 상황입니다.
1: 맞아요.
0: 자, 이러다 보니까 이란이 원유 생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생산을 못 해내다 보니까 산유량도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었고요.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연 90%까지 치솟았습니다.
1: 예.
0: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의 레자이 사무총장 역시 자국 경제 상황이 역사상 가장 참담한 수준이다 이렇게
1: 그랬죠.
0: 인정을 했습니다.
1: 네.
0: 자 그런데 이란은요 지난 50년간 가혹한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면서 체제를 유지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1: 아, 그렇겠네요.
0: 네, 이란에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방향 의 육로라든지 카스피해 이 내륙해라고 하죠.
1: 예.
0: 이 수로를 통해서 석유를 운송하거나 또 수출 원유를 이라크산으로 위장하고 공해상에서 타국 선박으로 환적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왔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이란은 원래 이런 봉쇄 상황에서도 국가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탁월하다. 어딘가에서 이란으로 지금 자금이 유입되고 있을 거다라는 추정을 내놨습니다.
1: 예.
0: 예를 들면은 인구국에 나가 있는 그 이란인들을 통해 가지고 미달러, 가상화폐 등으로 추적을 피하는 비밀 거래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걸프 국가들이 미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안전한 통항을 하고 있다라고
1: 예.
0: 미국이 대대적으로 막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아마도 물밑에서는 이란 측에게 안전 통행료를 좀 찔러주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도 제기가
1: 결국
0: 됐습니다.
1: 결국 부담만 늘어나는 상황이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잃을 것이 많은 나라는 미국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란은 어차피 잃을 게 없어.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란은 시아파 국가잖아요.
1: 네.
0: 시아파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외세에 맞서는 거는 굉장히 정의로운 일이고 국가를 위한 일이고 더불어서 이 과정에서 목숨까지 잃는다면 이것은 순교다.
1: 예.
0: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란을 접근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0: 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담해야 될 비용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봉쇄를 하고 있는다고 돈이 안 드는 게 아니거든요. 미군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원유 운반선들, 호르무즈 해협
1: 맞아요.
0: 통과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 운항 비용이라든지 보험료 엄청나게
1: 걱정입니다.
0: 상승했습니다. 작년 대비 24배가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해운업계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1: 예, 이건 뭐 치킨 게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수니파가 중심인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좀또 다른 모양새죠. 이 이해를 할때 문화와 역사까지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는 지점도 문정 평론가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대선이 심상치 않습니다.
0: 네.
1: 룰라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영화도 보고 했는데
0: 네.
1: 이전 대통령이었잖아요. 보우소나루. 이분은 지금
0: 네.
1: 감옥에 있고
0: 맞습니다.
1: 이분의 가족들이 지금 룰라를 이겼어요, 1차에서.
0: 아, 이게 지금 사실 예상을 깨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요. 앞서서 이 대선과 관련된 여론조사에서는 현직인 룰라 대통령이 근소하게 계속 앞서는 결과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4일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파 성향의 플라비오 보우소나루 자유당 후보가 47.03%를 얻어서 룰라 대통령의 45.16%를 이긴 겁니다. 일단 과반 투표자가 없기 때문에 25일에 결선 투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대선과 같은 날 실시된 의회 선거라든지 지방선거에서도 연방의회 의원, 주지사직 다수가 우파가 당선이 됐습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당은 내년 2월에 구성될 야권의회에서 다른 우파, 중도 우파 정당과 결합해서 상하원 모두 안정적으로 과반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자,
1: 아, 이거는 뭐
0: 무엇보다,
1: 대통령이
0: 네.
1: 룰라가 유지가 돼도 국정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0: 그게 핵심인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부인,
1: 네.
0: 그리고 또 다른 두 아들, 그리고 동생까지 네 명이 의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1: 장남이 이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0: 맞습니다.
1: 예.
0: 이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1: 가족의 정당이네요.
0: 네, 보우소나루 그 친지들까지 다 합치면 18명입니다.
1: 예.
0: 네, 이런 것도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석가들은 보우소나루 후보가 다른 우파 후보들에게 투표할 계획이었던 보수 유권자 중 적어도 일부를 자기 편으로 끌어오는데 성공했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1: 예. 자, 이거 에즈 오브 데모크라시라는 영화도 있고 룰라라는 영화도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 브라질 상황을 좀 이해하실 수 있고 진보 보수가 어떻게 싸우는지 우리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느낌도 있습니다만
0: 맞습니다.
1: 예, 잘 봐야 될것 같고 또 하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학교를 더 이상 명문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명문 아닌 것 같습니다. 코넬대에서 성폭행 사건 있었잖아요. 뒤늦게
0: 그렇습니다.
1: 지금 시위도 벌어지고 이슈가 커지고 있어요.
0: 자, 이 사건은 2024년 10월에 교내 사교클럽 하이파이 건물에서 여학생이 남학생 7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1: 네.
0: 사건인데요. 자, 당시에 이 여학생이 대학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기소를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1: 네.
0: 코넬대가 자체 조사 결과 2명을 퇴학시켰지만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정학이나 에세이 작성 등의 가벼운 조치를 내렸고요. 심지어 가해 학생 중에는 한국인 학생 한 명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1: 아,
0: 자,
1: 이건
0: 지난달에 이 피해 학생이 대학과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1: 예.
0: 공론화가 된 겁니다.
1: 자, 이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무슨 글짓기 숙제를 내준다고요? 이게
0: 아,
1: 지금
0: 네.
1: 그럴 일입니까? 형사 범죄인데 제인 도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학생들과 교직원이 늘어난다고요?
0: 네, 이게 뭐냐면요. 제인도라는 게 미국 법원 서류에서 피해 여성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가명이라고 합니다.
1: 김철수 씨 이렇게 쓰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0: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측의 이 미흡한 대응에 분노한 학생과 교직원 수천 명이요. 내가 제인도다라는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겁니다.
1: 예.
0: 생존자를 위한 정의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 집회는 민주적 코넬을 위한 학생들을 포함해서 26개 학생 단체가 공동 주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내 징계 시스템 개편해라. 그리고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의 퇴학 또는 학위 취소 등의 조치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성폭력 의혹 조사를 위한 표준화된 조사 일정을 도입하고 대학 경찰의 대응 역량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또 피해자 보호가 가장 우선돼야 된다는 건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데요. 아,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네요.
0: 맞습니다.
1: 우리나라도 의대생들이 이런 일을 벌여서 한번 크게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 응당한

0: 처벌이 있어야 재발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잘 들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네, 6시 42분 37초 지나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 준비 분주하시죠? 그래도 오늘의 경제 상황은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7000 다지는가 했더니 조금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새벽 뉴욕 증시는요, 지금 국채금리 높다 어렵다 하는데도 S&P는 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또 희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오늘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밤사이 뉴욕장 미국 증시 흐름부터 좀 한번 짚어주시죠.
2: 네, 밤사이 뉴욕장은 뭐 금리 부담이 약간 완화가 됐죠. 그 국채금리가 한 2BP 정도 이제 내려갔습니다.
0: 네.
2: 그리고 AI 관련된 기업들의 성장 기대, 여기에 좀 힘을 발휘를 하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S&P나 나스닥이 모두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해서 모든 그 종목의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었고요.
0: 네.
2: 전체적으로 보면 대형 기술주, AI 인프라, 전력 관련된 쪽이 강했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로서 좀 아쉬운 거는 메모리 쪽이 좀 좋지 않았다 하는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 걱정이 끝났다기보다는 금리 부담이 약간 줄어드니까 다시 이제 성장성이 있는 분야로 관심이 쏠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인텔, 샌디스크는 2에서 3%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이건 이제 좀 기대로 돈이 더 쏠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부터 시작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또 여러 지표들이 지금 한 번은 숨을 골랐지만 기준금리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계속 있기 때문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지금 뭐 어제 조금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금리 수준은 되게 높습니다. 금리가 내려오는 방향은 뭐 저희가 좋게 봐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5%를 훨씬 넘는 수준이면은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뭐 AI 쪽은 일단 투자 규모가 크고 또 자금 회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완전히 이 이자에 대한 부담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더 이상 좀 오르지 않는 이런 정도의 일단 시장이 조금 안도한 상황이고 또 AI 관련된 좋은 뉴스들이 어저께 몇 개가 좀 나왔거든요.
0: 네.
2: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0: 예. 자, 여러 기대감과 이런 것들이 금리라는 부담을 좀 뚫고 있거나 혹은 저항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이기도 합니다. FOMC 의사로 공개라든지 또 미국 10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이라든지 여러 변화가 오늘 내일까지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더 변동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의 상황 구조는 이대로 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2: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는 그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0: 네.
2: 다만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이제 그에 따른 변동 요인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0: 예. 자, 큰 틀에서는 계속 이미 알려진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어제는 좀 우리 증시를 기대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기대를 또 하면 실망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우리 코스피 상황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이 역시도 어제랑 오늘 연결해서 보신다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 어제 코스피가 좀 약했죠. 그 삼성이랑 SK하이닉스 주가가 좀 약했는데 제가 뭐 그 이유를 저희가 뭐 딱 짚어서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이제 제가 해석하는 거는
0: 네.
2: 이제 어제 뭐 미국도 메모리 주식들이 좀 안 좋았는데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저는 약간 몇 가지 시그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0: 네.
2: 그래서 조금 분석을 좀 드리자면은
0: 네.
2: 사실 이제 실적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문제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마이크론이 이 지난 분기 동안에 DRAM 가격이 한 19% 정도 상승을 했고
0: 예.
2: NAND 가격은 한 30% 정도 상승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GP 마진이 전 분기 대비해서 좋아지긴 했는데 가격이 30% 올랐는데 GP 마진은 2% 포인트 정도 올랐거든요.
0: 예.
2: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해서

0: 아니, 도대체 얼마가 올라야, 아, 그, 마진이 더 이상 더 좋아지는지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생긴 거죠.
1: 예.
0: 그리고 회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분기도 디램과 낸드는 더 좋을 것 같다. 그런데 그 GP 마진은 조금 하락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 예.
0: 그게 이제 결국엔 시장에서는, 이게 더 이상 마진이 더 좋아지긴 어려운 거 아니냐, 메모리가. 지금 너무너무 좋긴 한데,
1: 예.
0: 그거에 대한, 우려들이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은 사실 이제 좋은 얘기를 또한게 뭐냐면은,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좀더 설명을 했는데,
1: 예.
0: 그 내용을 보면은 2030년까지 전체 전년의 물량의 35% 정도가 장기 계약으로 묶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 의심하는 쪽은 이런 거죠. 아니, 그러면 나머지 65%는 시장 거액에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니냐.
1: 예.
0: 예, 그러면서 이게 완전한 그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예,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땐 너무너무나 지금 상황은 좋거든요. 마진이 뭐 87%, 86% 좋은 거잖아요.
1: 예.
0: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좋아지기 어렵다라는 쪽에 조금 방점을 찍고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 나타난 것 같습니다.
1: 예. 이래서 사실은 마이크론 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시는 분들, 물론 아주 세부적으로는 또 세 기업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해 주신 그 매출 총이익에 대한 얘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비슷한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성과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이익은 조금 더 감소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우리한테도 불붙어서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0: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고 SK하이닉스도 이제 뭐 지금 시장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 이제 전반적인 이제 상황을 보면은 물론 되게 좋습니다. 되게
1: 예.
0: 좋은데 이게 이제 최근에 환율이 좀 약간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1: 예.
0: 반도체는 아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달러 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0: 그런 영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이 성과급 충당금도 기존에 반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지금 쌓는다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1: 예.
0: 보니까 되게 좋기는 하지만 시장의 그 기대 수준을 넘어설 정도는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예.
0: 그런 부분 중에서 실적 발표 내용들을 좀 보고 그다음에 좀 판단을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예. 표현들은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요. 가게 앞에 줄이 길게 들어서서 우리 좀 반도체 좀 주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익이 얼마나 남을지 이걸 팔아가지고 남는 게 많을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봤을 때는 이미 알려진 높은 가격 줄서 있는 것들 반영돼 있기 때문에 알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투자는 미래 시점을 늘 고려해서 가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메모리 또 AI에 대한 기대치로 인한 S&P 상승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입니다만 SK하이닉스 ADR도 좀 빠지고 우리 장에 대한 걱정이 있는 분들은 뭐늘 단순한 얘기입니다만 아유 버텨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조언 좀 해주시죠.
0: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우려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제 하이닉스 ADR도 한6% 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1: 네.
0: 뭐 그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뭐 반도체의 업황이 훼손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이제 굉장히 강하고요. 다만 이제 그 모멘텀 자체가 어제는 AMD나 마벨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넘어간 분위기가 좀 있어서
1: 예.
0: 좀 쏠림이 있었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국내 기업들의 지금 뭐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서 대략은
1: 네.
0: 대충 다 알고 있는 거고, 이제 4분기의 방향성, 내년의 방향성인데, 저희는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면은, 뭐 일시적으로 약간 뭐 하루 이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펀더멘털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한 게
1: 예.
0: 없고, 그래서 뭐 견고하기 때문에, 조금 인내심을 갖고 계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글로벌 매크로한 상황들 이슈들은 좀 불안한 게 많습니다. 유가,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치 이벤트들도 지금 굉장히 휘태휘태하니까요. 돈의 흐름이 실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역으로 좀잘 보셔야 될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자사주 매입 얘기도 했었지만 어제도 좀 대폭 빠져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자사주를 살 때는 원래 이제 많이 팝니다,
1: 네.
0: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한국

0: 문제에 대해서는 뭐 우리 계속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 유가 이거에 대한 부담이 항상 좀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잖아요. 자사주 베이비 대충 이제 마무리가 되면 그러면 이제 누가 받아줄 거냐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외국인들은 거기서 뭐더 배고 팔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 네.
0: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1: 알겠습니다.
0: 지분율이 가장 낮은 수준까지 거의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 네.
0: 추가적으로 매도가 더 강하게 나온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중동 문제가 조금 좋은
1: 네.
0: 방향으로 좀 해결되는 게 일단은 가장
1: 알겠습니다.
0: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센터장이었습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 워킷 워킷 안전화.
4: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5: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잔치복은 못 봤거든요.
2: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4: 15분 뒤에 장성철의 뉴스 명당 시작됩니다. 저는 내일 뵐게요.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7: 김나입니다.
6: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7: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5: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하늘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은 12.2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 한남대교 위에서 밀리고 있고요. 공항으로 들어가는 길은 강동대교에서 암사대교, 이후로는 좀 괜찮다가 다시 천호대교에서 잠실대교까지 밀립니다. 후로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크게 어렵진 않은데요. 한남대교 위에서는 잠깐씩 주춤하고요. 올림픽대로 위로는 공항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4차로에 사고가 났습니다.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6시 24분경에 난 사고입니다. 이 때문에 뒤로 좀 발이 묶여 있고요. 아직 사고 처리 전이고 수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구간을 중심으로 조금 더 속도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9: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재청 논란과 관련해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재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관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가 대법원장의 재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인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관장 인사말 이후 여권 의원 질의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던 조 대법원장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 증인으로 선수하고 증언하라고 요구하자 준비한 A4 용지를 꺼내 6분가량 입장을 전했습니다. 서면 재청 논란에 대해서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그동안 대법원장이 협의해온 것은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서 협력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관 재재청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를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재청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국회나 대통령이 재청에 관여하는 건 위헌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청와대 입장은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의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사고 원인은 북한군의 매설 지뢰라는 우리군의 최종 판단에 대해 한국이 일방적으로 조작하고 결론한 자작극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외무성 명의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북한의 남북국경 요새화를 지연시키려는 방해 책동이자 자체 사고의 책임을 넘겨씌우려는 한국 군부의 궁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자작극의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려는 건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도발이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할 엄중한 주권 침해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외무성은 국경의 안전 보장을 위한 우리 국가의 정당한 주권적 권리는 더욱 단호하고 과감한 방식으로 행사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외교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한 외교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안보리에 가면 안보리 의장 성명이 있을 수 있고 그보다 더 강한 방안으로는 결의문 채택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일방적인 서한을 보내는 방법과 휴가를 생각해 그것도 하지 않는 방안까지 총 네 가지 방법의 방안이 있다며 이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 나섭니다. 군 당국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 소행으로 최종 결론 내린 가운데 사태 경위와 관련 군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를 거로 보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야권은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지뢰 폭발 사고 후속 조치 차원에서 대북 사이버 제재를 제안한 조현 외교부 장관 제안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반한다고 반발했다는 보도 등에 대한 질의를 예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하는 인터넷 교육 사이트가 해킹돼 이용자 1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청렴권익배움터 이용자 10만여 명의 이름과 직급, 아이디 등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움터 운영을 맡았던 업체의 서버가 해킹되면서 발생했으며 다른 기관 자료와 함께 배움터 관련 자료도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확산하는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입건 전 조사, 이른바 내사 단계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대를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하고 28명을 투입해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 업체들로부터 해킹 당시 서버 접속 기록을 확보한 뒤 AI 도구를 이용한 해킹의 가능성을 포함해 다양한 각도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모두 2억 7천여만 원의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7일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14차례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3,600원을,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까지 매우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부산 14도 등 전국이 3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엔 낮 기온이 다시 20도 후반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1.9도, 습도는 78%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0: 교통안전 1분 터.
11: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0: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굽은 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 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5: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4: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5: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4: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5: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7: 장성철의 뉴스 명단.
8: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국민들의 시선이 국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야 격전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대법원 국감이었는데요. 조 대법원장은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재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어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프다며 격앙된 심경도 드러냈는데요. 과연 어떤 송곳 질문이 오갔길래 이런 답변이 나온 걸까요? 잠시 후 3부 명당 인터뷰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법원 국감 논란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4부 취재가 체질에서는 여의도 바닥을 샅샅이 누비는 과고신 김정현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청와대 인선설부터 정가에 은밀히 돌고 있는 풍문들 날것 그대로 대방출하겠습니다. 그 전에 최근 금융권 해킹 소식에 내 통장은 안전한가 불안하시죠? 2부 명당 픽 인터뷰에서는 보안 전문가 김승주 고려대 교수와 날로 진화하는 AI 해킹 대처법을 알아봅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눌러주시고 뉴스에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지금 부인해제 합니다. 뉴스 왔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수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시사전을 정윤경 기자님 어제도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뉴하.
0: 네, 뉴하.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1: 제2의 윤석열 꿈꾸나? 입니다.
0: 어제 법사위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한 말이네요.
1: 네, 맞습니다. 손 의원이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대법원장 하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정치에 뛰어들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추미애 당시 법사위,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랑 충돌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야권의 대선주자로 떠올랐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대법관 인선 놓고 청와대랑 싸우는 게 네. 혹시 다른 꿈꾸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손설 의원은 조 대법원장도 윤 전 대통령처럼 그런 길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공격을 한 건데요. 네. 조 대법원장 여기에 대해서 좀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또 서글픈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본인은 사법부 권한을 지키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정치적 야심으로 몰아가니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0: 무리한 질문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손솔 의원의 저 발언이 어제 오늘 상당히 좀 논란이 되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그러면은 의원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게요? 성공했다.
1: 아, 맞아요.
0: 우리가 논란의 중심이 됐구나. 성공했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1: 그렇죠.
0: 조 대법원장이 종이를 꺼내서 6분 동안 설명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1: 핵심은 이거예요.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건 내 권한이다. 대통령이랑 국회가 간섭하면 이거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여기서 제청이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 대법관으로 좀 임명해주세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후보를 올리는 절차입니다. 대법원장이 후보를 올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를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순서인데요. 조 대법원장이 이 세 단계 각각의 별개의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국회의 동의나 대통령 임명에 간섭할 수 없던 것처럼 대통령도 국회도 또 내가 후보를 고르는데 간섭할 수 없다 이런 설명인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대법관 인선을 놓고 청와대랑 미리 좀 협의를 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건 사실 의무가 아니라 원활하게 임명을 하기 위해 우리가 협조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동안 상의를 했다고 해서 내 권한까지 넘겨준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좀 긋기도 했습니다.
0: 네. 그런데 증인 선서는 거부하면서 네. 질문에는 답했잖아요. 이거 좀 의아한 모습 같아요.
1: 그렇죠. 이제 조 대법원장이 근데 이제 나는 설명을 좀 해주겠다. 다만 내 고유 권한을 국회에서 조사받는 거는 동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으로 출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증인 선서도 해야 되고요. 의원들 질의에 대해서 다 답변을 또 하기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내가 그것까지는 하진 않겠다. 다만 좀 국민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사안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을 하겠다 하면서 관례를 깨긴 했어요. 인사말만 하고 원래 이석을 하는데 2시간 반 동안 법률권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엄에 협조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계엄사에서 인원이나 명단 같은 걸 요구하긴 했는데 나는 이걸 위헌적인 행위라고 판단을 했다. 그러면서 보내지 말자 이렇게 지시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0: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뭐 제재청을 거부하는 거는 네. 대법원장, 기관장으로서 하는 행위잖아요.
1: 네.
0: 그런데 민주당이 일반 증인으로 답변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기관장을 일반 증인으로 한 전례와 관례가 있는 것인가? 그것도 민주당이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의원들끼리 조폭, 깡패, 인간이 되라 이런 말까지 주고받았어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국정감사가 다들 아시겠지만 유튜브로 전 국민한테 생중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켜보다가 정말 낯 뜨거워서 기사에 쓰지도 못했는데 어떤 얘기 나왔냐면 오전에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부엉이 바위를 언급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좀 떠올리게 하는 단어인데요. 법률권 의원들이 인간이 되라 이렇게 맞받기도 했고요. 서영교 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권을 도중에 정지하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서 위원장이 의사진행에 항의를 하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한테 조직폭력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박 의원 여기에 대해서

0: 여자 깡패다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질문으로 따져야 될 자리에 서로 말로 주먹질한 거다 이런 얘기 함께 나오고요. 그런데 사실 국민한테 중요한 건 누가 말싸움에서 이겼는지 아니잖아요. 대법관 자리 언제 채우고 재판이 또 언제 재개될지가 중요한 건데 여야 의원들은 어째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1: 국감장 안에 가보면은요, 피감 기관들 실무자들도 뒤에 다 앉아 있고,
0: 맞아요.
1: 뒤에 보면은 뭐 보좌진들,
0: 기자들.
1: 기자분들 뭐다와 있잖아요.
0: 네.
1: 이런 모습 보고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0: 네.
1: 좀 창피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소식은요.
0: 국감 나선 한동훈입니다.
1: 한동훈 의원이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북한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만 쥐잡듯이 하느냐라며 상당히 세게 말했어요.
0: 네.
1: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죠?
0: 사실 한동훈 의원 국감 데뷔 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언의 수위도 상당히 강했는데
1: 네.
0: 화를 내야 할 상대한테 제대로 화를 내고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북한의 지뢰 때문에 우리 장병이 크게 다쳤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사과는커녕 지금 우리 쪽에 자작극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부는 북한군 포로송환을 공개한 우크라이나한테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의원은 이두 대응이 완전히 다르다. 이걸 지적을 한 겁니다. 우리 장병을 다치게 했던 북한한테는 왜 그만큼 강하게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북한이 주적이냐, 우크라이나가 주적이냐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건 한동훈 의원의 되게 뭔가 단골 질문이기도 한데요. 한동훈 의원 인스타 가보시면 고정 게시물로 북한이 주적이냐 이렇게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본인 답변하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인스타 고정 게시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권 의원들한테도 북한이 주적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의원은 왜 북한한테는 강단 있게 못합니까? 이렇게 직격을 했고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북한에 대한 각각의 대응이 너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1: 우리 정부가 왜 우크라이나에 사과라고 하는 거예요?
0: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포로 보내준 게 고맙긴 한데 사실 그거 공개하지 않기로 한거 아니냐. 왜 이거 약속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그런 약속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외교 장관한테 사과의 말이 담긴 메시지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는 못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부가 현지에 있는 우리 대사 불러들이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한동훈 의원이 또 이종석 국정원장의 미국 입국이 거부됐다라고 주장을 했고
0: 네.
1: 정동영 장관의 구성 발언 이후에 한미 정보 협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보도도 나왔잖아요.
0: 네.
1: 조윤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0: 일단 국정원장 입국 거부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고요. 정보 협력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 장관은 입국 거부가 있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아는 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국이 이 원장의 반미 성향을 문의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보 분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정작 무슨 문제가 있었냐 또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을 좀 아끼기도 했습니다.
1: 한동훈 의원님 뭐래요? 직접 연락해 보셨죠?
0: 네, 어젯밤에 좀 텔레그램으로 두 가지 물어봤습니다. 외교부가 부인했는데도 국정원장 입국 거부가 실제로 있었다고 확신하냐? 그리고 또 한미 정보 협력에 실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만 한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이라 인터뷰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좀 참고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구체적인 표현의 속도까지 방송에서 좀 옮기기는 어렵지만요.
1: 네.
0: 공개된 국감 발언이랑 답변을 좀 녹여서 설명을 드리면 한 의원은 이종석 원장이 입국 거부가 실제로 있었던 거다 이렇게 파악을 했다고 했고요. 한미 간의 정보 협력에도 실제로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미 관계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습니다.
1: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한미 외교 문제도 그렇고
0: 네.
1: 또 국방 문제도 그렇고
0: 네.
1: 한동훈 의원에게 제보가 쏟아지는 것 같네요.
0: 네, 맞습니다.
1: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국감 첫날 소환된 김재섭입니다.
1: 국감에서 질문해야 할 의원이 경찰에서 질문을 받은 거네요.
0: 네,
1: 무슨
0: 맞아요.
1: 일로 조사받은 거예요?
0: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칸쿤 출장 의혹 혹시 기억나실까요?
1: 이게 정원호 전 서울시장 후보자
0: 맞아요.
1: 민주당 그 의혹이죠?
0: 그때 당시 강하게 공격했던 게 김재섭 국민의힘
1: 맞아요.
0: 의원이거든요. 이 칸쿤 문제랑 그때 또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어제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정감사 첫날이었잖아요. 국민의힘은 소환 시간이 정무위 국감 시간이랑 겹쳤다. 이걸 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정부에 질문을 해야 할 야당 의원을 바로 그 시간에 경찰에 불러낸 거 굉장히 문제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날짜를 바꿀 수는 없었나요?
0: 그런데 이 대목에서 굉장히 말이 좀 엇갈리고
1: 엇갈려요?
0: 있어요. 네, 김 의원이 날짜를 골랐냐 혹은 또 제한된 선택지에서 이 날짜를 고를 수밖에 없었냐 이걸 두고 좀 맞부딪히고 있는 건데요. 경찰 쪽에서는 김 의원이 이날을 출석일로 골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이건 사실을 왜곡한 설명이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고요. 의원실 설명은 일단 이렇습니다. 좀 들어봤는데 서면으로 조사받겠다는 요청은 우리가 거절당했고 경찰이 빨리 출석을 하라면서 몇 개의 날짜만 제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신동우 의원도요. 김 의원이 조사를 거부한 게 아니라 다른 대안을 제시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 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보통 네. 국감 이슈 되면은 좀 조사를 미뤄주거든요.
0: 네.
1: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좀 국감 도중에 병원 갔다고요? 뭐
0: 네.
1: 괜찮은 거예요?
0: 저도 이제 어제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밭글이라고 할까요? 찌라시가 돌아서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요. 정밀 검사에서는 이 뇌출혈 이상이 없었고 저녁에는 다시 국감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전 질의가 끝난 뒤에 이제 어지럼증을 호소해서 중앙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요. 구급차를 타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후에는 이 강윤진 차관이 대신 답변을 했고요. 권 장관 저녁 8시쯤 다시 출석을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국감 첫날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1: 국감 중요하지만 건강 더 중요해요.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0: 누리호의 우주배달입니다.
1: 와 오늘 우리 누리호 발사하는데 몇 시쯤 하늘로 올라갑니까?
0: 직장인분들 점심 시간쯤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발사가 가능한 시간은 낮 12시 23분부터 오후 1시 반까지인데요. 정확한 시간은 오늘 오전에 최종 점검을 거쳐서 진행이 되고요. 결정이 되고요. 누리호
1: 네.
0: 어제 전남 고흥 나루 우주센터로 발사대에 세워졌고 설치 작업도 마쳤다고 합니다. 오늘은 연료 채우고 기기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로켓 준비됐다고 무조건 출발할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1: 왜요?
0: 땅에서 부는 바람뿐만 아니라 높은 하늘의 바람도 봐야 되고요. 비행 경로에 다른 우주 물체가 지나가지 가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야 합니다.
1: 네. 참 발사 자체가 상당히 좀 고도의 과학적인 부분이네요.
0: 네.
1: 다섯 번째잖아요, 벌써.
0: 네.
1: 이번에는 좀 뭐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0: 짐도 많아졌고요. 배달도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만큼 성공 확률에 대해서
0: 네.
1: 소비자들이
0: 네.
1: 확신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또 주목해 볼 만한 게 우주에 올라가기만 하면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네. 저희는 딱 5, 4, 3, 2, 1 하고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면 성공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정해진 궤도의 위성을 차례차례 이렇게 내려줘야 하는 겁니다. 사실 택배차에 좀 비유를 해보면 택배차가 아파트 입구까지 왔다고 해서 택배가 다 된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각각의 호수에 안전하게 배달을 해야 하는데 누리호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많이 싣는 능력에 더해서 여러 위성을 정확하게 배치하는 능력 이런 것까지 검증대에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요즘 기쁜 소식이 없는데
0: 네.
1: 누리호가 발사도 성공하고
0: 맞습니다.
1: 이런 위성도 정확히 배치해서 성공 소식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정윤경 기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0: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였습니다.
2: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7: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곳이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0: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1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3: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9: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5: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작품 속에서 강렬한 액션이나 연기를 할 때면 저는 컷소리와 함께 상대 배우의 마음부터 살피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도 마음의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과 말투,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 괜찮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14: YTN 라디오 캠페인.

0: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이른 아침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아이고, 아닙니다.
0: 많은 국민분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해킹 사태 때문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제 계좌 괜찮은 거예요?
1: 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0: 안 해도
1: 될
0: 것 같습니다.
1: 네, 왜요? 그러니까 이번 해킹 사고는 네. 어떤 대문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관리가 부실했던 쪽문들에서 쪽문? 문제가 생긴 겁니다.
0: 구체적으로 쪽문이 어떤 부분인지.
1: 예를 들어서 은행이다. 네. 그러면 은행은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는 건 인터넷 뱅킹하고 이런 메인 사이트죠. 그런데 그거 말고 네. 뭐 대출 모집인 사이트 무슨 사이트에서 조그만한 사이트가 되게 많거든요.
0: 네.
1: 사실은 이제 은행이라고 함은 이런 모든 사이트를 다 동일하게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많이 안 쓰는 사이트들은 관심이 소홀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방치되게 됩니다. 그걸 보통 이제 뭐 사각지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방치됐던 사이트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교수님, 그러면 그 제도,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사각지대 없이 잘 다 모든 분야 보안 철저히 해라. 라고 안 한 제도의 문제점인지 아니면은 정부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금융회사들이 아 여기야 뭐 뚫려도 해킹당해도 별로 소용없어 괜찮아 우리는 계좌만 뭐 이체 뭐 뱅킹 요쪽만 우리 신경 쓰면 돼 어떤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1: 저는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봅니다.
0: 그래요?
1: 작년에 이제 통신사 해킹 사고가 나고 네. 이어서 이제 롯데카드 해킹 사고도 났었습니다. 근데 그때 롯데카드 해킹 사고는 특정 전산 시스템의 어떤 업데이트를 최신 버전으로 안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거든요. 우리가 윈도우즈 운영체제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 하듯이. 그래서 그 당시에 왜 그걸 도대체 업데이트를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0: 담당 실무자들이.
1: 그렇죠. 운영해서? 워낙 안 쓰던 데이터베이스라서 그게 존재하는지 몰랐습니다라고 그래서 그때 정부가 아, 이 사각지대가 생각보다 많구나. 즉 실제 시스템이 운영되는데 그게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게 너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네. 범정부 대책을 냅니다.
0: 네요?
1: 네. 그래서 모든 부처 산하에 있는 시스템들을 다 전수조사해서 네.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금융파트 같은 경우에는 261개 어떤 저 기업에 대해서 사이트를 전수조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었습니다.
0: 어디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1: 정부. 그게 각각 맡은 영역이 있어서 과기정통부는 네. 과기정통부 관리 영역 금융위는 금융위 관리 영역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네. 이제 보면 그때 사각지대가 안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제도는 있었으나 제도의 집행이 좀 부실했다.
0: 정부는 그러면 그걸 조사만 하고 여기 사각지대가 있었네. 그냥 가만히 그냥 묵혀둔 거예요? 아니면은 기업체에다가 통보해서 이거 보완해야 돼라고 한 거예요?
1: 보통은 이런 것들을 조사할 때는 기업에 통보가 갑니다.
0: 네.
1: 자, 전산 시스템 뭐가 있는지, 소프트웨어는 뭐가 깔려 있는지, 뭐 소프트웨어 버전은 뭔지, 업데이트는 잘 되고 있는지 다 조사해서 문서를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0: 네.
1: 그럼 그걸 취합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문서가 잘 정리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가서 꼼꼼히 확인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잘 안 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보통 실무자들한테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모든 자원들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러면
0: 네.
1: 실무자는 싫어합니다.
0: 왜 싫어해요?
1: 왜냐하면 전임자가 만든 사각지대인데 내가 그거 조사하다가 컴퓨터 같은 게 나왔어요. 근데 봤더니 뭐 관리가 안 돼 있어서 해킹된 흔적도 있고 개인정보 유출 흔적도 있어요.
0: 네.
1: 그걸 보고하는 순간 그 담당자는
0: 아.
1: 불려다니고 신문에 오르내리고
0: 그러겠네요.
1: 고초를 겪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그걸 안 하려고 들죠.
0: 감추려고 하겠네요.
1: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좀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한 5개... 한 3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줄 테니까 사각지대, 즉 관리 안 되는 자원이 없게끔 다 조사해.
0: 예.
1: 그리고 이 조사 기간에 나온 건 예. 면책해 줄게.
0: 예.
1: 단 이 기간이 끝난 후에 사고가 발생하면

0: 사각지대가 발견되면 그때는 굉장히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거야. 뭐 이런 어떤 세이프 하버 제도 같은 게 필요한데
1: 네.
0: 사실은 그런 당근책이 잘 운영되고 있지 않죠.
1: 교수님, 이 전수조사가 작년 10월 달에 뭐 한다고 이렇게 정부에서 밝혔고, 보니까 민주당의 김남근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전수조사 한다,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게 금융당국이, 예를 들면 금융권에 한정을 하면, 금융당국이 각 금융업체에다가 전수조사해, 너희들. 그래서 보고해.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자, 우리가 가서 전수조사할 테니까 다 여러 가지 오픈해봐.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0: 지금 하는 방식은
1: 네.
0: 전수조사해서 보고하세요. 서면으로
1: 아,
0: 이런
1: 그래요?
0: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틀렸다는 게 발견되면 혼납니다. 이런
1: 그럼
0: 식이고요.
1: 틀렸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0: 나중에 사고가
1: 있어요?
0: 났을 때 조사단이
1: 아이고.
0: 들어가니까 그때 대조해 보면 틀리다는 걸 알죠. 근데
1: 네.
0: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죠.
1: 어떤 차이?
0: 사실은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는 건 보안의 기본입니다.
1: 그렇죠.
0: 특히나 요새 AI 시대는
1: 네.
0: 이 AI가 24시간 365일 막 돌아다니면서 찾기 때문에
1: 네.
0: 사각지대 굉장히 잘 찾아요. 이번 건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1: 네.
0: 그런데 외국도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자, 전수조사하시고 사각지대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1: 네.
0: 그걸 실제로 할수 있는 도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줍니다. 이런 도구를 이용하시고요. 양식은 이런 걸 쓰시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 갖고 있고 어떤 하드웨어 갖고 있고 버전은 뭐고 이걸 일주일 단위로 업데이트하도록 돼 있습니다.
1: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0: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돼
1: 제도적인
0: 있습니다.
1: 미비가 있는 거네요.
0: 맞습니다.
1: 이번 국감 때 이러한 상황들이 뭐가 제도적으로 문제고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이건 분명히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0: 맞습니다.
1: 드네요.
0: 뭐 자꾸 AI 해킹은 AI로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 네.
0: 내가 뭘 갖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면 AI 방어 도구를 쓸 수가 없습니다.
1: 좋아요. 그럼 자꾸 AI가 해킹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AI 해킹한 게 맞아요? AI를 이용해서?
0: 이것도 조금 이제 답답하긴 한데, 일단
1: 잠깐 질문을 이렇게 여쭤볼게요. AI를 기반으로 해킹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해킹을 하는 일련의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캐닝이라고 그러는데 저 회사가 어떤 하드웨어, 어떤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가 그런 걸 먼저 쫙 찾습니다. 그래서 전체 갖고 있는 자원을 찾은 다음에 그럼 그중에 좀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돼 있는 것들, 좀 방치된 게 뭔가, 취약한 게 뭔가 그걸 찾습니다. 그걸 찾은 다음에는 그것을 공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AI 기반의 해킹 도구라는 게 이런 걸 해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AI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부분은 AI가 하고, 일부 영역은 사람이 하고, 그래서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럼 AI 보고 야 해킹 프로그램 좀 이거 만들어봐 막 이렇게 해서 AI 도움 받는 건가요?
0: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어디가 좀 버전이 취약한지 네가 한번 탐색해봐. 이렇게 임무를 좀 나눠서 줄수 있습니다.
1: 그럼 금융당국이 이번에 AI 해킹 가능성이 있어요라고 얘기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0: 조사를 해봤더니 공격이 들어온 곳의 서버에 AI 해킹 도구의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된 것 아닌가라는 정황이 있는 거지. 지금 금융당국도 확인된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이거는 주체가 누구예요? 북한, 중국, 뭐 항상 우리
0: 그거는
1: 의심하잖아요.
0: 지금 이제 나온 그 도구, AI를 이용한 해킹 도구가 중국어로 작성돼 있습니다. 근데 중국어로 작성돼 있으니까 중국인이 사용할 확률은 많지만 사실은 AI 기반 해킹 도구들이 오픈소스로 많이 공개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공개되는 개수가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새 뭐 번역기 같은 거 돌리면 중국어 해석하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어로 돼 있다라고 그래서 그게 반드시 배우가 중국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1: 범인은 못 잡아요?
0: 보통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범인을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지만 일단 잡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1: 왜요?
0: 잡으려면 국제 공조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IP 주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IP 주소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공격이 들어오는 바로 직전 컴퓨터의 주소입니다. 예를 들어 해커가 여러 나라를 경유해서 들어오면 흔적이 남는 IP 주소는 바로 직전 국가의 주소만 뜹니다.
1: 그럼 예를 들면 미국, 터키, 프랑스, 뭐 이탈리아 갔다가 중국의 마지막으로 딱 해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면 중국
0: 그렇죠.
1: 이렇게 되는
0: 그렇죠.
1: 거네요.
0: 그런데 그 근원지를 찾아가려면 해당 경유한 나라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지도 않고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1: 이것도 제도적인 미비점인가요? 아니면
0: 이런
1: 의지의
0: 건 이제
1: 문제가요?
0: 외교력의 문제죠.
1: 외교력. 예,
0: 국제 공조 파트, 이제 네. 국제 공조를 일으키기 위한 외교력이 동반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공격은 특히 중국을 경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수사당국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1: AI 개발 속도가 상당히 지금 가파르다, 빠르다 지금 이런 평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올 게 왔다. 앞으로 더 이 AI를 활용한 해킹이 더 활발해질 거다. 고도화될 거다. 이런 전망 내세우고 있는데 네. 교수님 생각 어떻게?
0: 당연히 그렇게 될
1: 그렇게
0: 겁니다.
1: 돼요.
0: 일단 AI를 이용하면 네. 사람은 먹고 자고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실제로 해커들 해킹하는 걸 분석해보면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1: 오.
0: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하고 그 작업하는 시간대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AI를 이용해서 하기 시작하면 24시간 365일 돌릴 수 있고 또 AI 에이전트라고 해서 그런 걸 여러 개를 또 복제해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네.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공격이 들어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 빠른 속도에 맞추려고 우리도 AI를 써서 방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가능해요?
0: 가능합니다.
1: 오.
0: 그러니까 지금 자꾸 뭐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네.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까지 가지 않고 네. 이미 우리가 돈 내고 쓰는 그 유료 서비스들 있지 않습니까? 또는 오픈소스 같은 거. 그런 것들 여러 개를 잘 조합해서 뭐 미토스 이상의 성능을 내는 그런 AI 해킹 방어 도구, 탐지 도구들은 이미 시중에 팔리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럼 그거는 국가가 좀 제도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금융회사 개별적으로?
0: 저는 대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은 네. 본인들이 돈을 내고 그런 솔루션을 사다가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영세한 이제 중소기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여기에는 조금 선별을 해서 국가가 어떤 금전적인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1: 해외 사례에서 이렇게 금융권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뚫리거나 해킹당한 사례가 좀 있습니까?
0: 있습니다. 아무래도
1: 있어요?
0: 금융권이 돈이 되니까 네. 가장 유명한 게 2012년에서 13년 사이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공격이고요. 그때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JP 모건 뭐 이렇게 해서 웬만한 은행들이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해킹 공격을 해서 사이트를 그냥 마비시키는 그런 공격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의 그 대규모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이 있었고 가장 최근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한 게 있습니다.
1: 아~
0: 그때 이제 정부 사이트하고 금융 사이트를 같이 공격해서
1: 네.
0: 그 사회 인프라 자체를 마비시켰던 적이 있거든요.
1: 그럼 거기서도 어떻게 대비하는지 사례를 좀 우리가 연구도 하고 도움도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금융당국이 500개 금융회사에 최근 해킹에 활용된 IP 25개 전부를 좀 공유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 당국에 정책적으로 좀 조언이거나 또 뭐 부탁하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0: 그러니까 IP 주소를 해서 막았다 이것은 네. 지금 어떤 공격들이 기사화되니까 임시 방편으로 이런 주소에서 들어오는 접속은 다 막으세요. 이런 겁니다.
1: 근데 그 IP 주소야 뭐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0: 그렇죠.
1: 아무 소용 없는 거죠.
0: 다른 쪽으로
1: 거잖아요.
0: 들어오면 아무 소용이 없고.
1: 이건 별로
0: 없고.
1: 그러면 그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0: 그래서 임시 방편이라 말씀드린 거고 아텍스 말고 다른 네. AI 기반의 해킹 도구를 쓰면 또 이 임시 방편은 무력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건
1: 네.
0: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각지대 없애는 거. 그래서 전수조사에서 사각지대 없애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AI 기반 해킹 도구는 오픈소스로 많이 공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 네.
0: 이런 것들을 좀 정부 산하기관이 나서서 선제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건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이런 AI 기반의 해킹 도구가 오픈소스로 풀렸으니까 주의하라. 이런 정보들을 조금 회사들 또는 정부 당국하고 공유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1: 그 솔직히 저 불안하더라고요. 뭐 저 돈 별로 없고 예금도 별로 네. 없지만 야 저렇게 뚫리면은 내 거 보이스 피싱 해가지고 뭐 빼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어제 AI에게 야 이런 금융권 사고 났는데

0: 나뭘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뭐 비밀번호 자주 바꾸고 뭐 하고 뭐 이렇더라고요. 우리 전문가로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좀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1: 이번 해킹으로 인해서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네. 나간 정보의 유형이 다르거든요.
0: 네.
1: 다만 보이스 피싱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본인의 정보가 털리지 않았는지 이 사이트로 들어와서 확인하세요.
0: 맞아요.
1: 이런 거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항상 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놓으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데이트가 안 된 것들을 AI가 빠르게 찾아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PC나 스마트폰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습관을 좀 들이셔라.
0: 교수님하고 어제 오늘 인터뷰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어제 텔레그램으로 갑자기 당신의 뭐 주소랑 뭐 아이디랑 이게 다른 어떤 PC에 접속이 됐다. 네.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 부분을 눌러가지고 확인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제가 눌렀다가 바로 삭제해버렸어요.
1: 잘하셨습니다.
0: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오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솔직히 야 이거 나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아이디 비밀번호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삭제해버리는
1: 문제가
0: 게 나아요?
1: 문제가 생길 때 그런 식으로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0: 아~
1: 그리고 특히나 그런 어떤 문자메시지나 이런데
0: 네.
1: 인터넷 주소를 첨부해서 보내지 않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0: 아~
1: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0: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그냥 무조건 다 삭제하고 보는 게 맞겠군요.
1: 네네.
0: 열람도 안 하고 클릭도 안 하고.
1: 요새 특히나 텔레그램 가입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텔레그램으로 뭐 그런 어떤 뭐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확인하세요. 이런 문자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0: 비밀번호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자주 바꾸는 게 좋습니까? 어쨌든.
1: 사실은 그걸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0: 안 해요? 왜요?
1: 예를 들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라.
0: 네.
1: 비밀번호에 특수문자 이런 걸 넣어라.
0: 네.
1: 이게 미국에서 빌 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원칙입니다. 그 사람이 퇴임할 때 내가 만든 것 중에 가장 후회하는 게 그거라고 얘기했어요.
0: 왜요? 왜?
1: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너무 불편함을 강요하면 사람은 그걸 삐져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라 그러면 한 3개 정도 정해서 수첩에 써놓고 교대교대로 쓰죠. 특수문자를 넣으라고 그랬더니 뭐 맨 뒤에 느낌표 찍거나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유형이 생기는 거거든요.
0: 비슷해지겠군요.
1: 예, 그래서 그걸 그런 것이 오히려 어떤 보안을 더 악화시키죠. 그런 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보안 극장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굉장히 열심히 해서 내가 안전하다고 하는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지만
0: 네.
1: 쓸데없는 일.
0: 그래서 뭘 해요? 어떻게 해요?
1: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주 바꿔라 특수문자 넣어라 이 규정 다 없어졌습니다.
0: 아.
1: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도 패스워드 가이드라인에서 그거 다 없앴습니다.
0: 없앴어요.
1: 그런데 관행적으로 회사들이 그렇게 씁니다.
0: 90일마다 바꾸세요 막 이런.
1: 네. 오히려 좀 긴 길이의 비밀번호를 쓰시는 게 훨씬 안전하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끝으로 어제 온라인 교육 사이트 운영기업 맑은소프트 해킹 피해가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공기관으로까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것이 해킹 피해가 전방으로 퍼진다라고 저희가 봐도 되는 거예요?
1: 아니요. 지금 이런 기사가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0: 네.
1: 지금 해킹 피해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0: 네.
1: 제가 지금 침해사고조사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모든 사고가 일단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 그렇지만 이 모든 게 AI 때문은 아니다.
0: 네.
1: 어떤 건 사람이 한 것도 있고 어떤 건 AI가 한 것도 있다.
0: 그 본인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당신 이거는 꼭 하세요라고 한 가지만 좀 알려주고 가세요.
1: 저는 어떤 방송을 나가든
0: 네.
1: 업데이트를 항상 강조합니다.
0: 업데이트.
1: 최신 버전으로 PC와 스마트폰 앱들을 업데이트하셔라. 그러면 보이스 피싱 문자 같은 게 왔을 때 혹시나 그 링크를 클릭하셔도 스마트폰이 건강하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0: 아, 업데이트가 중요하군요.
1: 굉장히 중요합니다.
0: 알겠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업데이트 빨리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큰 일상생활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고대학원 교수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3: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2: 여러분의 미래

0: 예능대학.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연.
2: 좌우가 똑같아요 2588 2588 언제나 어디서나 2588 좋아요.
3: 대리운전
2: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4: 모든 인쇄 가능한
5: 사만에드피아.
4: 온라인 주문 간편한
5: 사만에드피아.
4: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5: 인쇄의 유토피아 상원에드피아.
4: 캘린더 주문도 역시 상원에드피아. 국민인쇄
5: 상원에드피아.
6: 합성목재 예스팀박.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박.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7: 합성목재 예스팀박.
6: 경동산업 주식회사.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2: 다이어트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3: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14: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15: 국민 건강보험.
16: 물을 쓰는 게 일이었던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수돗물은 우리 곁으로 다가왔어.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하게 말이야. 근데 왜 망설이고 있어? 인천 하늘수는 말이야. 꼼꼼하고 빈틈없는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먹는 샘물보다 약 400배 저렴한 물이라고. 부담은 낮추고 매일의 안심은 높이고. 어때? 인천 하늘수 안 쓸 이유 있어? 우리의 써본 소리.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을이 하루하루 더 깊어갑니다. 선선한 아침 공기로 서울은 12도 정도 보이고 있고요. 대구 9.9도, 수원 9.8도, 대전도 6.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이 24도, 창원은 25도까지 오릅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렇게 기온이 점진적으로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속도 줄이다가 다시금 여의도 진입하면서 한 번 더 밀립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 더 길어지고 있는데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목포 쪽으로는 매송휴게소에서 비봉, 팔탄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차간격 좁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산부근 금호분기점에서 칠곡분기점, 북천안 지나갈 때 다시 경기권에서는 기흥에서 신갈, 금토에서 반포까지 차량 행렬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야.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어제부터 국회에선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감 첫날 하풀은 단연 법사위였어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1: 왔습니다.
0: 아, 잘 오셨습니다. 예. 섭섭했어요. 어제 다른 데 나가셔가지고.
1: 어제?
0: 네. 다른 데 방송
1: 뉴스토마토. 네. 김갑수 씨가 진행하는. 네. 거기서 먼저 연락 왔으니까 그리 갔죠.
0: 저희
1: YTN이
0: 저희...
1: 연락 오면은 네.
0: 제 1순위로 해주십시오.
1: 제가 여기 와야죠.
0: 감사합니다.
1: 그래야 저도 명당에서 살죠.
0: 알겠습니다. 대표님 어제 법사위 분위기 어땠어요?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해 주세요.
1: 어제 저도 네. 법사위 사전 회의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모든 언론이 예의를 갖추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을 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성이나 또는 깐죽거리지 말고 잘하자 해서 저는 비교적 잘 됐다고 보고 네. 처음으로 네. 우리나라 국정감사 역사상 대법원장이 선서는 하지 않았지만 네. 앉아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그런 기록을 세웠다. 단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점심 시간 끝나고 네. 대법원장이 감기가 있다 하고 안 들어왔다가 나중에 조용필이처럼 가왕 조용필이처럼 마주마 가서 노래 부르고 간 것은
0: 네.
1: 잘 된 것 같아요.
0: 근데 대표님 사법부 수장을 저렇게 일반 증인을 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그냥 기관장은 보통 인사말

0: 말만 하고 가잖아요. 근데 계속 붙잡아 놓고 질문한 것, 그좀안 좋은 선례 관례를 마련한 거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1: 저는 좋은 관례를 만들어
0: 좋은
1: 줬습니다.
0: 관례예요?
1: 예, 그렇죠.
0: 오.
1: 저희대 대법원장이 기관장으로서 기관을 정상화시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요. 자기는 어제 6분간 메모지를 꺼내서 임명과 재청에 대한 헌법 논리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반격을 했어요. 자, 헌법 논리로 설명하면은 과거 내가 해봤다. 청와대와 법원이 합의 조정해서 채청하는 것은 관습헌법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헌법이 존재하지만은 서울 이전 세종시로 합치자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에 의거해서 서울이 수도다 했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민주주의의 소통과 합의, 조율 이런 관습을 깨버린 조희대 대법원장은 관습헌법 위반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제가 제2의 윤석열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0: 아우, 대표님도 그러셨어요?
1: 제가 몇 번째
0: 아,
1: 했죠.
0: 손술 의원만 그런 게 아니라.
1: 손설 의원이 이제 질문이 앞에니까 저는 방송 나가서
0: 에.
1: 많이 했어요. 아니 검찰총장 윤석열이 대통령 나가듯 서초동 정치꾼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가 이제 대통령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도 지적을 했지만은 윤석열과 똑같은 게
0: 네.
1: 윤석열이 내란 일으키고도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재판 과정에서 전부 부하 직원들한테 넘기잖아요. 법카 유용. 자기는 밥만 먹고 밑에 부하들 직원들이 했다. 카드도 안 가지고 다닌다. 저도 장관하고 무슨 뭐 비서실장하고 국정원장 하면서 자기가 카드 들고 다니나요? 이건 자기 책임 아니에요.
0: 수행 비서가
1: 그리고
0: 이렇게
1: 특히 사법부 수장으로서 그러한 사람들을 재판하는 사람이 법카를 가지고 쪼개기 한다거나 부풀리거나 이건 나쁘잖아요. 와인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와인을 샀는데 나는 술한잔안 먹습니다. 그럼 왜 샀어요? 자기 먹으려고 산건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대개 와인은 구입해서 기관장들이 오는
0: 선물.
1: 손님에게 선물도 한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것도 자기는 모른다. 나는 술안 먹으니까 모른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것은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행범이다.
0: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1: 그렇죠.
0: 맞아요.
1: 공금 유행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렇게 공금 유행하고 법카를 잘못 썼으면은 나한테 무죄 줄 거냐? 당신들은 우리를 800원짜리 뭐 초코파이 하나 먹고도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대한 법카를 또 와인을 음식을 얼마나 치사하냐 하면은 그 식당에 맥시멈 최대로 들어가는 게 19명 식당인데 뭐 50몇 명이 밥 먹었다. 쪼개기 하는 거예요. 이런 나쁜 짓을 했으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대법원장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0: 기관장한테 있죠.
1: 그러면 나중에 내가 그 얘기를 했지만은 기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들한테 책임 넘기지 말고 내가 그렇게 밥 먹고 그렇게 와인을 샀지만은 잘못됐다고 하면은 내 책임이다. 하고요. 당연히 그 잘못된 계산된 것은 환불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진짜 감옥 안 가려면은 법카 이러한 것을 쓴 것을 계산해서 환불해라. 이걸 촉구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딱 그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밥만 먹었고 부하 직원이 결제했고 나는 와인 술 한잔 안 먹는데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0: 얼마나 비겁한 비기반장이에요.
1: 그러니까 민주당이 재재청 문제와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것보다 저는 우리 대표님께서 어제 그 얘기하신 게 훨씬 더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는 아팠을 것 같다.
0: 아프죠.
1: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법관의 양심이, 대법원장의 양심이, 도덕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거죠.
1: 네.
0: 아니 그렇지만은 재재청도 그러지 않냐 이거죠. 헌법 논리로만 보지 말고 관습법도 봐라 이거죠.
1: 관습법과 현행 법 헌법이 부딪힐 때는 뭐가 우선이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글쎄요, 예를 들면은요, 문재인 헌법... 정권 이전에 네. 국회의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소수당에게 자리를 줬잖아요. 그것이 네. 관습이었잖아요. 전례였고 관례였고.
0: 전례였죠. 예.
1: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부터 법사위원장도 우리가 가질 거야라고 해서 다수당이 가져갔잖아요.
0: 국회는 정치적 합의를 하는 것이고
1: 그때 국민의힘
0: 합의가 안 되면은 다수당이 차지하는 것은 네. 어쩔 수 없어요.
1: 표결로 한다.
0: 그렇죠.
1: 네.
0: 그렇지만 관습헌법은 수도 이전도 관습헌법으로 막았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정헌법과 관습헌법이 충돌할 때는 어디가 우선하냐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야지만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네. 소통이고 조율하고 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처럼 좋은 관습헌법이 어디 있어요.
1: 네.
0: 그리고 지금 7개월째 대법관을 임명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신성하고 공정한 재판의 기관장으로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자기가 대통령 면담을 신청하든지 해가지고 이건 좀 직접 합시다. 이렇게 나와야지. 아니 외국 갈 때도 그 전날 만났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앉았다가 미국으로 막 출발하니까 재재청 해버리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정치꾼이죠. 그래서 나는 검찰총장 윤석열이 그렇게 정치하다가 정치검찰이 대통령 후보 되든 지금 국민의힘에 특별한 대통령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정치 판사가 대통령 하려고 하는 제2의 윤석열의 길을 가고 있다.
1: 에이, 설마요.
0: 본인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1: 아니,
0: 그렇지만 뭐,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1: 지지도도 안 나고 인지도도 없는데.
0: 몰라요. 그래도 몰라요. 그것은. 네. 보수가 아니 보십시오.
1: 알겠습니다.
0: 아, 김문수가 내란 중에 대통령 나와서 41% 맞는 건.
1: 또 그렇네요. 또 그런 측면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뭐 나중에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대표님.
0: 아무튼
1: 예.
0: 와인이건
1: 네.
0: 음식값이건 법과 쓴 것을 잘못된 것은 빨리 계산해서 환불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1: 법적 처벌.
0: 법적 처벌 받아야죠.
1: 알겠습니다. 대표님 김지웅 중수청장 후보자 두고 여권 내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막 심화되는 것 같아요. 14일 날 인사청문회 하기로 했는데도 뭐 추미애, 조국, 김용민 이런 분들의 반발은
0: 이제 뭐 이문정 중수청 뭐 광주청장까지 나서는데
1: 참전했어요.
0: 마치 두더지 게임에 볼록볼록 나오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내가 뿅망치로 치겠다.
1: 어떻게 쳐요? 개인의 의견, 민주주의 사회에서.
0: 아니 글쎄,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1: 네.
0: 그러한 반대 의사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재명의 민주주의고 민주당의 건전성, 건강한 것을 국민 앞에 나타내는 거다. 그렇지만은 이제
1: 네.
0: 행안위에서 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만 나서라. 그리고 특히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사나 좀 잘해라.
1: 네.
0: 아니 맛집 찾아다닌다고 하는 것은 아 경기도에서 찾아야지. 왜 여의도까지 하려고 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1: 근데 왜 자꾸 저래요? 근데 진짜.
0: 지금 뭔가를 꽁꽁이 속 새겠죠. 그렇지만은 너무 빨라요. 1년 반 대통령을 두고 3년 반 후에 도모를 지금부터 시작해? 참나는 말이에요. 자기가 그랬다고 하면은 과거에 왜 자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서 삼보일배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1: 네.
0: 우리는 그러한 것을 따지지 않고 저도 법사위원장을 하실 때도

0: 경기도 지사 후보 나올 때도 열심히 도왔어요. 잘했거든요. 그런데 마치 두더지 게임, 머리 쏙 내밀고, 이것은 뿅망치로 때려야 돼요.
1: 김용민 의원은 여권 소속 의원이잖아요.
0: 그렇죠. 김용민 의원은 자기
1: 어떻게 봐야 돼요?
0: 철학은 반대한다고 그래요.
1: 네.
0: 저하고도 얘기를 해보면은, 그렇지만은 당에서 결정하면 따라가겠다.
1: 네.
0: 그만하고 있잖아요. 이제 뭐 이문정 광주 중수청장까지 나서는 것은, 물론 이문정 의원이 과거에도 부당한 일에 검사의 신분으로도 바른말을 했지만은, 그만하시라. 이제 그만하시라.
1: 이문정 청장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 그러니까 얘기했으니까 이제
1: 네,
0: 그만해라
1: 그만하라고요?
0: 이거죠.
1: 자기 막 청문회도 불러달라고 그러고. 이거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봐야 돼요?
0: 글쎄요.
1: 그냥 광주지방 중수청장 그만두고 정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0: 그것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고,
1: 네.
0: 서부검사장 할
1: 네.
0: 때도 영등포 경찰서 마약 수사 잘 정리했잖아요. 잘하기는 잘하는데, 저는 이문정 청장이 중수청장 되지 않는가, 차라리 검사 중에서 했으면
1: 그래요?
0: 거기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지만은, 광주청장 가셨고,
1: 네.
0: 김지용 지금 후보자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옥에도 티가
1: 아이,
0: 있고
1: 그럼요.
0: 순금은 없어요.
1: 네.
0: 그리고 옛날에 일제시대 그랬잖아요. 순사나 검사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래도 괜찮은 그때 그 시절, 윤석열 장모를, 김건희 엄마를
1: 맞아요.
0: 다시
1: 재수사라고.
0: 재수사하자,
1: 네.
0: 구속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1: 참 용기 있는
0: 나쁜
1: 행동이에요.
0: 검사 중에서 좋은 참검사다, 저는 그렇게
1: 네.
0: 봐요.
1: 적임자라고 생각하세요?
0: 저는 적임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근무했던 박준택 광주
1: 네.
0: 광산구 우리 법사위원인데, 아주 실력 있어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김기표 우리 부천
1: 네.
0: 국회의원 검찰 출신인데, 그분도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같이 일해본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은,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제가 옥에도 티가 있다, 순금은 없다 한
1: 그
0: 거예요.
1: 행안위 위원인 박주민 의원하고 인터뷰했거든요. 그랬더니 꼼꼼히 정말 살펴보겠다고. 그때 답변 잘못하면 자기 반대할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0: 아니,
1: 얘기하던데.
0: 박주민 의원도 꼼꼼히 행안위원이기 때문에.
1: 근데 보통 여당 의원들은 그냥 후보 감싸고 야당 의원들이 공격하는데 이번 인사청문회 때는
0: 아니,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건전한,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1: 네.
0: 아무리 대통령이 지시하더라도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민주정당이고, 만약 대통령 지시대로 그대로 국민의힘처럼 순종한다고 하면은 청와대 이중대다? 국회가 민주당이 청와대? 여의도 파견소다? 이런 비판을 들을 것 아니에요.
1: 그럼 김승원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란 의혹이 있었는데 김민석 대표는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0: 아니,
1: 옹호했잖아요.
0: 그것을 몰랐을 때 그런 거죠. 우리가 검증기관이 충분하게 될수 없잖아요.
1: 네.
0: 저도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하고 함께 법사위 활동을 해봤지만은,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어요. 또 자기 부인 자제분들, 발달장애인들, 거기서 일한다는 게 저는 하루도 못해요.
1: 쉬운 일
0: 그런
1: 아니에요.
0: 훌륭한
1: 네.
0: 일을 하기 때문에 훌륭한 것으로 알았지만은, 자기 보좌관들과의 관계, 경기도당 위원장 하면서 회계 부정, 이런 문제는 저는 수사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1: 네.
0: 대신 한동훈도 받아라 이거죠.
1: 왜요?
0: 한동훈 관종 아니에요. 지금 보십시오.
1: 관종이라고 수사받는 게 어딨어요?
0: 아니, 제가 얘기한다니까요.
1: 네.
0: 지금 어제도 제가 법사위 법원에도 물어봤지만은, 공소기록서?
1: 아, 계획서, 그 수사
0: 계획서?
1: 계획서요?
0: 이걸 본 적이 있느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이건 누구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꺼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은 네. 기밀을 누수하는 거예요. 제가 국정원장 하면서 X파일 가지고 공격하면 되겠어요?
1: 네.
0: 인기는 끌 거예요. 국민들이 언론이 집중은 하지만은 나는 국정원법 위반으로 감옥 가야 돼요. 지금 검찰 캐비넷에나 있을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는지 법무장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공표를 했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1: 네.
0: 자, 보십시오.
1: 알겠습니다.
0: 느닷없이 어제 또 이정석 국정원장이 미국 갈려도 못 가고 있다.
1: 네.
0: 이런 관종 발언을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에요. 분명코. 제가 전 국정원장 아니에요.
1: 네.
0: 뭐 선거나 인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당사국에 그러한 문제가 있고 지금 이란 전쟁이 터졌는데 CIA 국장이 그런 시간을 못 내서 안 한 것을 가지고
1: 네.
0: 아 국정원장이 미국 가려고 하니까는 못와 하고
1: 네.
0: 거부했다는 이런 반 애국적인 얘기를 마치 옛날부터 나쁜 검사 짓 하는 것 그런 관종의 태도를 가지고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는 거예요.
1: 네.
0: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러지만은 최소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중수청 수사를 받아야 되고
1: 네.
0: 김일 누설한 한동훈도 조사받아서 감옥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1: 한동훈 의원이 또 페북에다가 또 박지원 의원님 또 뭐라 쓰겠네요.
0: 아니 쓰면 쓰고 말만 많은 거죠.
1: 알겠습니다.
0: 제가 조선들하고 싸우는 게 제가 5선입니다.
1: 안 힘들어요?
0: 아 힘들죠. 그렇지만 안 하니까
1: 예.
0: 법사위에서도 주진우 의원이 늘 그 입만 버리면 거짓말이에요.
1: 김태규 의원하고도 좀 말 좀
0: 아, 김태규 하시고. 의원도 버르장머리 없으니까 제가 많이 소리지르죠.
1: 네.
0: 아, 김태규 의원이 암살자들 선전 다 해준다니까요.
1: 아이고. 네.
0: 싸우는 거죠.
1: 대표님 비서실장 인선 왜 이렇게 늦어진다고 보세요?
0: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1: 고민의 저는, 포인트가 뭘까요 그럼?
0: 저는 보시기. 아무래도 좀 이재명 대통령이 좀 비서실장이 X도 조금만 하세요. 아무리 국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1: 조금 덜 하시는 게 낫죠.
0: 너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중량급이 좀 갔으면
1: 누가
0: 좋겠다.
1: 있어요? 네.
0: 그리고 대통령도 좀 부담을 느끼는 분이 가서 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1: 네.
0: 결정 못하고 있네요.
1: 그런데 뭐 엊그저께는 뭐 김민기 전 국회 사무총장이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러한 정보도 돌아다니더라고요. 뭐 그분을 대상으로 하면 적절한 인사이다라고 보세요.
0: 김민기 전 사무총장 훌륭하죠.
1: 네.
0: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1: 네.
0: 라고 했는데 뭐 최재성 정무수석 조합으로 한다 가면은
1: 네.
0: 최재성 정무수석이 과거에도 했는데 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1: 안 하려고 한다.
0: 거기에서 나는 꼬였지 않는가.
1: 아.
0: 저는요 상당한 중량급인 광역단체장 출신을 저한테 의견을 물어서
1: 오.
0: 추천을 했어요.
1: 누구예요?
0: 그건 말 못하고.
1: 해주세요.
0: 그런데 지금 검토를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1: 네.
0: 아무튼
1: 알겠습니다.
0: 그런데 대통령께서 아마 심사숙고하겠죠.
1: 그럼 뭐 10월 30일 날 있는 국회 운영이 그것까지 강훈식 실장이 좀
0: 저는 강훈식 실장이 나와서
1: 해야 된다.
0: 해주는 것이 좋죠.
1: 그게 맞죠.
0: 비서실장은 강훈식 실장이 잘했는데
1: 네.
0: 아마 1년 반 하면은
1: 힘들죠.
0: 힘든 거예요. 네.
1: 대표님도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0: 저는 힘 안 들게 했어요.
1: 알았어요.
0: 저는 마지막 능력이 있어요.
1: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대표님 DMZ에서 폭발 지뢰 사고 났잖아요.
0: 예.
1: 우리는 북한 소행이라고 규정을 내렸고 그런데
0: 예.
1: 북한은 적반하장으로 자작극 광대극이라고 그러고 우리 영토 1mm라도 넘어와봐라. 가만 안 둔다. 이렇게 엄포 놓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0: 남북관계는 늘 그러한 엄포 속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다고 전쟁은 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방공을 뭐 국시의 일어로 들다듯이 강조한 윤석열 정권에서도 드론이 용산 대통령
1: 맞아요.
0: 관저를 돌아갔어도 네. 아무 전쟁 못했어요.
1: 네.
0: 또 마찬가지로 북한도.

0: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려고 드론을 평양에, 심지어 김정은 숙소까지 보냈지만은 북한도 소리만 꽥 지르고 전쟁 안 했어요. 저는 한반도에 전쟁 없다고 봐요. 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전쟁 못하는 거예요. 북한은 미국이 무서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늘 엄포를 놓고 으르렁거리지만은 전쟁은 없다. 그런다고 하면은 2015년 목함 지뢰처럼 박근혜 대통령 정부죠. 이때처럼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1: 네.
0: 군사회담 같은 남북대화로 승화시켜봐라. 이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대통령이 상당히 우리 국민이 다쳤는데 유화적인 메시지만 내놓고 있어요.
0: 유화적인 게 아니에요.
1: 보다 강경한 메시지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0: 그러면
1: 비판이 있습니다.
0: 윤석열 정권 때 드론을 평양에 김정은 숙소에 보냈을 때
1: 네.
0: 김정은이 뭐라고 했어요? 김여정이 나와서 얘기했지? 그런 건 그렇게 대통령이 하실 말씀.
1: 그런데 우리 국민이 다쳤잖아요.
0: 북한은.
1: 우리는. 우리는 국민이 다쳤고 거기는 뭐 다친 사람이 없잖아요.
0: 북한은
1: 네.
0: 우리의 주적이면서도
1: 네.
0: 형제고 평화와 통일의 대상이에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끊어주는 오히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얘기하는 대로
1: 네.
0: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서 접촉하는 계기로 승화시키는 것이 훨씬 바람직해요.
1: 알겠습니다.
0: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반도 전쟁 없다. 우리 남한은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북한은 미국이 무서워서 공격 못한다. 그러나 국지전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1: 정치 구단 원로의 조언이 상당히 좀 대한민국 안정화에 많은 좀 도움이 되는 조언이 됐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표님.
0: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경동산업 주식회사.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39,000원부터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점심 또 안 먹어요?
4: 그냥 좀 피곤해서요. 괜찮아요.
3: 지난주에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일 있어요?
4: 사실 요즘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요.
3: 말해줘서 고마워요. 지금은 해결책보다 이야기부터 들을게요. 천천히 말해도 돼요.
5: 괜찮다는 대답에서 멈추지 마세요. 한 번 더 묻고 대답을 기다려주세요.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장성철의 뉴스 명당 수요일 4부는 제가 애정하는 코너입니다. 취재가 체질, 여의도 바닥을 주름잡는 정치부 기자들의 리얼 취재 분투기. 과구신 오마이뉴스 기자 어서 오세요.
9: 네, 안녕하세요.
8: 네, 김정현 한국일보 기자 어서 오시고요.
10: 안녕하세요.
8: 두 분 오늘 취재 많이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우리 여의도 밖을 많이 봤잖아요.
10: 네.
8: 어제
10: 밭글,
8: 오늘
10: 밭글, 받은 글.
8: 네. 어제 오늘 받은 글 중에 좀 이렇게 딱 인상 박히는 거 있어요, 김정현 기자님?
10: 저 그제 받았던 거.
8: 네.
10: 그제 받았던 거. 네. 뭐라고 나왔냐면 밭 청와대 인선 정황.
8: 아.
10: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교체 관련.
8: 맞아요.
10: 이재명 대통령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김민기 전 국회 사무총장.
8: 그러니까.
10: 정무수석으로 최재성 전 국회의원을 지명. 10월 5일 발표 예정 하면서 김민기 최재성에 대한 인적 사항이 이렇게 나왔는데 요. 네. 정도 밭글이면요. 네. 굉장히 최상위 고퀄리티 밭글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8: 근데 틀렸잖아요.
9: 사실 저 어제 다 기자들 긴장했어요. 브리핑이라 할 줄 알고 발표. 네. 인사들.
8: 맞아요.
9: 근데 아 없어가지고. 네. 뭐냐 막 이런저런 얘기 많았어요.
8: 아, 안 알아보셨어요? 왜 안 했는지?
10: 아, 이 그럴... 밭글 자체가. 네. 이게 신빙성이 없다 보니까 어제 발표할 때는 모르는 거죠. 그 계획도 잘 말해주지 않으니까.
8: 강훈식 비서실장은 운영이 국감 10월 30일 그거를. 네. 치르고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0: 그게
8: 이
10: 조금 자연스럽죠. 그쵸? 중간에 나가면은. 네. 또 이상해지니까.
9: 그쵸.
10: 새로운 사람이 그걸. 네. 하기도 그렇고.
8: 그럼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10: 그쵸.
8: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해야 된다. 막 이렇게.
10: 그쵸, 공격할 그쵸. 거 아니에요? 네, 그럴 것 뻔해서. 네. 아마 30일까지는 좀 있는 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8: 그러다 보면은 연말에 저기 예산안까지 좀 처리하고 그때 가지.
9: 점점 밀리는
8: 수도 있고.
10: 거기까지 가기 쉽지 않지 않을까요? 국감 내년, 끝나면 아마.
8: 내년
10: 바뀌지 않을까.
8: 내년이야 상반기까지만 좀 하지 뭐. 네.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박 기자님은
9: 이게 그 어제 돌던 건데. 네. 비방용이어가지고 다 소개해드리기 어려운데.
8: 뭐지?
9: 김지영 후보자 관련이었는데.
8: 아.
9: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김지영 후보자 방어용.
8: 방어용.
9: 아. 방어용. 김지영 후보자가 소위 이제 이 여권 1급 강성 쪽에서 얘기하시는 그런 친윤 검사가 아니라는 점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걸로 보이는데, 과거 행적들이라든가. 네. 내부 사정이라든가 이렇게 뭐 확인되지 않았고 이제 약간 개인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었고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걸 보게 되면 아 확실히 물밑에서 여론전도 치열하구나. 사실 이런 밖을 보면은 이거 누가 만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 때가 있거든요.
8: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국회 있을 때 제가 아주 센세이셜한 여러 가지 밖글들을 제가 자체적으로 많이 생산해서 돌렸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 있으면은 되도록

0: 어제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왜 우크라이나만 치잡든하냐 그랬더니 조현 외교부 장관이 그런 식이면 답변 안 할게요 막 이랬어요. 곽 기자님, 네. 한동훈, 조현 이 두 분의 설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저는 일단 뭐 한동훈 의원이 국감 대비전이었기 때문에 네. 이슈 주목도가 이미 높은 상황이었고 기자들도 많이 좀 궁금해하고 있었고요. 그 기대를 충족해주는 정도의 어쨌든 화제성은 분명히 가져갔다.
0: 그래요?
1: 그러니까 어쨌든 씽들을 만들어냈잖아요.
0: 네.
1: 결국 어제 외통위 국감에서는 이제 한동훈 의원과 조현 장관의 질답이 거의 이제 뉴스를 다 만들었기
0: 딴건
1: 때문에.
0: 없더라고요.
1: 네. 그런 면에서는 일단 절반의 성공은 맞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조현 장관 입장에서도 사실은 저는 그 답변 태도가 썩 훌륭하다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동훈 의원의 최근에 이제 연속 선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본인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 전략들이 이거 자체가 좀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0: 왜요? 야당원으로서는 다양한 정보를 취합을 해서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한 거는 잘한 거라고 볼수
1: 아,
0: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뭐 신규 제재가 한 건도 없었다라든가 뭐 이제 그런 것들 끌어내고 하는
0: 네.
1: 것들은 분명히 그 이제 무소속 야권 의원으로서 꽤 잘하신 거라고 볼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윽박 지르고 압박하고 하는 거는 다 빌드업이 된 상태에서 마지막 화룡점정으로 찍는 거지 잘못하게 되면은 말만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뭐 쥐잡듯이란 표현이라든가 뭐 그런 식의 어떤 표현들을 굳이 한동훈 의원이 안 해도 이미 충분히 빌드업을 해놨으면은 조현 장관은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장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SNS도 그렇고 이제 뭐 기자회견 발언들도 그렇고 약간 너무 과도하게 일부러
0: 맞다.
1: 어그로를 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 괜찮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조금 다르게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렇게 팔짱 끼면서 이렇게 노려보면서 그냥 막 인상 쓰면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 태도는 저는 좀 잘못됐다는 생각도
2: 저도
0: 합니다.
2: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팔짱을 끼고 이렇게 대답한 것도 아니고 책상에 이제 팔을
0: 그러니까요.
2: 올리고 나서 이제
1: 뭐라고
2: 대답을
1: 얘기하나.
2: 하는데 그래서 외교관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외교관 출신인 것 치고 애티튜드나 이런 것들이 나이스하진 않았다라고 저도 봤어요. 근데 다만 한동훈 의원이
0: 네.
2: 이제 장관 시절에 보여줬던 그 태도들 있잖아요.
0: 네.
2: 제가 궁금했던 것은 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스타일을 한동훈 의원이 상대한다면 어땠을까?
0: 재밌겠다.
2: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1: 거울 출연.
0: 뭐라고요? 거부당했다고요? 거부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십니까? 뭐 이렇게.
2: 그렇죠. 그래서 약간 비슷한데라는 생각이
0: 네.
2: 들었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국회의원은 뭐
0: 네.
2: 어떤 정파를 대변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감장에서 이제 피감기관장들이 나왔을 때는 국민들을 대한 태도로 좀 바른 자세로 좀 임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1: 어쨌든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0: 그렇죠.
1: 불러가지고 얘기한 자리인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입법부에 소속된 의원들이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0: 네.
1: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 질문 중에 본인이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래서 무슨 저런 질문을 싶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약간 로우키로 가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조현 장관이 약간 그 감정 컨트롤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0: 결국엔 조현 네. 장관이 뭐 답변에 대해서 좀 사과하는 그런 모습도
1: 네.
0: 좀
1: 그런데 보였죠. 이제 송석준 위원장이 이제 약간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0: 사과해! 말했어요? 사과 안 하면 가만히 있을 거야 막 이랬나?
1: 네.
0: 좋습니다. 한동훈 의원 전선이 좀 넓어요.
2: 네.
0: 김승원 장관 후보자부터 최근에는 추미애 우리 경기도지사 관련해서 계속 좀 논란을 벌이고 있고 또 고 노무현 대통령을 이용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정치 세력에 대해서도 지금 막 엄청나게 싸우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 어떻게 보이십니까?
2: 그러니까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두고 민주당 진영 내를 갈라치기 하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그 전략까지 했다면은 저는 뭐 성공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진보의 신화를 뭔가 깨겠다라는 것 같은데 이거 굉장한 본인 소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을 때렸다고 해서 본인이 이득될 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역대 대통령에 대해 호감도 조사하면은 1, 2등을 지금 노무현, 박정희잖아요. 그럼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동훈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을 깠을 때 한동훈을 싫어할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은 장동혁 대표가 박정희 대통령을 지키고 있으니까 장동혁 좋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동훈 의원은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했을 때 도대체 어디서 표를 얻는 거지? 라는 생각을 들면 아 이거 생각해 봤을 때 소신이구나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0: 강성 지지

0: 지지층에 소구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한동훈 의원이 차기 지도자로 더 많이 선택받는 것 같아요. 그점 노린 거 아닐까?
1: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장동혁 대표 막 북치고 막 올곧 가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더그 보수 강성 지지층들한테는 더 호소력이 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조금 그좀 뭐라 그럴까? 그 한동훈 의원 페이스북 종종 보면 그 차기 대권 보수 진영 뭐 대권 후보 이런 거 비율 나오죠.
0: 여론조사
1: 퍼센트 나오고 여론조사 나오잖아요.
0: 계속
1: 이러면은
0: 올려요.
1: 이제
0: 나올 때마다
1: 1등
0: 공유하시더라고요.
1: 그거를 본인 자신이 이제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야, 이건 무슨 문법이지? 약간 찍을 때가 있어요. 그 아무도 그거를 제가 봤을 때그안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나온 거를 1등의 여론조사를 안 올립니다. 근데 계속 올리는 거 보면은 아, 여기에 굉장히 민감한 상태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0: 그게 나 지금 뭐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해요. 그거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당신 좀 태도 그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전선 넓히고 이런 식의 프레임 잡아가는 게 맞아? 안 맞는 것 같아?라고 공격을 좀 많이 하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아니야, 당신들 틀렸어. 국민들은 나더 좋아하잖아. 인지도 지지도 높아졌잖아.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2: 그러니까
0: 생각도
2: 이게
0: 들어요.
2: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정당들은 특히나 원내 정당들은 대권 주자 중심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0: 정확한
2: 대통령제이기
0: 지적이에요.
2: 때문에
0: 맞아요.
2: 결국 그 당내에서 대권 주자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고 또 만약에 당 밖에 다른 대권 주자가 있게 되면은 이 당의 중심축 자체 그쪽으로 쏠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무소속인 입장에서 내가 차기 대권자로서 이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를 어필하는 거는 사실상 향후 복당이라든가 이후의 스텝을 생각했을 때 자연스러운 수순이 되겠죠. 근데 그게 있는 거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장동 대표, 아니,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장동혁 대표보다 더 전략 자산적으로 유리한 사람이 이걸 증명하는 건데, 그럴 수 있는 카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꼭 굳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니어도 보수층 내에서 내가 장동혁보다 낫습니다를 어필할 수 있는 카드들 많은데, 굳이 지금 전선이 갑자기 이쪽으로 붙게 되면서, 저는, 이게 처음부터 의도한 전략이었을까라는 물음표도 좀 있어요. 이게 좀 시발점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원래는 검찰개혁 문제였어요. 검찰개혁 문제였는데, 그러면서 한동훈 의원이 지적하고 싶었던 거는, 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나서 그 문제를 민주당이 너무 정치적으로 활용했고, 검찰개혁이 명분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잘못된 거야. 니네가 지나치게 신격화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이상하게 굴러간 거야. 이거를 증명할까 싶었던 거잖아요. 결국에는 검찰개혁의 방점인데 이게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얘기다 보니까 이제 시계 뭐 그래서 그 논두렁 나오고 그다음에 다시 뭐 그때 공방들 그러니까 보면은 원래 의도하지 않은 쪽으로 전선이 퍼지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 곽상원 의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또 참기 어려운 부분인 거고 결국 노무현 재단에서도 입장도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이미 여러분 말씀하셨겠지만 이거는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소권도 기소권도 없이 끝난 사건이고 중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부분도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빼박한트 진실이고 사실인지는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공방은 사실 진흙탕 싸움으로만 가는 건데 이거에 더 자꾸 발목 끌어당겨가지고 하게 되면 그게 맞을까?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입장에서는 지금 빼기도 그렇고 더 들어가기도 그렇고 좀 묘한 포지션이 겹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의원 과거 같은 거 끌어오게 되면서 저 민주당 쪽에서 적점 분열을 조금 의도하는 쪽으로 전략을 우회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0: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김정현 기자님도 좀 그래요?
1: 아까
0: 향후
1: 얘기했듯이
0: 정책
1: 그러니까
0: 인득실.
1: 그 한동훈 의원이 그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제가 깔렸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본인 소신을 갖고 있더라도 얘기하냐, 얘기하지 않냐, 발화를 하냐, 안 하냐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정치인이니까요, 이제. 근데 그거를 발화하는 걸 보고 아, 저거 얻을 표가 없는데 소신이구나라는 생각을 아까 했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2: 근데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돈을 안 받았다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 검찰의 그 당시 수사가 모두가 맞았냐? 사실 다 나온 거잖아요. 논두렁 시계 같은 거는 그러니까 시계는 있지만 논두렁 관련은 조서에도 없었던 부분인 거고 국정원에서 개입해가지고 한 것도 나온 거잖아요. 원세훈 국정원에서 해가지고 이거 일부 흘려가가지고 하자라고 하니까 사실 검찰이 언론 플레이한 것도 명백한 사실인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노전 대통령이 잘못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과 검찰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수사한 것들이 모두가 섞여 있는 부분인 건데 마치 검찰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 하나 가지고 너네 다 이거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평화시킨 거야라는 식으로 한동훈을 몰고 가게 되면 저는 그게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고 전략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0: 곽 기자님, 그 뭐 직접 취재는 안 하셨겠지만 좀 외통위 국감 때 한동훈 의원이 다른 국민의힘 쪽 의원들과 좀 인사 나누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2: 그러니까 이제 뭐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이 하고 하니까 친정이고 하니까 네. 특히 또 위원장하고는 어쨌든
0: 그러네.
2: 그래도
0: 친한 게네.
2: 네, 나쁘지 네.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연결해 보면은 조현 장관이 중간에 송석준 위원장한테 약간 SOS를 치는 듯한 약간 네. 그게 있었는데 오히려 송석준 위원장은 조현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제지시키면서 어떻게 한동훈의 포션 조금 열어준 거죠. 그게 조금 관계의 어떤 연장선이라고 보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외통위가 이제 미주팀하고 이제 나눠져 가지고 또 돌잖아요. 네. 이제 안철수 의원이랑 같이 미주팀. 돌아야 되거든요. 한동훈 의원이
1: 같은 비행기 타고 사우나도 하고
2: 과연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0: 그 뒷얘기도 참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당으로 가볼게요. 여당에서 핫한 건 역시 대통령이고 강훈식 김현지 이런데 이거는 좀 우리 계속 얘기를 해보고
1: 네.
0: 김정인 기자님
1: 네.
0: 청와대가 어제 겸공 소속
1: 그저께
0: 박모 기자의 유튜브를 두고 청와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1: 네.
0: 해명해라. 사과해라.
1: 네.
0: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1: 네.
0: 기자의 눈으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1: 요거 일단 그 경과부터 짧게 설명드리면요. 뉴스공장 소속 기자가 프랑스 순방 중에 대통령 네. 출입증과 대통령의 현지 동선이 담긴 순방 일정 수첩을 분실한 사건이 발생했고 네. 이에 대해서 기자단이 아니라 청와대가 직접 일주일 출입 정지 징계를 내린 겁니다. 네. 이유는 출입증과 순방 일정 수첩은 대통령 경호 보안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거고 징계 근거는 청와대와 출입기자단 및 언론사가 협의한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건데 춘추관은 이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0: 예.
1: 일주일 출입 정지는 보안 규정 위반의 중대성에 미쳐서 매우 가벼운 수준의 조치라고 했어요. 근데 춘추관에서 왜 이렇게 5일 밤 늦게 이런 입장문까지 냈느냐라는 걸 보면 이 해당 기자가 3일 날 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 징계의 부당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네. 뭐라고 얘기했냐. 출입증 한번 분실했다고 징계 일주일 먹인다? 윤석열 때도 없었던 일이라면서 징계 부당성을 주장했는데 그 당시 영상이 지금 현재는 삭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출입증만 분실했다고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은 순방 일정 수첩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까지 한 건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이제 부글부글 하는 건 뭐냐면은 이번 징계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징계가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엠바고 파기 그리고 비보도 전제된 내용을 얘기해가지고 또 징계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0: 기자들이 부글부글한 게 청와대 네. 조치에 대해서 부글부글하는 거예요? 아니면 박모 기자한테 부글부글하는 거예요?
1: 정확히 나눠지는 건 모르겠는데 이런 거죠. 그 해당 기자는 이런 우리가 내가 겸공이라서 이렇게 징계를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른 기자들은 쟤는 겸공이라서 저렇게 봐주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원래 징계를 때렸어야 하는 시점이 있는데 바로 때리면은 다음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유럽 순방에 못 따라가니까 징계를 좀 3주간 또 늦춰줬어요.
0: 네.
1: 이제 그런 것들을 두고 이번이 다른 기자들 봤을 때는 한번 처음이냐 처음 있는 일이냐 아니다. 벌써 세 번째 징계인데 왜 이렇게 그 손방망이 징계를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고 그리고 확인된 걸로는 세 번이었는데 한 번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네 번째가 됐습니다. 이번 네 번째 징계가 추가된 것은 프랑스 순방 기간 중에 이제 풀기자만 갈 수 있는 취재 공간이 있어요. 풀기자가 뭐냐면은 청와대에서 이제 경호나 그 안전 때문에 모든 기자들의 취집을 허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선택된 이제 몇명 한 명만 뭐 가서 취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기자들은 취재를 하고 싶어도 가면은 그 현장이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해당 기자가 감으로써 그게 적발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기자단에서 일주일 출입 정지 징계를 또 추가로 했기 때문에 총 이제 네 번이 됐습니다.
0: 본인이 얘기한 뭐 왕따설이라든지 청와대 네. 춘추관 행정관들이 날 보면 인사를 안 해. 이런 것들은
1: 제가 봤을 때는요. YTN이 저를 왕따시키고 있습니다.
0: 왜요?
1: 제가 출입증을 1층에서 찍고 8층으로 올라오는데 직원들이 아무도 인사하지 않더라고요.
0: 진짜요?
1: 제가 뭐 그냥 아무 프로그램이나 출연하는 것도 아니고
0: 글쎄 말이에요.
1: 제가 장성철의 뉴스명당을 출연하면 네. 알아서 와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해야지.
1: 근데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이거는 네. 장 소장님이 따끔하게 저한테 인사를 하라고.
0: 제가
1: 내가 인사 먼저 하지 않아도 인사를 먼저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0: 저희 팀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엄중하게 제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 네, 알겠습니다.
0: 김정 기자님 올 때는 1층에 나가서부터 기다려서 인사해.
1: 도열을 딱까지 하는 것까지 바라진 않지만.
0: 본인 개인 느낌일까요, 그럼 이게?
1: 그렇지 않을까요? 아. 아니 자의식이

0: 얼마나 강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뭐 제가 어디 처리처를 출입했을 때 먼저 인사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못 봤거든요. 아, 친하면 개인적 친분이 있으면 하는데 제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저한테 인사를 왜 하겠습니까? 그러네요. 기자한테.
1: 곽 기자님 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왕따로 읽혀져요? 김어준 뉴스공장 김어준 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 호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요즘 비판 많이 해. 그러니까 어? 거기 소속 기자네 왕따 시키자. 성립이 돼요?
2: 뭐 왕따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것 같지는 않은데
1: 본인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2: 네, 뭐 본인 느끼기엔 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냉랭한 기류가 만들어졌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토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1: 네.
2: 그러니까 그건 주관적인 느낌이니까. 다만 이제 그런 주관적인 느낌을 배제하고 공적으로 이루어진 요 과정들만 놓고 보았을 때 이게 좀 공방이 있는 거잖아요. 형평성 문제를 한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이 지금 정부 들어서 이른바 뉴미디어 쪽 기자들이 새롭게 청와대 기자들로 합류하게 되었고 발언 기회라든가 질문 기회 같은 것도 좀 안배를 하게 되면서
1: 맞아요.
2: 기존의 기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출입 기자들이 가지고 있던 카르텔이 점점 더 깨져가는 과정이 좀 탈권위의 과정인 건데 그 과정에서 순작용도 있고 부작용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잘 조율될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저는 뭐 이 기자 개인에 대한 지적은 워낙 앞에서 김 기자께서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을 얹고 싶진 않고 그거에 대한 동의를 하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저는 청와대도 좀 아쉽다는 걸 느낍니다.
1: 어떤
2: 예를 들면 이건 저희 약간 추측인데 청와대에서 공식으로 입장 밝힌 게 있잖아요.
1: 네.
2: 그 입장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 밖글로 먼저 돌았어요.
1: 아.
2: 네, 거의 유사한 내용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박 기자가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는 게 이제 청와대 입장인 건데 이게 사실이 틀리고 이 정도 우리 안 배운 건데 거의 그 정보가 그대로 밖글로 먼저 돌고 나서 입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아, 이 밖글 청와대가 먼저 만들었던 건가? 라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별로 좋지는 않죠.
0: 그 밖글 어디서 보나요? 그런 거.
2: 아니 저도 그 밖글
0: 주소를 알려주시면 저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2: 그 밖글을 먼저 받고 나서 아 그냥 그렇구나 해서 뭔가 이 주장이 억울해하는 누군 쪽에서 만들었나 싶었는데 얼마 며칠 텀을 안 두고 바로 그 내용이 거의 그대로 청와대 공식 입장이 나오게 되니까 물론 우연일 수도 있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청와대에서도 충분히 불쾌감을 표할 수 있지만 그 작업도 조금 섬세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모든 정치 일반론적으로 항상 저기가 별로면 나도 똑같이 별로여도 되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슈 하나 좀 볼게요. 김현지
0: 네.
1: 청와대 부속실장
0: 네.
1: 김정인 기자님
0: 네.
1: 진짜 핵심 실세예요?
0: 아, 핵심 실무자죠. 핵심 실무자.
1: 실무자
0: 네,
1: 실세.
0: 실세라고 볼
1: 이재명
0: 수도
1: 대통령에게 언제든지 가서 하긴 부속실장이면 네. 언제든지 가서 보고하고 그러네.
0: 뭐 딱히 뭐 이상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세라고 해도.
1: 그래요?
0: 네.
1: 아까 김민기 전 국회 사무총장이 네. 이제 비서실장 설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가면은
0: 네.
1: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0: 네.
1: 이렇게 뭐 당한다?
0: 네.
1: 뭐 장악이 안 될 거다? 막 그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0: 네. 김현지 실장이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네. 성남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네. 1년이. 그래서 같이 일을 하던 기간이 한 20년 정도 넘을 텐데
1: 네.
0: 김현지 실장 스타일이 막 나대거나 네. 아니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달리 자기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떤 일을 벌여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거나 그런 적이 있다면
1: 네.
0: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립감이 세고 만기칠남 한다고 비판까지 받으시는 분이 그런 참모를 내버려둘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청와대까지 네. 같이 갈 일도 없을 것이고
1: 네.
0: 그래서 저는 그 김현지 실장이 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냐 하면
1: 네.
0: 관계가 그러니까 그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김현지 실장과 밥을 먹었거나
1: 취재가
0: 안 좀 얘기를 많이 나눠본 기자가 있다거나 이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베일에 감춰져 있는 부분들이 많고 심지어 이제 민주당 관계자분들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일에 감춰져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여기가 뭐 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실세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게 있는 것 같고
1: 이런 건 네. 어때요? 그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나경원 의원도 질문을 했는데 김현지 실장을 예전에 주례한 하동근 씨가 면접 꼴찌에도 연봉 2.4억에 공기업 사장이 됐다.
0: 네.
1: 김현지의 입김이 통했다. 네. 어떻게 봐야 돼요?
0: 그 기사는 그 사실이 맞다면 절차상으로 진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접 점수가 가장 낮은
1: 낮았죠.
0: 분인데 김성환 장관이 단독으로 제청을 해가지고 네. 그 임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왜 단독으로 제청했는지 왜 면접 점수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을 단독 제청했는지에 대해서는

0: 해명이 필요할 것 같고 관련해가지고 어제 그 얘기가 나왔어요. 나경원 의원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근데 김성환 장관은 이에 대해서 지난방의 역할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밝혔고 청와대나 대통령부터 압박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받은 적이 없고 책임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1: 원론적인 답변이네요.
0: 네.
1: 알겠습니다. 이거 뒷얘기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0: 말씀드리고 싶은데
1: 시간이 다 됐다고. 대기실에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우리 다 같이 인사할게요. 제가 네. 안녕 그러면 유바 이렇게 해주세요. 유바.
2: 네. 네 알겠습니다.
1: 예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유바.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예, 단톡방에 불러서 다 같이 뭐라 하자.
7: 야, 이 사진 얼굴 바꿔서 올려봐. 진짜 같지 않냐?
6: 제발 그만해.
8: 그냥 장난인데 뭐.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서 던진 폭언과 가짜 합성 영상 딥페이크. 누군가에겐 가벼운 일탈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일상을 무너뜨리는 테러입니다. 언어폭력과 딥페이크는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동조하지 않고 신고하기. 당신의 지혜로운 선택이 건강한 인터넷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9: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10: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1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0: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12: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나타나겠고요. 공기질도 비교적 깨끗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광주가 24도, 부산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여의 상류와 하류 사이에 4

사고가 났습니다. 4차로 쪽에 난 사고로 동작대교부터 그 사고 여파를 좀 받고 있고요. 하남 방향으로는 한강대교 남단 부근 5차로에 고장차도 있기 때문에 고장차 구간 조심히 통과하셔야겠습니다. 시흥대로 상황은 비교적 수월하고요. 여의대방로는 보라매역에서 여의교 북단까지 차간격 바짝 좁힙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은 꾸준하게 긴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신갈분기점 부근 1차로에 사고가 나서 여기 많이 혼잡합니다. 서울 요금소부터 신갈분기점까지 쭉 혼잡하고요. 그리고도 오산에서 남산까지 7km 구간 추가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다섯 번째 비행에 나섭니다. 우주항공청은 오늘 아침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최종 발사 시각을 확정합니다. 누리호는 탑재 위성들이 임무를 수행한 데 적합한 낮 12시 23분부터 1시 23분 사이에 발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5차 발사에는 초소형 군집 위성 5기를 포함해 역대 가장 많은 위성 15기가 실렸습니다. 누리호의 목표는 이들 위성을 목표 궤도인 지구상공 575km에 올려놓는 겁니다. 누리호는 현재 전남광주 고흥 나로 우주센터 발사장에서 하늘을 향해 기립한 상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하는 인터넷 교육 사이트가 해킹돼 이용자 1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청년권익배움터 이용자 10만여 명의 이름과 직급, 아이디 등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움터 운영을 맡았던 업체의 서버가 해킹되면서 발생했으며 다른 기관 자료와 함께 배움터 관련 자료도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국내 대형교회 두 곳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교인 개인정보와 현금, 회계자료 등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이버 위협 분석업체 오아시스 시큐리티는 해외 공격자 서버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와 관련된 대규모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금융사들을 해킹하는 데 쓰였다는 정황이 드러난 아텍스 AI는 중국에서 개발된 사이버 보안 도구지만 해커들은 이를 악용해 은행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개방형 사이버 보안 도구 아텍스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중국의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 리프화가 개발한 개방형 AI 에이전트로 인공지능 모델은 아니지만 이 도구를 이용하면 다른 여러 AI 모델을 불러와서 팀원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원래 여러 기관이 네트워크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이버 보안 용도로 이 도구를 만들었지만 해커들은 도리어 이를 악용해 AI 모델을 이용한 보안 공격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재청 논란과 관련해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재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가 대법원장의 재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인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관장 인사말 이후 여권 의원 질의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던 조 대법원장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